0: 당신 정체가 뭡니까?
1: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마!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사품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5: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6: 토네이도보다 강한 우정.
7: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해. 여길 무대 삼아 내 새로운 힘을 시험해 봐야겠어. 다크 토네이도 가라! 오! 와우! 정말 강력한 힘인데? 이 정도 힘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어. 자, 어서 가서 다 부숴버려!

0: 토네이도가.
1: 내 사랑스러운 튤립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뻐졌네. 튤립 축제까지 이렇게만 자라죠. 알았지?
2: 루스! 어? 루스! 어? 토네이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집 안으로 피해야 해. 어서!
1: 토네이도라뇨, 할아버지. 이렇게 맑은데요? 농담하시는 거죠?
2: 아니, 정말이야. 저길 보라고!
1: 말도 안 돼!
2: 이쪽으로, 빨리!
3: 안 돼! 위험해!
1: 도와줘야 해!
4: 걱정 마! 내가 구할게! 잡았다!
2: 루스!
1: 할아버지!
2: 어디 다친 데는 없니?
1: 없어요. 전 괜찮아요. 당겨오기.
4: 휴, 큰일 날 뻔했어.
1: 무사해서 정말 응? 다행이야.
3: 그러게. 근데 저 토네이도는 어쩌지? 어?
1: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네덜란드엔 토네이도가 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
4: 골든보이가 어? 범인이야. 새로 생긴 힘으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고 있어.
3: 내 탓이야.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1: 네 잘못이 아니야, 맥스.
4: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린 저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어.
3: 어떻게?
1: 우리도 강한 바람으로 맞서 싸워보면 어떨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지? 우리 할아버지 풍차! 저걸 쓰면 돼! 풍차 날개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토네이도의 회전을 깨뜨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써도 되죠?
2: 물론이지. 가서 마음껏 쓰렴. 우리 마을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건 뭐든 가져다 써도 좋아.
4: 좋아. 가자, 하리.
1: 응? 조심해, 얘들아.
4: 하리, 반대쪽을 잡아.
1: 알았어.

0: 새로 얻은 토네이도 파워 앞에선 슈퍼 윙스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호기가 저기 있다고?
1: 얘들아 괜찮아?
2: 괜찮아.
1: 우와, 우리 계획이 진짜 성공했어. 봐, 토네이도가 안 보여. 하지만 토네이도는 멈췄다고 해도 튤립 꽃밭은 전부 엉망이 돼버렸어. 이제 곧 큰 튤립 축제가 열리는데 어떡하면 좋지?
3: 걱정하지 마. 너한테 줄 선물이 있으니까. 여기야.

0: 이거 받아. 우린 네 덕분에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었어. 그래서 널 슈퍼임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어서 열어봐, 루스. 그 안엔 홍보대사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들어있어.
2: 정말이야?

0: 원래대로 돌아왔어.
1: 또 너희들이야, 어? 슈퍼윙스?
2: 골든보이!
3: 네덜란드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네가 어디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우린 끝까지 막을 거니까 포기해!
1: 감히 또 내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다크 토네이도 최대 파워!

0: 됐어. 바로 이거야. 이제 슈퍼 윙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 내가 구해줄게. 큐브볼 발사.
0: 나온 거야? 멈추라고? 메롱, 그럴 수는 없지. 멈추고 싶으면 네가 직접 멈춰봐.
1: 어쩌지? 토네이도를 어떻게 멈추라는 거야? 잠깐, 이 슈퍼윙스 볼에 특별한 힘이 들어있다고 했었지?
0: 저 공은?
1: 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야.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2: 맛있게 드세요.
3: 근데 슈퍼윙스 볼이 빛나고 있잖아.

0: 멋지게. 이 빛은 대체 뭐지?
1: 우와, 몸에서 새롭고 강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게 느껴져.
2: 알겠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슈퍼윙스볼을 통해 강한 힘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1: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네. 얘들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2: 좋았어.
1: 포기! 섀도우 스피드!
3: 이게 다야? 별거 아니네. 괜히 번쩍거리기만 했지.
0: 이봐! 어? 골든보이!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보내줬어! 이 슈퍼윙스볼을 통해서!
3: 으아! 으아! 으아! 으아!
4: 으아! 야호! 우리가 해냈어!
0: 너희 덕분에 올해 튤립 축제를 무사히 열 수 있게 됐어. 진심으로 고마워, 슈퍼윙스.
1: 오히려 우리가 고맙지, 루스.
0: 맞아. 네가 우리를 구해줬잖아.
2: 네 간절한 마음이 전 세계 친구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준 거야.
0: 그런 거구나.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였어. 진짜 멋지다.
1: 맞아. 우리에겐 전 세계 어디든

0: 함께할 때 생기는 힘이지.
1: 내 이름은 슈퍼꽁지.
2: 이건 말도 안 돼. 전 세계 아이들이 에너지를 모아서 내 다크 토네이도를 막아버리다니. 그 많은 아이들을 나 혼자서 어떻게 이기냐고.
3: 주인님을 따르는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아, 정말?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다들 슈퍼윙스만 좋아하잖아.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3: 골든보이 볼에는 타인의 정신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2: 뭐? 그게 진짜야?
3: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잘 흔들리고 강한 욕망을 가진 상대에게만 통하게 되어 있죠.
2: 그렇다면 슈퍼윙스 주변에 적당한 대상이 있는지 알아봐줘.
3: 제 데이터에 따르면 알맞은 대상이 월드 공항에 있습니다.
4: 우와, 바쁘다 바빠. 오늘따라 짐이 엄청 많네.
5: 안녕 꽁지야.
4: 안녕. 안녕 세미.
6: 안녕.
5: 슈퍼윙스 어? 착륙합니다.
4: 우와, 나 그만 갈게 세미.
7: 드디어 월드 공항이다. 야호.
4: 잠깐, 넌 누구야?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데.
7: 어? 그렇구나. 근데 난 아무나가 아닌걸. 내 이름은 맥스야. 그리고
8: 짜잔, 우리 왔어.
4: 거기 아리, 이게 얼마만이야?
8: 그러게, 오랜만이지.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꽁지야.
6: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가져왔지. 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4: 우와, 고마워 아리. 그래서 이번엔 어떤 모험을 하고 왔어? 또 어딜 다녀온 건데? 어?
6: 그게 말이야, 들으면 깜짝 놀랄걸?
5: 거기 어? 아리, 관제탑으로 와서 보고하도록.
8: 지금은 가봐야겠다.
6: 나중에 얘기해줄게.
5: 거기 아리, 돌아왔구나.
6: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안녕 슈퍼팩들.
5: 너희 둘 덕분에 우주 폭풍으로 인한 혼란이 많이 진정됐어. 정말 대단하구나.
8: 최선을 다했어요. 또 저희를 도와준 멋진 친구들도 있었고요.
6: 네, 맞아요. 슈퍼윙스 홍보대사 친구들 말이에요.
5: 그래, 네덜란드에서 그 친구들이 도와줬다고 들었어. 그걸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망가진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단다.
9: 안녕 얘들아.
10: 잘 있었어?
8: 그럼 당연하지.
6: 근데 어떻게 하면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수 있는 거야?
9: 전 세계에 있는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들이 가진 슈퍼윙스 볼 에너지를 모아서 전부 월드 우주본부로 보내주면 돼.
11: 그러면 월드 우주본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다시 작동될 거야.
8: 우와, 그럼 당장 시작하자.
6: 후보 사령관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5: 먼저 슈퍼박스가 필요하단다. 아, 잠깐, 맥스는 어딨지? 응?
4: 맥스, 넌 도대체 무슨 트럭이야? 오, 알겠다. 너 배달 트럭이구나, 그렇지?
7: 아니, 틀렸어. 난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게 주는 슈퍼윙스 볼을 만들지.
4: 뭐? 명예 홍보대사? 슈퍼윙스 볼? 그게 다 뭔데?
7: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야.
4: 우와.
5: 맥스, 어? 슈퍼박스를 관제탑으로 가져오도록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해야 하니까.
7: 어, 가야겠다. 만나서 반가웠어.
4: 어. 그럼 슈퍼윙스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 진짜 부럽다.
5: 좋아, 지금부터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한다.
7: 알았어요.

0: 에너지 수신 준비 완료.
1: 지금이다,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들!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보내줘!

0: 좋았어. 이대로 전승을 안전하게 마치면 월드 우주본부는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1: 야호! 완벽해!
0: 어서 가서 씻는 게 좋겠구나.
1: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2: 나도야.
3: 나도 슈퍼윙스처럼 멋진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럼 다들 날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1: 어? 안 돼! 그거 내 거야!
4: 마지막이네. 아흠.
1: 내 초콜릿. 뭐야!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4: 와우, 진정해. 내가 시시한 초콜릿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1: 뭐?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4: 네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거. 넌 슈퍼윙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힘을 원하잖아?
1: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런 건 원치 않아. 내 초콜릿이나 돌려줘.
4: 대체 언제까지 이 안에 갇혀 지낼 거야? 하루 종일 짐만 나르는 거 지겹지도 않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1: 중요한 존재? 그럼 나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4: 당연하지. 어때?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해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 방법은 아주 간단해. 네가 할 일은 슈퍼윙스를 쓰러뜨리는 것뿐이야.
1: 하지만 내 친구들인걸.
4: 이젠 아니야. 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힘든 일은 너한테 다 맡겨놓고 중요한 일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잖아.
1: 아니야. 나는...
4: 날 믿어. 고마워하게 될 테니까.
1: 잠깐만. 안 돼.

0: 이제 네 이름이 뭐라고?
1: 슈퍼 꽁지.
2: 도와줘. 나 좀 꺼내줘.
3: 세미.
2: 큰일 났어. 꽁지가. 꽁지야, 너 맞아?
1: 아니, 꽁지는 이제 없어. 난 슈퍼 꽁지야. 슈퍼 꽁지 스킵!
3: 꽁지야! 안 돼!
1: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4: 조심해!
2: 꽁지가 너무 빨라! 이대로 두면 누가 다칠 수도 있어!
3: 내가 막아볼게! 고기! 일렉트릭 스킵! 꽁지야, 멈춰!
1: 기분 최고인데! 고기랑 속도를 겨루고 있다니.
5: 조심해! 충돌하겠어!
1: 너무 늦었어!
2: 나한테 맡겨! 구조용 루프 X!

0: 조심해!
1: 한 번 더! 날아올랐어! 이런! 멈춰! 안 돼!
0: 에너지 광선이 경로를 벗어났어!
1: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2: 나도 도울게!
3: 안 됐지만 너희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1: 어서 피해!

0: 다시 돌아왔어.
1: 다이어라고.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다이어 살려.
1: 좋게.
2: 다이어,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5: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오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6: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5: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포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7: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8: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9: 어? 여긴 어디지?
7: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8: 다녀오겠습니다.
9: 어? 토끼다.
8: 길을 잃었어.
9: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7: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10: 집에 데려다 줄게.
9: 누구세요?
7: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9: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7: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OST 대정전 전기를 돌려줘.
1: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 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0: 네? 무슨 날이요?
2: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1: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3: 루루는 어디 갔지?
4: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0: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1: 자, 그럼 새로운 홍보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5: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3: 언제나 실내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4: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0: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5: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6: 우리는 부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절약? 하! 너희가 알뜰하게 아낀 전기를 내가 싹 다 가져가서 써주마.

0: 좋았어.
1: 뭐야? 어떻게 된 거지?
2: 등이 다 나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발전소가? 잠깐,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 돔도 전기로 돌아갈 텐데. 아, 안 돼. 링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3: 네?

0: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1: 기다리다 출동!
0: 땅파기 대장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 킨 챔피언 마이티!
2: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 기다리다 출동!
3: 이런!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4: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도움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5: 안 돼! 화성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움이 꼭 필요해.
6: 비상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3: 근데 어떡해.
0: 얘들아, 이것 좀 봐.
1: 이게 뭐야?
6: 땅굴이잖아. 화성에서 이런 땅굴을 팔 수 있는 건 포보랑 두더지들 뿐이야.
3: 그렇다면 설마 포보랑 두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6: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7: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혹시...
0: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포보랑 두더지들을 찾아야 해.
7: 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0: 어디 가?
4: 루루가 뭘 하려는 거지?
3: 잘 모르겠어요.
6: 뭐야, 진짜. 하필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루루라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똑부러지잖아.
0: 그래, 포키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먼저 출동하는 게 좋겠어.
8: 역시 내 예상대로 녀석들이 온다.
6: 포보, 네가 테라시티에서 전기를 다 훔쳐갔지? 돌려내! 당장!
8: 어림없는 소리! 너희가 전기를 절약해준 덕분에 남는 전기로 스릴러 드릴러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지.
0: 저게 뭐지?
8: 이건 어떤 바위도 다 박살낼 수 있는 초강력 플라즈마 대포다.
0: 아니, 초강력... 뭐? 대체 그런 건 왜 만드는 거야, 포보?
8: 깊은 바위 속에 숨어있는 광물을 캐내려고 만들었지. 봤지? 이 대포로 다 부술 수 있어. 전기도 잔뜩 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실컷 쏠 수 있어.
6: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껴 모은 전기를 너 혼자 다 쓰겠다 안 올 것 같아.
0: 얘들아, 이제 기가봇으로 변신할 시간이야. 기가빌더 변신!
1: 기가빌더 변신!
6: 포키봇 변신 완료!
9: 마이티봇 변신 완료!
6: 레이봇 변신 완료!
0: 스케일봇 변신 완료!
8: 이 쬐그만 녀석들! 방해하지 마!
5: 모두 조심해!
0: 화이팅! 피해! 우와! 파워가 엄청난데?
3: 그러게.
8: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5: 누구 맘대로? 많이 기다렸지?
1: 루루!
8: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7: 두고 보면 알아. 네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8: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발명품을 무시해? 이거나 받아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0: 전기라고 되돌려 놓겠어.
1: 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우와,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두고 보자.
0: 루루 정말 대단했어.
3: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0: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1: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 도구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4: 아, 정말?
3: 그럼 우리 것도 있어?
1: 아,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포보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0: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1: 루루, 뭐라고? 아, 뭐라는지 안 들리네.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어.

0: 네가 들어왔어. 정말 고맙구나 얘들아.
1: 만세! 기가 되라! 오늘도 인모 만수!
2: 미끌미끌 세차 배소동!
3: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아민!
2: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확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 기가빌더 출동!
3: 수고했어, 기가빌더. 잠깐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5: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6: 포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7: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8: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7: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3: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5: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6: 오케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3: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5: 알았어, 아빈.
6: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3: 좋아. 함께 트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빌더, 시작해볼까?
1: 그래, 좋아!

0: 더비더 이모 원수!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2: 우와!
3: 우와!
4: 정말 멋진데?
3: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세차할래.
5: 그럼 난 2등.
4: 기다려라.
1: 쟤,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4: 진짜 못 말린다니까.
3: 뭐?
4: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완벽한데? 세차장이잖아. 화성에 온 뒤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1: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게.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2: 세차!
3: 류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2: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4: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5: 와! 뭐야?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0: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5: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0: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할게요.
5: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1: 길을 비켜라. 위대한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6: 모두 피해요.
1: 쩝,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하하, 완벽해.
5: 어머, 잠아.
1: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똑이.
5: 세차기계가 다 망가지겠어.
3: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빌더 출동.
2: 레이봇 변신 완료.
7: 마이티봇 변신 완료.
8: 스케이봇 변신 완료.
9: 기봇 변신.
5: 어라, 이게 왜 이러지.
2: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1: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야!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5: 뭐야? 엔진이 고장 났나 봐. 혹시 설마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3: 도와줘!
5: 누가 좀 도와줘!
3: 포키! 레이, 포키를 따라가줘! 빨리!
2: 알았어, 아빈!
3: 스키, 마이티, 루루! 포부가 버린 난장판을 수습해줘!
2: 우리한테 맡겨!
7: 알았어, 아빈!

0: 정말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1: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0: 물론이지, 레이.

0: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1: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루,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유후! 드디어 기가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포키봇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토끼,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지금이야! 야!

0: 고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1: 세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빌더.
2: 후,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3: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스릴 좀 즐겼지.
2: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4: 당연하지.
2: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4: 오늘? 그래. 이야.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러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러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0: 야구장 모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 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4 little lava blocks jumping on the bed. 1 fell off and bumped his head. I need a cuddle before I can sleep.
4: H-U-G held hands and said,
5: Hug. Hug.
4: One more alpha block went off to bed.
3: 3 little alpha blocks jumping on the bed. 1 fell off and bumped her head.
6: Actually, I just can't get to sleep.
4: An AP held hands and said,
7: Nap.
4: One more alpha block went off to bed.

0: 다람쥐 버거?
1: 어? 너 그거 설마 다람쥐 버거야?
2: 어, 왜?
1: 어떻게 다람쥐 버거를 먹어?
2: 왜 안 돼? 소고기, 돼지고기는 먹잖아.
1: 어?
3: 요즘 이거 많이들 먹던데 뭐 어때? 나도 한 입만. 말도 안 돼! 다람쥐가 얼마나 귀여운데! 너네 하늘 다람쥐 못 봤어?
2: 송아지랑 아기 돼지도 귀엽거든. 너네 집에서는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닭고기 안 먹냐?
3: 소고기, 돼지고기랑은 다르지. 걔는 먹기 위해 키우는 거잖아.
4: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0: 워워, 다들 진정하라고.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다람쥐 버거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5: 근데 뭔가 소고기, 돼지고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잖아. 근데 다람쥐는 안 익숙한데 먹는 거면 난 조금 꺼릴 것 같긴 해, 나는.
6: 나도.
7: 다람쥐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살짝 다람쥐 버거를 먹긴 좀 힘들 것 같아.
5: 그렇다고 해서 먹지 마, 너 다람쥐 먹으면 안 돼, 이건 아닐 것 같아, 그래도.
6: 자기 취향이 있는 거.
8: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옛날 사람처럼 진짜 없이 살았으면은 먹었을 거잖아, 다들.
6: 어, 맞아. 다 사냥해서 먹고.
8: 그 시점으로 가면은 나는 먹을 것 같고, 그냥 내 1인칭 시점으로 봐도 뭐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이니까 먹어보는 것 같아.
6: 나는 안 먹어보고 싶어. 왜냐면은 다람쥐는 그 우리가 키우는 가축이 아니고 야생에서 자라는 동물들이잖아. 개가 없어지면은 개를 잡아먹거나 개가 먹는 동식물들이 갑자기 대량 발생하거나 멸종되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나는 다람쥐 먹어를 안 먹었으면 좋겠어.
8: 돼지나 소는 뭐 자연의 일원이 아니야?
5: 돼지나 소도 불쌍해.
8: 걔네들도 자원에 이르는데 우린 먹지 않아. 왜냐? 우리는 가축화해서 대량 생산해서 먹으니까.
6: 닭이나 돼지 같은 동물들도 지금 먹고 있잖아. 근데 다람쥐까지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거.
9: 근데 우리가 돼지랑 소랑 닭이랑 다 먹잖아. 그치? 나 다람쥐를 왜 못 먹어? 다람쥐도 먹을 수 있잖아.
6: 먹고 안 먹는 거는 자유인데, 내가 말했듯이 다람쥐도 그거 생태계의 한 일원인데,
8: 어차피 생태계는 균형이 이미 다 맞춰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를 먹든 안 먹든 자연은 알아서 잘 흘러가. 인간이 없을 시절에도 식물은 다 자라서 알아서 살고 있었잖아.
5: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도해보면 몇억 명이 넘을 텐데 다람쥐도 멸종되지 않을까, 그러면?
7: 응, 맞아. 그리고 아니, 나도 돼지는 좀 크잖아, 다람쥐보다는.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죽이고 만들 수 있는 햄버거는 한 몇 개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는 되는데, 다람쥐 한 마리는 커봤자 한 이만하잖아.
5: 이만.
7: 그러면 다람쥐를 더 많이 죽이게 되는 거니까 나는 많이는 안 먹을 것 같아.
9: 아니, 근데 자연에서 돼지도 번식을 하고, 닭도 번식을 하고, 모든 동물들이 다 번식을 하잖아.
5: 달팽이도 그렇고.
9: 근데 다람쥐는 번식을 못 하겠어? 아니잖아.
5: 할 수 있지.
9: 계속.
5: 근데 우리가 많이 잡아가면은
10: 번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7: 그치. 독도에 그 바다 있잖아.
6: 강치.
7: 강치도 원래 많았는데
6: 이제
7: 그치, 완전 멸종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다람쥐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9: 강치는 독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잖아.
6: 맞아.
9: 근데 다람쥐는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있고 많잖아.
5: 그냥 전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거지.
6: 그치. 근데 동물원에서도 다람쥐를 봤는데 나 생각 한 번만 해도 될까?
8: 근데 내가 말할 게 있는데 햄버거 패티를 만들 때 아니 사람들이 자원에서 뛰어다니면서 와 다람쥐다! 으아 잡았다! 야 패티 만들어야겠다! 이러겠냐? 키우겠지! 키워서 만들겠지.
9: 키우고 번식을 해가지고.
8: 키우고 번식을 시켜서 만드는 거지. 자연에서 뛰어다니면서 만드는 거랑 다른 거지. 다람쥐 같은 것도 그냥 한 마리 정도만 잡아서, 한두 마리 정도만 잡아서 번식 해가지고 가축화를 시키면 되지.
9: 아니 근데 아까 번식

0: 인식을 계속한다고 했잖아. 응. 사람들도 결혼을 한 번밖에 못하고, 응. 그치? 두 번 이상을 하면은
1: 이혼하고
2: 근데 할 수 있기는 해.
3: 근데 애들아 이 얘기로 넘어가면 돼.
4: 왜 웃으세요?
5: 결혼으로 넘어가면 안 돼.
4: 웃기세요?
1: 자연에서 애들은 알아서 뿌뿌뿌뿌 해가지고 일단 애들을 낳고 일단 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생물은 다 양식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걔네들은 진작 멸종했어야 돼.
5: 근데 내가 민준이 형 말을 들었는데 동물들을 가두고 그거 양식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나는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걸 날, 안 좋은 알이나 새끼를 낳을 것 같아.
1: 풀어놓고 키우면 되잖아. 몽블랑 같은 데에서도 엄청 크게 우리 만들어놓고 막 뛰어놀게 하면서 키우잖아.
6: 옛날에는 뭔가 소나 돼지나 주변에서 구하기가 좀 쉬웠잖아. 그래도 다른 동물보다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친숙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합쳐져서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아.
0: 돼지랑 소랑 닭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 발견되는 동물들이잖아.
5: 쉽게 발견할 수 있지.
1: 내 생각은 완전 너희들이랑 완전 다른데 우리는 이제 걔네들한테서 단백질을 얻고 영양분을 얻잖아.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크면은 걔를 한 마리 잡았을 때 얻는 이익이 훨씬 커지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몸집이 크거나 잡기 쉽거나 이런 애들을 이제 추려서 잡고 다녔겠지. 뭐 소 같은 건 우유도 짜고 밭도 뛰어다니게 만들고 똥도 싸면서 거름도 만들고 맛있고 쓸 용도가 많고 흔하고 훨씬 효율 있는 녀석들이 이제 우리가 양식을 시킨 거지.
0: 아니 근데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다람쥐는 고기 말고는 거의 쓸 데가 없잖아.
1: 쓸 데가 없긴 뭐가 없어.
0: 다람쥐도 쓸 데가 있어.
5: 그리고 너무 잔인하긴 한데 다람쥐 털도 쓸 수 있고 뭐 장갑이나 그런 걸로.
1: 그렇게 따지면 지구에서 가장 쓸데없는 사람이 지구에서 가장 쓸데없는 동물이 인간이긴 해. 그냥 똥 싸고 트름하는 것밖에 없어.
6: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걔네들도 살아있는 건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
1: 너네들은 동물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5: 나는 그렇게 생각해. 먹이 사슬이니까.
1: 봐봐. 동물이 배고파서 저 동물을 먹으려 해. 그럼 그걸 먹었어. 그럼 걔를 먹을 권리 있어?
5: 응.
1: 있지. 그럼 그 동물이 우리라고 생각해봐. 먹을 권리 있지.
6: 호랑이들도 그냥 자기 그냥 야생 동물이잖아. 그래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막 죽이고 먹잖아.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은 좀 많은데 채소가 그걸 다 대신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죽여서 먹을 권리가 있긴 있다고 생각해.
5: 예를 들어 주말에 보쌈을 시켜 먹었어.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에서 그거를 계속 그거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간은 그거를 도저히 못 참는 거야.
0: 네.
5: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맛있다고 그렇게 귀엽고 작은 다람쥐들을 희생시키다니.
1: 근데 귀엽다고 안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0: 근데 돼지도 귀여워. 큐티 뽕짝해.
5: 근데 생명을 존중해야지. 취향 존중이지. 다른 사람은 귀엽다고 봐도 나는 아무리 귀여워 보여도 먹을 수도 있고 못생겼다고 먹을 수도 있고.
6: 아, 있을 것 같기는 해. 왜냐면 내가 직접 죽이진 않아도 내가 많이 먹으면은 그 많이 먹었으니까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더 죽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책임도 있을 것 같기는 해.
5: 근데 책임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돼지를 죽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
0: 먹는 사람들은 그냥 파는 거 먹었을 뿐이잖아.
1: 그걸 자른 사람이나 나나 책임은 딱히 없지 않나? 돈 벌려고 한 거잖아. 살려고 한 거잖아.
6: 돈을 줬다고 해서 동물들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잖아. 하늘나라 간 동물들한테.

0: 아니고.
1: 근데 돈 주면 뭐해?
0: 그치. 그 주는 게 아니고 그 판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
2: 어차피 삶은 자급자족 삶이니까 내가 원하는 세계는
0: 강아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3: 아니.
0: 내가 그 강아지 개인 취향이긴 한데 난 아니라고 생각해. 강아지는 약간 반려동물로도 많이 키우고 사람들이.
4: 강아지 난 먹을 거야.
2: 반대로 생각해보자. 돼지와 소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강아지를 그 가축으로 키우면은 넌 먹을 거야?
0: 아니.
2: 왜?
0: 강아지는 그 정이 많으니까 애교도 많이 부리고 우리한테 그래서 정이 들어가지고 안 먹을 거야.
2: 돼지랑 소도 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0: 근데 내 입장이잖아, 이거.
2: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먹는 고기와 반려동물이랑 사람들의 컷 라인이 확실히 있긴 하네.
4: 나도.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우리 춤추는 빌리!
1: 선생님 자랑 좀 할게요!
2: 여러분, 이제 우리 빌리스쿨을 졸업해요!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일까요?
0: 선생님!
2: 우리만 알기 너무 아까운 선생님들의 매력!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어느 쌤부터 시작하지?
3: 잠깐! 힌트를 보고 누군지 맞춰보세요.
2: 웃기고 멋진데! 유연함이 최고! 호랑이 카리스마에
3: 슈퍼맨 같은 선생님은
0: 누구일까요?
2: 바로

0: seven and eight 앙듀얼 네 개 하나
1: 우아하고 둘, 멋진 우리 발레 쌤은요
0: 네?
1: 알고 보면 개구쟁이에요.
2: 그렇죠. 아.
3: 너 왜 내 손 잡아? 나 좋아하니? 네?
1: 네. 하지만 잘못된 동작은 내 힘으로 잡아내세요.
3: 땅을 옆으로 밀면 안 돼.
1: 그래서 더 집중하게 아래로, 돼요.
3: 아래로 밀어야지.
0: 발레 같은 경우는 기초만 해도 7, 8년이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테크닉과 기초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3: 하나의 군더더기도 있으면 안 돼. 몸이 조각가처럼 몸의 근육을 잘 조각해야 돼.
0: 아, 난 여기까지. 아, 난 여기까지 듣는 게 아니라 계속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 아, 저 사람 더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
3: 하나, 둘, 그렇지.
1: 선생님의 네. 특별한 수업 덕분에 멋지게 춤출 수 있게 돼서
3: 하나,
1: 기뻐요.
3: 둘, 돌아서.
1: 다음은 엄청 빨라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4: 빛의 발을 가지고 있는
5: 잘생긴 개그맨 누구일까요?
4: 탭댄스 선생님!
1: 언제나 다정하게 신발끈을 묶어주시는 선생님! 그래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선생님처럼!
6: 우와! 너무 쉽잖아. 내가 당연히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4: 네? 어떻게 해야 쌤처럼 될까요?
7: 가장 중요한 건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그 리듬감은 뭐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훈련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8: 내가 발소리를 내는 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대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소리가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내가 지금 너네 얘기는 것 같아. 이렇게 들려, 너네 말이. 너네 지금 리듬 자체가.
1: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들의 실력도 쑥쑥! 오, 멋진데? 대박!
6: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바로 그거야. 소리 질러도 돼. 아! 소리 질러도 돼.
1: 춤을 알아가는 재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
6: 이거 모른다고 해서 창피한 거 아니야. 모르면 알면 돼, 공부하면 돼. 근데 모르는 걸 안다라고 하지 마. 그게 더 창피한 거야.
4: 선생님 덕분에 당당한 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9: 그리고 파이널까지.
1: 그리고 마지막은 누군지 아시겠죠?
4: 마치 아이돌 같은데.
1: 날다람쥐처럼 날아서 엄청 높이 점프하는 이분은 바로
5: 아크로바틱 선생님!
10: 와, 와 진짜 감동이다.
1: 보실래요? 우리 선생님 실력?
4: 항상 다정하시지만 선생님 사조는 대충은 없다!
10: 이제 진짜 플렉스 더 땡기다 플렉스로.
11: 안 좋은 것 같습니다.
10: 너무 좋아.
12: 보통 뮤지컬은 두세 달 연습해서 올라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빌리 엘리어트는 한 1, 2년을 연습을 하잖아요. 1, 2년이 되게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맨 땅에서 그거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꽤 난이도가 좀 높다고 봐야죠.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려면.
1: 리그럼? 그런 선생님의 필살기는 칭찬.
10: 잘했어. 혼자 되네. 나이스. 오. 그렇지. 잘했어. 예스.
4: 그거만 해주세요.
10: 해줄게. 너가 잘 못하면.
4: 네.
10: 오늘 꼭 안 돼도 돼. 근데 해야겠지?
4: 아하!
10: 이게 뭐냐면 손을 짚고 나서 등을 댔잖아. 선생님이 보조라는 거는 뛰어서 손 짚기 전까지만이잖아. 혼자 뛰어서 손을 짚을 줄 알면 혼자 하는 거지. 끝.
1: 선생님 최고! 이렇게 다정하고 멋진 선생님들 덕분에
4: 더 완벽한 빌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7: 죽을 때까지 딱 한 번 있는 기회에 있잖아요. 이 빌리라는 것 자체는.
12: 이 어려운 것들을 해낸다면 빌리들은 이제 앞으로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험이 굉장히

0: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대에서 힘차게 그리고 날아오르게 될 거야. 그리고 빛나게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화이팅!
2: 무대로 가기 전 빌리스쿨의 특별한 발레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이대빌리 김현주 선배님. 오, 선배님. 우와,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선배님은 무대를 앞둔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3: 무대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면서 거울 보고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연습하는 거랑 공연장 가서 연습하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 네! 으아, 너무 떨린다!
0: 가볍고 힘있게 슥! 슥주!
4: But it feels like you're attacking.
5: 공격하는 것처럼.
0: 힘있게 찍어.
6: 너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야. 이해되니?
7: 뭐라고요?
6: 스텝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네가 중요하다고.
2: 잘 모르겠어요.
7: 어떤 것 같아요, 누나?

0: 기분을 이렇게 바꿔줄 이어피아 댄스! 먼저 발동 작은 차례로 들었다 내리면서 삐약, 삐약, 삐약, 삐약. 손 동작도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 눌러, 눌러, 눌러. 이걸 합치면 돼요. 5, 6, 7, 8. 닭다리 잡고 삐약, 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 삐약. 역시 나쁜 기분을 털어낼 때는
1: 춤추는 게
0: 제일 좋아.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 에피소드요.

0: 누나! 소금쟁이 진짜 신기하다! 막 물 위를 걸어 다녀!
1: 물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0: 아무것도 없는데?
1: 이게 뭘까 싶을 땐
2: 실험을 해야지!
1: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0: 성공이네 엄마 이름이 실패야!

0: 물병에 씌우고 물병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1: 에이, 스타킹엔 구멍이 있잖아. 당연히 물이 쏟아지지.
0: 과연 그럴까? 자, 먼저 스타킹을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물병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묶어줄게. 자, 그럼 보여줄까?
1: 안 될 것 같은데.
0: 자, 해본다.

0: 보여? 코팅지야. 어? 자, 이 투명한 코팅지를 올리고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1: 아, 당연히 쏟아지지. 여기 뭐 붙여놓은 거 아니잖아, 그치?
0: 응, 안 붙여놨어. 자, 튀깁니다. 헛.
1: 와, 빰빰빰빰.
0: 와우.
1: 어? 우와.
0: 와우, 아무것도 없어. 아무 장치도 없지. 이게 바로 과.
1: 여기 뭐 붙여놓은 거 아니야?
0: 와,
1: 와, 와 정말 안 붙어 있고.
0: 하지만 이것보다 어려운 게 있어. 바로 방충망. 짜잔. 방충망은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데 과연 이것도 성공할지. 좋았어. 보여주지.
1: 이건 그냥 물을 쏟아 버리는 거잖아.
0: 과연 그럴까? 자.
1: 와우! 와! 물이 더 이상 쏟아지지 않아!
0: 어때? 여긴 아무것도 없어. 어떠한 장치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물이 안 떨어져 겁먹지 마!
1: 어, 진짜 이 안에 뭐가

0: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걸까? 정답은 바로 표면장력. 물분자는 서로 끌어당겨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물은 동그란 물방울이 되거나 겉에 얇은 물막을 만들지. 바로 이 물막이 컵 입구나 구멍마다 생기면 물컵을 거꾸로 해도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야.
1: 빨리빨리 안 닦나 외친다. 실패는
2: 성공의 어머니.
1: 실패는
2: 성공의 어머니.
1: 더 큰 소리로 실패는
2: 누나의 잔소리.
1: 뭐라고?
2: 아니 성공이네 어머니. 헛들 헛들 헛들 물들아. 표면 장력으로 알아서들 뭉쳐주면 안 되겠니?
1: 누구랑 얘기하니?
2: 헛들 헛들
1: 빨리빨리 지운다.
2: 헛들 잠깐 아직 안 끝났어. 선물 받아가야지.
3: 지금 바로 수상한 방송국 홈페이지 콧방탄 유튜브 채널로 가자.
2: 그럼 많이 많이 참여해줘.
4: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595.

0: 상담 완료 고객, 국, 찜,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주방 분위기를 화사하게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구성, 플라워 범랑 5종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4: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5: 540일까지?
6: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7: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7: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6: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7: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6: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2번,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0: 안녕하세요. 나는 레오입니다.
1: 첫째라서 그런지 책임감이 강하고
0: 숙제 더 해야지. 무슨 칼군이야.
1: 선생님 말씀으로는 학교에서 태도도 좋다고 하고
0: 마태우는 풍수교육에 좋아하고
1: 평화를 이기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있어서
2: 얘 1등 했어?
0: 어. 나도!
2: 그치! 우리 마태우는 춤도 잘 추고
1: 진짜 말랑 콩떡 진짜 말랑말랑하고 너무 이뻐요. 아, 그 잘하네.

0: 네요.
1: 그래요. 맞죠. 올리비아. 조금만
0: 이따가
1: 기다려.
0: 보자.
1: 이따가 보자.
2: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샤롤드 공항에 14시간을 갑니다.
1: 아, 우리 왔대요. 레오. 앉았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똑같네, 진짜.
3: 팔콕에도 조금만 갈아달라고.
4: 갈아주는 게 뭐야?
3: 갈아달라고, 저렇게.
4: 아, 만지지 마.
3: 아유, 알았어.
4: 만지지 마.
0: 물건을 사려면 만져야 사지.
4: 아니야. 사고 만지는 거야. 아, 만지지 말라고.
3: 야, 야, 너 가. 마트에 가서 살 거야, 나는.

0: 라떼형 이거 주세요 해. 알았지?
1: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안 주는 거 아니야?

0: 알았어. 아저씨한테 달라 그래.
1: 훔쳤는지 알아.
2: 할머니가 도둑으로 오해받을까봐 하지 말라는 거야?
0: 우리 레오는 좀 약간 고지식해가지고 만지고 사야 되는데 못 만지게 하고 큰일 나는 것처럼 아이가 그렇게 해서 말한 신경이를 했는데 그냥 아이 성격이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부딪히는 일은 없어요. 할아버지가 써달라고 그래.
1: 아, 어? 알았어.
3: 이거
0: 아니. 여기다가 달라 그래. 봉투에다가. 봉투에 달라고 그래. 말해봐.
1: 아, 못해.
0: 봉투에 달라고 그래 봐. 아니 여기다 주잖아.
3: 할아버지 여기에요.
0: 아, 저렇게 저기 저거.
1: 네, 아사시, 아사시.
4: 아사시, 아사시.
3: 할아버지 여기에요. 들어가라.
0: 나 과일 좀 사갖고 가자, 이제. 아이, 추워.
3: 과일 사자. 과일 어디야? 박스에다 써가지고.
1: 과일, 여기.
0: 이건 얼마니? 이 박스가.
5: 얼마야, 2kg.
0: 박스, 박스.
1: 다?
0: 어, 이거 다.
1: 너무 많아.
0: 아, 먹을 거야. 근데 왜 과일을 삼타나. 이렇게 봐, 상태 좀 보게.
1: 아, 그냥 괜찮아. 다 똑같아.
0: 아, 봐야 돼.
5: 두 사람.
0: 아, 스탑. 아. 스탑, 스탑, 스탑.
1: 똑같아, 대파레.
0: 한국어랑만 섞일 수가 있거든. 이거는 좀 약간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닦아달라고.
1: 야, 내가
5: 괜찮아.
3: 응? 왜 이렇게 뭘 많이 작아? 이거 장사하려고 그래?
0: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할머니가 사줄게. 또 뭐 맛있는 거 뭐 먹을까?
3: 잠깐만. 토마토 내려놓고.
0: 뭐 더 살 거 없을까? 당신 헬스 한다며. 무시무시해. 헬스하는 사람이.
3: 자, 가자.
0: 자, 못바이. 못바이 차종호. 가자. 가자. 어?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시장이 끝나는 시간이 돼가지고 많이 빠졌나 봐. 너무 늦게 나왔나?
3: 뭐 파는 데가 없다.
0: 아니야, 저쪽에 있어.
3: 저쪽도 있다고? 잠깐만, 이거 좀 내려놓고, 잠깐만, 내려놓고. 여기다 두고 와도 돼.
1: 안 돼!
0: 안 돼!
3: 여기다 두고 와도 돼.
1: 안 돼!
0: 안 돼!
1: 아, 필요없어요.
0: 한국이야,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3: 너 잠깐 보고 있어,
1: 그래. 졸랑쇠야, 졸랑쇠야, 졸랑쇠야.
0: 여보, 여기는 프랑스가 돼서 도둑이 갖고 가.

0: 다 왔다.
1: 오케이. 정장꺼 집에 다 왔네.
2: Bonjour.
3: Bonjour. Ça va?
4: 마코네시 가면은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거기서 우리 마코를 낳고 지금까지 거기서 사시는 거라 그런 거 보면은 그 손길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길렀는지 오손도손 알콩달콩 참 재밌게 사는 가족이구나 정말 많이 배워요.
5: 선물 깨도
6: 깨도
5: 이거 깨도
6: 해선 아
1: 아티스트
7: 감사합니다.
6: 브라보 안녕 감사합니다. 아시 할머니 에 할아버지
1: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6: 네. Ça c'est du bel bonheur.
5: Et pour elle.
6: C'est chaque cœur.
3: Thank you for.
6: Merci.

0: 일어나서 접어야 됩니다. 다.
1: 아니 뭐 무슨 뭐 갈비 한 대든요 어떻게 해요?
0: 아니 갈비는 고기가 지금 몇 갠데 갈비 드시 잡수고 싶어? 엄마. 엄마. 이제 우리 레오랑 마테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돌을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올리비아는 돌 할 때 꼭 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를 쫄라서 우리 애기 돌 보려고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아유, 내가 해준 한복 입으셨네.
2: Ça, je vais vous expliquer. Voilà. Donc, en Corée, pour un an, un enfant qui choisit son objet pour le devenir, pour comme il va devenir plus tard, pour savoir le futur.
3: Ouais. En France, on fait la formation après le bac.
2: D'accord.
4: OK.
2: Olivia.
4: Quoi?
2: Allez.
5: Tourne, tourne.
2: Allez.
1: 안 잡아.
3: 엘리 쿠키.

0: 어디 봤었어? 돌 때?
1: 공.
0: 공? 마태오는?
2: 마태오는 실.
0: 실 잡고?
3: 우리 올리비아는 아기 돌 파티 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고 눈물도 나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감정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무럭무럭 커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 야. 맛있대요, 엄마.
0: 올리비아 생일 축하해.
2: 파밀리. 파밀리.

0: 레오 안 일어나?
1: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면 간지럽게 온다.
2: 혼자 일어날게.
0: 일어날 거야? 그래 그럼 기다려줄게. 우리 저기 농축하자.

0: 나는 농촌 가면은 너가 마코를 사겨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마코를 보러 여기
1: 감시하러 왔잖아. 레오 마테오 할머니랑 아버지만 잘 듣고
2: 이따가 보자.
1: 맛있겠다.
0: 안녕.
3: 어머니 파이팅. 빨리 가. 빨리 가, 가, 가.
1: 파이팅. 할머니 할아버지 파이팅.
3: 예, 또 봐요. 조심해요.
1: 재밌게 놀아. 가자. 우리는 좀 신나게 잘 탑시다.
4: 내가 병도 아파.
1: 코끼리 소리가 나.
5: 코끼리 코끼리.
1: 어디 봐.
5: 엄청 크지.

0: 나무를 저, 어떻게 저렇게 토끼를 만들었니?
1: 저게 나무 아니야, 저거 쇠야.
0: 저거 쇠야 나무야?
2: 몰라.
0: 우와,
1: 저 쇠뼈 거잖아.
2: 아니, 엄청 크다.
0: 아니.
1: 와. 무섭게 생겼네.
2: 빨리 가자, 빨리.

0: 손가락 움직이네.
1: 눈, 눈.
0: 어?
1: 눈.
0: 어디가 눈이야?
1: 여기 눈.
0: 눈도 진짜 코끼리 같이 생겼네.
2: 그럼 어떻게 이런 걸 눈도 생각을 했을까?
0: 무섭다.
2: 무서워 이게?
0: 응. 할머니 자꾸 무서워.
1: 엄청 위험해. 조심해야 돼.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
2: 할머니 할아버지 지킬 거야. 할아버지가 딱. 할머니 할아버지 지킬 거야. 할아버지가 딱.
1: 늙으잖아. 늙으잖아.
0: 야, 내가 늙어 보이니? 제일 싫은 소리가 그 소리야.
1: 할아버지 머리카락 없잖아.
3: 없잖아.
0: 야, 너는 안 늙는 줄 알아?
2: 너 머리카락 너 두고 볼 거야. 머리카락 너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0: 너 할아버지가 대머리면 너도 대머리가 돼. 이게 빠져요, 이게. 할아버지

0: 어디 얼마나 많았는데. 할 말이 없지?
1: 할머니!
0: 할 말 없냐고. 왜? 너도 대표 될 수 있어. 레오랑 마테오는 잘 하고 있을까? 여기는 저희가 연애하던 시절에 자주 다니던 시내 골목길입니다. 깜백, 깜백.
2: 맛있어? 마테오, 레오, 괜찮아요?
0: 할머니,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있을까?
2: 아, 많이 피워.
0: 누구야? 레오야, 어디로 가야 돼? 레오야,
3: 엄마 여기로. 여기가 제일 좋은 거야. 아, 여기가 제일 좋아.
0: 레오야, 올라가자.
4: 올라가야지. 위에서부터 내려가야지 멋있잖아.
0: 그러니까.
3: 아니야, 여기가 더 보여. 여기도.
0: 여기가 좋은 자리야? 어. 그동안 사람들 일로 안 가고 절로 다 가.
3: 몰라는 거였어.
0: 엄마, 할머니는 올라간다. 자, 올라가자. 야, 더 무섭다, 여기. 허허, 더 무섭네.
4: 뭐 무서워. 이거 튼튼해, 이거.
0: 같이 가.
4: 이거 참 명당 자리인데, 여기가. 네, 아깝다.
3: 어우, 무서워.
0: 야, 니네 모자 좀 써놔줘.
3: 어, 나 더.
2: 있어.
0: 있어?
2: 응.
0: 어디야?
2: 여기. 아바나.
0: 오.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2: 이따 아바나지 아바나. 여보.
0: 어?
2: 이거 때문에.
0: 아? 여보, 이거 때문에? 그래서 뭐 후회하는 거야? 어? 빨리 말해봐. 어?
2: 이거 때문에.
0: 이거 때문에 뭐 원망이네. 이거 덕분이지.
2: 아이고. 응? 이건 우리 이글 que celle-ci. Je vais aller là-bas. L'église est d'autre. 여기.
0: 아빠. 오빠 여기 기억나죠? 여기 앞에서 만났지? 나 많이 기다렸어?
2: 하나님 때문에.
0: 하나님 때문에. 뭐야 진짜.
3: 근데 회전 못 맞춰서 4km? 이쪽에 들어가는 거야.
0: 할머니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3: 저기 나가는데.
0: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어? 아유.
2: 너 어떤 거 탈 건데?

0: 가만 있어봐. 하루 더 태워줄게. 가만 있어봐. 네가 떠들지만 안 가만 있으면 돼.
1: 거기지? 네, c'est ça. Il peut faire au premier ou au troisième étage. Il peut faire au premier ou au troisième étage.
2: Moi, toi, je peux faire en bas. Mais
0: non,
2: tout seul.
0: Ça va, ça va. Oh, oh. 한 번만. 됐어.
1: On fait une petite exception.
0: Merci.
1: 네.
0: 갔다, 마태오 갔다. 봐봐, 되잖아.
2: 아, 기다려.
0: 할머니는 왜 안 탄대?
2: 무서워서.
0: 무서워서?
2: 어.
0: 근데 뭐가 무서워?
2: 몰라.
0: 마태오 재밌어? 다야?
2: 응, 다야.
0: 시시.
2: 있어.
0: 어땠어?
2: 뭐?
0: 어땠어, 이거?
2: 좋았어.
0: 재밌었어?
2: 응.
0: 너는? 마태오는?
3: 재밌었어.
0: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 뭐 왔다 갔다도 안 했는데? 이제 끝난 거야?
2: 아직 두 개 있어. 이거 두 개 있어. 누가 할래?
4: 아유, 징그러워. 이런 걸 타니.
0: 이것도 없어.
4: 마태오, 이거 타니까 좋아? 그럼 노래 한번 불러봐, 좋으면. 숨 한번 참아. 어허!
0: 얘 키가 작아서 못 타는 건데, 내가 웃겼어.
4: 잘해.
2: 어허!
5: C'est pour monter sur l'arrêt? Est-ce que tu fais bien 1m35?
2: Je ne fais pas 1m35. Je ne fais pas 1m35. Mais tout à l'heure, il avait
5: pris l'autre. Il l'a fait tout à l'heure. Oui, bah, je suis désolée, mais normalement, c'est pas possible.
2: 못한대.
4: 어?
2: 못한대.
4: 아니, 아까 탔다고 이게 울어, 얘 안 돼.
2: 이겼어.
4: 아, 니가 잘 얘기해야지.
2: 이겼어, 마태오.
4: 안 돼, 타게 해줘. 그냥 무슨 얘기해봐.
0: 조금 전에 탔었는데 한 번만 태워주세요.
4: 가만히 있어. 너는 말을 못해. 할아버지.
2: 한다.
4: 어, 줘봐.

0: 말 좀 해. 네가 할 줄 아니까.
1: 아, 얘기했다고.
0: 아니, 얘가 아까 탔다고 얘기하면
1: 되지. 얘기했다고.
0: 아까 이거 탔어요.
1: 이렇게 얘기했다고.
0: 어떻게 얘기해봐. 한 번만 해봐. 어떻게 얘기했는지 할머니한테 순진해봐.
2: 아까 그 남자 지금 있어야 되는데.
0: 아니, 남자도 있었고.
1: 못 푼다고.
0: 아까 남자 직원이 태워줬다고 얘기해봐. 아까 탔다고 얘기해.
1: 네. 네.
3: 네. 네.
1: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2: 마태오 재밌어?
1: 응. 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이고.
4: 미 스파클링이라고.
0: 얼마나 저게 타고 싶겠어, 제 타는데. 아. 무서운 거 엄청 좋아하잖아,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키가 안 크니까 저러잖아.
2: 밥을 안 먹어서?
0: 네. 둘이 간다, 애기 데리고.
1: 내가.
2: 마태오, 사진. 오케이. 아이고, 이게 뭐라고 이걸.
0: 나.
1: 마트 어디 갔지?
0: 어?
1: 아, 잠깐, 이렇게 가는 거야.
0: 어? 바다 속으로 들어갔네? 우와.
1: 오는 것도 재밌다.
0: 어, 재밌어.
2: 마태오, 이게 훨씬 재밌어. 네가 탄 게. 지하에 뭐 있어, 그 안에?
1: 물고기.
2: 물고기 있어, 지하에? 가자.
1: 가자.
2: 이거 다 탄 거야, 이제 이거? 다 끝난 거야?

0: 아빠.
1: 응.
0: 갔다 올게요.
2: 뭐, 갔다 와.
0: 너무 늦게 오지 말고.
1: 늦게 올게.
0: 아이.
1: 저녁에 올게. 새벽에 올게. 예우 마태오. 할머니 말 잘 듣고, 할아버지 말도 잘 듣고, 사이좋게 놀고, 병원 잘 갔다 와, 엄마. 어? 잘 갔다 와. 안녕.
0: 붙이고 기저귀 좀 타자.
2: 잠깐만, 잠깐만.
0: 잠깐만, 이거 봐봐.
2: 잠깐만,
0: 루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2: 응?
0: 이거를 또 붙여야 주사를 맞으러 가지요. 예방 접종이요.
2: 붙이기를.
0: 기저귀
2: 잡아. 누가 잡아?
0: 누구야? 응. 아프지 않게 우리에게 주사 맞게 해주세요. 슉, 슉, 슉, 슉. 안녕하세요. 다 했다. 레오야, 마테오, 빨리 먹어. 애기 병원 약속되어 있어서 가야 돼. 늦으면 안 된다. 어? 가자. 잠바 입어. 가자, 우리 애기. 가자. 우후. 레오야, 어디 가요?

0: 뽀뽀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양념스게 치킨
1: 크크크.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진짜 맛있겠지.
1: 와 진짜 맛있다.
3: 고기채
4: 가면요.
5: 쫄깃한 닭다리 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주.
7: 어디 어디야? 응? 침대 눕네. 올리비아 침대 눕네.
8: 자, 이렇게 이렇게.
7: 눈치챘어. 눈치챘어.
6: 어? 진짜 멋있다.

0: 빼놓고. 아이고, 아, 그래.
1: 안 좋아. 어리베어 주사 맞아서 슬펐어.
2: 슬펐어. 오리비아 아파서.
3: 이 sinon, faut dire à maman qu'il y a la vitamine D, le Doliprane, le vaccin à faire entre 15 et 18 mois. Il n'y a pas besoin de le payer. C'est pris en charge par l'assurance maternité parce que c'est obligatoire à l'âge de 8 ans.
2: 이거 돈 내는 거. 뭐 된대?
4: 왜? 카드로 내야 되는데?
2: 아니, 안 내면 안 된대.
4: 어?
3: 야, 아니,
2: 왜?

0: 먹겠습니다. 아, 무슨 냄새야? 엄마 왔어요.
1: 아, 알아 왔어?
0: 이거 무슨 냄새야?
1: 된장찌개. 다시 볼래?
2: 이거 올렸다. 어.
0: 맛있다, 엄마.
1: 맛있어?
0: 응.
1: 맛있나?
0: 맛있다.
1: 간은 어때?
0: 딱 맞아.
1: 맞아?
0: 응. 자꾸 하려고 그래. 애기만 보는 것도 힘든데.
1: 나도 먹으라고.
2: 여보, 오세요.
0: 응, 엄마 빨리 와. 걱정하겠다. 응, 할머니가 다 했어.
3: 많이 먹으면
4: 좋겠지. 맛있어. Demande à la combien de temps pour cuisiner?
3: 몇 분으로 했어?
1: 3시간.
4: 오. Tout pas une fois, pas une fois.
2: Tout pas une fois, pas une fois.
4: Très bien. 코미디래.
0: 그렇게 맛있어?
3: 맛있다.
0: 맛있어? 내가 할머니가 요리 잘해? 엄마가 요리 잘해?

0: 할머니.
1: 오. 할머니. 오. 마테오.
2: 할머니.
1: 뭐라고?
2: 할머니.
3: 아빠는 맨날 먹네, 엄마 밥.
4: 그럼.
3: 부러워요.
4: 차려면 죽으면 잘 먹지. 아빠는 맛있게 먹고 가네. 엄마 솜씨가 최고야.
3: 최고지. 엄마 아빠가 와줘서 너무 나는 즐거웠고 감사했고 좋은 시간을 보냈네, 덕분에. 엄마가 가고 나서가 걱정이네. 그리워가지고. 응?
2: 나도 또 가면은 그리워.
3: 엄마는 올리비아가 눈에 엄청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 지금 너무 이뻐가지고 올리비아가. 그리고 또 애기가 확확 크잖아. 그게 너무 아깝지. 그 시간들이 못 보는 게, 그치? 다음에 볼 때는 또 쑥 커 있을 거니까.
2: 그냥 옆에서 소소하게 사랑하는 게 보면 나이 들어서 그게 행복인데.
3: 알지.
2: 엄마 그렇게 못 살아서.
5: Je vais travailler dur pour aller en courir, pour encore qu'elle ne s'inquiète pas. Après, elle peut venir quand elle veut.
3: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비행기표 사서 나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2: 그런 게 마코한테 내가 고마운 게 마코가 프랑스 여자 얻었으면 그런 고생 안 할 텐데 한국 여자 얻어서 살아서 맨날 비행기표 대고 맨날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마코한테. 이해해줘서.
5: 어머니, 울지 마.
2: 마코 고마워. 우리 하나가 마코 하나만 보고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마코가 하나 부족한 거 있어도 이해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마코 건강하고.
5: 감사합니다.
2: 마코 고마워.
5: 감사합니다.
4: 그래, 고마워.
5: 네.
4: 나도 눈물나 올라 그래.
3: 우리 아빠가 T에서 F로 변해가지고. 맨날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래.
5: 김치 매워? 이거 매워? 김치 매워? 김치 매워? 이거 매워?
6: 고춧가루가 매워.
2: 사랑하는 하나야, 너무 빨리 시간이 흘러서 화살처럼 흐른다 생각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았다. 사랑하는 우리 레오, 마테오, 올리비아, 나의 분신들 잘 있어.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억하고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잘 있어. 엄마 아빠 간다.

0: 선생님 먹먹이.
1: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물어. 어, 잘하네.
0: MG
1: 커플입니다. 엄마 잘 가.
2: 편지를 썼어.

0: 줄게.
1: 고마워.
2: 그래요.
1: 엄마 날 잘 듣고.
3: 할머니, 할아버지, 와서 감사합니다.
4: 다시 오세요. 비행기 잘 타요.
5: 상담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6: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예. AIA 생명
6: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9: 이동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간다.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수고하셨습니다.
6: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6: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7: 전이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준비하실게요.
6: 예.
8: AIA 생명
6: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9: 준비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간다.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10: 가!
6: 수고하셨습니다.
10: 수고하셨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5: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2: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1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

0: 갓길 고고.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3: 치킨 이름이 왜 이래?

0: 5월의 어느 날 병원에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는 부부.
1: 두렵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도 병원에 왔지만 다음 주에도 네 발로 병원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2: 희망적인 걸 듣고 싶은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그게 좀 불안하고 좀 그러네요.
0: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3: 지금 이미 폐까지 전이가 된 아데노이드 성 낭성 종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병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항암제를 쓰고 다른 치료를 찾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대열명이 3년 전후 정도를 설명을 하는 그런 암종이 되겠습니다.
0: 암과의 싸움이 시작된 이후 하루하루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이 야속하기만 한데요.
4: 아니야! 엄마!
5: 내 엄마는 누구 엄마야?
4: 내 엄마!
5: 그치.
6: 내 가족을 좀 오래 지키고 싶어요. 왜냐면 엄마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강했던 사람이라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요.
0: 하루하루가 간절한 미영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족은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말기암 투병 중인 엄마 미영 씨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아들 지후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0: 아빠 진이신데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세 식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빌라. 이곳이 미영 씨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들 지우가 꿈나라에 빠져있는 시간. 엄마 미영 씨는 오늘도 통증과 함께 힘겨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지난 가을 암 진단을 받은 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1: 교통보험 사기고요. 뭐 전이도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해. 항암치료를 하면 할수록 힘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그러니 뭐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죠. 네.
0: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극심한 고통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2: 컨디션은 어때요? 다리는 괜찮아? 저려? 좀 부릅니까?
1: 속이 안 편하네요.
0: 아파하는 아내 앞에서 남편 진희 씨의 침묵도 깊어지는데요.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곁에서 다리를 주물러주는 일뿐 진희 씨의 마음도 무거워만 집니다.
2: 항암 맞고 오면은 점점 체력이 떨어지니까 저번 주보다 오늘이 더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확실히.
0: 미영 씨가 병마와 싸우기 시작하면서 진희 씨도 그 빈자리를 채우느라 전보다 바빠졌는데요.
2: 지우, 있나? 응? 있나죠? 오늘 왜 이렇게 안 있나 그러죠? 응? 야, 있나?
0: 그래도 지우를 보면 아빠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3: 힘이야.
2: 엄마. 엄마 빨리 나 학교 가려나.
4: 지우 몇 살인지 얘기해줘요.
3: 아, 지금
2: 12살이에요. 그래.
3: 12살이요?
2: 많이 듣고 자기가 필요한 얘기만 좀 할 수 있지. 이어서 얘기를 잘 못해. 자기는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제가 못 알아듣으니까. 그러면 저도 답답해요. 이게. 그때는.
0: 12살이지만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우는 4-5살 아이 정도의 인지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장애를 안고 있는데요.
2: 또 틀렸다. 지우가 지금 뇌전증 의심이 좀 나고 그리고 HID 의심이 좀 있어서 지금 그 약을 먹고 자폐 판정이 났거든요. 그런 약을 해서 같이 복용하고. 제가 솔직히 좀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근만 하고 퇴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와이프가 이 역할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감당했는지 참 제가 해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힘든 걸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3: 학교 갔다.
2: 학교 가고 싶어? 또 안 간다면 시켜.
3: 학교 안 가?
2: 학교 가야 돼 안 가야 돼?
3: 안 가해?
2: 뭘 안 가?
0: 엄마 아빠는 축복으로 태어난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키우려 애썼지만 지우는 7살 무렵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2: 제일 미안한 게 이거를 빨리 못 받아주고 일반 애처럼 받아들이니까 지우가 혼동이 많이 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미안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내가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0: 생각. 늘 생각하고 있죠. 지금. 장애가 나온 거죠. 정신적 장애라 해서. 우선 처음에는 이제 지적 장애로. 그때도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죠.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한 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요. 그때도 울었어요. 아, 저 뭐 치료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라는 게요.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오랜 치료 수업이나 솔직히 비용 들어가면서 숟가락 먹는 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숟가락질 하나를 하게 되는데 지 손으로 밥 먹는데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1: 지우의 치료를 위해 인생을 바쳤던 엄마 미영 씨. 그런데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치통인 줄 알았던 통증이 침샘암 4기였는데요.
0: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였어요. 젊은 나이에 안타깝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밖에서 남편들이 전화해서 내가 안 일한다 했더니 그냥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일하는 중이라 발달장애 아니다 보니 아무 날이 깜깜하긴 했어요. 왜냐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2: 솔직히 믿기지가 않죠. 가뜩이나 이제 아들이 지우가 저 상황에서 또 암이다? 꼭 나아야 되는데, 완치돼야 되는데, 완치가 아니라도 계속 더 지우 옆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안쓰럽고 답답하고, 제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1: 미영 씨는 벌써 다섯 번째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검사를 받는 날마다 온 가족이 함께 병원을 찾는데요.
3: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4: 통증은 좀 어떠셨어요?
0: 소골렁거리, 몸살, 식은땀, 손저림, 발저림. 이제는 좀 디딜 때도 좀 많이 아파요. 발바닥 걸어가지고 이럴 때.
5: 와이프가 항암 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고요. 이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효능이 더 나오는지.
4: 언제까지 치료를 몇 번에 거쳐서 진행하자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고, 항암제가 잘 듣는다면 좀 항암을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미영 씨가 궁금한 건 당장의 통증보다도 지우 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입니다.
4: 네, 이미영님은 아데노이드 낭성 종양이라고 하는 침샘암의 일종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 진단됐을 당시부터 목 전반적으로 침범이 된 완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논문들에 따르면 3년 정도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항암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검사해야 될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치료를 이어나가는 데에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남은 시간을 숫자로 듣고 나니 엄마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0: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여.
5: 그래도 어떻게 그 희망을 갖고 잘 견디면서 치료 잘 받아봐야지.
0: 아들 보면 희망을 품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거인 것 같아. 뭐 수명이 중요하기보다
1: 엄만 지우를 위해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0: 주야, 엄마 아들 잘해보자 엄마랑.

0: 겨우 지후를 달래고 한참 만에야 교실로 들여보냈습니다. 지후는 현재 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1: 2, 3, 4, 5. 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2: 방구이 집에 가요.
1: 아, 방구 집에 가서 껴. 하나 속도 줄까?
2: 방구이 여기 가가.
1: 여기서 밥 먹기면 안 되지, 진짜.
2: 밥과 밥.
1: 뭘로 먹고 싶어?
3: 제가 아이를 가르쳐보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이 지우가 어렸을 때 그 장애를 알고 나서 얼마나 지우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했는지 그게 지우를 보고 있으면 너무 잘 보여요. 지우에게 들어가는 치료비도 제가 만만치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희귀염이시니까 이제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어머니가 없어지면 지우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늘 치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매일매일 치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반면 진희 씨는 뒤늦게 출근길에 오르는데요.
4: 저희는 여기 물류 쪽이라 지게차 장비 쪽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여기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급하게 또 다시 이제 직장을 가고 있습니다.
0: 마음이 편치 않지만 가족의 생계가 달렸기에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각 미영 씨는 적막한 집안에 홀로 남겨져 있는데요. 암 환자가 되기 전엔 누구보다 활달하고 사회생활도 적극적으로 해냈던 미영 씨지만 지금은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애써 몸을 일으키는 건 고단한 남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기 때문인데요.
5: 원래는 제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를 혼자 하니까 도움 좀 되고 싶으니까는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같지 않아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0: 하지만 통증 앞에 무너집니다. 식은땀이 쏟아지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현기증에 결국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리곤 참아왔던 고통을 개워내는데요. 외롭고 처절한 이 싸움이 이젠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토를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6: 하다 하고 나면 제일 힘든 게 이제 속이 많이 아프죠. 속이 안 좋고 막 울렁거리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눈을 뜨면 아픔이 시작되고 눈을 감으면 하루가 끝이 납니다.
7: 네, 아빠 왔다. 아빠한테 인사 안 해?
2: 하고 계세요.
7: 안녕하십니까. 잘 놀았어, 지우? 응? 잘 놀았대? 응? 좀 괜찮아? 응. 좀 어때?
5: 나 똑같지.
7: 근데? 왜 안 나고?
5: 지금 혼자 있어서 심심했지만.
7: 그치. 뭐 좀 해줄까?
5: 별일 없었어.
7: 그래?
5: 응. 나 지우지, 저 준비해야지.
7: 항암 맞고 나면 열이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열이 났나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리고 지우가 혼자 엄마하고 아픈 엄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잘 지냈는지 아니면 잘 놀고 있었는지.
0: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진희 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지우를 돌보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데다 지우가 자라날수록 아이를 돌보는 일도 점점 힘에 부칩니다.
7: 아빠 계속 그러면 힘들어져요. 알았지? 알았어.

0: 안 돼. 아빠 힘들어.
1: 아내와 아이를 챙기고 회사 일에 집안 일까지 참 하루가 짧기만 한데요.
2: 너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전화해. 사다 줄게. 아빠 내가 또 깨줘 뽀뽀.
1: 늦은 밤 진희 씨가 두 번째 출근을 합니다. 가족이 잠든 사이 부업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는 진희 씨. 아픈 가족들을 둔 가장에게 휴식은 사치가 된 지 오래입니다.
2: 맨 처음에는 이게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간단하게 용돈벌이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병원비를 좀 벌려고 하고 있거든요. 회사 끝나고 매일 투잡 형식으로 일을 해야 돼가지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배 불리셨죠? 네.
1: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와 지우의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진희 씨는 지쳐 있을 겨를조차 없습니다.
2: 들어가세요. 예.
1: 진희 씨는 현실을 원망하는 대신 희망을 꿈꿔보기로 다짐했는데요.
2: 와이프가 건강하고 저희 아들이 더 악화되지 않고 여기서 이만큼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제일 큰 소원이죠.
3: 열심히 버텨보고 버티는 동안에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완치하고 싶다가 솔직히 소원이긴 한데요. 그래야지 아이 옆에도 오래 있을 수 있고. 그냥 오래 있고 싶어요, 그냥.
1: 엄마 아빠의 간절한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픈 아들과 남편 걱정에 계속 눈물을 쏟는 미영 씨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영 씨는 지난해 가을 갑작스러운 치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침샘암 4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완치가 쉽지 않은 희소암이었는데요. 아들 지우의 장애 치료에 인생을 바쳐온 엄마에게 하늘이 너무 가혹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빠는 낮에는 지게차 일을 하고 밤에는 아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을 뛰고 있습니다. 쉬는 날 잠도 줄여가며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간 천만 원이 넘는 암 치료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들어갈 아내의 병원비에 아들의 치료비까지 아빠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현실입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8일 방송에서는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13살 현보와 11살 별이, 손주 둘을 키우는 할머니와 무릎 수술이 필요한 아빠 재훈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루빨리 다시 일터로 나가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미루고 있던 아빠 재훈 씨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따스한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주거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이 계절에 미영 씨 가족의 이야기가 더욱 마음에 남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5월이 지나도 6월이 와도 지우에게 엄마가 필요한 시간은 끝이 없는데요. 지우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행복한 시간을 오래도록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호 누구 아들? 그럼 저희 아이가 그래요. 엄마 아들. 그 엄마는 누구 엄마? 그럼 내 엄마. 엄마 옆에서 있어주고, 엄마 아빠 웃게, 웃을 수 있게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아프지만 말고, 오늘도 내일처럼, 내일도 또 그 다음날처럼, 엄마랑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재밌게 지내자. 진짜 진짜 사랑해. 엄마 많이 사랑해.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2: 아이고, 어른들이 뭘 먹었네. 아이고, 힘들어.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엄마. 이거이.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게. 한가 많이 한 18만원 뭐, 그 정도 가고. 아우, 그래, 아우.
3: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덜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바로 해야지 되지. 놔두면은 시들어갖고.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0: 상감할 요시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1: 아버지 간병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2: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3: 최대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5: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5: 큰 병 걸리면 5년은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0: 상담할 요시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5: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1: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6: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에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5: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5: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5: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7: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8: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밸런스
9: 찾았다! 배지비!
8: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10: 진짜 맛있네.
7: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8: 배지밀 고단백 두유.
11: 형들 떡볶이 먹자.
1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3: 진짜 대박이네.
14: 진짜 맛있겠지.
15: 대박. 너무 맛있는데?
16: 쫄깃쫄깃하네.
17: 쫄깃해.
18: 잘 어울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9: 일상의 식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정미경의 별미요리. 맛 보장되는 쫄깃쫄깃 백합조개. 탕요리로 즐겨보자. 뽀얗고 시원하게 우러난 국물이 일품인 백합조개탕부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향긋하다. 케일로 만드는 핑거푸드. 돌돌 말아 쌈장을 톡! 한입에 쏙 들어가는 케일 쌈밥까지. 집밥 전문가 정미경에게 배우는 꿀팁 가득 친절한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체육이 귀염둥이 광희고요.
10: 정미경입니다.
3: 네,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10: 네.
3: 아, 오랜만에 뵀는데요.
10: 너무 오랜만이에요.
3: 자, 오랜만에 또 선생님의 음식을 맛볼 생각하니까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조개탕. 이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정말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재료를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10: 지금 이제 제철인 백합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백합 조개 자체는 굉장히 시원하고 깊은 맛도 있지만 네. 실제로 약간의 또 간도 있어서 네. 만들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되는 백합 준비를 해주시고 네. 채소는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는데 저는 청경채 준비했지만 요 청경채 없이 네. 파마늘 고추 정도만 있어도 되고요. 진짜 간단하게 간은 소금과 후추만 있으면 되거든요.
3: 오, 자 오늘 재료가 굉장히 또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해요.
10: 네, 맞아요.
3: 자, 시원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백합 조개탕 네. 시작해 볼 텐데 사실 조개 요리가 나오면 조개 음식 할 때 이 해감을 많이 그쵸? 걱정하시잖아요.
1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개 같은 경우에 네. 아무래도 이제 바다 쪽에 있다 보니까 모래나 뻘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머금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백합은 굉장히 깊은 바다 속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뻘은 별로 없어요. 진흙은 별로 없고 좀 굵은 모래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모래도 많지 않은 조개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해감을 시켜주는데 네. 자, 해감을 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찬물에 소금을 이렇게 좀 풀어주시는데 네. 이때 소금의 양이 바닷물 정도가 되면은 조개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입을 쉽고 편안하게 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해감이 잘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서 소금물에다가 담궈주시고
3: 선생님, 이 조개 중에서 해감이 네. 돼서 나오는 조개들도 있나요?
10: 해감이 돼서 나오는 조개가 아니라 해감은 보통 이제 업자들이 네. 해감을 시켜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홍합 같은 조개는 바위에 들러붙어서 자라잖아요. 네. 그런 조개는 해감을 시킬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모래랑 닿지를 않고 있으니까 네. 그런 조개는 그냥 먹어도 되는 조개예요. 해감이 필요 없는.
3: 네.
10: 그래서 이 해감을 시킬 경우에는 네. 이 상태에서 차가운 데 두시는 게 좋은데 네. 가장 좋은 데가 사실 냉장고죠. 그리고 냉장고는 문을 닫으면 깜깜해지잖아요. 예? 오히려 깜깜한 곳에 둘수록 해감이 더 쉬워요.
3: 오.
10: 그래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냉장고 안에 이렇게 넣어두시거나 네. 뭐 차가운 바깥에 두실 거다 하면은 이렇게 투명한 용기보다는 불투명한 용기에 뚜껑을 덮어서 차가운 곳에다 두시면 네. 한 2시간에서 4시간이면 충분히 해감이 되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해감이 된 조개를 네. 건져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3: 근데 선생님, 네. 여러 가지 조개가 있는데 오늘은 백합이에요.
10: 네.
3: 예. 백합은 진짜 알도 굵고 진짜 고급스러워 보여요.
10: 아, 실제로 가격도 사실 더 나가고 예. 고급인 게 맞는데 네. 그나마 또 이제 이런 해산물 같은 경우는 제철이 아니면 맛보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딱 제철이거든요.
3: 네.
10: 그래서 제철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서 드시면 더 좋겠죠.
3: 자, 이제 네. 조개 해감을 했고 이제 뭘 하면 될까요?
10: 일단 조개 육수를 낼 건데 네. 해감시킨 조개를 넣고
3: 네.
10: 요거 물 4컵이에요.
3: 물 4컵.
10: 그래서 한 그 백합 조개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네. 조개가 조금 충분히 잠길 정도 되는 상태로 물을 부어 주시고 네. 요거를 바로 이제 불 위에 올려서 육수를 내 보도록 할게요.
3: 볼까요? 자. 확실히 항상 이제 이렇게 조개에 들어가는 네. 이제 국을 먹을 때
10: 네.
3: 조개가 너무 자라가지고 항상 아쉬웠는데 오늘 아주 큼지막해서 좋은 것 같아요.
10: 그렇죠. 큼지막한 거는 이제 속살도 사실 굵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국물 맛도 훨씬 더 좋아져요.
3: 그러게요. 시원하고. 네. 자, 이거 몇 분 정도 끓여주면 되나요?
10: 이 상태에서 사실 뭐 집에 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냄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3: 네.
10: 넘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조금 깊은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불을 올린 상태에서 조개가 입을 벌리면 익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3: 네.
10: 그래서 입 벌릴 때까지 일단 불 위에 올려놓고 저는 그 사이에 채소를 네. 조금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3: 뚜껑은 닫지 않고요.
10: 네네.
3: 자 그러면 입을 벌리는 동안 저희가 채소를 한번 썰어볼게요.
10: 네.

0: 자, 파는 그냥 어슷 썰어서 네. 준비해 주시고.
1: 아니, 재료가 정말 간단하네요, 선생님.
0: 그렇죠. 사실 재료가 다 한다, 이 백합 조개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조개 자체가 일단 감칠맛도 좋고 네? 맛도 좋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굳이 또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1: 그러게요. 본연의 맛을 좀 느껴야 하니까.
0: 네, 그래서 저는 뭐 청경채를 넣기는 했지만 또 건더기가 너무 없으면 심심하니까 네. 근데 아예 나는 진짜 조개의 맛만 즐기겠다 하는 경우에는 채소도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1: 네. 근데 진짜 집에 혹시 네. 부추가 있으면 네. 너무 좋은가요?
0: 부추도 한 3cm 좋아요.
1: 그래요?
0: 한 3cm 정도 예. 이제 토막 쳐서 같이 넣어주셔도 네. 괜찮죠.
1: 부추도
0: 맞아요.
1: 자, 삼겹살도 식감이 참 부드럽고 좋죠.
0: 그렇죠. 아삭아삭하고 네. 약간 신선한 느낌을 주니까
1: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것도 근데 그냥 이제 통으로 넣지 마시고 적당히 좀 등분을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 네. 그래서 한 3cm 정도 토막을 쳐주도록 할게요.
1: 청경채도 굉장히 부들부들한데요. 네. 오늘 이 조개탕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그리고 마늘 요것만 그냥 채를 썰어서.
1: 마늘 채를 썰어서?
0: 네.
1: 선생님, 근데 집에 이 통마늘 말고 다진 마늘이 있는데 네. 다진 마늘 넣어도 되나요?
0: 아, 물론이죠. 근데 아무래도 오늘 건 조금 이제 맑은 국물로 끓이는 거니까 예. 국물이 좀 탁해지지 말라고 제가 채를 썰어서 넣는 건데 집에 나는 다진 마늘이 있고 이 마늘이 없다 그러면 네. 그냥 다진 마늘 넣으셔도 괜찮아요.
1: 그렇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통마늘을 이렇게 썰어서
0: 그렇죠. 예. 그러면 좀 더 깨끗하겠죠.
1: 예.
0: 잘. 그럼 이제 재료 준비 끝난 거거든요.
1: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예. 그렇지만 진짜로 이 백합 쪽에 그 진한 맛이 네. 대단할 것 같아갖고
0: 정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조개만 먹어도 예. 굉장히 막 이렇게 뭔가 풍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요리거든요.
1: 네.
0: 자, 이제 뭐 재료 준비 다 됐으니까 끓여보도록 할게요.
1: 가볼까요?
0: 네.
1: 아하.
0: 조개가 입을 벌렸어요, 진짜.
1: 입도 크네요, 진짜. 예, 백합 조개는.
0: 그래서 이 조개 요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이제 큰 냄비를 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조개가 입을 벌리면 부피가 확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막 넘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예.
0: 지금 보시면 이 조개 껍질도 되게 두껍죠.
1: 조개 껍질 두껍고 조개 살이 진짜 두꺼워요.
0: 큼직큼직하고. 예. 근데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예? 하셔야 돼요. 나는 국물을 위주로 먹을 것이냐 네. 아니면 조갯살을 맛있게 먹을 것이냐. 그래서 조갯살을 맛있게 드실 거라면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조갯살이 질겨지잖아요. 그리고 쪼그라들게 되고
1: 예.
0: 대신 국물은 그만큼 또 진해지는 거죠. 그만큼 맛성분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와서.
1: 예?
0: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국물이 중요하다 하면은 조금 오래 끓이시고
1: 네.
0: 나는 건더기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살짝만 끓이시는 게 좋아요.
1: 본인 취향에 따라.
0: 네.
1: 그리고 맛있는 국물이 지금 뽀얗게 우러나왔어요.
0: 뽀얗게 우러나오죠. 그리고 다른 조개에 비해서 굉장히 또 깨끗해서
1: 네.
0: 거품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1: 거의 없어요.
0: 거품이 지저분하지가 또 않잖아요.
1: 예. 혹시나 그렇죠? 조금 있으면 요거를 예. 걷어내셔도 좋아요.
0: 예, 조금씩 걷어주시는데 백합은 진짜 너무
1: 거의 없는 편이에요. 예.
0: 진짜 고급스러운 조개여가지고.
1: 아,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다 향 있잖아요.
0: 예.
1: 그 향이 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예 백합탕이니까 예. 백합을 좀 넉넉히 넣었지만 요 조개 한 3개 정도만 넣고 조그만 볼 같은 데다가 네. 간단하게 곁들여도 어떤 요리에도 좋은 국물로 또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거품 살짝 걷어주신 다음에
1: 네.
0: 준비된 재료 그냥 다 넣어주시면 돼요.
1: 자.
0: 청경채
1: 넣고요.
0: 네, 요 청양고추는 혹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좀 매워할 수 있으니까. 네,
1: 가감하시고.
0: 네.
1: 근데 청양고추 들어가면.
0: 네, 칼칼한 맛이 네. 있죠.
1: 칼칼하고 아주 시원해지니까.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모든 재료를 넣고 한 소끔만 끓여주시면 되는데.
1: 네.
0: 이 국물이 약간 간이 있어요. 그래서 백합 조개 자체에 네. 그 국물 간이 있어서 한번 드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나는 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 그냥 드셔도 돼요.
1: 아, 이미 조개에 좀 간이 있으니까.
0: 네, 조개가 바닷속에서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좀 배어있는 간이 많이 있어서
1: 네.
0: 생각보다 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소금 조금 추가를 해주시고요.
1: 네, 드셔보시고.
0: 네, 그다음에 후추 약간 넣어주시고.
1: 아, 정말 국물이 뽀얀 게 청양고추 들어가고 이미 조개살의 그 맛있는 그 어떤 맛들이 우러나와서 시원하고 정말
0: 칼칼한 맛이 느껴지죠.
1: 예, 예. 감칠맛도 엄청날 것 같고.
0: 예.

0: 야,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냥 이제 다 된 거예요.
0: 자, 이제 담아볼까요? 예.
2: 어, 너무 쉽죠.
0: 아, 저희가 진짜 방송 리얼타임으로 진짜 이렇게 금세 될 줄 몰랐어요.
2: 자, 조개. 네. 오늘은 사실 조개 먹자고 끓인 백합탕이니까 네. 조금 넉넉히 담아주시고.
0: 야, 아니 사실은 네. 그 조개 껍질을 이렇게 바르고 네. 해도 좋지만 이렇게 조개 껍질까지 있으니까 분위기가
2: 맞아요.
0: 예.
2: 자, 그래서. 오! 국물이 예. 뽀얗면서도 맑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0: 아, 진짜 이런 뽀얀 국물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2: 자, 그래서 살도 굉장히 먹으면서 되게 이제 쫄깃한 맛이 느껴지고 예.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0: 오, 아주 먹고 나면 속도 시원하고 칼칼한 게
2: 맞아요.
0: 편안할 것 같아요.
2: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백합 조개탕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백합 조개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소금을 푼 뒤 백합 조개를 넣어 해감해주세요. 냄비에 백합 조개, 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대파,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주세요. 청경채는 밑동을 제거하고 가닥가닥 뜯은 뒤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마늘은 채 썰어주세요. 백합 조개가 입을 벌리면 거품을 제거한 뒤 청경채, 청양고추, 대파, 마늘,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백합 조개탕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2: 네.
0: 이 쌈채소로 알고 있던 케일을 든든한 쌈밥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2: 네, 맞아요.
0: 재료부터 한번 보고 싶어요.
2: 예. 네, 재료는 이제 케일이 주인공이니까 케일 네. 준비를 해주시고, 네. 요 청운고추는 위에 사실 좀 예뻐 보이라고 제가 얹으려고 준비한 거여서,
0: 네.
2: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없으면 빼주셔도 괜찮아요.
0: 네.
2: 그리고 간할 수 있는 소금이고요.
0: 자, 선생님, 근데 네. 요 케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쌈채소로만 알고 있지만, 이 쌈밥에 잘 어울리나요?
2: 어, 사실 이 케일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잎 자체가 굉장히 좀 두껍고 네. 질겨서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0: 네.
2: 이걸 또 살짝 데치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면서 그 특유의 이제 약간 쌉싸래한 맛하고
0: 맞아요.
2: 어우러지는 향이 또 있거든요.
0: 네.
2: 그리고 실제로 미네랄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0: 네.
2: 그래서 오늘 쌈밥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재료거든요.
0: 네. 자, 그러면 이때 밥은 또 어떤 밥으로 준비하셨는지?
2: 저는 지금 이제 잡곡밥, 현미밥으로 준비를 했는데
0: 네.
2: 뭐 이건 아무 밥이나 뭐 귀리밥도 좋고 보리밥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나는 그냥 쌀밥이 좋아하면 그냥 쌀밥 준비하셔도 되고요.
0: 자, 그리고 일단 쌈밥에는
2: 네.
0: 들어가는 쌈장이 중요하잖아요.
2: 그렇죠. 쌈장이 중요하죠.
0: 어떤 재료들이 있죠?
2: 된장하고 고추장
0: 네.
2: 그리고 다진 파마늘이 있고요.
0: 네.
2: 참기름, 깨소금 그리고 오늘 올리고당 약간 그렇게 오. 들어가거든요.
0: 자, 네. 그럼 너무나 맛있는
2: 네.
0: 케일 쌈밥 만들어볼까요?
2: 네.
0: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할까요?
2: 일단 케일을 먼저 데쳐보도록 하는데
0: 네.
2: 요 케일에 보면 줄기가 좀 질기잖아요.
0: 그래서
2: 요 줄기 부분만 요렇게 살짝 겹쳐서
0: 네.
2: 자를게요.
0: 어, 줄기는 어찌됐건 쌈밥 할 때 단단하기 때문에
2: 안 쓸 것 같죠?
0: 예, 예.
2: 아, 근데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럼 또 요 성분에도 사실 맛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0: 예?
2: 요거를 데쳐서 잘게 잘라서 밥하고 같이 섞어줄 거예요.
0: 아, 버리지 않고?
2: 네.
0: 오, 예.
2: 대신 이제 데칠 때 요게 아무래도 더
0: 단단하니까.
2: 단단하니까 오래 데쳐야 되잖아요.
0: 예.
2: 그래서 먼저 넣고 나중에 이걸 넣는 걸로 할게요.
0: 가볼까요, 그러면?
2: 네. 소금물을 만들려고 자 소금 좀 넣어주시고
0: 네.
2: 어, 보통 이렇게 채소를 데칠 때 소금물을 만들어서 데치게 되면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 성분이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0: 네.
2: 넣어주는 거거든요.
0: 그 색감도 좀 유지가 되죠.
2: 그렇죠. 색깔
0: 예. 어,
2: 맞아요.
0: 조금 배웠죠.
2: 그러니까. 그래서 이 케일 줄기 먼저 좀 넣어서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날 때까지
0: 네.
2: 데쳐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쳐지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 이파리도 같이 넣어주시고 이파리 넣으실 때도 줄기 쪽 먼저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0: 이파리 넣을 때도
2: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냥 날 걸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0: 네.
2: 이때 뭐 그냥 막
0: 너무 오래 할 필요 없고
2: 그렇죠. 너무 오래 하실 필요 없고 혹시 덜 익을까 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0: 생으로도 먹으니까요. 그쵸?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에서
0: 그리고 확실히 아까보다 달리
2: 색깔이 이, 예. 파래졌죠.
0: 색깔도 파래지고
2: 예.
0: 조금 더 부들부들해 보여요.
2: 맞아요. 해서.

0: 이파리도
1: 예.
0: 얹어서
1: 확실히 부드러워졌는데요.
0: 그렇죠.
1: 향도 너무 좋고요.
0: 네, 그리고 약간 쌉싸리한 맛도 조금 빠져요. 빠져서 예. 케일 안 좋아하시던 분도
1: 네.
0: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1: 자.
0: 데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물기 그냥 짜주시고.
1: 선생님 이렇게 물기를 짤 때 네. 조심해야 될 점 있나요?
0: 그러니까 너무 많이 데친 경우에는 예.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쭉 짜다가 찢어지거나 할 수는 있잖아요. 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
1: 예?
0: 지금 정도로만 데쳐주면 솔직히 꼭 이렇게 쥐어도 찢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잎이 워낙 두꺼워서.
1: 그러게요. 더 푸릇푸릇해지고.
0: 네. 자 이렇게.
1: 자 케이크까지 한번 데쳐봤고요.
0: 아까 요 데친 것도 같이 넣는다 그랬잖아요.
1: 예,
0: 네, 요거를 잘게 송송 썰어주세요.
1: 사실 줄기를 그냥 먹기는 진짜 어려워요.
0: 예.
1: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은 성분들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1: 예. 케일이 좋다는 거 건강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데
0: 맞아요.
1: 그냥 쌈채소로 먹기도 이제 사실은 조금 질겨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쌈 여러 개 있는 데서
1: 예.
0: 다른 거 먼저 먹다가 굳이 없으면 이제 좀 이렇게 손이 가지
1: 아,
0: 처음부터 잘 안
1: 예.
0: 드시게 되잖아요. 이거는 물기를 짜서 밥이랑 같이 비빌 거니까
1: 예.
0: 여기다 놓을까요? 네, 여기다 놓고
1: 물기를 최대한 없게.
0: 네. 요 청양고추는 선택적으로
1: 예.
0: 약간 이제 매콤한 맛을 원하시면 넣어주시고 아니면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같이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1: 이것도
0: 예. 잘게 썰어서
1: 네.
0: 밥이랑 같이 아예 섞을 거예요.
1: 오.
0: 만약에 씨가 싫으시면은 애초에 반을 갈라서 좀 씨를 빼고 해주셔도 되고 뭐 저처럼 그냥 같이 섞으실 거면은
1: 예.
0: 이렇게 한꺼번에 한 상태에서 조금 잘게 다져주세요.
1: 잘게 또 매울 수 있으니.
0: 네.
1: 자 근데요 사실 이렇게 쌈밥
0: 네.
1: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정말 좋거든요. 한 입에 쏙 들어오고.
0: 그리고 이제 정말 피크닉의 계절이 왔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어디 나갈 때 뭐 김밥도 물론 좋지만
1: 네. 늘 먹으니까
0: 자주 우리가. 또 먹는 거니까 이렇게 채소로 해서 또 만들어서 나가면 좀 더 피크닉 분위기를 잘 낼 수가 있죠.
1: 네.
0: 그러면 이제 요 재료를 넣고 밥을 먼저 비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 네.
0: 밥에다가
1: 밥은 찬밥을 이용하나요? 따뜻한 밥을 이용하나요?
0: 너무 뜨겁지 않은 그래도 미지근한?
1: 밥, 미지근한.
0: 예, 따뜻한 밥.
1: 예. 네.
0: 여기 밥에
1: 예.
0: 아까 청양고추 송송 썰은 거,
1: 청양고추 썬 거,
0: 그다음에 케일
1: 네.
0: 같이 넣어주시고
1: 네.
0: 여기에 참기름,
1: 참기름.
0: 나중에 쌈장에도 참기름이 들어가는데
1: 네.
0: 이거 기본 밥에 조금만 넣어주도록 하고 소금도 약간 기본 간이 될 정도만 해줄게요.
1: 그러게요.
0: 나중에 쌈장이 또 들어가니까 그죠?
1: 쌈장으로만 간을 하려다 보면 너무 이제 간이 세지니까
0: 예.
1: 소금으로 밑간을
0: 해서 이렇게 버무리신 다음에
1: 네.
0: 이걸 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주먹밥을 만들 거예요.
1: 오! 근데 선생님 지금
0: 네.
1: 이제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칼칼한 향이 좀
0: 매콤한 향이
1: 예, 예.
0: 났죠.
1: 너무 좋아요.
0: 예. 이렇게 해서
1: 네.
0: 요거를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1: 네.
0: 동그랗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1: 한 입에 먹기 좋은 네. 크기로
0: 준비를 해주세요.
1: 할게요. 근데요 선생님
0: 네.
1: 한 입 크기도 좋고
0: 네.
1: 이제 막 주먹밥처럼 하나를 크게 만들어서
0: 네.
1: 도시락으로 싸서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근데 막상 이제 먹기 좋게
1: 네.
0: 하는 거니까 아이들 어린 경우는 또 사이즈 조금 더 작게 해도 괜찮고
1: 네.
0: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덩어리로 해도 되는데 먹기 네. 힘들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그렇죠. 요 정도 크기가 딱이에요, 한 입 네. 크기.
0: 요 주먹밥도 사실 만드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네.
0: 하나, 둘, 셋, 한 1인분에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 요 정도 사이즈면 예,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만 제가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1: 근데 이 상태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0: 이것도 이제 기본 간이 되어져 있으니까
1: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자, 오늘의 주인공, 선생님. 케일이 또 함께 해야 되는데.
0: 네. 그래서 색깔이 요 윗면이 더 예쁘잖아요.
1: 예.
0: 그게 바깥으로 가도록 하고.
1: 아, 윗면이 바깥으로
0: 네.
1: 우리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0: 그쵸.
1: 나중에.
0: 그래서 줄기 쪽이 앞쪽으로, 속으로 들어가도록
1: 네.
0: 놨고. 밥을 놔주신 상태에서 말아주세요, 그냥.
1: 오.
0: 그래서 중간쯤 되면 가장 잎이 큰 때가 나오죠.
1: 예.
0: 요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감싸주시고.
1: 아, 포장하듯이 이렇게.
0: 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예. 말아주시면

0: 뜨신 거죠.
1: 자, 하나만 더 선생님 말해주세요. 네. 자, 선생님 미리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있는데, 네. 이렇게.
0: 이렇게.
1: 오.
0: 자. 그래서 잎이 너무 작으면, 만들기가 또 좀 힘들어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사이즈를 손바닥 정도 크게 되는 거로 네. 이제 적당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죠.
1: 이렇게 쌈밥 할 때 그래서 이제 케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케일이 잎이 약간 단단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찢어지지도 않고.
0: 잘 안 찢어지고. 그래서 네. 쌈밥에 사용하면 굉장히 색깔도 예쁘면서 예.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예. 하고 이제 쌈장이 필요하잖아요.
1: 사실 또 쌈밥이 제일 중요한 것도 쌈장인데.
0: 그렇죠. 자, 된장하고 고추장을 저는 이제 두 큰술에 반 큰술 정도, 네. 그러니까 4대 1 정도 비율로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식성에 따라서도 조금 조율을 해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동량까지 쓰셔도 괜찮아요.
1: 동량까지.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걸
0: 그렇죠. 저는 이제 된장을 조금 더 많이 넣었지만 네. 나는 된장이랑 고추장을 1대1로 넣고 싶다 하면 그렇게 같이 넣으셔도 되고 네. 여기에 다진 마늘, 네. 다진 파.
1: 이 쌈밥 할 때는 사실은 된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게 그렇죠. 이게 맛있더라고요.
0: 네, 맞아요. 예. 자, 여기에 지금 장 자체가 간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중화시켜주는 의미에서 그리고 농도를 약간 풀어주는 의미에서 지금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주는
1: 올리고당.
0: 거예요.
1: 네,
0: 넣어주시고 참기름.
1: 참기름.
0: 깨소금.
1: 네.
0: 다 뭐 집에 있는 재료죠. 그래서 골고루
1: 네. 섞어주시고.
0: 섞어주시고.
1: 근데요, 선생님. 네.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쌈밥을 싸실 때. 네. 아니, 쌈장이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0: 아, 속에.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속에 넣고 싸셔도 돼요. 그냥 네. 정말 바깥에서 뭐 집어 드시기 편하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오늘은 이제 위에다 조금 장식을 하면서 제가 좀 얹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보기 좋게.
1: 한입 크기를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네. 요즘 많은 분들이 피크닉 나가시거든요.
0: 네.
1: 날씨가 좋으니까.
0: 맞아요.
1: 그때 이렇게 싸가면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0: 그쵸, 또 밖에서 먹으면 뭐든지 맛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담아놓고. 예. 보통 이제 쌈장 같은 거 얹으실 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떨어뜨리면 너무 힘들어져요. 아예 예. 좀 넉넉한 양을 이렇게 숟가락에다가 받으시고.
1: 아.
0: 이렇게 미세요.
1: 소분하듯이 이렇게.
0: 그쵸, 그쵸. 그래서 조금씩 필요한 양만큼을 밀면서. 중앙 부위에다가 예. 얹어주시고, 자, 여기에 청운고추 네. 한두 개씩만 얹어줄게요.
1: 아, 이렇게 몸에 좋은 케일을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상추랑 깻잎만 많이 먹으면 돼요, 우리가.
0: 그리고 깻잎으로도 이렇게 또 해도 되잖아요, 똑같이.
1: 그쵸, 그쵸.
0: 예, 그래서 좀 잎이 큰 깻잎이 있으면 네. 뭐 깻잎으로 하셔도 되고, 집에 채소가 있는데 잘 안 먹게 되는 게 있다. 근데 예. 쌈채소로 어울린다 그러면 양배추도 사실 아. 쌈으로도 맛있고.
1: 그러게요.
0: 예, 이 된장소스하고 원래 잘 어울리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아이고.
0: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자,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케일 쌈밥이 완성됐습니다.
2: 케일 쌈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케일은 줄기를 분리해 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케일 줄기를 넣어 데치다가 이파리를 넣어 데쳐 주세요. 케일은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짜내 줍니다. 케일 줄기는 송송 썬 뒤 물기를 짜내고 청양고추는 다져 주세요. 그런 다음 밥에 청양고추, 케일 줄기, 참기름, 소금을 넣어 밑간해줍니다. 밑간한 밥을 동그랗게 빚은 뒤 케일에 올려 돌돌 말아주세요.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 다진 대파, 올리고당, 참기름, 깨소금을 섞어 쌈장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케일 쌈밥을 담은 뒤 쌈장, 다진 풋고추, 홍고추를 얹으면 케일 쌈밥이 완성됩니다. 콩나물을 더 새롭고 맛있게 요리하는 정미경의 황금 레시피.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당길 때 딱인 메뉴. 콩나물국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자랑하는 콩나물찌개부터. 이제 콩나물 무치지 말고 볶아먹자. 10배 맛있는 콩나물 반찬. 미나리의 향긋함과

0: 콩나물의 아삭함이 어우러진 미나리 콩나물 볶음까지. 집밥 전문가 정미경에게 배우는 꿀팁 가득 친절한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험의 비타민 강이고요.
2: 네, 안녕하세요. 정미경입니다.
1: 자, 선생님. 네. 제일 만만한 국민 먹거리. 이 콩나물로 네. 얼큰한 찌개를 오늘 만들어 볼 텐데요.
2: 네, 맞아요.
1: 너무 기대가 돼요. 자,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좀 볼게요.
2: 말씀하신 콩나물 있고요. 네. 오늘은 돼지고기 안심으로 준비를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양념해 보시면 여기 새우젓. 원래 돼지고기하고 새우젓이 굉장히 궁합이 좋잖아요. 네. 뭐, 물론 새우젓 없으시면 액젓, 그냥 멸치 액젓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야채로 에네타리 버섯하고 양파, 그리고 파하고 고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네. 건 이 콩나물찌개에 들어가는 양념이에요.
2: 네.
1: 자, 어떤 게 들어있을지.
2: 네, 기본 물을 그냥 넣고 고기가 들어가니까 물을 넣고 해도 어느 정도 맛은 나겠지만 네. 오늘 조금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멸치육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멸치육수에 오늘 양념의 베이스는 이제 된장과 고추장을 이용한 거예요.
1: 예, 예.
2: 약간 조금 진한 느낌이 나는 양념인데 네. 거기에 고춧가루 그리고 마늘 그리고 간을 맞출 소금과 후추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 자, 선생님 네. 이 콩나물 음식은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찌개는 새롭기도 하고
2: 그쵸.
1: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세요. 왜냐면 아까 이 비주얼을 봤기 때문에
2: 네네.
1: 자, 그래서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콩나물찌개 시작해 볼게요.
2: 네.
1: 자, 채소 손질부터 해볼까요?
2: 네. 지금 요 에네타리 버섯은 이렇게 그냥 결대로 찢어주시면 예. 되고.
1: 사실 이 느타리 버섯 네. 요게 굉장히 또 가격이 또 경제적이고
2: 그쵸.
1: 맛도 좋잖아요.
2: 우리나라가 굉장히 싸죠.
1: 예.
2: 네, 그래서 쫄깃쫄깃하고 또 국물에 넣었을 적에 진한 맛도 내주고요.
1: 네.
2: 그래서 지금 요 버섯하고 폭이 좀 비슷한 느낌이 나게
1: 네.
2: 양파도 한 5mm 네. 정도 되도록 이제 썰어주도록 할게요.
1: 찌개다 보니까 이렇게 건더기가 그래도 너무 잔 것보다는
2: 네, 맞아요.
1: 식감이 좀 있게끔.
2: 그렇죠. 그래도 또 이제 국물 전체적인 맛을 좌우해주는 재료로 다른 좀 다양한 야채가 들어갔을 때 맛이 좀 더 풍성해지니까.
1: 그럼요.
2: 그리고 사실 거의 다 항상 집에 있는 재료들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2: 그리고 만약에 뭐 나는 팽이버섯이 있다 그러면 팽이버섯 넣으셔도 되고 네. 뭐 표고가 있다 그러면 표고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1: 자, 이렇게 채소 손질이 완료가 됐고요.
2: 네.
1: 자, 그러면 이제 고기가 있길래
2: 네.
1: 자, 고기를 이 통으로 넣었지는 않을 것 같아서
2: 그쵸?
1: 도마를 준비했거든요.
2: 맞아요. 요거는 지금 안심인데 네. 뭐 안심 말고 불고기감 같은 것도 뭐 드시다가
1: 네.
2: 좀 남은 고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1: 집에 있는 고기를 좀 사용하셔도 네. 되고. 오늘 어떤 부위죠?
2: 저는 지금 이게 안심이에요.
1: 안심.
2: 안심인데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가장 안쪽에 있어서 안심이잖아요.
1: 네.
2: 가장 근육 운동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 네?
2: 가장 부드러워.
1: 맞아요, 맞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좀 부드러운 안심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칼집을 두 줄 정도 한 반 정도 깊이가 되도록 넣어주세요.
1: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2: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육수 맛을 그만큼 더 좋게 해줄 수가 있겠죠.
1: 어...
2: 그래서 그냥 썰었을 때보다는 칼집을 한번 좀 넣어서 썰어주시면
1: 네?
2: 고기 맛이 좀 더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도톰하게 한 1cm 정도 폭이 되도록
1: 네.
2: 썰어주도록 할게요.
1: 물론 오늘의 주인공은 콩나물이긴 하지만
2: 네.
1: 콩나물 식감도 굉장히 아삭하고 좋기는 해요.
2: 그렇죠.
1: 근데 이제 또 고기가 또 씹혀줘야 찌개에는 또 어울리지 않나.
2: 맞아요.
1: 예?
2: 그래서 뭐 오늘은 돼지고기 넣었지만
1: 네.
2: 이 돼지고기 말고 해산물 있으면 해산물도 괜찮고
1: 네.
2: 뭐 소고기 있으면 소고기도 괜찮고 닭고기도 사실 괜찮고
1: 네네.
2: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재료든지 잘 어울리는 양념이거든요.
1: 취향에 따라.
2: 그렇죠. 그래서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1: 네.
2: 고기는 살짝 밑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1: 사실은 이제 고기가 들어갈 때 확실히
2: 네.
1: 밑간을 하면 맛이 더 배가 되더라고요.
2: 그렇죠. 기본 간을 좀 해주게 되면은
1: 네.
2: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새우젓
1: 네.
2: 약간 넣어서
1: 네.
2: 해주시고 요 다진 마늘 그리고
1: 마늘.
2: 원하시면 다진 생강도 조금 넣으셔도 돼요. 고기 냄새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1: 네, 혹시 누린내가 걱정이 되시면
2: 네 그리고 간장 약간만 넣어주시고
1: 네.
2: 후추도 조금 넣어서 버무리도록 할게요.
1: 네, 이렇게 해둔 다음에 한 얼마 정도 두면 되나요?
2: 아니, 그냥 바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3: 오래 두지 않아도.
2: 네. 뭐, 오히려 너무 오래 두게 되면은 네. 삼투압 현상이 생기면서 네. 오히려 고기가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 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무려서 바로 시작하셔도 괜찮으니까.
1: 자, 재료 손질이 다 됐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2: 자, 조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식용유를 좀 둘러주세요. 자, 그래서 식용유를 일단 둘러서 고기를 먼저 볶아줄 건데 네? 밑간 있잖아요. 고기를 볶고 난 다음에 콩나물도 넣고 가볍게 한번 볶을 거예요. 그러면 볶으면서 이 기름 자체가 좀 고운까지 올라가니까 살짝 콩을 익혀주고 그다음에 육수를 넣고 다시 끓이면서 한 번 더 익히게 되면 네? 비린내 나지 않게 대신 아삭함은 이제 살려있는 상태로 네?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어느 정도 냄비가 조금 열이

0: 선생님, 네. 이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다른 재료를 네. 넣으면 되나요?
1: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한번 볶아주는 이유는 네. 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특유의 냄새를 한번 날리려는 아이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부분이 허옇게 조금 응고가 되는 상태가 되면은 네. 그 다음에 콩나물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 상태에서 네. 콩나물 넣어주시고 네.
0: 이 콩나물 이거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1: 아, 이 네, 얼마... 양이요? 네. 지금 그냥 보통 우리 파는 콩나물 네. 한 봉지가 뭐 적은 양은 한 200에서 많으면 300g 정도거든요. 네. 그거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양이에요. 오,
0: 옛날에 항상 엄마가 네. 콩나물 1,000원어치 사오라. 1,000원어치 사오라 하면 이렇게 그냥 한 가족이 먹을 정도의 맞아요, 콩나물 맞아요. 양이었는데 요즘은 또 물가가 어떤지 잘 몰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그러니까
1: 요즘은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퍼담아서 주는 데는 많지 않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친구로 왔다고 하면 한 큼 더 주셨거든요. 맞아. 한 큼.
1: 광희 씨 예뻐서 더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요?
0: 그때 얼굴 그렇게 이쁘지 않았어가지고. 예. 이 얼굴 갔으면 많이 주셨다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닌가요?
1: 자, 지금 이렇게 볶으면서 약간 콩비린내 올라오는 거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익으면서 이제 나는 냄새예요. 그래서 이 냄새가 날 정도로 볶아지면 여기에 네. 이제 육수를 부어주세요. 자,
0: 이렇게 네. 비린내를 살짝 날리고 나서
1: 그렇죠.
0: 멸치육수 이거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 수 있나요, 집에서?
1: 멸치육수 그냥 차가운 물에다가 네. 멸치하고 만약에 다시마 있으면 다시마 네, 한쪽 좀 같이 넣어주시는데 멸치도 가볍게 한번 마른 팬에 볶아서 해주시면 비린내를 한번 날리게 되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물을 넣고 끓여주시는데 보통 육수를 끓이실 적에 불이 세면 셀수록 단시간에 나올수록 육수가 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충분히 뽑아내려면 네. 가능하면 낮은 온도에서 오래 해주실수록 속에서 많이 우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멸치 같은 경우에 중간불 이상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 최소 시간은 10분, 조금 길게 잡으면 15분. 근데 15분보다 더 오래 끓이면 진한 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살이 풀어지면서 탁해지는 맛이 나오게 돼요. 예.
0: 네. 시간 꼭 엄수해 주시고 네. 몇 분 정도 끓이면 된다고요?
1: 이 상태에서 한 3, 4분 정도 네. 익혀주도록 할게요.
0: 자, 선생님, 네. 이 콩나물 찌개가 끓고 있어요.
1: 저 지금 우리가 예? 볶아서 육수 붓고 한 3, 4분 정도 된 것 같죠?
0: 네, 와.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뭐 고기의 누린내라든가 콩나물 비린내 예. 전혀 안 나요.
1: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고기도 충분히 잘 익었고 예? 콩나물도 충분히 잘 익은 상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아까 준비해놨던 나머지 채소.
0: 네.
1: 양파하고
0: 버섯이랑
1: 버섯만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양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0: 자, 양념.
1: 네, 고추장하고.
0: 네, 오늘 찌개 양념인데 네. 자,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1: 고추장하고 그 된장은 네. 보통 이제 집에서 만든 경우. 그러니까 집에서 직접 장을 담으신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간이 약간 좀 세거든요. 예. 그래서 조율을 좀 해서 넣어주시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고추장 두 큰술 정도 넣었고 된장 네. 반 큰술.
0: 오, 된장이 또 들어갔어요?
1: 네.
0: 오, 된장을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1: 된장을 같이 넣으면 이 고추장만 끓였을 때보다는 훨씬 조금 깊은 맛이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구수한 맛이 이제 같이 살아나요.
0: 구수한 맛이.
1: 네, 여기에 고춧가루 네. 추가를 해주시는데 매운맛 원하시면 고춧가루 더 넣으셔도 돼요.
0: 칼칼하게.

0: 더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도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는 거죠. 맞춰주시고 후춧가루도 조금 넣어주시고.
1: 네. 자 이게 양념 재료를 다 넣었는데
0: 네.
1: 이 상태로 어느 정도
0: 이 상태에서는 너무 오래 끓이실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양파가 조금 이제 숨이 죽은 정도만 네. 되면 아까 우리 향채소 남겨둔 거 있었잖아요.
1: 네. 자 대파.
0: 대파 어슷 썬 거. 그다음에 고추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이때도 청양고추 넣어주시면 되고 붉은 네. 고추까지. 같이 해서 그냥 한 소끔 끓여주시면 돼요.
1: 예. 예. 아니 이제 일단 국물이 진해서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0: 좀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콩나물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좀 시원한 채소잖아요.
1: 맞아요.
0: 시원한 맛을 주는. 그래서 보통은 뭐 무침으로 해서 드시거나 뭐 특별히 이 국을 끓이거나 뭐 이렇게만 예. 드시는데 찌개로 끓여도 굉장히 좋은 건더기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집에 콩나물 있으신 경우에
1: 네.
0: 아, 뭐, 좀 양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찌개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그럼 이제 한 소끔 끓었기 네. 때문에 저희가 옮겨 담아볼게요.
0: 네.
1: 야.
0: 좀 맛이 궁금하시죠?
1: 예. 사실은 시식이 있었다면 제가 네. 좀 맛있게 먹어봤을 텐데, 제가 느끼기로는
0: 네.
1: 약간 건더기가 너무 푸짐하고.
0: 맞아요.
1: 그리고 약간 국물은. 우리 제가 드는 생각인데 정말
0: 네.
1: 짬뽕처럼 굉장히 좀 진할 것 같기도 하고 색이 또 진해서 그런지
0: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양념은 기호에 네. 따라 조금씩 또 가감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좀 더 진한 맛을 원하시면 된장과 고추장 양도 조금 더 늘려주시고 그리고 고춧가루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좀 더 진한 맛으로도 약간 우리 된장찌개도 강된장이 있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기호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된장이 들어가서 확실히 구수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여기다 밥을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국밥처럼.
0: 국밥처럼 드셔도 예. 되고. 자, 그래서 콩나물로도
1: 예.
0: 찌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1: 일단 콩나물이 들어가서 아삭하고 네. 시원한 맛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너무 나쁘지만 콩나물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콩나물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느타리 버섯은 결대로 찢은 뒤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돼지고기는 반 가른 뒤 칼집을 넣고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돼지고기에 새우젓, 다진 마늘, 진간장, 후춧가루를 넣어 밑간해주세요.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밑간한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콩나물을 넣어 볶은 뒤 멸치 육수를 넣고 뚜껑 덮어 3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느타리 버섯, 양파,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 어슷 썬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콩나물찌개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오늘은 콩나물을 더 맛있게 볶아서 즐겨볼 텐데요.
0: 네네.
1: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뭐 재료 또 간단하죠. 어김없이
1: 예.
0: 콩나물 준비가 되어져 있고
1: 네.
0: 오늘 미나리 같이 준비를 좀 했어요.
1: 향긋하겠어요.
0: 예, 향긋한 좀 돌미나리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줄기보다는 이파리가 조금 달려있는. 그리고 양념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1: 네.
0: 파마늘 양념에 오늘 간은 새우젓 국물로만 할 거거든요. 깔끔하게. 그래서
1: 네.
0: 새우젓 국물 그리고 소금과 참기름 통깨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 자 선생님
0: 네.
1: 빨리 반찬을 만들어야 할 때 딱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쵸.
1: 자, 그럼 빨리 요리 시작해볼까요?
0: 네.
1: 자, 아까 이어서 오늘 콩나물이 또 나왔어요.
0: 네.
1: 어찌됐건 우리가 콩나물 넉넉하게 사두고 요리를 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0: 사실 콩나물 한 봉지 사고 나면은
1: 네.
0: 그걸로 한 가지 요리를 하기에는 뭔가 좀 양이 많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만약에 반 정도는 뭐 국을 끓이고
1: 네.
0: 반은 무쳐서 먹는다든지
1: 네.
0: 또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찌개를 좀 끓이고 나면 또 나머지는 다른 요리를 한다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콩나물을 무쳐서 많이 드셨겠지만
1: 네.
0: 또 데치는 과정이 있어야지 되고 이것도 조금 번거로워서
1: 네.
0: 한 냄비 안에서 끝낼 수 있도록 오늘은 볶음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1: 자, 그리고 자, 그럼
0: 네.
1: 어떻게 손질을 또 해야 되는지
0: 콩나물은 이제 그대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1: 예.
0: 요 미나

0: 미나리를 끄고 넣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1: 미나리를 너무 익히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애 날걸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열기만 살짝 더해져서 예. 미나리 향이 죽지 않게.
0: 다시 섞이게끔.
1: 네, 골고루 섞이게끔만 볶아주세요.
2: 자, 저는 완성도 준비할게요.
1: 네.
0: 선생님. 네. 정말 금방 완성이 돼서 놀라울 정도예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콩나물로 할 수 있는 요리 중에서 굉장히 간단한 요리 중에 하나인데 네. 드셔보시면 이 무쳤을 때하고는 완전히 조금 다른 아삭거리는 질감이 네. 또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0: 그리고 맨날 무침으로 저희가 많이 먹는데.
1: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심하게 좀 담아주시고
0: 예. 아니 이렇게 빨간 양념이 아닌 네. 이렇게 깨끗한 양념으로 먹는 것도 새로워요. 선생님.
1: 네, 깔끔하고 사실 콩나물이 뭐 어떤 요리라고 하고도 좀 잘 어울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씹는 즐거움이 있는 예, 그런 요리여서 이것도 좀 아작아작한 느낌을 살리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는데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볶아서 만들 수 있는 콩나물 요리도 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 자, 금세 만들어서 뚝딱 먹는 미나리 콩나물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미나리 콩나물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돌 미나리는 한입 크기로 썬 뒤 홍고추는 반 갈라 실을 제거하고 채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콩나물을 넣어 볶다가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새우젓 국물,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 홍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불을 끄고 돌미나리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미나리 콩나물 볶음이 완성됩니다. 요리 초보도 대가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해낼 만능 레시피. 식탁에 올리기만 하면 박수 받는 보양반찬. 손질부터 요리까지 꿀팁이 쏙쏙 숨어있는 더덕 고추장 구이부터 봄에 더 연하고 향긋한 쑥, 고소한 콩비지와 만났다. 쑥과 콩비지의 장점만 쏙쏙 느낄 수 있는 쑥 콩비지 전까지. 집밥 전문가 정미경에게 배우는 꿀팁 가득 친절한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체육이 기억나는 광희고요.
1: 정미경입니다. 네. 진짜 광희 씨가 해피바이러스인 게 그 네. 방송을 봐도 훨씬 더 재밌고요. 네. 그리고 저도 요리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요.
2: 아니 네. 저는 이렇게 즐거운 이유가 선생님이 네.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니까.

0: 음식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1: 아, 너무 좋아요.
0: 오늘 또 보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는 더덕 고추장구이에요.
1: 네, 맞아요.
0: 재료를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네. 자, 더덕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네. 더덕에 양념을 두 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하게 되는 양념은 간장 양념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하게 되는 양념은 고추장 양념이에요. 네. 그래서 유장 처리를 할 간장, 참기름, 그다음에 청주 약간 네. 필요하고 고추장 양념에는 고추장에 다진 파마늘 네.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에 설탕과 요거 올리고당이에요. 네. 그리고 간장 약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0: 사실 이 필요해서의 더덕만한 게 없다고
1: 네.
0: 이 영양 만점이라고 하는데
1: 그렇죠.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1: 네.
0: 그럼 더덕 고추장구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텐데 자, 오늘 더덕이 굉장히 튼튼하고 통통해요.
1: 더덕이 너무 신선하고 좋죠. 예. 그래서 이 신선한 더덕으로 조리를 할 적에 이걸 통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0: 예.
1: 보통 이렇게 두드려서
0: 맞아요.
1: 납작하게 만들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두드리다가 부서지고
0: 맞아요.
1: 하는 경우가 굉장히
0: 찢어지더라고요.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소금물에 담궈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약간 유연한 느낌이 나도록 약한 소금물에다가 좀 담궈두게 되면은
0: 예.
1: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휘는 느낌이 날 때까지 이렇게 좀 담궈 두시는 거죠.
0: 네. 한 번에 쭉 찢어지지 않고
1: 그렇죠.
0: 이렇게 유연해서
1: 맞아요. 그래서 파도. 두드려도 얘가 네. 쉽게 이렇게 부서지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담궈 두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담근 상태에서 이걸 반으로
0: 네.
1: 잘라 주시고 아니면 반으로 잘라서 담궈 두셔도 괜찮아요. 아주 큰 경우에는
0: 네.
1: 이를 미르실 적에도 좁은 쪽부터
0: 네.
1: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쪽부터 가볍게 밀어주시는데 너무 힘차게 밀지 마시고 지금
0: 예.
1: 조금씩 납작해지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0: 맞아요.
1: 이렇게 좀 납작해지면 이쪽도 조금씩 밀어주세요.
0: 너무 세게 밀어버리면 이 더덕의 맛있는
1: 부서져
0: 맛과 향들이 달라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두께가 너무 두껍지는 않지만 또 너무 얇지도 않게 이 정도 두께로 살짝 도톰한 느낌이 나게
0: 예.
1: 손질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낮은 쪽 먼저 가볍게 밀어주시고
0: 더덕 향 정말 좋네요, 선생님.
1: 네. 이렇게 뭐 두드리는 방법을 하셔도 되고
0: 예.
1: 고기망치 같은 것도 활용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빨리 하고 싶은 욕심에 너무 세게 밀거나
0: 예.
1: 아니면 세게 두드리게 되면 그냥 퍽퍽 이 섬유질대로
0: 맞아요.
1: 같이 부서져 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0: 뭉개지고
1: 그렇죠. 이렇게 얌전하게
0: 예.
1: 두드려서 준비를 해주세요.
0: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1: 네.
0: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예? 저는 고기가 이렇게 쫙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네.
1: 아, 사실 그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인삼에 버금간다 그래서 사삼이라고도 하거든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그 손질을 한 더덕에
0: 네.
1: 아까 두 번 양념을 한다고 했잖아요.
0: 네.
1: 첫 번째 간장 양념, 그러니까 유장 처리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자,
1: 간장과
0: 네.
1: 참기름.
0: 네.
1: 원래는 이렇게 간장과 참기름만 가지고 발라요. 근데
0: 예전에 하던 유장은
1: 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0: 네.
1: 농도를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술을 약간 섞었어요.
0: 이거 맛술이죠, 맛술.
1: 네, 맛술 쓰셔도 되고 청주 쓰셔도 괜찮아요.
0: 청주 쓰셔도 되고?
1: 자, 그래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0: 네.
1: 더덕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0: 네. 이게 또 유장이라는 거.
1: 네, 그래서
0: 선생님 유장을 하면
1: 네.
0: 맛이 좀 달라지나요?
1: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겉에 거의 코팅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렇게 유장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양념 자체가 안쪽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더덕 바깥으로 돌게 되죠.
0: 예.
1: 그래서 더덕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향도 안쪽으로 그대로 가둬둬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0: 코팅을 해주는 역할이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은 뭐 손님을 치거나 할 적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쓰게 될 때도 있잖아요.
0: 예예.
1: 그럴 때는 그냥 부서지지만 않게 가볍게 버무리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0: 그러게요.
1: 네.
0: 자, 이렇게 유장까지 저희가 마무리했고 네. 그럼
1: 자, 그래서 일단 구운 다음에 네. 다시 고추장 양념을 한 번 더 바르게 될 건데
0: 네.
1: 지금 팬이 조금 달궈지는 동안에 고추장 양념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1: 고추장
0: 네. 자, 근데요, 선생님.
1: 네.
0: 사실 이 더덕 고추장 구이.
1: 네.
0: 더덕 구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 할 때 이 양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아우, 중요하죠.
0: 저도 명절 때 엄마가 항상 이 더덕 고추장 구이 해주시는데.
1: 네.
0: 엄마랑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게.
1: 네.
0: 이 양념을, 고추장 양념을 미리 무치고 한번 구워주느냐.

0: 네.
1: 아니면 굽고 나서 무치느냐, 이걸 고민 많이 하시는데.
0: 일단 유장 처리가 된 상태에서는
1: 네.
0: 양념을 미리 해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양념이 안으로 스미지 않을 거니까.
1: 예.
0: 그죠? 근데 그대로 유장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념장으로 바로 버무리면 안으로 자꾸 먹어 들어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향도 사실은 조금 나빠지고,
1: 예.
0: 더 문제는, 삼투압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수분이 많이 빠져나오게 돼서 질척질척한, 그러니까
1: 예.
0: 구이답지 않은 상태의 모양이 갖춰지게 되거든요.
1: 네.
0: 여기에 단맛, 설탕 넣어주시는데 윤기도 도와줄 겸해서 지금 올리고당을 좀 넣어주는데
1: 네.
0: 설탕으로만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올리고당이 설탕의 한반 정도 단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1: 네.
0: 지금 제가 올리고당을 2큰술 넣는데 설탕으로 넣게 되면 1큰술만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윤기도 더해줘서 오늘
0: 네.
1: 요리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네. 자, 여기에 지금
1: 네.
0: 다진 파.
1: 다진 파.
0: 그다음에 다진
1: 네,
0: 마늘.
1: 다진 마늘.
0: 네. 그리고 깨소금, 참기름까지 이제
1: 네.
0: 넣어주시면, 여기 같이 넣어주시겠어요?
1: 네.
0: 다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양념장이 완성이 되죠.
1: 양념장도 어렵지 않네요,
0: 아우,
1: 선생님.
0: 그럼요.
1: 아니, 더더욱 요리는 그냥 조금 이제 고급 요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0: 맞아요.
1: 만들기 어렵다 생각했는데.
0: 네.
1: 자, 그럼 일단 유장이 된 우리 더덕을 먼저 한번 구워볼까요?
0: 구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우실 적에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지 되는데,
1: 네.
0: 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거면 사실 석쇠구이를 하는데,
1: 네.
0: 석쇠구이로 이걸 다 익히려면 실제로 좀 번거롭잖아요.
1: 맞아요. 집에서 하기가
0: 예.
1: 이제, 예.
0: 근데 또 이제 그 직화불이 주는 특유의 맛이 있으니까,
1: 네.
0: 그건 또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오늘 유장 처리한 상태에서는 팬구이를 하고,
1: 네.
0: 팬구이한 다음에 양념을 바른 상태에서는 석쇠구이를 한번
1: 오.
0: 하려고요.
1: 예.
0: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미 이제 유장 처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1: 네.
0: 다시 기름을 두를.

0: 어디에 좋아요?
1: 사포닌이 사실 인삼이 어디에 좋냐고 묻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 전체적으로
1: 그렇죠. 뭐 면역력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도움이 되고 그래서

0: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양념장 바른 것처럼 예. 이 양념을 일일이 발라도 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버무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양념을 넣고 제가 버무려 볼게요.
1: 선생님, 저는 인스턴트 식품보다 네. 더덕을 먹으라면 네. 더덕을 선택하겠어요.
0: 아우, 당연하죠.
1: 아, 인스턴트라고 또 그런가?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보다 네. 오늘 이 더덕구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을 한 바른 상태에서 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석대구이를 할 거니까 네. 이 양념한 거를 네. 가지런히 이제 굽는데 굽다 보면은 또 살짝 이제 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색깔이 조금 덜 묻는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추가로 바를 양념장을 조금 이렇게 남겨두세요. 저처럼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가볍게 발라주셔도 되죠.
1: 저희가 좋아하는 그 고추장에 그 고추 양념이 맛있는 그 향과 이 더덕찌개 그 쌉쌀한 향 있죠?
0: 네.
1: 그 향이 잘 어우러져서 아직 이제 불맛이 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먹어보고 싶어요.
0: 근데 요 자체만으로도 이미 더덕이 익어진 상태고 예. 그냥 이제 양념에만 버무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사실 드셔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촉촉하게 드실 분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우리 또 불맛 내고
0: 그렇죠. 예,
1: 구이를 또 먹으면 또 그 맛이 또 다르잖아요.
0: 아니면 요즘에 이제 토치가 있어서 아예 또 토치로 활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신 방법대로 네. 요즘 있는 그런 도구들 네. 전부 다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요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 오호. 야, 근데 이 향 정말 좋은데 진짜로 왜 이게 고기 굽는 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0: 오히려 냄새가 또 한몫하죠.
1: 이 불향이 그쵸? 식화가
0: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또 타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으니까 예. 적당하게 요 향이 배일 정도로만 앞뒤로 들고 구워주세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1: 근데 솔직히 조금 걱정했던 거 우리가 불 위에 살 때 이 가스레인지에 양념이 네. 많이 떨어질까 고민을 네. 많이 했는데 전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떨어지는 게 많이 없어서 집에서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0: 이게 왜 떨어지는 게 없냐면 네? 아까 팬에서 수분을 한번 없애면서 구웠기 때문이에요.
1: 오, 진짜로.
0: 그때 만약에 굽지 않고 그대로 굽게 되면 네. 없어진 그 수분이 실제로 지금 떨어지는 거죠. 익으면서.
1: 아, 지금 굉장히 깔끔한데
0: 네.
1: 제가 지금 이제 옮겨 담아볼게요.
0: 솔 이용을 해서 조금씩만 더 발라주세요. 이렇게 색깔이 좀 더 예쁘게.
1: 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아, 그래요?
1: 궁중요리 같아요, 궁중요리.
0: 요걸 좀 더 사실 정갈하게 하려면은 양쪽을 좀 잘라내고 이렇게 예. 해서 이제 더 단정하게 할 수도 있는데.
1: 아, 아깝잖아요. 그럼
0: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신 이제 방향은 좀 맞춰주세요. 이제 약간 뾰족한 쪽이 조금 아래였다면은 네. 전부 다 뾰족한 쪽이 조금 아래로 가도록.
1: 아, 진짜.
0: 또 만약에 퇴근해서 예.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예. 식탁에 이런 요리 하나 있으면 괜히 행복해지잖아요. 사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성의 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줬다는 것 때문에
1: 제가 오늘 그 요리비를 하면서 오늘 또 표정이 좀 대단하게 좀 찐으로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더덕구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0: 네.
1: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그게 오늘이래요.
0: 아, 정말요? 네. 기다리셨던 요리예요?
1: 중간에 멘트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너무 넋을놓고 보고 있어서 제가
0: 근데 생각보다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1: 오늘?
0: 예. 네.
1: 사실 뭐 더덕 손질 정도가
0: 맞아요. 더덕만 미는 네. 게 이제 조금 피곤할 뿐인데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물에 살짝 절였다면 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1: 예, 마지막으로
0: 예, 뭐 이제 조금 쪽파 있으면 예. 가볍게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1: 이제 손님 오거나 네. 손님들이 오시거나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0: 네.
1: 이 고추장 이 더덕 고추장 구이
0: 네,
1: 접시 위에 확 올려내면 정말 대접받는 기분일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국만 있어도
1: 예.
0: 그냥 고기 요리 아니어도 고기보다 더 반가운 반찬이죠.
1: 그러게요.
0: 네.
1: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더덕 고추장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더덕 고추장 구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더덕은 반 갈은 뒤 일대로 밀어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진간장, 참기름, 청주를 섞어 더덕에 앞뒤로 발라줍니다. 고추장, 진간장, 설탕, 올리고당,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더덕을 올려 앞뒤로 구워줍니다. 그런 다음 더덕에 양념을 넣어 버무린 뒤 석쇠에 올려 구워주세요. 구운 더덕에 남은 양념을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더덕을 가지런히 담은 뒤 송송 썬 쪽파, 통깨를 뿌리면 더덕 고추장 구이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향긋한 봄 쑥이 한창인데요.
0: 그렇죠.
1: 근데요, 저는 이제 쑥전을 먹어봤어도 이 쑥 콩비지 저는 처음이거든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0: 그러니까 사실은 다 똑같은 그 쑥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좀 더 영양도 살리고 구수한 맛도 좀 살리기 위해서 오늘 네. 콩비지를 활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콩비지 자체는 지금 이제 들어가는 재료 보시면 예.

0: 그대로 갈은 콩비지 준비가 네. 되어져 있고 쑥하고 여기는 지금 찹쌀가루예요. 그리고 찹쌀가루가 만약에 없으시면 부침가루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달걀이고 물, 소금 준비한 게 다고요. 네. 오늘 이제 위에 장식하려고 이거는 쑥 조금은 딴 물에다가 담가놓은 거고 네. 붉은 고추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1: 선생님, 쑥은 어떤 쑥을 준비하면 되나요?
0: 그러니까 쑥은 너무 세면 사실 질겨요. 네. 그래서 잎이 너무 세지 않은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는데 네. 지금도 보시면 약간 이제 흰 부분, 푸른 부분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아주 가벼운 솜털 같은 게 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신선하게 그 솜털이 보이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 그 있었던 줄기 끝이 굉장히 좀 단단해요. 이 부분을 좀 잘라내서 네. 부드러운 잎만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1: 자, 쑥과 콩비지를 같이 부치면 네. 얼마나 향긋하고 고소할까요?
0: 그렇죠.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0: 자, 일단 쑥을 좀 잘게 네. 잘라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래서
1: 요즘 근데 쑥이 한창인데 네. 이 쑥 향은 정말 좋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제철이 아니 지금이 아니면 먹기 힘들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래서 제철일 때 그래도 놓치지 말고 제철 식품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좀 드셔주시는 게 네. 안 섭섭하죠.
1: 오늘은 이 향긋한 쑥을 이용해서 전을
0: 네, 만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1: 자, 이 다음은 뭐 할까요?
0: 네, 조금 큰 보울 하나 주시겠어요?
1: 네.
0: 자, 일단 여기 이제 달걀을 네. 넣고
1: 넣어주시고요.
0: 네. 풀어주는데 네. 여기에 달걀을 풀어서 지금 콩비지하고 섞을 거예요.
1: 아, 콩비지 정말 새로워요. 정말 고소하고 네. 맛있는데.
0: 그렇죠. 콩 그냥 삶아서 갈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신 상태에서 네. 이때 이제 반죽을 찹쌀가루로 해주는 거예요.
1: 찹쌀가루로 넣고 아 쫄깃쫄깃하게. 네.
0: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부쳐지게 되면 또 쫀득한 맛이 나는데
1: 맞아요.
0: 이 가루는 이제 적당히 달걀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또 콩비지를 갈 적에 어떤 농도로 갈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니까 농도를 보시면서 예. 가루를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 네. 만약에 농도가 다 넣고 나서 보니까 너무 뻑뻑하다 이러면 네. 뭐 달걀을 조금 추가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네. 물을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자, 여기에 소금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쑥을 넣고 섞어주도록 할게요.
1: 쑥을 넣고
0: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봤을 적에 쑥이 되게 많아 보였잖아요. 네. 근데 건더기가 이제 쑥을 이어 붙여주는 역할을 반죽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1: 맞아요.
0: 쑥을 이렇게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1: 저희가 오늘 이 반죽도 굉장히 건강하게 준비했잖아요.
0: 네.
1: 콩비지가 들어가고 있어. 아니 이런 아이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맨날 콩비지는 비지찌개로만 먹어봤지.
0: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1: 네.
0: 자 부치러 가볼까요?
1: 예. 사실은 이렇게 날도 좋고 하니까
0: 네.
1: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오늘 이렇게 뭘 새로운 걸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때 이런 전을 예?
0: 저는 사실 또 즉석에서 바로 부쳐서 먹었을 때 제일 맛있잖아요.
1: 그러게요. 전집에서 먹었을 때가. 예.
0: 맞아요. 그래서 소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단맛을 추가할 올리고당 같이 네. 준비하도록 할게요.
1: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밥이 항상 올라갔어요.
0: 항상 이 접시에 또 심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밥하고 예. 제가 옥수수도 같이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1: 자, 이렇게 재료들도 푸짐하고
0: 네.
1: 갑자기 옛날 돈가스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옛날 그대로의 맛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칼질하는 재미가 있는 추억의 옛날 돈가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이 아주 눈이 동그래졌을 것 같은데
0: 아,
1: 우리 옛날에 먹었던 옛날 돈가스를 만든다고 하니까
0: 네.
1: 자, 일단 그럼 고기 손질부터 해볼까요?
0: 네, 그러면 이제 추억의 돈가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1: 예.
0: 고기를 등심으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물론 안심 좋아하시면 안심도 준비해 주셔도 괜찮아요.
1: 네.
0: 두께는 뭐 여러분들이 고기 크기에 따라서 1cm, 2cm 사이로 준비를 해주시고
1: 네.
0: 대신 두드려서 얇게 펴주셔야지 돼요.
1: 아, 이 정도 크기로 두드려서 펴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앞뒤로 두드려서
1: 예.
0: 넓적하게 펴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고기 망치가 있으면
1: 네.
0: 고기 망치를 이용을 해서 계속 두드려주게 되면 고기가 처음 두기보다 이제 점점 커지게 되죠.
1: 네.
0: 또 한번 뒤집어서 뒤쪽도 두드려주시고.
1: 자,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0: 네.
1: 선생님께서 이렇게 미리 해두신 게 있는데.
0: 맞아요.
1: 자, 요 정도로 얇아져요.
0: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얇

0: 얇게 만들어서 준비를
1: 자,
0: 해주세요.
1: 요렇게.
0: 네.
1: 자, 이렇게 얇아지거든요.
0: 자, 이렇게 얇아진 상태에서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힘줄이 있죠.
1: 예.
0: 이 힘줄 부위는 이렇게 좀 끊어주셔야지 나중에 고기가
1: 않죠.
0: 오그라들지도 않고 휘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 간을 안 했잖아요.
1: 예.
0: 여기에 이제 소금, 후추 간도 같이 좀 해주도록 할게요.
1: 네. 오늘 돈가스를 한다고 하니까
0: 네.
1: 뭔가 예전에는 이제 돈가스를 먹는다고 하면
0: 네.
1: 뭐 생일날 많이 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0: 예전에
1: 아니야?
0: 저 어렸을 적에는 네, 네. 좀 특별한 날 먹었죠.
1: 네.
0: 그래서 뭐 생일 때 먹거나
1: 소개팅했나요? 선보는 날?
0: 뭐 이제 미팅해서 이제 조금 마음에 들면 가서 네. 같이 먹거나
1: 선보는 날 아닌가?
0: 선볼 때는 그래도 이거보단 좋은 거 먹죠.
1: 우리 엄마 아빠는 선볼 때 이거 드셨대.
0: 자 이렇게 해서 소금 후추까지 뿌린 다음에
1: 네.
0: 밀개빵. 그렇죠.
1: 밀개빵의 공식이죠.
0: 네. 그래서 밀가루를
1: 네.
0: 이 옷을 입히실 적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알고 이 작업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1: 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0: 그렇죠. 이 밀가루를 묻히는 이유는 달걀물이 고기에 잘 묻으라고 묻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고기를 달걀물에 묻히면 고기 자체에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걀이 자꾸 미끄러지게 되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일단 고기에 있는 수분을 한번 밀가루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1: 털어줘.
0: 겉을 뽀송하게 만들어서 이제 달걀물을 묻혀주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요거를 묻힌 상태에서 여분의 달걀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빵가루를 묻혀줄게요. 자, 빵가루는 꼭꼭 눌러서.
1: 네.
0: 제가 이쪽으로 넣어드릴게요.
1: 될까요?
0: 네.
1: 집에서 이렇게 엄마를 또 이렇게 도와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이렇게 해서.
0: 광희 씨는 엄마 심부름도 잘해주실 것 같아요.
1: 예전에 잘했는데
0: 네.
1: 요즘은
0: 요즘 바쁘시죠?
1: 아니 요즘도 잘할게요. 열심히. 예.
0: 고기 넣어주시고
1: 예전에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엄마가 이 밀가루 이렇게 한 포라고 한 포대라고 하는
0: 네.
1: 그 사오라고 해서 열심히 뛰어가다가
0: 네.
1: 넘어진 거예요.
0: 네.
1: 그 밀가루가 그 놀이터 바닥에 떨어져 갖고 터져가지고
0: 어머나 뭐. 사가지고 오시다가
1: 예. 울면서 집에 갔던 그 기억이 나서 이 밀가루는 저에게 넘어졌던 기억이
0: 자. 이쪽으로 다시 넣어주시고.
1: 아니 근데 요즘은 돈가스가 참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0: 네.
1: 저는 이렇게 얇은 돈가스 좋아하거든요.
0: 아 맞아요.
1: 예. 뭐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0: 그렇죠. 요즘은 좀 이제 두툼하게 나온 것도 굉장히 많이 그 팔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사실 고기 자체를 좀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그런 형태의 약간 일본 스타일의 이제 돈가스를
1: 맞아요.
0: 좋아하시고 요거는 약간 뭐랄까요? 이 튀김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1: 바삭한, 네, 거
0: 바삭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1: 네.
0: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빵가루는 젖은 빵가루예요. 그러니까 식빵을 그대로 갈은 빵가루.
1: 아 그러게요.
0: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거칠죠. 그렇죠?
1: 그리고 이 빵가루의 양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0: 많아 보이는 거죠.
1: 예.
0: 왜냐하면 수분을 조금 함유하고 있어서
1: 예.
0: 나중에 튀길 적에 빨리 타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좀 더 바삭함이 오래가요.
1: 그리고 빵가루가 크기 때문에
0: 네.
1: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0: 좀 뭔가 이렇게 더 부풀려 보이는 느낌도 있겠죠.
1: 예.
0: 그러니까 바삭함이 훨씬 더 좋아지죠.
1: 집에 있는 그 빵을 이렇게 좀 갈아내면 되는 건가요?
0: 식빵 예, 갈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빵가루 꼭꼭 눌러서 붙여주시고
1: 네.
0: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기름 조금 달궈지는 동안에
1: 네.
0: 소스를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자, 기름에 좀 온도를 올리는 동안
0: 잠시 두고 예.
1: 자, 저희가 오늘 제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물론 고기도 중요했지만
0: 네.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돈가스의 그 소스 맛.
0: 그 소스가 사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1: 예.
0: 원래는 이제 밀가루하고 버터를 넣고 계속 볶아서 브라운 루를 만든 상태에서 이제 농도를 주면서 물을 넣고 육수를 끓여서도 쓰는데
1: 네.
0: 사실 집에서 그렇게 만드시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하이라이스 가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이게 하이라이스 보통 파는 거에 한 반 정도 양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여기다가 물을 같이 넣어주시고
1: 이거 하이라이스 저희가 이제 밥에 이렇게 비벼 먹는
0: 맞아요 바로 네? 그 소스예요 카레처럼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1: 아, 이거였구나 비장의
0: 네.
1: 비장의 팁이 아, 제가 하이라이스 맛이 찾아났었어요 그때 먹을 때
0: 그랬어요
1: 무슨 맛인가 싶었는데
0: 그래서 이제 업장에서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1: 네?
0: 자, 요 상태에서 요거를 일단 넣고
1: 네.
0: 끓이면서 이제 남

0: 나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아, 이 소스는 끓이면서 만드는 네. 거예요?
0: 불 위에 올려서 네. 계속 저어주시는 거예요.
1: 근데 아까랑은 조금 달라졌어요.
0: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스 소스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자, 여기에 케찹을 넣어주시고. 자, 제가 숟가락으로 네. 넣을까요?
1: 아, 여기 맞아. 돈가스 약간 새콤한 맛, 시큼새콤한 맛이 나는데.
0: 그렇죠. 새콤한 맛이 있었죠. 예. 그 역할을 이제 케찹이 해주게 되고 네. 여기에 이 신맛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맛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올리고당을 약간 아. 넣어주시는 거예요.
1: 너무 물려도 안 되니까.
0: 그렇죠. 물려 쓰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윤기도 주면서 대신 전체적으로 신맛을 조금 가라앉혀주고
1: 단맛도 조금 내주고.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과 간 거를 같이 넣어주시는데 이 네. 사과 간 것도 마찬가지로 새콤달콤한 맛이 이제 섞여 있.
1: 네, 자연의 달콤함.
0: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저어주면서 이제 농도를 좀 날려주시고.
1: 이거였습니다. 예. 옛날 돈가스 소스의 맛이.
0: 이제 보통 우스터 소스를 많이 활용하는데 우스터 네. 소스 있으면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간장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간장 좀 넣어주시고.
1: 우스터 소스는 어떤 맛을 내주는 거죠?
0: 약간 서양식 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야채 같은 게 이제 좀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1: 좀 풍부하게.
0: 예. 네. 지금 보면 이제 농도가 조금 되직하잖아요. 이거를 예, 예. 우유를 넣으면서 풀어주세요.
1: 풀어주면서 또 고소하게.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도도 맞춰주고 예. 이제 맛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1: 아, 이게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소스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이제 농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묽어야지 실제로 나중에 적당해요. 식었을 적에. 예.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고 그래도 농도가 조금 아무래도 되직한 것 같다 네. 싶으면은 뭐 우유를 조금 추가하셔도 되고 물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1: 네. 아 맞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향이 나요. 옛날 돈가스의 향이.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끓으면 네. 이제 그냥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대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기름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네. 기름을
1: 자 한번 바꿔볼게요.
0: 이제 튀겨보도록 할게요.
1: 자 여러분 지금부터 파리 타임입니다. 예. 이 튀기는 소리가 너무 너무 좋은데.
0: 네 여기다 놔주시면 제가 튀겨보도록 할게요.
1: 이 돈가스 튀기는 소리는 정말 또 남다르거든요.
0: 자, 이 상태에서 여분의 그 빵가루는 그냥 가볍게 흔들어서 털어주세요. 안 그러면 결국 들어가서 기름에서도 이제 떨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1: 선생님, 이 튀김이 제일 잘 되는 온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0: 보통 이제 한 160에서 170도 정도에서 이제 튀겨주시는데 네.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빵가루를 이제 몇 개 넣어봐서 익는 속도를 보고 확인하시는 네. 방법이 있고 이렇게 나무 젓가락을 꽂아서 나무 젓가락 옆에 기포가 생기는 거를 보고 온도를 또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 피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튀기고자 하는 재료를 조금만 조각을 한번 튀겨보셔서 들어가자마자 기포가 생기면서 튀겨지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죠.
1: 그리고 사실 튀김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뭐 좀 더 바삭하게 튀기는 방법, 두 번 튀기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뭐 기름의 온도를 굉장히 세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맛있게 좀 튀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은
0: 두 번 튀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속 재료가 잘 익지 않는 재료일 때
1: 두껍거나
0: 예 그럴 때는 이제 처음에 튀길 때는 재료가 익을 때까지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튀기면서는 바삭함을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날려주는 걸로 해서 네. 두 번째는 조금 센 온도로 튀겨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 돈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납작하게 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그렇게 두께가 아주 두꺼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두 번까지 튀기실 필요도 없고 또 겉에 이렇게 빵가루가 있는 재료는 네. 두 번 튀기기보다는 이제 보통 한 번에 튀기는 거를 일반적으로 하죠.
1: 맞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빵가루 네. 있으면 두 번째는 타버려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빵가루가 쉽게 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젖은 빵가루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빵가루 자체가 빨리 색이 안 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건조한 걸 하게 되면 지금보다 색이 훨씬 더 좀 짙게 나죠.
1: 근데 지금 색이 조금씩 나면서 네. 이 돈가스의 그 뭐 고소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기름의 고소한 향인지.
0: 기름의
1: 이게.
0: 향이죠.
1: 예. 아, 너무 좋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금 속으로 넣으면서 속까지 이제 완전히 익게 해주시고.
1: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또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0: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돈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보면, 아무래도 고기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눌렀을 적에 약간 유연한 느낌이 나면 덜 익은 걸로 보셔야죠.
1: 그리고 오늘은 고기가 얇기 때문에 그게 안 익을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자, 요 정도 되면 이제 속까지 익었겠죠? 그래서
1: 빵가루가 조금 색이 날

0: 정도 때.
1: 네. 근데 익기는 익었어도 약간 색이 또 조금 더 나야. 그럼요.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럼요. 조금만 색깔을 더 내볼게요.
0: 선생님 예전에 돈가스 많이 드셨어요?
1: 아, 그럼요. 엄청 좋아했죠. 예전에... 저도 옛날 돈가스가 지금도 더 좋아요.
0: 예, 약간 이 돈가스 예전 느낌은 뭔가 스테이크의 느낌이지 않았을까.
1: 맞아요.
0: 칼질하니까, 예. 또 써는 거라고 하니까.
1: 그렇죠.
0: 저도 얼마 전에 그 남산 아래서 먹었었는데.
1: 아, 그러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하나 건져내고 하나만 더 튀겨볼까요?
0: 그럴까요? 네. 아, 색이 너무 좋아요. 지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힘줄을 조금 이렇게 잘라줬잖아요. 그렇죠. 칼집을. 그래서 그런지 많이 오그라들지도 않고.
1: 맞아요. 그게 이제 많이 두드렸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끊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둥글게 휘어요. 그래서 장칼집을 줘서 형태가 좀 가능하면 편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0: 아니, 돈가스를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둥근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칼집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아까 그 칼집을 좀 내주는 게 네. 모양을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죠. 자, 소스가 지금 이제 부글부글 끓잖아요. 네. 자, 이러면 이제 불을 꺼주도록 할게요.
0: 꺼주시고. 네. 요즘은 그 돈가스를 소금에 찍어 먹는 돈가스도 있어요.
1: 맞아요. 네. 뭐 와사비도 많이 찍어
0: 먹어요. 맞아요.
1: 저는 이 옛날 돈가스를 네. 카레랑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아,
0: 카레랑? 네. 오, 맞아요. 돈가스 하면 그냥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좋아하시니까.
1: 그러니까요.
0: 자. 저는 예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입에 들어가는 한입 돈가스를 좋아했었어요.
1: 아, 조그만 거. 네. 맞아요.
0: 도시락 반찬으로 싸먹는 걸 좋아해서 오늘도 이렇게 돈가스를 튀긴 다음에 네. 이렇게 한입 크기로 썰어서
1: 그렇게
0: 잘라서.
1: 해줘도 되죠. 그렇죠? 예.
0: 네. 오늘 최고의 요리 비결을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1: 어머님, 아버님.
0: 예. 저희 엄마, 아빠.
1: 아, 정말요?
0: 그렇게 나이 때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1: 근데 뭐 돈가스 튀기는 거는 아마 많이들 해보셨고 네. 저는 오늘 이제 등심으로 해서 두드려서 폈지만 네. 앞다리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부위가 좀 커서 네. 조금 애초부터 조금 얇게 썰어서도 튀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튀기는 경우에 이제 하시던 방식대로 그냥 그 두드리지 않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튀겨주시고.
0: 그럼 선생님 지금 우리가 두 개 정도를 튀겼는데 네. 이렇게 그냥 빵가루 옷을 입은 이 돈가스는 네.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1: 요거는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비닐 랩 하나 깔고 요거 하나 얹고 그 이제 봉지 하나 깔고 한쪽에 놓고 얘 이렇게 덮으면
0: 맞아요,
1: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켜켜로 해서 두셨다가 필요할 네. 때 꺼내시면 생각보다 얇아서 금방 조금 녹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해 드실 수 있죠.
0: 해동한 다음에. 네. 그리고 이렇게 올려두는 이유는 기름을 좀 빼기 위한
1: 그렇죠.
0: 건가요?
1: 그렇죠. 기름이 빠지고 만약에 올려두지 않게 되면 밑에 부분에 있는 그 열기가 나가지를 못하면서 습기를 만들어서 튀김이 눅눅해지잖아요.
0: 네.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보통 집에 그 오븐이나 뭐 전자레인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밑에 다 네, 껴서가 있잖아요. 예. 네, 네, 네. 네. 자, 이것도 이제 다 익은 것 같고. 항상 여분의 기름은 지금이 가장 묽을 때니까 네. 건지자마자 털어주시는 게 기름이 제일 잘 빠지거든요.
0: 지금
1: 이렇게 받쳐두는 것보다 이렇게 털어주는 게 사실은 더 많이 빠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게요.
0: 선생님, 저희가 이제 돈가스는 맛있게 튀겨봤는데 네. 그 외에 다른 재료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또 손질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1: 지금 이제 양배추 채로 썰어서 찬물에 담갔다가 제가 이제 건져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집에 방울토마토 있으면 방울토마토 반 개 정도 자르셔도 네. 되고 이렇게 뭐 곁들임 야채처럼 제가 이제 토마토 조금 네. 준비하도록 하고
0: 사실 네. 이 옛날 돈가스 먹을 때 네. 양배추 샐러드 빠질 수 없거든요.
1: 아, 그렇죠.
0: 짝꿍과 마찬가지예요.
1: 어떤 때는 막 더 달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사실 돈가스 먹다 보면 조금의 느끼함이 있을 수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거를 이 양배추 샐러드가 잡아주는데
1: 맞아요. 바로 그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초록색 오이도 이제 두 쪽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그 말씀하신 그 소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 마요네즈하고 케첩만 섞어주게 되면 네. 농도가 굉장히 조금 되직해요. 되직하고 네. 맛도 아무래도 뭔가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마요네즈에다가 케첩.
0: 아, 어쩐지 옛날 돈가스 이 샐러드에 양배추 샐러드에 네. 이 마요네즈가 뭔가 그 약간 붉은빛을 띠길래
1: 그렇죠. 이게

0: 케첩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다진 양파 조금 넣어주시고 예. 식초 그리고 올리고당 예. 조금 섞어서 농도를 살짝 풀어주도록 할게요.
1: 예전에는 뭐 이런 소스에 네. 마카로니를 같이 해서 마카로니 샐러드로
0: 옆에 예, 마카로니 샐러드 네네. 그거는 이제 마요네즈하고 같이 버무려서 옆에 곁들이는 걸로 뭐 옥수수가 나오거나 맞아요. 마카로니가 나오거나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 풀어진 소스 네. 농도를 만들어주세요.
1: 이 색깔이었어요.
0: 네. 자, 그럼 이제 담아보도록 할까요?
2: 자, 그러면
0: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와서 자, 양배추 예. 심하게 한쪽 옆에 먼저 담아주세요.
1: 예전에 경양식 식당 가면 있는
0: 맞아요.
1: 접시 같아요. 분위기가 있는.
0: 그렇죠. 옛날 접시 같죠.
1: 예. 분위기 이쁘네요.
0: 자, 이렇게 양배추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다 네. 토마토하고 오이도
1: 돈가스 먹을 때만큼은 예. 이런 채소들 있잖아요. 다 예. 먹게 돼요.
0: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다른 거는 안 먹어도 또 예. 여기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 거는 같이 먹는 것 같아요.
1: 곁들여서 먹으면 예. 좋으니까.
0: 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양배추가 나중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1: 그리고요. 또 얇게 썰어서 씹는 식감도 좋고.
0: 네, 그래서 또 조금 주면 서운해요. 좀 넉넉히 담아주시고. 예. 여기에 오늘은 옥수수도 또 준비를 했고 네. 밥까지
1: 귀엽게
0: 자, 그래서 수쿱으로 이렇게 떠서 준비해 주시고 옥수수도 한쪽 옆에 같이 요 옆으로 놔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곁들여서 색깔 좀 살려주고 예. 옛날 분위기 좀 나죠?
1: 그러게요.
0: 자, 여기에
1: 돈가스 오늘의 주인공
0: 네, 돈가스 네. 큼지막하게
1: 확실히 굉장히 돈가스가 네. 커서 네. 접시에 꽉 차요.
0: 그렇죠. 그래도 옛날 돈가스가 좀 이렇게 넓적하고 커야죠.
1: 야, 두 개씩이나 이렇게 예.
0: 많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넉넉히 이제 끼얹어 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1: 자, 저희가 늘 먹었던 옛날 돈가스의 소스죠.
0: 이거 소스 부족하면 괜히 서운하니까.
1: 그러게요. 나중에 남는 소스 이거 밥 비벼 먹어요.
0: 맞아요.
1: 자, 마지막으로.
0: 네, 양배추 위에도 예. 드레싱 얹어주고.
1: 야.
0: 자, 그 아이들 친구랑 막 이제 집에 놀러 오고 이랬을 때 예. 엄마가 이렇게 이제 돈가스 만들어서 주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잖아요.
1: 어깨가 으쓱해지죠. 네. 분위기도 나고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옛날 돈가스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옛날 돈가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고기 망치로 두드리고 힘줄에 칼집을 내주세요. 돼지고기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줍니다. 그런 다음 돼지고기에 밀가루, 달걀물, 빵가루 순으로 튀김옷을 입혀주세요. 냄비에 하이라이스 가루,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여기에 토마토 케첩, 올리고당, 간 사과, 우스터 소스를 넣고 우유를 저어가며 넣은 뒤 한 소끔 끓여 돈가스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예열한 기름에 돼지고기를 넣고 뒤집어가며 노릇하게 튀겨줍니다. 토마토는 먹기 좋게 썰고 오이는 얇게 어슷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마요네즈, 토마토 케첩, 다진 양파, 사과 식초, 올리고당을 섞어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채 썬 양배추, 토마토, 오이, 밥, 캔 옥수수, 튀긴 돼지고기를 담은 뒤 돈가스 소스, 샐러드 소스를 뿌리면 옛날 돈가스가 완성됩니다. 평범한 한 끼가 게살 하나로 화려하게. 게살을 활용한 다채로운 레시피. 게살 반, 달걀 반, 게살을 듬뿍 넣은 한 그릇 요리. 보슬보슬 게살의 감칠맛이 최고인 게살 달걀 볶음밥부터 아이들 간식으로도 한 끼 반찬으로도 너무 좋은 이색 만두. 대구 납작만두보다 더 맛있는 게살 납작만두까지. 집밥 전문가 정미경에게 배우는

0: 꿀팁 가득 친절한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비의 비타민 광이고요.
2: 정미경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밥이 많을 때나 반찬이 없을 때도 쉽게 네. 만들 수 있는 이 볶음밥이 최고인데요.
2: 그렇죠.
1: 자, 오늘 재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2: 네. 아, 오늘 게살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밥 준비해 주시고 파 향을 많이 내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네. 대파 그리고 게살인데 만약에 게살이 없으면 게맛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고 네. 양념으로는 그냥 소금이랑 후추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에 참기름 향 내줄 거고 네. 요 향을 내줄 재료에 파하고 마늘이 같이 들어가서 마늘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또 함께 곁들일 또 재료들 뭘까요?
2: 네. 곁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볶음밥에 같이 들어갈 아, 재료. 예. 네. 그래서 지금 달걀하고 네. 달걀 가늘할 소금, 후추 그리고 비린내를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네. 술, 청주 약간 준비했습니다.
1: 자, 이 정도 재료면 저도 후다닥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후다닥에 진짜.
1: 그럼요. 네. 자, 오늘 간단하고 맛있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게살 달걀 볶음밥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달걀만 풀어주면 돼요. 아. 지금 그래서 달걀을 소금 약간만 넣어주시고 네. 후추 조금만 넣어주시고 네. 술 약간 넣어서 먼저 풀어주도록 할게요.
1: 사실은 게살 달걀 볶음밥 네. 중화요리집 가면은
2: 네 많이 좀, 드시죠. 예, 예. 맞아요. 네,
1: 밥알은 고슬고슬하면서 그렇죠. 네, 게살하고 달걀이 이렇게 쫙 풀어지면은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집에서 너무 쉽게 해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달걀은 아주 꼼꼼히 안 푸셔도 돼요. 왜냐하면 뭉글뭉글 그냥 익힐 건데 네. 약간 흰빛 노란빛 두 가지 색깔 있어도 괜찮으니까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1: 지금 이제 간을 다 했죠.
2: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볶으러 가면 돼요.
1: 이제 바로 가는 거예요?
2: 네.
1: 체육비상 제일 빨리 조리를 하러 가지 않나. 예.
2: 자. 우선 팬을 이제 불을 켜신 상태에서 예. 보통은 우리가 팬을 달궈서 조리를 시작하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오늘은 향을 내줄 거기 때문에 네. 기름 자체가 온도가 너무 높으면 향이 나기도 전에 타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기름 넣자마자 바로 파하고 마늘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예, 사실 중화요리.
2: 넣은 상태에서 예. 전체적으로 알갱이가 만들어지도록 스크램블
1: 맞아요.
2: 하듯이.
1: 이런 비주얼이었어요. 예.
2: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된 다음에는 같이 섞어주셔도 되죠.
1: 오, 이것도 팁이네요.
2: 자, 이렇게 섞은 상태에서 이제
1: 네, 어떤 밥을, 거 넣을까요?
2: 밥을 넣어주시고요.
1: 이거 고슬고슬하게 돼야 되는데 찬밥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2: 찬밥을 냉장고에 뒀다가 사용하면 사실 제일 좋죠. 아. 쉽게 흩어

0: 네,
1: 볶아주세요. 볶아주면서 덩어리 지지 않게 풀어주시고.
0: 네, 약간 나달나달 약간 느낌이 있어야 좋지 않나요?
1: 그쵸. 그래서 좀 이렇게 진밥보다는 네. 약간 고슬고슬한 밥이 또 볶음밥을 만들면 맛있죠?
0: 이렇게 주걱을 흐치면서.
1: 맞아요. 이 상태쯤 되면은 네. 이제 게살을 넣어주세요. 자. 게살도 넣어서. 네. 약간 조금 잘라서 이렇게 결결이 뜯어져도 괜찮고요. 네.
0: 네. 아니 맨날 집에서 이제 볶음밥 먹을 때 뭐 김치볶음밥 자주 만들어 먹고 네. 물론 김치볶음밥도 맛있지만 이렇게 게살 달걀 볶음밥 하면 네. 사실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1: 맞아요.
0: 괜찮아요.
1: 솔직히 중국집 가서 먹으면 최소한 또 그냥 한 뭐 싸도 8-9천 원 맞아요, 진짜 맞아요. 게살 들어가면 또 10,000원 넘어갈 때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해드시면 굉장히 쉽고 빨리 할 수 있거든요.
0: 그러게요.
1: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간을 좀 해주셔야죠.
0: 아, 이때 간을
1: 소금 간 적당히 해주시고 후추도 조금 넣어주시고 지금 살짝 기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0: 그리고 지금 보면 색깔이 초록색, 노란색, 흰색 다 들어가서 붉은색까지 예, 예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에요. 마지막에 불 끄고 예, 참기름 향만 내주시면 끝.
1: 앞으로 우리 최고의 요리가 생방송으로 가야겠어요. 이렇게 생방처럼 끊어주시니. 예. 자, 여러분 생방송 아니고요. 네. 예. 자,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을 너무

0: 만드셔서 같이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저 완성글을 한번 담아볼게요.
2: 네. 오,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네.
3: 그리고 맛도 좋고 부담도 없고 만들기도 쉽고.
2: 야, 이 파마늘의 향과 그다음에 이 게살, 그다음에 달걀.
3: 네. 아. 지금 달걀이 두 개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단백질도 넉넉하고.
0: 네. 자극적이지도 않고.
3: 네, 자극적인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소금, 후추, 간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네. 솔직히 게맛살 없이 달걀 볶음밥도 해 드실 수 있는 거고요.
0: 네. 그렇지만 조금 더 네. 맛을 내주시기 위해서.
3: 있으면 넣어주시면 예.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해 봤습니다.
0: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는 게살 달걀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4: 오늘의 요리, 게살 달걀 볶음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걀에 소금, 후춧가루, 청주를 넣어 섞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송송 썬 대파, 편 썬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볶은 재료는 한쪽으로 옮기고 달걀물을 넣어 스크램블드 에그를 만들어주세요. 스크램블드 에그가 익으면 밥을 넣어 볶다가 게살을 넣어 볶은 뒤 소금, 후춧가루, 식용유를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0: 게맛살을 써도 되지만 네. 오늘도 게맛살 써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두피 준비가 되어져 있고 네. 게맛살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슈레드 치즈, 피자 치즈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는 모짜렐라 슈레드 치즈고요. 네. 파 송송 썰은 거 그리고 달걀물은 만두 겉에 이렇게 묻혀서 반 그러니까 접을 때 쓸 네. 거예요. 그리고 간으로 소금 후추 네. 준비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간장 약간. 네. 네. 그렇게 해서 재료 끝이에요.
1: 아까랑 재료가 많이 다르지 않고요.
0: 네, 맞아요.
1: 근데 만두피 크기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0: 오늘은 제가 이제 왕만두피로 준비를 했는데 네. 요거는 뭐 조금 작은 것도 사이즈만 작아지는 거지 만드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큰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자, 재료 구하기도 너무 쉽고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 바삭한 게살 납작 만두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할까요?
0: 일단 게살을 먼저 좀 찢어줘야지 되는데 거기 볼 하나 조금 할게요. 크게 있는 걸로 네 그거 준비해 주시고 요거를 이렇게 결 따라서 좀 잘게 찢어주세요.
1: 사실은 이 게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저는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아서 네. 많이 사두고 간식으로도 먹고
0: 맞아요. 맛있잖아요.
1: 네, 진짜로 볶음밥 넣어서도 먹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엄마 아빠도 간식으로 자주 드시기 때문에
0: 맞아요. 누구나 다 좋아하죠. 네. 그리고 다용도로 또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보통 또 그냥 거의 장에 가면은 없으면 한두 개씩도 사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집에 있는 재료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 이렇게 결결이 찢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렇죠.
0: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만두할 적에 고기, 뭐 채소 이런 걸 넣고 만드는데 네. 저는 이제 오늘 아이들 간식용으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게살을 이렇게 찢은 상태에서 예. 여기에 치즈를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1: 교수님, 요 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 상관없어요. 지금 이게 이제 오늘... 만두 속처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 파도 같이 섞어주세요. 예.
1: 사실은 이 피자 치즈는 네. 그냥 뭐 이제 끝판왕이에요. 예.
0: 어느 요리에나 다 잘 어울리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예. 여기에 소금 간 살짝. 근데 게맛살에도 이제 기본 간이 좀 있어서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후추 약간 해주시고 요 간장은 나중에 이제 찍어 드실 때 원하시면 이제 찍어서 드시는 걸로 준비를 해둔 거예요. 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만두를 만들 거거든요.
1: 잠깐만요, 선생님. 사실 만두 속 만든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되게 이제 뭐 할 일이 많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간단한데요.
0: 그렇죠. 예. 오늘 저랑 좀 같이 만들어요.
1: 알겠습니다. 자,
0: 이게 이제 달걀물을 두고. 네. 만두피를 놔주시고 달걀물을 이렇게 가장자리에 발라주세요.
1: 자,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에 이렇게 함께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요거는 아이들하고도 이제 같이 만들면 되게 재밌거든요. 예. 겉에다가 한번 발라주시고 예. 그리고 요거를 한 숟갈씩.
1: 따라해보세요.
0: 네, 따라해보세요.
1: 이렇게 네. 좀 넉넉하게 묻혀주나 봐요, 선생님.
0: 아니요, 그냥 잘 붙으라고 묻혀주는 거예요. 물로 바르게 되면 기름에 들어가면 잘못해서 튈 수 있으니까 달걀로 해주는 거거든요.
1: 풀처럼.
0: 네.
1: 자, 이렇게 한번.
0: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네. 오늘 납작만두니까 조금 많아요. 약간 덜어주시고.
1: 항상 욕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나쁜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0: 자, 네, 그 정도로 만나고. 해서. 얘를 접어주시고, 예. 1cm만 같이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1: 1cm만.
0: 네, 서로 1cm. 가장 길게 만나는 게 1cm 정도 되도록. 네,
1: 이렇게.
0: 접어주시고.
1: 이렇게.
0: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요 네. 바깥쪽을 안쪽으로 접어서 눌러주시고.
1: 아. 이렇게 편지지 접듯이.
0: 그쵸, 그쵸. 예. 그리고, 만두 모양 예쁘게 못 만드셔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왜요?
0: 쉬우니까요.
1: 아, 그렇죠. 그냥 사각 접게 해요. 네. 예.
0: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 납작하게.
1: 그러니까 사실은 왜 만두 빚을 때 이렇게 빚으면 터지기 쉽잖아요.
0: 맞아요.
1: 이거 터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터지지도 않고 또 모양 만들기도 쉽고 그럼 예. 이제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지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에 살짝 구멍을 조금 내줘야 돼요.
1: 왜요?
0: 안 그러면 나중에 빵빵하게 위로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익혀지면서. 그래서 젓가락으로 찌르시거나 이쑤시개로 해주셔도 되고.
1: 이렇게.
0: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요거를 팬에 구워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선생님. 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0: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기도 굉장히 좋아서 네. 저는 오늘 대파를

0: 넣었지만 예? 대파 말고 부추도 굉장히 또 잘 어울리거든요.
1: 예, 부추.
0: 네, 그래서 뭐 원하는 재료로 여러분들이 있는 걸 활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치즈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또 다 좋아하기 때문에 예? 잘 안 먹는 재료 또 넣어주셔도 괜찮거든요.
1: 근데 혹시 네. 저희 만두피 있듯이 집에 라이스페이퍼도 있는데 네. 혹시 라이스페이퍼는 넣으면 안 되는지.
0: 라이스페이퍼는 처음에 딱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주셔도 돼요. 우리 월남쌈 싸는 것처럼 예?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튀기게 되면 약간 짜조 같은 느낌이 또 나겠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만두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요 겹쳐진 부분이 밑으로 가게. 그 네. 부분이 더 잘 안 익는 부분이니까.
1: 아래쪽. 오늘 만두를 오늘 튀긴다고 해야 되죠, 오늘은?
0: 약간 튀기듯이 굽듯이?
1: 예. 튀국, 튀국.
0: 네, 좋아요.
1: 근데 선생님, 얇아서 만두가 어떻게 시간이 좀 익는데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얇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시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빨리 익기도 하고 속에 있는 치즈만 이제 충분히 녹고 예. 겉에 만두피가 노릇하게 익으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러게요. 딱히 뭐 안 해도 뭐 대단하게 익힐 것들이 없기 때문에.
0: 맞아요. 그래서 빨리 만들 수 있으면서 또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예? 아이들하고 또 같이 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겉이 노릇해지면 뒤집어주시고 그래서 약간 바삭한 느낌이 나야 더 맛있으니까 조금 노릇한 느낌이 우와. 나도록 구워주세요.
1: 선생님, 네. 비주얼이 엄청나요. 우후. 선생님, 저는 여기도 만들어가지고 네. 떡볶이, 근데 라볶이 만들어서 거기 넣어서 먹으려고요.
0: 그거 괜찮은데요? 예.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아니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집에 와서 네. 엄마 간식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막상 또 간식 사둔 건 없고 네. 그럴 때 간단하게 만들면
0: 냉동실에 보면 또 이렇게 만두피 남아있는 것만큼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만두피가 저는 이제 큰 걸 사용한 게 이 사이즈 이렇게 접고 나면 사이즈가 이렇게 되니까 네. 큰 걸 했는데 요거보다 좀 작으면 또 조금 작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아이들이 네. 또 한 입에 쏙쏙 먹을 수도 있거든요.
1: 진짜로 너무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그렇죠.
1: 아니면 이제 이거 네. 약간 매콤한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두 범벅이라고 하나요?
0: 아 그렇게 해 드셔도 되고 그러면 네. 금방 늦어져요. 근데 약간 그 서양식 소스 있잖아요.
1: 네?
0: 뭐 타르타르 소스 같은 형태로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 어제 만든 돈가스 소스에 같이 곁들였던 네. 야채. 그 마요네즈랑 케첩이랑 같이 넣은 소스 있잖아요.
1: 약간 얹어 먹듯이.
0: 네, 그런 거랑도 같이 어울려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겉을 이렇게 바삭한 느낌이 날 때까지
1: 예.
0: 구워주세요. 자, 이렇게
1: 진짜 앞뒤로. 맛있겠어요, 선생님. 아니, 이게 납작만두는 그 바삭바삭한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또 그 바삭함이 양쪽으로 다 있잖아요.
1: 예, 이거 보세요. 네.
0: 지금 보시면 이제 약간 부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 빠질 수 있도록 아까 구멍을 내준 거예요.
1: 그러게. 맛있겠다.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꼭 찹쌀떡 구운 것 같이도 생겼고.
1: 맞아요.
0: 그죠?
1: 노릇노릇하게.
0: 자, 그러면 예. 담아볼까요? 간장 예. 곁들여 드시도록 조금 같이 놔주시고.
1: 또 밥반찬도 되고 또 간식도 되고 술안주도 되고
0: 예. 그러니까 반찬으로 보다는 사실 간식처럼 드시는데 여러 개 먹으면 이것도 만두기 때문에 배가 부르잖아요.
1: 예.
0: 네,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줄 세워서 담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1: 예.
0: 좀 이렇게 담아주세요.
1: 이렇게 수북수북하게
0: 예. 이렇게 그러니까 겹쳐 담게 되면 예. 열기가 같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수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냥 마구제비로 담는 스타일로 이거는 좀 담아주시고
1: 네.
0: 뭐 집에 이런 채소 있으면 좀 곁들여서 담아주시면 더 좋겠죠?
1: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양배추 샐러드
0: 네.
1: 그냥 이렇게
0: 물론이죠.
1: 예,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자, 저는 이렇게 담았는데 사실 이거를 네. 이렇게 조금 이제 그 사선처럼
1: 예.
0: 이렇게 잘라서 담아도 좋아요.
1: 이렇게 담으면 보세요.
0: 속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1: 네.
0: 꼭 이제 크래커 색깔 비슷하죠.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다 섞어서 넣기 때문에 이런 빛깔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 자 이거 선생님 저랑 하나씩 먹어볼까요?
0: 네 하나 드셔보세요.
1: 자 선생님도 하나 드세요.
0: 아니 괜찮아요.
1: 같이 드세요. 같이
0: 아니 드세요.
1: 아 왜 선생님? 같이 한번 먹어보는 걸로 예, 이렇게 단면이
0: 간장 조금 찍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1: 이렇게 쫀득쫀득해 보여요.
0: 맞아 쫀득해요.
1: 예?
0: 드셔보세요. 치즈가 들어가서 또.

0: 쫀득한 맛이 있죠?
1: 네.
0: 나눠서 드시지, 그걸 꼭 한 입에 다 드시려고. 쫀득하죠?
1: 네. 약간. 바삭바삭한 떡 같기도 해요. 안에 쫀득쫀득하고. 또 그 만두 속처럼 약간 그 속재료들이 풍성하네요.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
0: 이게, 그 치즈가 들어가고. 네. 의외로 이제 제가 치즈랑 대파의 조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1: 아, 그러게요.
0: 네, 그래서 맛이 되게 잘 어울리죠.
1: 아, 대단한 재료가 들어간 건 아닌데 정말 뭐 하나 빠짐없이 맛을 꽉 채워주는 것 같아서 정말 간식으로, 또 반찬으로,
0: 네.
1: 술안으로 최고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게살 납작만두가 완성됐습니다.
2: 게살 납작만두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게맛살은 결대로 찢어주세요. 게맛살에 모차렐라 치즈, 송송 썬 대파,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섞어 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만두피 가장자리에 달걀물을 바르고 소를 얹어주세요. 소 얹은 만두피를 접어 납작하게 누른 뒤 구멍을 내줍니다. 기름 두른 팬에 만두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지에 진간장을 담은 뒤 그릇에 게살 납작만두, 파슬리, 방울토마토를 담으면 게살 납작만두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훈남 요리사 김영준 셰프의 향긋한 깻잎순 볶음부터 짭조름한 두부 장아찌까지 믿고 먹을 수 있는 성공률 100%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4: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5: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4: 아, 이래도 되나?
6: 기다릴게요.
4: 예.
6: AIA 생명.
4: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7: 이동하실게요.
4: 네.
6: AIA 생명.
4: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8: 다시 들어가.
6: AIA 생명.
4: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8: 수고하셨습니다.
4: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9: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4: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5: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4: 아, 이래도 되나?
6: 준비하실게요.
4: 예.
6: AIA 생명.
4: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7: 준비하실게요.
4: 예.
6: AIA 생명.
4: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

0: 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 들어간다.
2: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6: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5: 깎아야 잘 살지.
7: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8: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9: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7: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0: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7: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2: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8: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12: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7: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2: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3: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2: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7: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2: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7: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0: 현재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3: 그만 그만.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4: 지하철 타고 그래도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배를 타는데 이제 또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3: 2시간 동안 잘 참을 수 있지? 하루.

0: 빨리 들고 가죠.
1: 안녕하세요.
2: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혹은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련 부서에 신고해 주세요. 작은 불씨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진화해 주세요.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만약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해 주세요.

0: 상단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0: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어?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2: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7: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성교육.
8: 오늘은 무슨 교육?
9: 성교육이요.
7: 아, 오늘도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스튜디오에 아주 반가운 새 얼굴들이 보입니다. 먼저 귀여운 두 남매를 키우고 계신 영국 아빠죠, 피터 빈드씨입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10: 안녕하세요.
7: 반갑습니다.
10: 네, 중2 아들 그리고 초5 딸 키우는 영국 아빠 피터입니다. 네. 근데 방송 보면서 진짜 한국 부모 고민하고 제 고민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7: 같아요.
10: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열공해서 성교육 박사 되고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요.
7: 근데 왠지 박사가 되게 잘 어울리는
10: 이미지만 그래요.
7: 아,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은지 씨랑 더불어서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육아계의 사이다죠. 크리에이터 윤소희 씨 오셨습니다.
1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네. 소희 씨 영상을요, 요즘에 이제 아들맘들, 뭐 딸맘들 사이에서 안 보면 뭐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11: 아, 진짜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약간 육아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제 예전에 아나운서를 했었는데 이 발성이 아들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런 날이 있었구나.
7: 아들을 키우기 위한 아나운서의 그 시절들이
11: 있었구나.
7: 예. 어떠세요? 그 옆에 이제 앉아 계신데 약간 긴장하신 것도 같기도 하고.
11: 긴장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제일 큰 꽃무늬 꺼낼 것 같습니다.
7: 다른 색깔인데 꽃이 굉장히 과도했더니 조금 소희 씨를
11: 만개한 걸로 입고
7: 둘이 좀 사석에서 만난 적은 있어요?
11: 네,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7: 네, 네. 서로 이야기가 좀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모 성교육 전문가 배정원 교수님과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의사 선생님이시죠? 조성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침, 저녁으로 이것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10: 아침, 저녁이면 네. 잠 아니겠어요?
7: 잠, 아침,
10: 왜냐면
7: 저녁.
10: 늦게 자고 싶고 일찍 일어나기 싫고.
7: 잠도 잘 수 있지만
11: 스마트폰 일어나자마자 보고 자기 전까지 보니까
7: 그건 이제 그건 어른들의 문제도 우리 사실 이건 우리
11: 내 사실 제 문제. 네, 맞아요.
7: 소희 씨는 또 뭐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11: 씻는 거 아닐까요? 씻는 거?
7: 아, 씻는 거.
11: 아침에 눈 뜨면 양치에 빨리빨리 해야지 애들이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잖아요.
7: 맞아요. 근데 소희 씨가 처음 왔는데 바로 맞추셨습니다.
11: 맞췄어요?
7: 네. 아이들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집집마다 관심사를 한두 명 있잖아요.
11: 같이 한 번씩만 말해요.
7: 하나, 둘, 셋, 많이. 많이 남자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중한 내 몸 깨끗하게입니다.
12: 아, 진짜 느낌이 좀 색깔이 너무 이상해. 아, 완전 똥색.
13: 포경수술 어디서 하는지 알아?
12: 성형외과.
14: 우리가 씻을 때 하얗게 때가 낀다 그랬잖아. 이 부분은

0: 잘 씻어줘야 된다고 그랬지?
1: 근데 이거 벗고 해야 되지 않아?
2: 응, 벗겨줘. 아빠 나 씻겨줘 빨리.
1: 피니스? 피니스라고 해.
2: 아빠 근데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
1: 이 프로그램 봐. EBS에 성결.
2: 네, 네,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은 바로 청결 교육인데요. 이게 참 잘 씻는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의 청결 교육이 성교육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선생님?
3: 네, 이 청결함은 심리적인 안정감하고 모두 연결이 되죠. 아무래도 몸이 쾌적하면 기분이 좋고 정서적으로도 좀 편안함을 느끼고 반대로 이제 위생이 방치되면 아이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또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이제 의식하게 되죠. 청결하게 이제 잘 관리하면 아무래도 신체 자존감도 높아지고 나는 대접받을 자격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강한 바디 이미지를 형성하는 첫 걸음이에요.
2: 사실 뭐 청결하면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매일 샤워를 하는 걸 꿈도 못 꿨어요. 저희 집은 이제 기름 보일러. 사실 연탄부터 시작됩니다. 연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물을 끓여가지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뭐 씻을 수도 없었고 엄마랑 목욕탕 가가지고 주말에 한 번씩 씻는 그 정도. 근데 교수님 시대도 그 샤워를 매일 할 수 없었잖아요.
3: 그렇게 할 수 없었죠. 네. 예, 저는 지혜 씨의 연식이 좀 의심이 되는데.
2: 교수님, 아니 근데 어때? 은지 씨도 우리 세대보다는 조금 이게 낫긴 네네네. 하지만 그때 뭐 매일 씻었어요? 애기 학교 다닐 때?
4: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커서는 조금 이제 좀 간헐적으로 씻는데.
2: 왜 역으로 반대로 된 거죠?
3: 예전에는 다 감았는데.
4: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안 감으면 이제 바로 다시 등장 맞고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성인 돼서는.
2: 귀찮아서.
4: 뭔가 제가 선택해서 오늘은 얼굴만 씻고 싶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2: 옵션이 되니까.
4: 맞아요.
2: 네, 옵션이 내 마음대로 되니까.
3: 우리 때는 어렸을 때 그렇게까지 공기가 나쁘지 않아서.
2: 그 대신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가 있어서 머리에다가 그쵸? 머리에다가 그 찬빗 같은 거 쭉 빗어갖고 엄마가 이를 손톱 사이로 이렇게
3: 몇 살이에요?
4: 맞아.
2: 이렇게 제가 아직은 어렸어요. 하나 안 됐어요. 한참 멀었어요. 어떠세요, 피터 씨?
1: 영국에서는 네. 매일 씻어야죠. 네, 제가 어릴 때도
2: 매일
1: 그렇고.
2: 씻어요. 어릴 때도
1: 두 번 씻는 날도 있었고,
2: 하지만요.
1: 네 맨날 디오드런 스프레이도 하고, 그래서 10대 애들도 남자 특히 디오드런트 고르는 거 아빠랑 한 12살에 가서 하고
2: 그래요?
1: 이제 매일매일 뿌려요. 종류도 한 100개 있어요. 네.
2: 그럼 영국 아빠를 닮아서 혹시 아이들은 그럼 좀 잘 씻는 편이에요?
1: 그건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2: 그것도 별개 누나. 같이 생각을 했지.
1: 우리 아들은 샤워했는데 한 2분 컷?
2: 2분?
1: 지금 들어가자마자 나오니까
2: 씻는 거 맞아요?
1: 뭐 까먹었어? 아니 끝났대.
2: 끝났대?
1: 그래서 물이 조금 여기 묻어있는 것만 보이고 안
4: 근데 사실 2분이면 온수가 나오기 전 아니에요. 그게 사실 냄수로 발이랑 얼굴 정도만 씻고 그쵸?
2: 어때요? 우미는 좀 네.
4: 저희 집은 이제 우미랑 돌을 남편이 씻겨줘요. 근데 남편이 엄청 청결을 많이 따지고 또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희 우미는 또 이렇게 신체 부위 이름을 잘 알잖아요.
2: 그치.
4: 엄마, 아빠가 음순이 너무 아프게 닦아줘. 엄마, 음순이 아파 막 이래요.
2: 너무 세게 닦아줘.
4: 너무 세게 닦아줘서.
2: 수신은 어때요?
4: 우찬이는 작년부터 한 만 5세?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씻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약간 모래 같은 것도 묻는 걸 좀 싫어하는 아이여서 되게 온몸을 구석구석 정말 깨끗하게 씻는데 이제 문제는 모든 게 다 젖어서 나와요. 휴지를 그래가지고
2: 날개는
4: 네, 난리가 나요. 막 모든 걸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2: 아 그냥 자기 씻으면 자기만 씻으면 되는데 씻다가 다
4: 이렇게 하는 거.
2: 네. 그만큼 그때 시대 이제 씻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었는데 그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좀 청결해진 시대잖아요.
5: 네. 이게 이제 씻는다라는 게 의학적으로는 피부 질환 예방하고 청결 유지하고 이런 게 이제 목적이고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자기 혼자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런 것들이 자조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조 기능을 잘 발달한 아이들은 이제 자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할 때 씻을 수 있는 아이랑 내가 씻는 게 잘 안 돼서 누구에게 늘 항상 부탁을 해야 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전자가 훨씬 자율성이나 자기주도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청결행위, 자조기능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 네. 청결이 그냥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은 청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0: 있으면 몇 시선데?
1: 안 씻으면 세균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냄새도 나기도 하니까 약간 시큼한 냄새? 식초 냄새?
2: 미구리 해요. 이렇게 한다면 나타났어요.
3: 아기 때는 항상 저 자세 한 번씩 해봐요.
0: 그러면 혼자 씻는 친구들은 몇 살 때부터 혼자 씻었어요?
1: 5살? 8살. 1학년 때부터요. 이렇게 해서 잡는다고 야야야야 이렇게 해요. 세밀이 처음 이렇게 길게 나온 걸로 이렇게 하면 다 닦을 수 있긴 한데 그건데 번개맨에 나오는
3: 진짜 재밌겠다. 아니, 뚝딱이가 못 보세요. 엄청 편해. 뚝딱이 나이 많아요.
4: 어, 진짜.
0: 시작!
1: 어, 떨어졌다. 때를 다 됐다. 와.
3: 아이고, 그래. 여기 겨드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열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5: 뒷목.
3: 뒷목.
6: 아, 너무 무천하네.
3: 진짜 같아.
5: 적극적인데 진짜 같아, 진짜.
1: 시집행기처럼 한 네 칸?
6: 아, 소리 이상해.
1: 아, 진짜 느낌 이상해. 색깔이 너무 이상해. 아, 완전 동생.
2: 어, 왜 번졌어요?
1: 번졌어요. 조금은 묻어있겠네.
2: 엉덩이 전체에 번졌어요.
0: 우리 몇 번 정도 닦았어요?
2: 세 번이에요.
0: 닦은 것 같아요?
2: 아니요. 아, 그거 못 벌려. 아까 해보니까 잘 안 닦여요.
1: 어, 원래도 꼼꼼하게 씻지만 더 꼼꼼하게 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를 닦을 때 구석구석 잘 닦는.
3: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4: 어, 네. 그 엉덩이 닦을 때 저는 막 엄청 조심스럽게 하는데 보는데 막 옷깃에 묻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저마저 막 그냥 당장 달려서 닦아주고 싶은 기분?
3: 스스럽게 둬야 되니까.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4: 어, 저도 약간 저거 보면서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저럴 때마다 저를 불렀거든요.
3: 엄마 이러면서.
4: 엄마. 근데 꼭 그때마다 제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애들이 꼭 저녁 시간에 그렇게 밥 먹을 때
3: 먹다 말고
4: 꼭 자기 건 또 보기 싫어하면서 자기 거 확인해 달라고도.
3: 맞아. 왜 그러는 저도 이해가 안 가. 아니, 자기 걸 봐달래. 어, 왜 봐야 되지? 근데 저희 딸도 초일 때부터 좀 혼자 씻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불안한 건 깨끗이 물을 잘 이렇게 닦아냈는지 그런 거 조금 걱정이 되고 지금도 배변 딱 하고 나면 그 휴지를 골프 그대로 둬요. 그럼 가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6: 그런 배변 처리나 이렇게 이제 몸에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 청결을 가르쳐 줄 때는 뭐 귀 뒤 같은 거 애들 잘 안 씻잖아요. 귀 뒤, 목 뒤 이런 데는
3: 저희 남편은 아직도 안 씻는 데 있을까요? 동태라 우리 와니 왜 여기 귀에 제대로 안 씻을까?
6: 이 균들이 숨기 좋아하는 뭐 장소다 이렇게 좀 아이한테 호기심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겨드랑이 또 손기하고 항문 주변 발가락 사이도 잘 안 닦거든요.
3: 맞아요.
6: 그런 데 닦는 법을 좀 잘 가르쳐주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요즘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되게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살, 4살에도 어린이집 가기도 하고 유치원 가기도 하기 때문에 뒤처리를 잘 못해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기도 해요. 냄새 난다 그러기도 하고 뭐 묻었다 이렇게 놀림을 받으면 그게 왜 계속 마음에 이제 강박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뒤처리는 좀 가르쳐준 다음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칸 쓰는 것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세 칸 정도? 두 겹이면 세 칸, 한 겹이면 다섯 칸.
3: 몇 겹인지도 봐야
6: 돼. 애들이, 그렇죠. 그게 너무 얇으면 손에 묻으니까 아이들이 또 닦기 싫어하거든요. 여아들인 경우에는 꼭 앞에서 뒤로 닦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좋죠.
3: 아, 그러네요.
6: 네.
7: 저희 딸도 요즘 이제 7살, 이제 내년이면 학교로 가기 때문에 요새 이제 연습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우, 너무 잘했어. 어우, 너무 깨끗해. 이제 어른 다 됐네. 언니 다 됐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훨씬 아이들이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어서 화이팅 하는 부모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목욕이 사실 또 궁금합니다. 스스로 목욕 독립을

0: 시작하는 시기가 조금 다 다른 것 같은데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1: 완전한 목욕 독립은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이의 인지나 소근육 발달 측면에서 세밀하게 자기의 어떤 손이나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짠 하고 다 되는 일은 아니라서 부모하고 목욕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켜주는, 이제 시작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라서 그래도 혼자 시도하도록 하고 아이한테 부모가 시킬 때 되게 강압적으로 안 시키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성 부모하고 목욕 분리는 한 만 5세에서 6세 정도. 그 정도가 좀 적절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가 부끄러워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정말 꼭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랑 되게 친밀해서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천천히 얘기를 하고 분리를 시작해 주시는 건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이성 부모가 시켜줄 때는 좀 옷을 좀 입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갖춰 입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티셔츠나 반바지 정도는 입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부모의 몸을 성교육 교재로 쓸 필요는 없거든요.
0: 뭐 이제 시키다 보면 귀찮으니까 뭐 급하고 그러면 이러다 보면 이제 막 헐벗은 채로 좀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물 다치고 하니까.
3: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샤워를 잘 하고 나서도 계속 여전히 시원하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저희 집에
0: 아, 이 사람은 있어요?
3: 네, 뭐, 그러니까 옷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에
0: 부석기나
3: 뭐 돌돕기로 이제 뭐 사냥하던 시대 느낌으로 나와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4: 그게 약간 본능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피터 씨도?
4: 저도 네, 뭐 대놓고 뭐온 집을 돌아다닌 거 아니지만 뭐 목욕탕에서 침실까지라도 왜냐면 속옷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잠깐 뭐 볼일 조금 보고, 네. 근데 그거 조금 자제해야
2: 그렇죠.
4: 되겠다.
2: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벗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해서 부모님이 좀 갇혀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정식으로 옷을 입고 나오기가 불편하면 목욕 가운이라도 이렇게 입고 나오게 해주시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조그만 목욕 가운 같은 거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수건으로 이렇게 둘러서 나오게 해주면 오히려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3: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벗고 다니는 사람 사실 없어요. 약간 다 갇혀 입고 나오고. 그래서 약간
0: 유교 집안 느낌 나고.
3: 그러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이게 너무 좋아요.
3: 좀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내복을 앞에다가 제가 늘 갖다 놓는데 그걸 이렇게 다 젖은 상태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건 또 단점이에요. 다 젖어서 나와요.
5: 다시 입어야 돼.
3: 다시 입어야 될 정도예요.
0: 그럼 오찬이 지금도 혼자 신는다는
3: 네,
0: 얘기인 것 같은데.
3: 맞아요.
0: 자, 오찬이 목욕 독립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소희 씨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6: 아침에 이제 이거 메고 학교 가는 거예요.
7: 오늘 좀 뭐가 도와야 될
0: 초등학교 다니는군요.
6: 네, 초등학교 다니는군요. 우리 오늘 낮에 양치 안 했잖아. 꼼꼼하게 씻어. 엉덩이랑 다 발가락도 다 닦아야 돼.
8: 다 씻었어, 오찬아?
6: 머리 좀 볼게.
4: 이렇게 검사해요.
0: 검사를 해요. 와. 샴푸가 잘 씻겼는지.
8: 너무 잘 감았다. 너무너무 잘 돌았는데.
0: 리액션이 너무 좋다. 이거 가자.
1: 정말 리액션을 잘해주시네. 네.
6: 자, 프롬보드요. 세차 검사할게요. 너무 잘 감았다.
0: 처음에 혼자 씻을 땐 어땠어?
7: 어려울 것 같았지만 하지만 한번 하다가 어렵지도 않고 재밌게
0: 진짜? 옥찬이는 한 1년 정도 혼자 씻거든요. 지금 제 걱정과는 다르게 잘 씻고 나오고 대신에 이제 저쪽 화장실에 아직도 물총이라든지 장난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바다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깨끗하고 꼼꼼하게 자신의 몸을 스스로 씻고 나오는 거에 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9: 근데 이 정도면 뭐 우려했던 거와 달리 완전히 뭐 너무 듬직하게 잘 씻는데요?
1: 그렇죠.
9: 머리에 거품도
1: 없고. 저는 그 목욕 후에 이 부모님의 칭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 처음에 목욕을 시작할 땐 혼자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목표를 되게 여러 가지를 잡아요. 얘가 깨끗이 씻었으면 좋겠고, 스스로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고.
0: 하다 보면 욕심이 좀 생기죠.
1: 하다 보면 욕심이 막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하나만 둬라. 아이가 혼자 씻는 거를 잘하는 걸 우선적인 목표로 하면 좋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칭찬하기도 힘들고 아이도 하다가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

0: 이렇게 해야 되자고 이제 뱃째버려요. 그래서
1: 뱃째자고요? 전문가님이 설치하신 만화책으로 너무 쏙 맞았네요. 뱃째한다니까.
0: 다 안한다. 한 가지 목표에만 좀 충실하게 나머지 부분을 조금 내려놓는 게 부모로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2: 네. 근데 아까 그런 정도의 칭찬과 너무 좋은 거지. 잘 씻었다고 아들한테. 저도 진짜 우리 와이프가 그 정도 칭찬해 주면 더 잘 씻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더
1: 훨씬 잘 씻은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거.
2: 네,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1: 아니, 이런 말 제가. 제가.
2: 근데 가끔씩 아들한테는 칭찬 조금 질투할 때가 있어요.
3: 네, 아빠로서. 그렇죠.
2: 관심 좀 안 받으면. 근데 또 부러운 거 우철이가 너무 잘 씻으니까 우리 아들은 입은 컷이고 하고 가끔씩 자기도 소파에 눕다가 발 냄새 난다고 그래서 자기 발 맡으면서 아우 썩었네 근데 안 씻으러 가
3: 자기 발 냄새
2: 네네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왜 그러는지 자기 땀 냄새 뭐 위로 봤나 약간 이 정도로 좀 의심되는 거예요
3: 힐링
4: 네. 그 사춘기 남학생들이 사실 그 전반기에는 잘 안 씻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안 씻는 이유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일단은 애가 너무 빨리빨리 자라니까 사실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좀 피곤하고 귀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안 씻으니까 자꾸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씻어라, 씻어라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의 특징이 또 독립성, 저항 이런 거기 때문에 일부러 좀 안 씻는 경향도 있고요. 잘 씻지 않으면 비난 대신에 이제 체취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이 냄새는 남한테 전달되는 이 명함 같은 거야. 그래서 잘 씻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 반성 시간 되는 것 같아요.
1: 반성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반성을 하고 어쩐지 계속 말씀 안 하시고
3: 그러니까
2: 냄새 다양하다 이런 거 해야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좀 친절하게.
3: 친절하게. 뭐 똥을 밟았나요? 오는 길에 똥을 밟았나요?
2: 좋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죠. 아이가 오면 그 일단 발냄새를 맡아요. 엄마 발냄새 일단 맡게 해달라고. 왜냐면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그런 느낌 아시죠?
3: 잘 놀다 왔구나
1: 네, 잘 놀다 왔구나 오늘 신나게 놀았구나를 발냄새로 확인하는 그런 느낌? 예.
5: 근데 저희 아이는 진짜 약간 좀 냄새 많이 나긴 하거든요 왜 축구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맡고 있는 남편이 자기도 일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맡아달라고
2: 오, 말이 그건 되네요.
1: 정말, 네, 그건 정말, 그쵸?
5: 그건 좀 그래요.
1: 남편 거라고 네. 좀 다른 결 같아요.
0: 네. 네. 남편을 좀 사랑해 주세요.
1: 사랑하는데 냄새랑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3: 완전 별개. 완전 별개. 네.
4: 좀 변태들 같아요. 그 아이들 냄새가 물론 뭐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발냄새를 막 이렇게 막 달콤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요즘 엄마들의 사랑의 그 총량이 좀 넓어진 것 같긴 한데 입냄새를 좀 맡아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 입냄새도 좋죠.
4: 입냄새도
1: 너무 좋아요. 진짜. 계속 맡아요.
3: 손에 입냄새도 언니한테 혹시 똥을 먹었나요?
1: 계속 맡아요. 너무 좋아서 계속 맡아요.
4: 입냄새가 나는 거는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충치가 있는지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맡으시라는 건 아니고 가끔 좀 이렇게 해봐 이래가지고 맡아서 양치를 잘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열심히 씻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저도 머리를 매일 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 안 씻는 부분으로는 자신이 있는 편이에요.
1: 안 씻는 부분이요? 네, 그래요. 최대
3: 저는 한 머리도 3일 4일까지도
1: 3-4일까지
3: 나가지 않는데
5: 나가지 않으면 저도 약간 이찬이한테 잔소리를 하다가도 너 양치는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안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1: 어떠세요? 좀 자주 씻으세요?
2: 아침에 깨자마자 샤워해야 되는 편이긴 해요. 안 그러면 밤에는 뭐 잠자리에 대한 소중함 한국 사람들 진짜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잠옷 꼭 입어야 되고 영국에는 안 그래요. 뭐 가끔씩 영화에서 뭐 신발 신고 올라가. 그런 거는 좀 심하지만 그래도 외투 그런 거 하고 침대 누운 거 괜찮아요. 이분제
1: 네네네
2: 나쁘지 않아요. 네 뭐가 문제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1: 밖에서 입던 옷을 입고 눕는다.
2: 괜찮아요. 무조건 뭐 춥고 해다가
3: 금방 쓰시는 거죠? 같이 쓰세요?
2: 같이 쓰세요. 와이프는 참고성이 되게 많아요. 하고 또 때미는 거 외국에서 안 하니까.
1: 오 맞아요. 대중목욕탕이 없죠.
2: 네 하고 때밀이 그런 이탈리 타운도 없고 몇 번 해봤는데 저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때 많이 나오고
1: 많이
2: 되게
1: 거예요?
2: 깨끗해 보여요.
3: 아니 한번 같이 가요.
1: 제대로 아니 같이 왜 가야 돼요?
3: 아니 때가 잘 안
1: 돼. 조끼 챙겨.
3: 아니
1: 조끼 씨는 조끼 챙겨.
3: 아니 때가 안 나온다고 하시니까
1: 후추 한 그릇 말아드릴게요.
2: 좋아요.
1: 네네네. 풀어야 되거든. 네.

0: 이제 천결 교육에 있어서 막상 가르치려고 하면 좀 입이 깨지지 않을 구간이 있어요. 네, 말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기입니다.
1: 아, 이 친구도 있네. 근데 이거
0: 아, 누나지.
2: 5남매를 키우고 있는 김문희입니다. 네.
3: 안녕하세요. 저는 한희입니다.
4: 10살 한찬입니다.
5: 8살 한서입니다.
2: 이제 우리 몸의 생식기 이름을 또 잘 알아야 잘 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위치를 잘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까?
4: 네.
2: 자, 어떤 신체 부위 알고 있어?
4: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손.
2: 오, 그치, 손. 그림 그릴 때 쓰는 손.
6: 우리가 한 12시간씩 쓰는 다리.
2: 어, 그렇지, 다리. 그럼 이 친구의 생식기는 이름 혹시 뭔지 알아? 뭐라고 부르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돼.
4: 그래서 잘 모르겠어.
2: 힘 어려울 때.
4: 뭐지? 장지.
2: 어, 맞아. 그러면 남자는? 너네들이 이렇게 막 생식기 뭐라고 하지?
6: 은경.
2: 어? 오, 은경.
0: 찬이는?
2: 더 자주 쓰는 말도
6: 있어.
2: 맞아. 남성의 생식기가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모양이 약간 코끼리 모양.
6: 까맣게 말하면?
2: 어.
6: 두단.
0: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파이어 에그라고도 많이 했어요.
2: 두 개. 이제 남성의 생식기 같은 경우는 겉에 껍질 같은 게 있지. 그러면 이 사이에 먼지가 되게 쉽게 낄 수 있잖아. 비누를 잘 묻히거나 엄마가 사용하는 청결제를 사용을 해서 이 사이도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
0: 엄마들이 이제 아들 생식기 닦아주는 거 설명하는 게 이게 참 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7: 엄마는 밑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를 그려볼게. 그러면 그래서 이게 대음순이야. 대음순 안에 산 모양처럼 생긴 조그만한 살이 있다 그랬지 엄마가? 그래서 이게 소음순이라는 거야. 하얗게 때가 낀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부분들이야.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씻어줘야 된다 그랬지?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변이 묻어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씻을 때 꼭 앞에서 뒤쪽으로 가게. 여기 앞쪽에서 뒤로. 그래서 항상 손을 뒤로 해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야. 소변 봤을 때도 앞에서 뒤로 쑥! 여자와 남자의 성기 부분에 대해서 잘 집에서 얘기를 하질 않는데 이 기회에 이제 어떻게 씻는지 앞으로 청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0: 네, 진짜 어떤 엄마는 정말 친절하게 너무 꼼꼼하게 잘 알려주셔서 아,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8: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약간 제 몸인지만 잘 모를 때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딸한테 이렇게 설명해주는 부분 보고 깜짝 놀랐고 네. 사실 저는 좀 아들이어가지고 네.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닦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좀 초반엔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0: 일단 엄마가 알아야 되고 아빠가 알아야 설명이 될 텐데 성기를 씻는 법을 알려줄 때 정확한 명칭부터 알려주는 게 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 네, 몇 개 엄마가 이제 생식기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기라고 부르는 게 더 맞죠. 왜냐하면 생식기라고 하면 생식에만 관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기는 우리에게 사랑이나 혹은 뭐 즐거움이나 아기를 낳는 것이나 이런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성기를 좀 주기적으로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음경하고 음낭, 아까 불알이라고 했지만 음낭이라고 얘기하죠. 거기를 이제 보는데 딱딱한 뭐가 생겼거나 분비물이 나쁘면 금방 알아볼 수 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음부하고 가슴, 여자들은 가슴도 성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몽우리가 있는지 촉감 어떤지 또 분비물 어떤지 이거를 계속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자기 성기를 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0: 근데 보는 게 사실은 좀 이게 나와 있는 거면 볼 텐데 안 나와 있는 부분이라 뭐 보는 게 사실은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9: 근데 여기 뒤통수도 보잖아요. 우리 거울 두 개 써갖고 이렇게 보고.
0: 아 그렇게 해서라도 봐라.
9: 뒤꿈치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네. 여자들은 이렇게 거울을 깔아놓고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보면 잘 보여요.
0: 맞아.
9: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기를 안 보는 건 여자들이 안 보는 건 구조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서 못 본 거지.
0: 어, 맞아요. 제가 이상한 사람 같은
9: 그러니까 느낌? 우리가

0: 수술을 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을 보다니 난 변태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성기도 나의 몸의 일부인 거예요.
1: 저기 약속 오늘 다 갖다 보기에 나가면서 거울 사러 갑시다.
0: 거울을 이용해서 꼭
2: 인증해야 돼요.
1: 뭘 인증 없어요.
2: 그냥 보는
1: 거지. 그냥
2: 반문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때 그 기억나요. 이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이 다라라고 하나요?
1: 네, 대야
2: 다라.
1: 다라이.
2: 미안합니다. 나이가 나오네. 대야에다가 약간 갈색 물 있어요. 그거 물에 섞어서 그 어머니들 이게 뒷물하시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주 못 씻으시니까.
0: 여자들 세정제 요즘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세정제가 많이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결국 비누의 종류니까. 근데 여자의 질은 이렇게 좀 늘 왜 거기에 건조하지 않도록 지레기 흘러내려요. 걔가 자정작용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세정제로나 물까지 이렇게 닦으면 오히려 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염 자주 걸려요.
2: 자, 우리가 근데 직접 좀 배워보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사춘기 인형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은지 씨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시켜주실지 이렇게 한번
3: 예. 엄마가 음순 씻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제는
1: 뭐야?
3: 음순 여기 음순. 이거 너 고추 아니야?
1: 알았어.
3: 엄마가 여기 음순 음식할 때 같은 음순이야. 자, 한수는 샤워기를 들고 이제 물은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정말 좋거든. 미지근한 물인지 한번 허벅지에 해보고 한쪽 다리 살짝 걸쳐보자.
1: 다리를 왜 벌려 엄마?
3: 왜냐면 우리 음순에는 주름이 많아. 살짝 이렇게 벌려주면 씻기가 더 편하거든. 자, 그리고 살짝 고개 숙여서.
1: 엄마 자세가 이상해.
3: 불편하지? 세상에 사실 쉬운 일은 없어. 배우는 거야. 갈라진 쪽도 부드럽게 이렇게. 반대쪽도 요렇게.
1: 근데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씻으면 돼?
3: 느껴봐. 지혜야. 질문 그만하고. 지혜야. 질문 그만하고.
1: 알았어.
3: 이제 느끼는 거야. 몸을 내 몸을 이제 관찰하고. 이제 느껴 생각한 이제 말 그만 생각하는 거야.
1: 알겠어.
3: 말 그만하는 거야.
1: 그만할게 엄마.
3: 엄마 화내. 대답하지 마. 자 엄마. 대답하지 마.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해줄 것 같아요.
4: 너무 좋은데.
2: 진짜 친절하게 잘.
3: 요렇게.
2: 재밌게 유쾌하게. 네. 근데 말을 많이 못하게 하네요.
3: 왜 우미한테도 말 그만해.
2: 아 그래요?
3: 그만해.
2: 그치. 엄마는 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아이는 뭐
3: 엄마만 하게.
2: 아 그래요.
3: 이렇게 하고 있어요.
2: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그래도 또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피터 씨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아이고.
2: 피터 씨.
4: 아이고. 네,
2: 아이고. 남자 아이.
4: 아 근데 남자는. 반스 입고 할 수 있는.
2: 아빠 반스가 뭐야? 아빠 반스가 뭐야? 팬티는 들어봤는데 반스는 처음 들어봐.
1: 반스.
4: 영국에는 팬티가 여성들이 팬티. 입는 거라서 전혀 입지 않아.
2: 그럼 남자는 반스예요?
4: 반츠.
2: 아,
4: 미국식은 또 바지고 너무 헷갈려져. 영국식은 또 근데 이거 팬츠. 벗고 해야 되지 않나?
2: 응, 벗겨줘 아빠 나 씻겨줘 빨리. 어떻게 씻어야 돼? 어떻게 씻어야 돼? 아빠.
4: 일단. 저는 진짜 할 때 영어로 해요. 이런 기관들 한국말로 꽃밖에 모르고.
2: 영어로요? 한번 해볼게요.
4: 아니 그쪽만. 네. 그래서 오케이. 일단 다리 벌리고.
2: 다리 벌렸어 아빠.
4: 네. And between your testicles.
2: Testicles.
4: Testicles라고 해. 영어로.
2: Testicles.
4: 일석이조예요.
2: 일석이조.
4: 네, 지금 영어도 배우고.
2: 오케이. 나 일석이조도 죄송합니다.
1: 아까 테스티컬이 일석이조라는 뜻이야.
2: 제가 헷갈려가지고. 정확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네, 제가 좀 영어 조금.
4: 네, 그래서 testicle하고 다리 사이에.
2: 다리 사이에.
4: 이렇게 손으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2: 사이사이.
4: 잘 씻고. 여기 밑으로도.
2: 근데 요 사이사이 이거 안 씻으면 어떻게 돼?
4: 그러면 곰팡이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
2: 곰팡이?
4: 뭐 젖어 있으니까.
2: 젖어 있어서.
4: 아기 부분과 중요한데, 요 피니스.
2: 피니스?
4: 피니스라고 해. 한국말로.
2: 음경? 음경인가?
4: 음경, 나까지 배우니까 일석삼조네.
2: 음경 피니스.
4: 음경, 음경. 여기 조금 땡겨야 돼.
2: 땡기면 아프잖아, 아빠.
4: 아플 때까지만. 조금만.
2: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4: 이렇게
2: 손가락으로
4: 이렇게 손으로 하고 그걸로
2: 물로
4: 닦고 비누까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아빠 알기로. 근데 틀릴 수도 있어. 네 한번 체크.
2: 그럼 아빠도 제대로 안 씻고 있는 거 아니야
4: 아니, 나도
2: 그러면?
4: 물로만 충분해.
2: 아빠 확실해?
4: 아빠는 확실해질 않아.
2: 체크가 낫겠다.
4: 나 의사 아니야.
2: 아빠한테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 부끄러워.
4: 미디어 부모 성결. 네, 여기까지.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냥 말로만 대충 하니까. 근데 이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2: 그렇죠. 정확하게 명칭도 알고.

0: 생식기를 말려주는 것이 좋다. 하나, 둘, 셋. 자, 은지 씨랑 정말 O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X를 들어주셨어요. 은지 씨 왜 O 드셨어요?
1: 아, 저도 좀 말리는 편인데 되게 보송하고 주부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 둘도 세워놓고 이잉 제가 다 이잉 말려주거든요.
0: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아이들이 이제 음순이 항상 이렇게 짓물르거나 가렵거나 해서 씻기고 드라이로 말려주라고 해서 저는 이거는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또 X를 드셨어요?
2: 저는 한국 와서 좀 고민 시작했어요. 왜냐면 공중 목욕탕 가서 말리는 아저씨들.
0: 그러니까 다리를 갑자기 드시니까 상상이 됩니다. 그 아저씨분들 많이 들으세요. 네,
2: 그래서 맞아요. 그거 맞나? 근데 영국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타월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
0: 네네네.
3: 그 드라이기 열이 그 굉장히 고온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찬바람으로 말린다고 그래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성기는 좀 연한 살이니까 그렇게 안 말리는 게 좋고 씻은 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수건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말려주는 게 제일 좋죠.
0: 와, 이렇게 또 공부가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춘기 아이가 샤워를 오래 한다. 이럴 때는 제지를 해야 한다. 할게요. 하나. 둘, 셋. 완전히 반반으로 나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은지 씨는 오를 드셨고.
1: 저는 바로 문두덕이죠. 물 부족국 다 했어, 지금! 뭐하네, 네가 수저쓸 100원이라도 냈어야! 이제 이렇게
0: 얘기해야 되고.
1: 네, 무조건.
0: 소희 씨는?
4: 저는 그냥 약간 그때 좀 자유롭게 살짝 냅둘 것 같아요.
0: 자유시간.
1: 아, 자유시간. 엄마가 자유롭고 싶어서.
4: 그것도 있고, 이제 아이도 약간 좀 자유롭게.
0: 그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5: 기본적으로는 샤워 시간에 아이가 자기 시간을 갖는 것 자체를 제지를 강하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이긴 해요. 다만 실제로 이제 부모 입장에선 아침에 학교로 가야 되고 혹은 다른 가족들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되고 하는데 이제 화장실이 하나인 경우에 더더욱이나 이제
0: 전쟁터죠.
5: 전쟁 나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하도 많이 부딪히게 되니까 욕실 안에도 시계 아날로그 시계를 좀 두시라고 얘기를 하고 10분, 20분, 30분 정도에 그냥 똑똑똑똑똑똑 이런 정도로는 시그널을 좀 주셔도 된다. 너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성기를 관찰하거나 자기 몸 구석구석을 관찰할 기회를 갖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0: 그러게요. 한 시간 동안 사실 내내 씻는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뭐 개인 뭐 활동들을 할 거 아니니까.
5: 네, 요즘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그 안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꽤 있는 편들입니다.
3: 그렇군요. 근데 목욕탕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는 걸 못하게 하는
5: 맞아요.
3: 게 제일 좋고요.
5: 그게 이제 규칙이 돼요.
3: 사실은 부모가 가지고 들어가기
0: 때문에 이게 찬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요즘 아버님들과 아이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종이컵. 펜타오은 왜지?
4: 요거는 완전.
0: 예, 추측이 되죠.
4: 다 발견해놓고.
6: 성형수술 어디서 하는지 알아?
7: 응.
6: 여자들은 어디 병원가?
7: 성형이.
6: 아니.
0: 뭐예요? 나도 뜨끔했잖아요.
6: 선부인과. 여자 선부인과 반대가 남자 비뇨기과요. 평소에 이렇게 덮여있잖아, 보면. 그 덮여있는데 안에. 그 찌꺼기 같은 게 많이 생겼었어. 너도 옛날에 한번 아파가지고 병원 갔었잖아.
7: 응.
6: 그치, 어렸을 적에.
7: 응.
6: 그래서 그 염증 안 생기게 하려면은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포경수술을 했거든.
7: 응.
6: 그렇게 꼬매고 나서 집에 가야 되잖아. 종이컵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평소 생각했을 때. 여기다 이렇게 딱 껴줘. 옷에 닿지 않게.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러고서
8: 아빠가 포경수술 한 거를 알고 있었어요?
7: 네. 껍질이 없어요. 살짝 관절 정도?
0: 아, 아빠를 봤구나.
4: 아빠를 봤어.
0: 고래잡이. 그래, 고래잡이. 그래, 우리 고래 잡는다고.
7: 맞아요.
9: 뭔지 알아?
7: 고래.
9: 응, 맞았어. 고래. 아빠가 8살 때 큰아빠가 이제 할머니랑 같이 이제 고래를 잡으러 간다 그랬었어. 아빠도 거기에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 병원에 간 거야. 포경수술이란 거를 하게 된 거야.

0: 때는 아빠도 포경수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몰랐었어.
1: 포경수술이 실제로 있는 건 몰랐어요. 쟤는 그 거짓말에 안 속을 것 같아요.
2: 아빠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 해서 좋아하고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원을 데리고 갔어. 병원에 가서 포경수술이라는 걸 했어.
3: 하기 싫겠다. 무섭지.
2: 근데 인준이 거기 안쪽에 먼지 같은 것도 껴있고 그렇잖아. 위생?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져. 그래서 아플 수가 있어. 오빠 때는 거의 다 했어.
4: 안 낳고 싶어요.
2: 그래도 인준아 2, 3일만 아프고 난 다음에는 아빠가 레고도 사주고 키즈카페도 같이 가고 그래도 할 생각이 없어? 안 할 거야?
5: 아빠는 친구들하고 같이 목욕 가자 이래서 같이 목욕을 많이 다녔거든. 어떤 친구들은 그 수술을 한 친구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수술을 안 했어.
6: 네.
5: 그 중에 하나가 아빠였어. 친구들이 너 언제 할 거냐 그러고 약간 좀 놀리기도 하고 포경수술 안 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감추고 막 그런 적도 많았었거든.
6: 네.
5: 이런 생각이 나게 하는 물건이기도 해 이게.
6: 네.
7: 아팠을 때 하는 수술인 줄 알았어요. 살면서 처음 들을 때는 그는 할 거예요. 위생적으로 청결해지니까.
2: 웬만하면은 정말 시키고 싶은 생각이고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인준이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5: 저는 지금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의 생각을 많이 존중해 주려고 하고
0: 청결의 유지가 잘 되고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구나.
8: 관리를 어떻게 하나가 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계속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
9: 네, 근데 포경수술에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굉장히 또 친절하게 다들 설명을 해주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저는 사실 제가 해본 적은 없으니까 저도 좀 어렵고 저희 신랑한테도 물어봤는데 이제 신랑도 잘 모르겠다고 좀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찬이의 포경수술 계획에 대해서.
9: 네. 네. 요즘 또 안 하는 추세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추세가 있어요, 그렇게?
11: 그럼요.
12: 과거에는 한 뭐 거의 90% 그 이상 이렇게 됐고 요즘은 한 20% 정도로 보거든요.
9: 아, 그래요? 한 사람을요?
12: 한 사람이.
9: 그러니까 피터 씨는 어때요? 그 영국에서는 조금 포경수술에 대해서.
13: 제가 어릴 때 한 애들은 다 종교 때문에 유대인 아니면 무슬림 친구들 그래서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목욕탕 가면 유대인 한국에 너무 많다. 이런 생각 거의 다 했으니까. 하고 친구 제 나이 또래도 다 하고. 근데 저도 안 했으니까 문제 없고.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나죠.
9: 전혀 네네네. 문제가 없고.
12: 나는 위생을 충분히 잘 관리할 수도 있고 굳이 그런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안 해도 되죠.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예, 이제 귀두 포피염이 되게 자주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9: 포피염.
12: 예, 포피염이. 그래서 포피가 잘 벗겨지지가 거의 안 벗겨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구가 그 안에 쌓여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혹은 한번 포피가 뒤로 벗겨졌는데 이렇게 목폴라티처럼 그런 성기를 꽉 조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빨리 해줘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거는 어렸을 때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 그럼 혹시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단점 같은 것도 그럼 혹시 있나요?
12: 네, 오랫동안 이제 바깥에 노출되면 우리 피부도 각화라고 해서 이제 두꺼워지잖아요. 피부가 두꺼워지니까 성감의 저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네.
9: 네,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청결 교육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또 배웠는데요. 발달 심리학적으로도 그 청결이 아이의 자율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12: 네, 발달 이론에 따르면 만 2세, 3세 유아기에 아이가 획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자율성입니다.
9: 자율성. 네.
12: 이게 단순히 부모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도 내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 만 2, 3세 정도부터는 조금씩 아이에게 시켜보고 할 수 있게 시행착오를 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네.
6: 아이가 이제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씻음으로써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관리 능력. 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교육에서 중요한 게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하는 것,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씻는 건 깨끗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 차원이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지킨다라는 차원에서 아이에게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 자, 오늘 긴 시간 소중한 내 몸 깨끗하게 청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내 몸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안녕.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14: 여자가 왜 그러니?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13: 남자답게 받아들여. 참으라.
6: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4: 소방관, 발명가, 의사.
14: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 라고 한다면?
6: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홍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9: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11: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1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1: 080-961-9595.
1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8: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바다는 생명을 품어왔습니다. 인간도 바다가 품은 무수한 생명체 중 하나였죠. 하지만 한편으로 바다는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수렵의 현장이자 치열한 생존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바다, 그 공생과 사투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인도네시아의 라란투카에는 오랜 세월 그들만의 방식으로 바다와 살아온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축복이자 삶을 위한 투쟁의 장이었는데

대대로 내려온 나란투카의 전통 참치잡이에는 바다를 품은 그들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다를 운명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나란투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 오늘 가볼 곳은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 플로레스 섬의 동쪽 라란투카입니다. 1만 7천여 개의 섬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흩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의 나라 인도네시아. 그중 플로레스는 꽃이라는 뜻인데요. 과거 포르투갈인들이 이 섬의 붉은 화엽목을 보고 꽃의 섬이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특히 섬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 라란투카는 대대로 바다에 의지해 살아온 순박한 사람들의 터전인데요. 인도양과 접한 항구 도시인 만큼 어시장에도 열대의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1: 에탐이라는 물고기고 라양이라는
2: 물고기. 두나 라양 많아. 두나.
0: 여러 생선 중 가장 최고로 치는 건 당연 참치인데요. 물론 유명세에 힘입어 다른 생선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그 맛이 제값을 톡톡히 하죠. 비싸다 보니 부위별로 나누어 사고 팔 정도인데요. 특히 갓 잡은 듯 싱싱한 참치를 살 수 있는 건 이곳 라란투카가 전통 참치잡이로 이름난 고장이기 때문입니다.
2: 그럼 만칭 쟁갈랑 이신이 tempatnya. Di tepi sini. Ini tempat para nelayan untuk mancing cengkalang.
0: 라란투카 항구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참치를 잡는다는 어부를 수소문해 찾아가 봤는데요. 어부들이 모여 지내는 숙소랍니다. 마침 25년 경력의 어부 아디 씨가 조업을 앞두고 어구를 손질 중입니다. 실제 오징어와 꼭 닮은 미끼로군요.
3: 이런 송어 되게 panas.
1: 빨리 cari ikan dari siapa ya?
3: Ikan tuna sirip kuning.
1: Padi kenapa itu cari ikan sirip kuning?
3: Cuma dia saja yang bagus dan mahal juga harganya.
0: 그런데 믿기 못지않게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3: 아다 juga tongkol dan ada juga untuk tunda tiap subuh jam 3 tergantung dari bangun kalau bangun jam 4 berangkat jam 4 kalau bangun setengah 5 kita berangkat setengah 5

0: 바다도 잠들어 있는 새벽. 부지런한 어부들이 선착장을 깨웁니다. 6개월째 손발을 맞춰온 동료 조니가 오늘도 함께 나서는데요. 황다랑어는 1년 내내 잡히지만 건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12월 석 달간이 연중 최대 성수기입니다. 이 호기를 놓칠 수 없는 아디 씨는 요즘 매일 새벽 1시간 반 거리를 배로 달려 바다로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날이 박자 연신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1: 다리 아파.
2: 다리 룸바.
1: 그나마 다리 룸바.
2: 만진 dia punya ikan. Dia punya ikan tuna. Kita tanda dia apa nih? Di awan. Kalau awan sudah berkumpul, pasti ada ya lumba-lumbanya.
0: 어부에게 돌고래를 만난다는 건 최고의 행운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행운이 따라주질 않는데요. 그렇게 또 한 시간 넘게 헤매던 찰나. 기적처럼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고대하던 돌고래들인데요. 겨우 잡은 행운을 놓칠 수 없다는 듯 재빨리 준비해온 연을 펼쳐듭니다.
2: 라양 우리 가시나 kita maju lagi ke lumba. Umpannya.
0: 라양이라 불리는 이 연 날리기 참치잡이 방식은 인도네시아의 오랜 전통 조업 방식인데요. 연을 날리면 미끼가 수면에서 통통 튀며 참치를 유혹하고 그러다 참치가 물면 연이 가라앉아 지 역할을 하는 거죠. 언제부터 이 방식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술라웨시 섬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에 따르면 약 9500년 전부터 연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 방법도 꽤 오래되었으리라 추정됩니다. 그런데 연이 나는 모양새가 영 신통치 않은데요. 뭔가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결국 연을 걷어들이고 마는데요. 정말 오늘따라 바람 한 점 없이 바다도 잠잠합니다. 바람을 찾아 헤매다 아는 어부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계속 배를 몰아봅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바다의 일이라는 게 욕심을 낸다고 될 리 없다는 건 그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맨손으로 나선 길, 믿을 건 사람의 손뿐입니다.

0: 그렇게 마지막인가 싶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무언가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돌고래인지 황달앙어인지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돌고래는 아닌 듯 합니다. 순간 어부는 직감으로 압니다. 오직 자신의 손끝에 이 승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죠.
1: 부산 왔다 오 그치?
2: 어? 기다렸다 아우. 그쪽 아래 몇 갓이야 바로 기다렸다 아우. 고르고 성분다 혼날 겁니다.
0: 자칫 흥분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참치의 힘을 이기지 못해 어부가 물속으로 끌려가는 일도 다반사기 때문이죠. 이럴 땐 참치가 체력을 다 소진할 때까지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줄을 당겼다 놓았다 끈질긴 사투가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30여 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결국 힘이 빠진 참치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단숨에 가격당하고 맙니다. 기세 좋던 바다의 제왕 참치는 마침내 싸움에서 패배해 어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물 밖에서 그 몸집을 제대로 확인할 차례. 노란색 지느러미가 선명한 아디씨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황달앙어 참치입니다. 촬영팀에게 먼저 기념사진을 청하며 자세까지 잡는데요.
3: 몇 킬로짜리냐고 한 번에
4: 몇 킬로?
3: 몇 킬로?
2: 60원, 70원이야.
0: 대물 참치를 얻기까지 내내 옆에서 속태운 이도 있습니다.
1: 와, 마가이마나 라사냐 스카라.
3: 내가.
1: 아, 또 마하 이건 별로 좋아해 돼요.
2: 65 1 킬로 로잉. 65 per kilonya, tapi cuma daging. Tidak semuanya, tidak utuh dia.
0: 황달앙어 참치는 건져 올리자마자 해체 작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뜨거운 적도의 태양 아래 조금이나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재빨리 분리해 처리해야 합니다. 주로 고급 횟감이나 초밥용으로 나가는 황달앙어 참치. 소고기처럼 붉고 탱탱한 육질만큼이나 현지에서의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대물 참치. 경력 많은 어부라도 이런 횡재는 흔치 않습니다.
2: 그런데 sekarang kan dia tidak main. Dia dalam. Ini mungkin kebetulan mungkin rezeki ini hari karena ada ikut dua orang.
0: 그는 바다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어부입니다. 술라웨시 섬의 고향인 그는 7년째 가족과 떨어져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 중인데요. 오늘 잡은 참치를 판 돈도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보내져 식구들의 양식이 되겠죠.
2: 그럼 kita mau keluar kita kasih tahu. Supaya dia tahu. Yang lain-lain tidak. Cuma kasih tahu saja kita mau keluar.

0: paling kalau dorang tahu bahaya di darat, pasti ada telepon dari mereka. Baru kasih tahu kita, musim angin jangan keluar. Kalau gelombang jangan keluar. Saya tidak tahu juga kalau masalah mereka tahu ke bahaya. Karena kita juga tidak tahu bahaya.
1: Onjenga 집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오늘도 바다에서 희망을 건집니다. 항구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할 일은 잡은 참치에 값을 매기는 일. 한 덩어리에 약 9kg이나 되니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습니다. 이 지역의 한 달 월급이 우리 돈 18만 원 정도이니 참치 한 마리로 그 이상을 번 셈입니다. 고단한 어부일이지만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4, 5일간 먼 바다로 나갔던 어선들이 돌아오는 시간. 항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이곳 라란투카에는 황다랑어 참치 못지않게 유명한 참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통상 참치라 불리며 주로 통조림에 쓰이는 가다랑어 참치입니다. 한편 다른 배들은 일찍 항구로 들어왔는데 뒤늦게 밤이 돼서야 귀환한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들어온 배들에 비해 참치의 양도 변변치 않아 보입니다. 20대부터 배를 타며 돈을 모아 선장이 된 바디 씨. 잡은 양이 적은 날엔 배살림을 맡은 딸에게 체면이 서질 않습니다.
1: Dia memang diberi tugas khusus untuk begitu, untuk mengatur.
2: Di kuliah?
1: Iya, dia kuliah pelayaran juga. Bagian tata laksana. Dia pintar.
0: 보통 12상자는 채워야 하는데 겨우 두 상자도 채우지 못했으니 선원들 임금도 못 줄 상황입니다.
3: Susah, karena nanti amprah lagi harus tambah uang lagi gitu. Berat di ongkos.
0: 그날 밤, 바디 선장의 배는 밤새 항구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만났던 바디 선장의 배를 다시 찾았는데요. 유난히 앳돼 보이는 선원부터 마치 집처럼 배 위에서 씻고 있는 선원도 눈에 띕니다. 이들은 바디 선장이 끼니까지 직접 살뜰히 챙기는 이 배의 선원들인데요.

0: 바로 직업고등학교에서 실습을 나온 3명의 실습생들입니다. 올해 나이 18살, 각자 고향집을 떠나 이 배에서 먹고 자며 몇 달째 뱃일을 배우는 중입니다.
1: teman-teman semua, yo, pulang dari sini sekolah dulu 3 bulan, selesai itu lanjut kuliah dinas perikanan.
2: Tapi nantinya tidak mau dari seperti EPK begitu.
1: Tidak.
2: Yo. Ya. Ikut saja sekolah.
1: Iya, ikut saja sekolah.
0: 이 배에선 가다랑어 참치를 잡을 때 대나무 낚싯대를 사용합니다. 역시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참치잡이 방식입니다. 오랜 세월 라란투카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를 낚시에도 활용해 왔는데요. 실습생인 마르토는 전통 낚시법을 배우고 싶지만 아직은 어부일에 대한 자신감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라란투카 사람들이 서서히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 바다에서 돌아오는 배들을 뒤로 한 채 출항 준비로 분주한 배가 있습니다. 바로 빠디 선장의 배, 푸른 참치호인데요. 참치잡이 배들은 주로 밤에 조업을 나갑니다. 3, 4일간 10여 명의 선원들이 바다에서 버티려면 기름값과 식비만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3: Kalau dapat minimum harus dapat berapa ton itu yang tidak rugi?
4: Harus lebih dari 1 ton.
0: 바다로 나서는 이들이나 떠나 보내는 이들이나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5: Semoga berhasil.
0: 어창에 고기를 가득 싣고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장만한 GPS가 나침반을 대신하기는 하지만 별도의 어군 탐지기도 없이 나서는 참치잡이 항해. 때문에 이번 항해에서 원하는 만큼 참치를 잡을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랑어 참치잡이를 위해선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6: 이두 사나 카팔 운반 이두 땅값 운반 주모하니
0: 바로 살아있는 신선한 미끼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참치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미끼라야 만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6: Ikan tembang ini yang dipakai untuk mancing. Jenis untuk besar kecilnya, jenis kecilnya begini bagus. Tidak terlalu besar. Ini yang disukai ikan.
0: 미끼가 부족해 부진했던 지난 항해의 실패를 이번 조업에서는 제대로 만회할 수 있을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배는 조업 지점으로 향합니다. 선원들 모두가 잠든 늦은 밤. 하지만 실습생들은

선배들이 마실 차를 끓이고 밀린 빨래를 하는 등 할 일이 남았습니다.

0: 전날 새벽 1등 항해사인 꽈뚜시가 바다 위에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대체 뭘 찾고 있는 거죠? 가다랑어 참치가 다니는 길목을 표시해 둔 것입니다. 덕분에 잠시 생각지 못한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한창 나이 왜 참치잡이 배에 올랐을까요? 같은 시각 고참 선원들은 본격적으로 참치잡이에 나설 채비를 합니다. 닭털을 바늘에 끼워 만든 미끼인데요. 닭털이 물에 젖으면 가다랑어 참치들에게는 마치 먹잇감인 작은 생선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갑판 한쪽에선 무슬림 선원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1: Kita berdoa untuk keselamatan kita semua di atas kapal ini dan kita mudah-mudahan kita diberi rezeki dengan Tuhan yang Maha Kuasa.
0: 부표를 찾아 몇 시간을 더 헤맸건만 사라진 부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득한 망망대해 어군 탐지기도 없이 참치대가 지나는 길목을 찾기란 만만치 않은데요. 이럴 땐 누구보다 선장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사라졌던 부표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표시해둔 부표 근처에 참치대가 있을까 싶은 찰나. 참치대의 또 다른 동반자, 갈매기들이 배 주위를 맴돕니다.
2: 아, 레몬줄로다. 레몬줄로 한 개, 개 레몬줄로.
0: 운 좋게도 가다랑어 참치대가 지나는 길목을 제대로 찾은 듯합니다. 이내 선원들의 몸짓이 바빠집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전사들처럼 비장함마저 감도는데요. 대체 이 소박한 대나무 낚싯대로 어떻게 참치들을 상대할까 싶은 순간 뱃머리에서 물을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물은 왜 뿌리는 걸까요?
3: 오, itu untuk mengelabui ikan. Jadi itu namanya hujan buatan. Harus dikasih keluar air bikin hujan buatan sehingga umpan yang jatuh bersamaan dengan apa hujan buatan itu jadi mengacaukan ikan.
0: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다랑어 참치대를 유혹할 필살기 살아있는 미끼들이 출동합니다.
2: 호시 이리 와, 미랑 호시.
0: 게다가 미끼를 담당하는 건 최고 경력의 1등 항해사입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배 한편에서 미끼를 뿌려 참치대를 배 쪽으로 유인합니다. 미끼가 뿌려지자 바닷속은 대혼란 상황. 가다랑어 참치대가 순식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나무 낚싯대가 나설 차례. 순간 실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강호의 고수들처럼 대나무 낚싯대 하나로 놀라운 장관을 만들어내는 라란투파의 어부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참치를 잡을 생각을 해냈는지 대대로 전해져온 선배 어부들의 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미끼가 던져진 바닷속은 미끼를 물기 위한 참치들로 그야말로 야단법석입니다. 1초에 한 마리씩 쉴 새 없이 잡아올리는 어부들은 옆 사람의 낚싯대에 맞기도 하고 또 미끄러져 넘어질 뻔도 합니다. 정신없고 분주하기는 바닷속이나 바다 밖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0: 순식간에 갑한 위가 참치들로 가득 찼는데 그럼에도 어부들은 좀처럼 낚싯대를 놓지 않습니다. 실습생인 마르토도 수조 안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결국 한참 후에야 참치잡이가 끝이 났습니다.
1: 빨리.
0: 어느새 갑판위는 가다랑어 참치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데요. 많이 잡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지방이 많은 참치는 상하기 쉬운 생선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항구로 돌아갈 때까지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신없이 조업을 마친 어부들은 쉴 틈도 없이 참치들을 얼음에 재거나 물에 씻어 상자 안에 분류해야만 합니다.

0: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그래도 만선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1: Iya, keluarga sangat senang kalau kita pulang membawa hasil yang cukup baik.
2: Ya, dari Yang Maha Kuasa. Doa. Rezeki. Tuhan yang ngatur. Arya itu kita manusia hanya meminta.
1: Saya senang dapat ikan banyak seperti ini sesuai dengan pengeluaran juga.
0: 어느덧 참치와 씨름하며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그런데 선장인 빠디 씨가 즉석에서 참치 한 마리를 손질해 참치회를 마련합니다. 레몬즙까지 정성껏 뿌린 참치회는 한국에서 온 촬영팀을 위한 선물인데요.
3: 와, 맛있어요. 입에서 녹는데요.
0: 사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생선회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촬영팀과 함께 기분 좋게 맛을 본 것인데요. 이런 선장의 친절에 촬영팀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담내로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을 선원들에게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 맛본다는 한국 라면. 과연 입맛에 들 맞을까요?
4: 맛있다. 두 피링 tambah lagi.
2: Di malam hari ini makan sarimi Korea. Tapi enak. Makan satu piring minta tambah dua piring.
0: 언어와 국경을 넘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방역.

0: 이미 만선의 희소식이 전해진 선착장은 옮겨야 할 참치는 많아도 누구 하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조업에선 참치 양이 적어 근심이 많았던 선장님의 딸도 오늘은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요.
1: 야, sebagai pemilik tentunya saya puas dan ABK juga merasa puas dengan dapat hasil yang banyak. Tentunya mereka juga akan mendapatkan uang yang banyak.
0: 잡아온 참치는 공장을 거쳐 해외로 수출됩니다. 최소 1톤은 잡아야 하는데 이번엔 얼마나 잡았을까요?
2: Total uangnya sekitar 50 juta. 50 juta lebih. Ikannya ada 4 ton dengan cekalang 1 ton 700 1 ton 698 kilo. Terus BT-nya kuningnya ada 706 kilo.

0: hasilnya sangat memuaskan.
1: Kerana musahi jawabul macin tahun ni. 실습생들이 모처럼 외출을 나섰는데요. 선장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종일 배에서 먹고 자는 이들에게 따뜻한 집밥 한 끼를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곧 실습이 끝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마르토를 위한 송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간 배 위에서 생활하며 주로 생선만 먹었던 이들이 가장 먹고 싶어했던 닭고기 요리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선장에겐 아들 같은 선원들입니다.
2: Lanjut kuliah saya bisa balik di sini lagi, Om.
3: Oke, oke, saya terima. Datang di sini, bekerja di sini, saya terima dengan senang hati.
4: Sudah mau habis.
1: 선장은 마르토 같은 젊은이들이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 참치잡이를 계속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3: Jadi sekarang untuk mencari ABK agak susah. Saya juga berkeinginan saya punya anak bisa ikut seperti saya. Tapi karena dengan umur-umur begitu nakalnya masih ada, jadi belum bisa saya harapkan. Jadi kalau ada orang di luar keluarga saya yang bisa mau ikut saya senang sekali untuk bisa mengambil mereka kerja di kapal saya.
1: 일생을 바다에 기대, 바닷바람을 벗삼아 버텨온 시간들. 그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삶이 되었습니다.
3: Jadi waktu keluar ke laut, rasanya kan harap-harap cemas. Kita selalu mengharapkan agar ketika kita keluar, kita bisa memperoleh hasil. Dan tentunya kita tidak luput dari berdoa. Berdoa dan kita harus bersatu. Kalau ada salah paham antara satu nakoda dan anak buah, tidak akan berhasil. Ya, jadi harus akur, harus kompak.
1: 그는 오늘도 바다 위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날마다 변덕스러운 파도와 맞서지만 그래도 매일 만선의 꿈을 꾸며 바다로 나아가는 사람.

0: 됩니다.
1: 다음 치료비도?
0: 됩니다.
2: 진단비도요?
0: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승더멀류씨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2: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1: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2: 진단비도요?
0: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승더멀류씨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흠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2: 080-961-9595.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 잡초에게는 꽤 고달픈 일입니다. 차가운 바닥과 어둡게 그늘진 벽이 첫 번째 선택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반대로 여기에선 어떤 식물이라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시골 잡초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곳은 사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앞다투어 쏟아져 나온 곳입니다. 당신이 미처 몰랐을 시골 잡초의 치열한 순간들.

빠르고 더 기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기회를 빼앗겨버리는 전쟁터. 이제 잡초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남은 암술을 감싼 꽃받침이 점점 여물기 시작합니다. 특이하게 생긴 모양 때문에 큰 개불알풀이라는 형편없는 이름이 붙은 잡초. 아무도 대신 씨앗을 심어주지 않는 식물. 잡초에게도 이렇게 저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야, 꿀벌들이 정신없이 날아다니네요. 큰 개불알풀, 아니 봄같이 꽃이 빠르게 지나가는 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단체로 피고 있습니다. 겨우 무당벌레 정도 크기, 작아도 너무 작은 봄같이 꽃. 이만큼 모여있지 않았으면 아무도 못 보고 지나쳤겠는데요. 꽃가루를 옮겨줄 곤충이 꼭 필요한 잡초는 꽃잎마다 진한 줄무늬도 그려놓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꿀이 있다고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힌트죠. 이 정도 노력이면 모른 척하기도 어렵겠네요.

그런데 역시나 꽃이 좀 작습니다. 줄기도 약하게 짝이 없네요. 봄까지 꽃이 몰래 기다려온 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흔들흔들 작고 약한 꽃은 쉽게 흔들립니다. 떨어질까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해서 꽃가루를 더 많이, 더 쉽게 묻히는 거였군요. 작고 초라한 꽃과 약해 빠진 줄기를 멋지게 이용해낸 봄까지 꽃.

운명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이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열정처럼 보이는 새별꽃 세 꽃잎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다섯 장입니다. 곤충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꽃잎을 더 많아 보이게 만든 일종의 눈속임이죠.

이름처럼 봄맞이 꽃이 봄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다섯장처럼 보이는 봄맞이 꽃의 꽃잎도 통으로 이어진 한 장입니다. 와, 이거 누구라도 속아 넘어가게

생존을 위한 눈속임의 진심인 잡초는 또 있습니다. 냉이는 최대한 커 보이려고 작은 꽃들을 모아 한 송이인 척 하고 있었군요. 양치기의 지갑이라는 별명처럼 노란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여러 개 모아 탐스러운 다발로 만든 전략입니다. 민들레꽃 한 송이도 실은 100송이가 넘는 작은 꽃들을 모은 꽃다발이죠. 진짜? 다 같이 모아놓으면 존재감도 더 확실해지고 골고루 꽃가루 묻히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전부 백송이 꽃다발들이라는 얘기죠? 왠지 모를 여유가 느껴집니다. 초라한 약점을 슬기롭게 극복한 잡초. 하지만 극복해야 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약이 골고루 뿌려지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잡초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처참한 현장입니다. 운 좋게 죽음을 피해 갔더라도 자비란 없습니다.

꽃이 피기 전 씨앗을 만들 준비를 거의 마쳐둔 서양민들레는 잘려나간 삼키에서도 씨앗을 맺을 수 있습니다. 꽃대를 어떻게든 높이 세우는 것은 씨앗을 최대한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죠.

일생 단 한 번 자유로운 여행을 마친 씨앗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옵니다. 무사히 착륙했으니 이젠 자리를 잡을 차례. 뾰족뾰족한 열매 껍질은 화살촉처럼 콕 박혀 새로운 터전을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잡초가 무리를 걸어 다닙니다. 속도도 상당히 빠른데요. 육지를 떠나 물로 도망쳐 살고 있는 잡초의 이름은 개구리밥입니다. 이름만 보면 개구리가 잘 먹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구리가 사는 곳에서 많이 발견돼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물 위에 둥둥 떠서 살아가는 개구리밥의 동그란 입처럼 생긴 부분을 엽상차라고 부릅니다.

이 엽성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거 빵집에서 봤었던 발효빵 아닌가요? 이 구멍들 덕분에 개구리밥은 물에 잘 떠 있을 수 있고 알에 매달린 긴 뿌리로는 물속 양분을 흡수하며 균형을 잡습니다. 엽성체 표면은 젖지 않도록 방수 코팅해서 다른 식물들처럼 빛으로 광합성을 하죠. 개구리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연못을 점령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다른 이들의 빛까지 모두 빼앗는 개구리밥. 육지의 경쟁자들을 피해 물을 선택한 잡초는 당당히 무리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물은 아니지만 이곳에도 도망친 잡초들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릴 흙도 부족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 벼랑 끝에 살더라도 경쟁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치고 꼭꼭 숨었습니다.

경쟁자들은 언제나 순식간에 들이닥칩니다. 무시무시한 경쟁자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들보다 언제나 한 발 먼저 달아나야 하는 잡초. 그래서 바짝 엎드린 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잡초는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따라잡히기도 전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수상합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꽃잎에 그려져 있는 선을 자세히 보니 이것도 여기 꿀이 들어있다는 힌트 같습니다. 빙고. 근데 여전히 수상한 점은 안 보이는데요? 방금 꽃잎이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보이셨나요? 자운형의 가장 아래쪽 꽃잎은 큰 주머니 모양입니다. 암술과 수술, 그리고 꽃가루를 숨기고 있죠. 자운형은 이 꽃가루를 아무에게나 주기 싫어서 주머니 안에 숨겨두고 위에 하얀 발판을 달아두었습니다. 이 발판을 눌러 수술이 튀어나오도록 주머니를 아래로 젖힐 수 있는 무게와 꿀이 있다는 힌트를 읽을 수 있는 크고 똑똑한 곤충에게만 꽃가루를 묻혀 효율적으로 번식하기 위한 전략이죠. 귀염벌도 감춰져 있는 꽃가루를 얻을 수 있는 덩치, 아니 자격이 충분합니다. 망가질 것 같은데? 저 제대로 해놓지 않고

그런데 만약 꽃가루를 전해줄 곤충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개장풀이 암술에 자기 꽃가루를 묻히려고 웅크립니다. 이렇게 자가 수분으로 만들어지는 씨앗들은 어미와 100%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라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생존에도 무척 불리하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피지 않는 꽃, 폐쇄화를 만드는 잡초도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자가수분할 수 있는 암술과 수술이 들어있어 불리한 씨앗이라도 무조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플랜비죠.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플랜비가 있다고 해도 모든 식물들에겐 꽃가루를 옮겨줄 곤충이 찾아와주는 플랜 A의 성공이 간절합니다. 폐쇄를 가진 광대나물. 그런데 플랜 A를 성공하기 위한 작전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 이 안에 꿀 있다고 곤충들에게 알려주는 문이 맞죠? 역시 걸려들었군요. 그럼 그렇지. 쉽게 줄 리가 없습니다. 광대나물의 영업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머리 위에 꽃가루를 이렇게 숨겨놓고선 목구멍 안쪽 깊이 알락말락한 곳에 아주 조금 들어있는 꿀에 정신을 팔리게 하는 작전. 결국 꽃가루만 묻고 별 수확은 없었구나, 너네. 없잖아. 광대나물에 가까운 친척도 은밀한 작전을 공유합니다.

간절한 목적일수록 잘 숨겨라. 치열한 잡지의 세계에서 포커페이스는 필수입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나가는 시약. 뿔 모양 꼬투리에서 씨앗을 발사하는 잡초의 이름은 괭이밥입니다. 소화를 돕는 성분 때문에 고양이가 뜯어먹기도 하는 풀이라고 해서 괭이밥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네요.

뜨거운 낮 시간 괭이밥이 잎을 접습니다. 잎 뒷면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죠.

큰 독구마리는 예기치 않게 생존에 실패하더라도 이듬해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는 한 개의 씨앗을 더 남겨두었습니다. 위기가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실패가 두렵지만은 않겠는데요.

염소가 풀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풀이 염소에게 먹히고 있군요.

잎이 잘려나가자 갈가 먹힐 때와 비슷하게 몸 전체에서 위협을 감지합니다. 식물이 외부의 자극을 감지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지옥이 먹잇감을 감지하는 자국털도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식물도 그래서 가시를 세우고 털로 몸을 덮으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어 전략, 바로 독을 가진 잡초가 있습니다. 함부로 먹히지 않기 위한 호신용 독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알일까요?

평생 먹어온 식물의 독에 면역을 가진 애벌레는 잎사귀의 독을 자신의 몸에 조금씩 저장해 둡니다.

열심히 저장해온 식물의 도구로 무장한 애벌레. 강렬하고도 익숙한 무늬로 경고를 날리는 것 같습니다. 어허, 접근 금지. 나를 먹으면 너도 위험해질걸? 하고 말이죠. 당당한 선전포고가 꽤 효과가 있었는지 아무도 감히 근처에 다가올 엄두를 못 냅니다. 이제 편안하게 사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었던 식물의 독은 역설적으로 자기를 먹어치우는 애벌레를 보호해 무사히 나비가 될 때까지 지켜주었습니다.

0: 잡채독이 산호랑나비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남겼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자연의 일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는 잡초만의 방식 아닐까요?
1: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2: 아니요.
3: 가기 힘들 것 같아.
4: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6: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4: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7: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8: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9: 아빠, 자전거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생명, 새로 담는 간편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77-1791.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참으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91.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91.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0: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1: 아이고, 어른들이 뭘 먹었네. 아이고, 힘들어.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엄마.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게. 한가마니 한 18만원 뭐, 그 정도 가고. 아우, 그래, 아우.
2: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덜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바로 해야지 되지. 낫구만은 시들어갖고.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혹은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련 부서에 신고해 주세요. 작은 불씨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진화해 주세요.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만약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해 주세요.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 I love you. 제가 참 감사하죠. 늘 감사합니다. 예전엔 좀 매달리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2: 기억나요.
1: 지금은 이제 좀 정중하게 거절하는 또 포지션이 돼가지고 아 이게 참 들어오는 거는 많은데 이거를 제가 다 소화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뭐 이제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를 드릴 정도인데 보통 이제 다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3: 저는 생산적인 활동이라 치면 한 12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고
1: 하루에요?
3: 네. 좀 약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그 중에 한 2시간 정도 되는
1: 거예요. 그 2시간은 뭡니까? 집에 있을 때입니까?
3: 아니, 학과장님.
1: 학과장님 미팅할 때.
2: 아니, 학과장이에요.
1: 학과장이니까. 뭐, 조교들하고의 어떤 그런 그, 뭐,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래요?
3: 아, 그냥 하기 싫어요.
1: 학과장을?
4: 자비를 많은
1: 거예요. 우리 이 교수님은?
5: 저는 뭐.
2: 워커홀릭이에요.
5: 예, 네, 예전에 진짜 일일이었는데요. 요즘은 좀 몸 건강, 정신 건강도 좀 챙겨서.
1: 좋아요, 진짜.
5: 평균 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1: 아이고, 많이들 하시네, 다들. 네. 오. 아, 그리고 여기 또 일 중독자. 네. 야, 일 중독자가 여기 있잖아요, 또. 예.
6: 저는 한 1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 15시간?
6: 네. 아, 근데 앉아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이제 김정희 교수님이 나와서 막.

0: 못 잔다, 안 잔다.
1: 일하는 시간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 15시간이라고 잠을 안 자면.
0: 바쁠 때, 진짜 많이 바쁠 때.
1: 저는 다행히도 좀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2: 재밌었나?
1: 프로그램 힘들긴 한데 네. 예, 짧은 시간에 고통을 주는 이 프로그램인데 지금 그래도 뭔가 보람은 있죠. 네. 예. 아니 다들 일에 치여 사시는 것 같은데 오늘이 바로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0: 맞아요. 예. 사실 이 노동절이라고 하는 게 1886년도에 5월 1일, 오늘이 5월 1일 아니겠습니까? 네. 5월 1일 이 집회를 했었어요. 노동자들이. 미국 시카고에서,
1: 시카고에서
0: 거의 5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뭐 때문에 했냐? 우리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1: 8시간을?
0: 네. 오. 이 집회가 이제 계기가 돼서 5월 1일이 노동절이 됐다고 합니다. 야,
1: 그걸 아는 분이 15시간을 일하고. 네. 근데 140년 전부터 8시간 네. 일하자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렇게 똑똑한 과학자분들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살고 우리 주변에도 정말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3: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2030년이면 네.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인간들이 일주에 15시간 일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0: 제 하루치를 일주일에 늘려서
3: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이 일을 줄여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 전망을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이제 노동절을 맞이하게 됐네요.
4: 아 좋습니다.
1: 저는 사실 과학기술 덕분에 참 일이 많이 줄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노동과 과학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오늘 정말 멋진 네. 지식 노동자분을
0: 지식 노동자.
1: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이야지요.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우리 바빠서 모시기 힘든 우리 교수님,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철학자 이상욱입니다.
0: 네, 우리 교수님 오래간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아니 교수님, 교수님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1: 날짜 따라 다르지만 한 10시간은 일하는 것 같아요.
0: 아, 기본적으로 지식인분들은 10시간 이상 일하는군요. 저, 저희 중에서는 지금 노동시간이 제일 적은 분을 모셨어요. 제일 적게
1: 저는 잠을 자야 됩니다. 저는 잠을 적게 자서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0: 너무 중요하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케인스라는 사람이 15시간을 앞으로 이제 인류가 일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죠, 예측을 그렇죠. 했다는데.
1: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요인들을 결합해서 보면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효율성이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사실은 일을 많이 하는 이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 약간 불안하지 않아요? 예, 이상훈 교수님하고 세 번째 촬영하는데 항상 퇴근이 늦어졌던 거. 기억하세요?
0: 네. 네. 오늘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노동법을 잘 맞춰주시겠죠?
3: 네. 네,
0: 저희도 이제 집에 가야죠.
1: 네, 그건 모르죠. 네. 이제 가봅시다. 보죠.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0: 할 얘기가 많다라는 게 불안하네요. 네. 자, 과학기술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참 편해진 게 맞습니다.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여준 과학기술 중에 최고는 뭐라고 생각들 하세요?
4: 저는 화약의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3: 화자에.
4: 아, 그런 거.
0: 화약.
2: 화약 너무 사심이 들어가 있는데.
0: 화약이요.
4: 다양한 화약 중에서 1866년에 다이너마이트가 사실상 가장 인상 깊은 건데, 사실 우리가 광산을 파야지만 재료를 얻잖아요.
0: 그렇죠.
4: 근데 예전에는 그걸 무작정 사람의 노동력으로 그러네. 파고 흙을 퍼나르고를 반복한 건데,
0: 그러네.
4: 이게 폭발물이라는 게 생기면서 급속도로 되고,
0: 그렇죠.
4: 심지어 뉴욕이라는 거대 도시가 다이너마이트가 없었으면 발전을 아예 못했었어요.
0: 그러네.
4: 거기 하구에 있는 거대한 섬을, 암초를 네. 폭발물로 날리면서 무역이 가능해졌거든요.
0: 아, 그래요?
4: 그래서 이게 저희 분야에서는 큰 임팩트 있는 발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2: 저는 과학기술이 영향을 끼쳤다라기보다는 네. 이 노동의 개념을 바꿨다라는 관념에서 시계라는 게 발명을 했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러네.
2: 옛날에는 우리는 뭐 자시, 축시 이런 시계를 썼었고.
0: 대충 해.

0: 뜨고 해 지면 해 지면 이제 끝나자 퇴근.
1: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개념들이 나라마다 국가마다 이렇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시계라는 발명이 되면서 노동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그렇죠. 하기 시작된 것 같아요.
2: 저는 항상 감사하게 쓰고 있는 과학 기술이 있어요.
3: 뭡니까? 뭐예요?
2: 이게 물 기술이에요. 물.
3: 물이요?
2: 네, 물이요. 저기 화장실에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이렇게 돌리면 물이 막 달려와서 영어로 물이 러닝 워터거든요. 수도가.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UN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금도 가족들이 쓸 물을 깃기 위해서 가족 중에 이제 되게 여성분들이 하루 10시간씩 왔다 갔다 해요.
4: 사실 음식은 없어도 버티지만 물 없으면
2: 물 없으면 죽습니다.
4: 죽잖아요.
2: 그러니까요.
4: 근데 가사 노동 중에 아주 절대적인 양을 차지했던 게 물을 깃는 노동이었는데 덕분에
2: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수압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 그 집들마다 배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수관 네트워크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정수 시설.
5: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쓰이는데 보통 이제 플로큘레이션이라 그래서 건더기 같은 거나 알갱이가 막 떠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네들 놔둬도 안 가라는 애들도 있잖아요. 호수나 이런데. 여기다 우리가 뭐 알루미늄 염 가루나 이런 거 넣으면 전기적으로 뭉쳐서 쫙 가라앉혀줘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물을 주변에서 깨끗한 걸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기술이에요?
4: 비슷한데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는 게 미생물들.
3: 아, 미생물들도 정수에 관여합니까?
4: 네, 정수할 때 왜냐면 물에 유기물들이 있으면 그게 사실 오염 물질이 될 수 있는데 미생물들을 넣어주면 그 유기물들을 먹고 미생물들이 물 뭉쳐서 가라앉으면 그런 거 보통 우리가 슬러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슬러지 기법 같은 게 적용돼서 깨끗한 그쵸?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3: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정수를 시키기도 하고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정수를 시키기도 하고 이 미생물 정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이 알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자연에서. 예. 네. 네. 근데 이게 아는 것도 많아지고 편해지기는 했는데 왜 인간의 일은 아직도 이렇게 많고 힘들까요? 그러니까
2: 아, 맨 마지막에 막 진심이 느껴져.
3: 편해졌는데 편해졌어. 근데 왜 15시간까지 막 일해야 되고 인간의 일은 왜 그렇게 끝도 없이 많고 힘들까?
2: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아마 더 현실감이 있을 텐데 그 세탁기 있잖아요. 네. 세탁기가 이제 부잣집이 아니라 미국 중산층에 널리 보급된 시기가 한 1920년대 정도예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기술 비평가들이 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봐, 여태까지 10시간 걸리던 걸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 네. 그럼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가정주부들은 시간이 남아둔다. 그래서 사회 진출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남녀 간에 훨씬 더 평등한 어떤 직업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세탁기가 미국 중산층에 널리 보급된 다음에 미국 가사노동 시간의 평균이 늘어났어요, 살짝.
3: 그러니까 이미 편해진 건데.
2: 편해진 건데 늘어났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 왜 그렇죠. 그럴까?
3: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지지?
4: 더 많이 빨았어요?
2: 그거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믿어지시겠지만 속옷도 일주일은 입었어요. 상상이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 입는 옷은 2주 입는 게 일반적으로 평균이었어요.
3: 그 꾸덕함을 어떻게 참죠?
2: 아니,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10시간 노동을. 그런데 세탁기 집어넣으면 이제 1시간 만에 딱 깨끗이 그렇죠, 나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옷은 매일 빨고 밖에 입는 옷도 2, 3일만. 그러니까 세탁량이 늘어나니까 개별 세탁 시간은 확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노동을
3: 자주 돌리는 거야.
2: 그래서 요점 뭐냐면 이런 자동화 기술을 비롯해서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동 시간이 그 단위 어떤 작업에 대해서는 줄어들더라도 사람들의 욕구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맞추다 보면 노동 시간은 절대로 안 줄어들고 점점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거야.
3: 야. 생각도 못 해봤어요.
2: 이런 그 자동화 기술이 또 그 욕구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하고 연관이 돼요.
3: 네.
2: 그 웨지우드라고 혹시 아시죠?
3: 네, 유명한.
2: 그 사람이 사실 기술 혁신을 일으켰는데 온도 측정이라든가 시간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싸게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이 충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지고 이럴 것 같은데 영국 중산층 아니면 노동계층조차도 이제는 나도 사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굉장히 부자들만 누리던 어떤 취향이나 아니면 어떤 그 생활

0: 스타일 같은 것들이 밑에 이렇게 전파되면서 네. 오히려 더 많은 도자기가 생산되면서 오히려 노동시간은, 그러니까 적어도 그 차주전자 만드는 노동시간은 늘어. 여기에 그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그 경제학적 그 이론과도 관련이 돼요. 네. 제본스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그 19세기 경제학자인데 네. 이 사람이 석탄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왜 석탄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데.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아, 우리도 쓰자 그래가지고
1: 그래서 이제
0: 쫙 커지니까 커져버리죠. 오히려 석탄량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변화, 욕구의 변화 이런 것과 이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직업 세계에서는 항상 기억하죠.
1: 직업 세계에서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약간 소수의 전유물이었는데
0: 그렇죠.
1: 그것도 만드시는 분들의 노동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그렇죠, 그렇죠. 거고. 이게 인간은 평생 일할 수밖에 없는 팔자라고 우리가 또 인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결국에 뭐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노동시간을 크게 줄이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도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기계 덕분에 그 노동이 좀 수월해지긴 했지 않습니까? 예.
0: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간의 노동들을 대체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면이 있는 게 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산업혁명 시기죠. 그 전까지 사람이 일일이 옷감을 짜고 실을 잣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노동이었다면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제 방적기, 방직기 이런 게 나오고 근데 그 기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계가 가끔씩 서요. 그 저기 이 방적기, 방직기 막 돌다가 툭 쓸 수가 있어요. 뭐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거는 어른 숙련 노동자가 구태여 필요하지 않아. 왜냐면 그냥 그걸 다시 막대기 들고 가지고 툭툭 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게 아동노동.
1: 아.
0: 인간 숙련 노동자들은 제거화되고 아주 단순한 기계가 못하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노동 같은 것들.
1: 보조.
0: 근데 그러면 당연히 노동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돈 많이 못 받죠.
0: 돈을 거의 못 받았고요. 그냥 재워주는 걸로 끝나고 그다음에 산재도 무지 많았는데 그냥 쫓아내고.
1: 착취죠, 착취. 네.
2: 근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과학기술 때문에 아동노동이 시작된 거는 아니죠. 아니죠. 이런 건 제도적으로 해야지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0: 아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당연히 그 아동노동을 쓴 거는 과학기술과 무관해요. 그거는 자본의 힘이고 이윤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막게 되니까 이게 사회적인 힘이죠.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일어나요. 이제 막대기를 치는 애들 고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산업혁명 후반기 1850년대 이후부터 산업에 사용되는 자동화 기술이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숙련 노동자가 다시 들어와서 기계를 잘 다루는 기계공과 이 훨씬 더 고도화된 자동화 기계가 결합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생산성을 확 올리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워낙 그 이제 봉급을 꽤 잘 받으니까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맞는데 과학기술 자체만 가지고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데 사실은 사회적 변화와 과학기술이 적절하게 결합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경우엔 과학기술 혁신을 사회적인 어떤 결정이 도울 수 있는 거죠. 그쪽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1: 사실 오늘 뭐 양자역학 얘기도 아니고 바나우타르스키도 아니고
3: 지난주에 했던 거
1: 네, 굉장히 가볍게 왔습니다. 네. 네, 그냥 편하게 놀다 가겠구나 싶었는데 이 노동도 역시나 생각할 게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절도 8시간 사수를 위한 투쟁이었고 직장인들은 이제 시간 단위로 일을 보통 하세요.
0: 네.
1: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밥 먹고 6시에 퇴근. 9-6. 왜 9-6로 일하게 됐을까요?
4: 이게 꽤 역사가 깊더라고요.
1: 네, 아, 그래요?
4: 19세기 초, 그러니까 1810년대 오웬이라고 하시는 분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사회실험가 그러니까 자기 공장에서 이 과잉 노동의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보겠다.
0: 그 사람 사회개혁가였어요.
4: 네. 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888.
1: 888?
4: 888.
1: 오, 뭐죠?
4: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1: 8시간 자고,
4: 8시간 재생. 여가 같은 거 네. 말하자면. 그래서 888에서 8시간 일하자는 게 거의 200년 전에 맞아요. 이미 구호가 나왔더라고요.
1: 그 재생은 수면 시간하고 포함되나 보네요.
4: 그렇죠. 휴식에 이제 수면 휴식에. 시간이 포함된 거고,
1: 888. 그래서 살상 24.
4: 네.
1: 아.
4: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오웬의 이상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8시간 어떻게 일하냐고 했을 때는, 결국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0: 그렇지.
4: 해가 떠있을 때.
0: 그렇지.
4: 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침 먹고 일하고 저녁 먹기 전에 퇴근하고 라고 하는 게 또 운영하는 사실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간대였을 것 같아요.
3: 그리고 우리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시에서 6시가 그나마 평균적으로 가장 밝은 시간대일 거예요. 네.
0: 근데 그 배경을 보면 결국은 노동을 통제하려는 노력.
1: 통제요.
0: 일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1: 일은 그러니까, 뭐, 예, 일은 부담이고 책임감이죠. 예,
0: 그러니까 사실 공장이라는 제도가 근대적 제도인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같은 일을 시키거나 게 뭔가 넌 이래 이래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고 지멋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뭐 이러고 그게 당연히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렸죠. 그렇죠. 그래서 테일러리즘이라는
1: 테일러리즘.
0: 이제, 예, 그런 어떤 그 시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과학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똑같은 일을 해도 동작 분석이라는 걸 해가지고
1: 동작 분석.
0: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요 단계를 건너뛰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한 단계 줄 강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너 네 식대로 하지 말고 요 식대로 해.
1: 이걸 네 매뉴얼을 따라.
0: 그렇죠. 근데 이제 당근과 채찍을 둘 다 줬어요. 내 통제대로 하면 대신에 당시로서는 $5 a day라고 돼가지고 하루에 일당을 $5, 당시 일당의 거의 두 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노동관리의 시작이에요.
4: 말하자면 기계가 발전하면서 그 기계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계처럼 만든 거네요.
0: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거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자기가 따라가가지고 테일러리즘 정도로 딱딱 이렇게 때리는데 어느 순간에 약간 기침이 나왔어. 그러니까 못 쫓아가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고 무조건 이제 채찍만 졌을 때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불쌍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2: 테일러는 돈을 두 배를 줬다면서요.
0: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두 배를 줬는데 딴 데서 테일러리즘을 가져갈 때는
2: 그 부분은 뺐군요.
1: 그러니까
2: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1: 당근과 채찍을 제 처음에 이제 테일러리즘을 출발을 했는데 이걸 갖다 쓰는 쪽은 당근을 약간 반으로 쪼개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 안 주든지 예, 이렇게 하면서 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과학자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러고 이 출근 시간이 딱히 저희는 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 시간 개념이 사실 저희는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한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에 40시간.
0: 맞아요.
1: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무가
0: 12시간.
1: 12시간을 할 수 있고 이 근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책정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임금의 핵심 기준이라는 건데 노동이라는 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0: 그건 어려운 얘긴데.
1: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랑 같은 노동 시간을 채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 좀 짜증나죠.
0: 네? 야, 잘 빠져나가네.
1: 짜증나네. 야, 내가 왜 이 사람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같은 시간 일을 했는데
4: 올라오죠.
1: 올라와요?
2: 저는 잘 받는 편이어서.
4: 그게 테일러리즘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동이 규격화가 되는 거니까.
0: 그렇죠.
4: 규격화가 되면 누가 하든지 비슷한 산물이 나온다면 그렇죠. 결국은 드린 시간에 따라서 계산하기가 그렇죠. 편하잖아요.
0: 정확히 그래요.
3: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계 발명이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노동의 가치는 너무나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또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 그렇죠. 거의 유일하게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죠.
1: 네, 해 떴다. 일 좀 할까? 해 졌으면 퇴근이다 하는데 시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더 하셔야지.
3: 아 이거 몇 시까지 끝내야지. 약간 이런 개념이
1: 이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떨어지니까
3: 맞아요.
1: 일을 더 많이 하게 됐다. 정확하게 이제 수치를 잴 수 있으니까. 맞아요.
0: 근데 이제 그러면서 놓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테일러리즘 같은 경우에 정확한 동작 분석에 의해서 객관화된 산물이 시간당 몇 개 나오느냐 이거를 표준화 시켜놓은 다음에 요거에만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으로 그 노동의 가치를 재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노동이 가지는 풍부한 의미를 좀 잘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 노동 시간 말고 또 다른 식으로 좀 측정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거는 뭐 없을까요?
2: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에너지 소모량 같은 게.
1: 에너지 소모?
2: 네.
1: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2: 그건 아마 또 이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는 새로운 노동 계급을 만들어서 거기다 맡기는 수밖에.
1: 야, 저는 약간 그런 거. 저는 같은 시간 노동을 해도. 네. 실적,
0: 아, 실적.
1: 어, 그게 업적.
0: 그 실제로
1: 그런 해줘야 되는
0: 업적주의나 성취에 따라서 예. 그런 차등적 보상제도가 이미 기업체에서 많이 있잖아요.
1: 성과급, 성과급, 성과급, 성과급. 예.
4: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어떤 그 비교 사례가 야구인 것 같아요. 야구.
1: 야구.
4: 야구. 야구에서 여러 가지 그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한 가치를 매긴 수치들 있잖아요.
1: 그렇지. 아~ 기록, 기록.
4: 네. 그 중에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그 선수가 빠졌을 때. 팀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가.
3: WAR.
0: 아, 그게 있어야 아예 그런 수치가?
3: 네, 그런 수치가 있어요.
4: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빠졌을 때 그 사회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중요한 와, 일을 멋있다. 하고 있지만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0: 왜냐면 백그라운드 항상 네, 깔려있으니까.
4: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정수하시는 역할 하신 분들 빠져버리면 아, 갑자기
0: 완전 무너지죠, 사회가.
4: 모든 국민 생활이 올스탑이 될 텐데 아하. 그분들의 하고 있는 그러한 일에 비해서 그만큼 가치가 부여되고 있는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떡밥을 던지는 이유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우리 한국이 지금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에 과학기술인들, 공학인들의 엄청난 기여가 그렇지. 있었는데 없다 갑자기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유, 없겠죠.
1: 암울하죠. 네.
4: 그것에 비해서는 그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다.
5: 아니 그 교수님들은 사실 그런 게 제일 좋겠죠. 논문 인용이 많이 되고 돈은 적게 벌어도. 그러니까 명예냐, 예, 돈이냐.
0: 왜 난처한지.
5: 자, 논문 인용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 있어요. 근데 돈은 정말 적게 벌었어요. 어떤 게 더.
4: 그러니까 인용이 많이 된다는 것보다는 네.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할 만큼 네. 내가 의미 있는 학술적인 가치를 창출했다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돈은 제가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으면 애초에 이 길을 못 오죠. 이미 제가 제 전공과 제 진로에서 사실 가장 돈을 벌 수 없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5: 근데 어떡하죠? 논문 인용도 많이 되실 거고 돈도 많이 버실 텐데.
4: 그래요?
1: 야, 진짜 생각 안 하고 있었나 보다.
5: 결국 논문 인용 많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그게 누구나 그렇잖아요.
3: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나는 일을 하는 만큼 그만한 가치와 대우를 받고 있다,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2: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과분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이건 홀대 받고 있다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냥 제가 예상한 정도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 저는 뭐 금전적 보상은 사실은 뭐 사기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당연히 못 받겠지만
5: 그게 너무 아쉬워요.
4: 그게 너무 아쉬워.
5: 네, 더 받아야 돼 돈을.
4: 아 근데 그 외에 다른 꼭 금전적이지 않은 보상들도 뭐 주변의 어떤 저에 대한 이런 학자로서의 존중이나 존경 같은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저도 꼭 보상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흔히 노동의 대가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는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하면서 저의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했던 활동을 통해서 진로가 막 바뀌어서
5: 서운한가 보네. 서운한가 봐. 말이 맞네요.
2: 20시간 일하는 그러니까 것만큼 받고
5: 지금
2: 있어요?
5: 지금 15시간 일하는 만큼
0: 아니 지금 보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
5: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2: 얼굴이 아니에요.
5: 아니에요. 이거 보람이 아니에요. 제가 딱 서운한 거야.
3: 인정을 못 받고 받고의 문제는
5: 섭섭하죠 솔직히.
3: 아 그럼요. 더 받아야죠. 아,
5: 섭섭하죠. 아, 황 박사님 받는 대우보다 지금 다 더블은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3: 부족해요.
2: 네. 왜 시작한 거예요?
5: 자 이제 노동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즐겁게 하고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옵니다. 큰 거 AI. AI 확실히 노동을 줄여주지 않았나.
2: 저는 확실히 일이 줄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연구를 한다면 논문 작업 같은 걸 하는데 네네. 이제 학생들이 써오거나 하는 걸 교정을 보고 교육의 일환이니까 AI가 그런 걸 1차적으로 해주니까 확실히 쾌적해졌다는 걸 전 느꼈어요.
5: 근데 가끔 너튜브를 보면 겁을 주는 분들이 계셔. 네. 전문가분들이. 네. 일자리를 뺏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딱히 많이 줄진 않았잖아요.
3: 근데 이게 ATM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 업무가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ATM이

0: 대신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어? 은행 직원이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1: 할 일 없는 거 아니야?
0: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ATM이 생기면서 그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은행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 그 지점이.
0: 은행 자체들이 늘어나고 직원들은 업무가 약간 바뀌는 거죠.
2: 대출이나 이런
0: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들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2: 이거는 무한의 선 같은 거예요.
3: 이제 데프콘님이 모든 걸 과학적으로 보시기 시작하시네요. 아, 이제 무한까지 나오고 있다.
1: 이게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무한이에요, 무한. 예,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
3: 아니,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UN에서도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막 그 업무 다 자동화되니까 이제 일자리 다 그런 측면은 없진 않지만 중요한 건 태스크가 바뀔 거라는 거죠.
0: 그렇지.
3: 그 전까지는 안 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던 업무를 훨씬 집중적으로 하게.
1: 그렇죠.
3: 그래서 직업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하느냐 마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일자리 다 사라지고 우리는 빈둥빈둥 놀면서
1: 그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3: 네,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렇죠.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4: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노동이 일정량이 끝났다고 더 이상 뭘 안 했으면은 더 발전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거고, 우린 그런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고대 그리스 때는 사회 기반의 노동 자체를 모든 노예가 했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생긴 게 결국 시간이 남으니까 일종의 노동이 지식 노동으로 바뀌어서 수학과 철학이 그때 발전을 하거든요. 우리는 노동이 줄어들면 다른 일을 찾아서 뭔가를 할 거고
1: 그렇죠.
4: 그 목적은 아마 성과가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1: 우리는 노동 사피엔스예요. 노동 사피엔스. 그냥 뗄래야 뗄 수가 없어.
3: 말도 잘 지어내셔. 예, 예, 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 이게 그 AI가 정말 파워풀하거든요. 그리고 예. 또 더 특징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1: 발전을 하고 있죠. 예.
3: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대체하는 AI가 당장 나온다. 그건 제가 보기엔 과장이에요.
1: 그건 과장이에요.
3: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데이터가 충분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러면 사실은 충분히 AI가 대체할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촬영 감독 같은 거. 여기 계시죠?
1: 이거 지금 갑자기 지금.
3: 이제 당연히 엄청난 그 숙련도를 요구하는 판단이지만 전부 다 데이터를 때려놓으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걸 롱샷으로 잡느냐 아니면 좀 가까이 잡느냐 이것도 사실은 미학적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촬영 감독의 일 중에서도 사실은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있고 어떤 태스크는 여전히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훨씬 복잡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우리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은 집에 어릴 때 컴퓨터 있으셨어요?
1: 생겼죠. 그 저 진돗개 컴퓨터 있지 않았어요?
5: 586 센티엄.
3: 586은 좀 센데?
5: 센티엄 맞나?
3: 역시 세대가 다르시네요. 586. 그러니까
1: 정규 1등 상품으로 받았대요.
0: 약간 PC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사회에 도입됐을 때도 이게 문서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 노동 같은 게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무 노동 거리들이 생기는 거죠. 일거리들이.
1: 근데 카메라 감독님이 그러면 이제 생존을 하셨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고는 싶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를 한 대씩 다 잡고 있잖아요. 감독님들이. 근데 이제 감독님들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혼자서 리모컨으로 이제
3: 그럴 수 있죠.
1: AI 기능이 이제 그 카메라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너는 200mm만 챙겨. 너는 무조건 이거 확대. 이것만 챙겨.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3: 맞아요.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AI 에이전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숙련도가 높고 그 분야에 대한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조수들을 데리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1: 그러면 무조건 탑티어가 돼야겠네. 그죠? 무조건 내가 탑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3: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 있어요? 어차피 그 분야에 들어가서 조수 노릇하면서 막 좌충우돌하고 야단 맞으면서 배워야 되는데 전문가로 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미 그 전 세계 AI 그쪽 학계에서는 그 탈숙련이라는 이름을
1: 탈숙련. 네.
5: 뭐 저희만 봐도 저희 농사 다 못 짓잖아요.
3: 아, 그렇지.
5: 저희 완전히 탈숙련돼서 저희가 그렇죠. 먹을 식량을 못 만들잖아요.
1: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이용해야 돼요. 다 쓰면 안 되고 어쨌건 이 컨트롤은 인간이 해야 된다.
5: 근데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사실 AI와는 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후,
1: 네, 기후 그렇죠.
5: 제약,
1: 아, 기후, 예.
5: 아니면 또 감염병.
1: 그렇죠.
5: 그런 분야에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 이런 한편에서 발전하는 AI

0: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그런 직업들이 창출되지 않을까.
1: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겠지만 그만큼 또 생기는 것도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고.
2: 솔직히 저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게 소프트웨어 쪽이.
1: 소프트웨어.
2: 네, 아무래도 그 언어를 통해서 싸워야만 하는 분야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싶고.
1: 근데 이제 인간 수준의 AI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이제 그렇죠. 슬슬 들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나오고 이제 AI, AGI. AGI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3: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알파고 기억하시죠? 바둑 기가 막히게 뒀잖아요. 얘가 모든 바둑 기사 다 이긴 다음에 스타크래프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도 꽤 잘했거든요. 자, 이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스타크래프트를 꽤 잘하게 된 알파고한테 바둑 두 개 시키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1: 이미 했던 거니까 잘하지 않을까요?
3: 아니에요.
1: 왜요?
3: 그게 인공지능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그 파라미터 값들이나 웨이트들을 다 조정해놨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용으로 얘를 다시 잘하게 하려면 다시 재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티피셜 스페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특정 기능이나 특정 목적 함수에 최적화된 형태로 프리트레이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할 줄 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 중에서는 훨씬 보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일반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NGI잖아요.
3: NGI?
0: 네, Artificial and Natural.
3: 아, 그렇죠. Natural
0: General, Generalized.
3: Natural General Intelligence.
0: 네, 그러니까 AI가 점점 우리처럼 다재다능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할 거라는 거죠.
1: 인간이
0: 네.
1: 지능하고 좀 이제는 비슷해질 수 있는 게 AGI다?
3: 그게 이제 힘들어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는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 정확히 AGI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정의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아는 AGI. 그게 AGI다. 인간과 구별이 안 되는 게 AGI다. SF영화에 등장하는 네. 것처럼 막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수준의 안드로이드. 아니면 잘 정의된 수학적 함수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게 AGI다. 그게 정의가 되게 다양한 거죠. 모든 사람한테.
1: 약간 저한테는 AI는 아직까지는 근데 좀 빠른 검색창? 뭐 그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일하고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약간 승이 안 찬다?
0: 저는 그래도 조금 꽤 많이 줄어들고 쾌적해진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저만 AI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AI를 다 활용하고 쓰죠. 있기 때문에 네. 동시에 또 AI를 엄청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죠.
3: 그래서 사실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건데 인공지능 학자들 사이에서는 AGI라는 용어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금기어였어요. 이렇게 인공지능 겨울이라는 걸 몇 번 겪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몇몇 학자들이 야 이제 곧 돼. 곧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설레발을 치다가 사실은 그걸 못해가지고 역풍이 와가지고 펀딩 다 끊기고 그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좀 연배가 있는 학자들일수록 야 함부로 대중매체에 나가지고 뭐 AGI 이런 얘기 하지 마.
1: 맞다 이런 얘기 하지 마.
3: 아, 그렇지.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마다 개념이 다 다르니까 아니 뭐 그 저 앤드류 옹이라고 요즘에 인공지능 4대 천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저는 인상적인데 기자가 AGI는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그거 네가 AGI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AGI는 와 있거나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가 보기에는 수십 년 내로 힘들다.
1: 저는 AGI라고 할 정도면은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이디스라든가
4: 자비스,
1: 이디스 이런 거 있잖아요.
3: 그 정도는 쉽지 않아요.
1: 그 정도 정도는 돼야 딱 명령하면 그냥 바로 일처리를 타다다닥 해주는 그 정도는 돼야 AGI가 아닌가.
3: 그건 조금 어려워요.
1: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좀 그 정도까지는 뭐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자비스 수준의 그 AGI가 오려면 얼마나 보세요?
3: 되게 이제 2030년 정도로 봐요. 그 자비스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인공지능의 이제 일반 인공지능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랜드마크 찍어가면서 할 수 있게 5단계를 마치 자율주행차 5단계처럼 그걸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1단계는 이미 우리가 도달한 거예요.
1: 1단계.
3: 2단계 AGI도 사실은 많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이에요. 추론할 수 있는.
1: 아, 추론. 예, 예, 왔죠.
3: 3단계부터 지금 조금씩 만

0: 늘고 있는 건데 3단계가 에이전트 있고.
1: 근데 에이전트도 아직 멀었던데.
0: 그렇지. 에이전트도 아직 멀었어.
1: 에이전트 아직 멀었어요.
2: 근데 저는 조금 가깝다 느끼는 게 제가 실제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여러 개의 AI 서비스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이 회사들 중 한 곳에서 에이전트를 쓸 것 같거든요.
0: 쓸 것 같죠.
2: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이메일 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죠. 누구한테 보낼 답장 초안을 만들어줘 그리고 보고 보내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게 1, 2년 안에 저는 올 것 같거든요.
1: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냥 내 휴대폰 안에 비서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물이 떨어졌네. 야, 내 집에 물 좀 주문해줘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물을 주문해주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저는 그게 2, 3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0: 그거는 기술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문제는 왜 그게 출시가 안 되냐면
1: 권한이요?
0: 예, 그렇죠. 얘가 사고를 쳤을 때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아, 나 몰라. 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나 그냥 들어가 잘래. 그래. 이 에이전틱 AI가 내 마음을 알고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1년짜리 크루즈 여행을 예약해버리는 거야. 사고를 치는 거지.
1: 그런 사고 치는 기사들이 좀 있어.
0: 내가 다 때려치고 싶다고 했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는 게 어려워요.
1: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0: 자, 4단계가 뭐냐면
1: 3단계는 에이전트고
0: 에이전트,
1: 4단계.
0: 4단계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창의성이다. 이제 그거까지도 하는 거예요.
1: 그럼 인간인데 이게
0: 단순히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패턴들을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어때요 하고 제안도 해주는 그런 어떤 분야.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오가나이징 AI라고 그래가지고 지시만 하면 얘가 척척척 일을 하는
1: 회계 업무, 뭐 디자이너, 뭐 이런 걸 다 다루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구별해놓고 오픈 AI가 자기네들은 2030년까지 5단계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 아, 쌤 올 줄 알지만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
0: 대부분은
1: 또 차 빼려고 또 차 살라고 그래 또 50억짜리 차 또 하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0: 대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5단계조차도 아까 데프코님이 말한 인간하고 구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우리가 지시를
1: 직원이죠,
0: 하면
1: 예.
0: 그 알아서 직원이죠. 그렇죠.
1: 그 5단계까지만 있고 안 보이는 데 이제 한 8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6단계 인간을 뛰어넘고 7단계 인간을 지배하고 8단계 인류를 파괴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AGI가 도입이 되는데 어떻게 다 성공적이었습니까?
0: 실패한 분야 많죠. 저는 주식 모르지만 네. 이제 케인즈가 유명한 얘기 있어요. 케인즈는 주식 투자로 돈 꽤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도 돈을 잃었거든요. 네. 자기가 분명히 보기에 지금은 팔아야 될 시기인데도 사람들이 막 사고 비합리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사야 될 시기인데도 사람들이 안 사가지고 주식값이 떨어져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흥미롭게도 AI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 전문가들을 뛰어넘잖아요. 주식 투자에서는 아직 인간 전문가를 못 뛰어넘고 있어요.
1: 저도 AI한테 주식 한번 물어봤다가 네. 큰일 날 뻔했어요.
0: 그러니까.
3: 근데 그러면은 사람의 약간 어떤 광기 같은 것 때문에 주식 시장을 읽지 못하는 건데 그렇지, 인간에게 비합니다. 주식 투자를 금지시키고 AI들만 하게 하면 예측이 될까요?
1: 괜찮은데?
0: 그게 바로 그 실험 경제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물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잘 레귤레이션 된 시장에서는 사람은 빼고 기계만 들어와라. 그럼 여기는 합리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1: 괜찮은데?
0: 그 제안을 했고 이미 그거가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실험 경제학자. 그리고 그거를 일부 주에서 미국의 주에서 네. 실험적으로 돌려봤더니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갔어요.
1: 야, 이거는 나중에 사업 아이템으로 이미 증권회사들이
0: 하지만 사람한테 못하게 하는 거가 헌법적 권리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에서 실험만 하고 사실은 보편화되잖아요.
1: 그 사람은 사람대로 하고
0: 사람은
1: 네, 사람은 사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증권 어플이 있고 내 AI들끼리 경쟁해서 예를 들어 판 이렇게 로봇 싸움 같은 거죠.
0: 창의적인데.
4: 당 초반에만 네. 열어주고 막.
3: 그러면은 진짜 대한 교수님 96%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2: 그 얘기.
1: 왜 아픈 얘기 또
2: 진짜 얘기하지 마세요.
1: 살려줄 수 있죠.
2: 남들이 AI가. 96%가 되는 날도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니 앞에서 과학기술이 인간 노동을 줄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AI는 인간 노동을 줄일까요? 아니면 늘릴까요?
0: 냉정하게 얘기해서 AI 만드는 데는 돈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돈을 100억 들여서 AI를 이 분야에 도입했을 때 어쨌든 100억보다 더 많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럼 그 봐야죠.
0: 네.

0: 그래서 낭만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네.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인 네. 제프리 힌턴 교수가 방사선 의학과 의사들 더 이상 훈련시키지 말아라.
1: 왜?
0: 어차피 AI가 금방 따라잡을 텐데 의사 훈련시키려면 10년 걸리는데 왜 돈을 낭비하냐. 훈련 당장 중지해라 그랬어요.
1: 야, 근데 진짜로 내년부터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AI가 판도하더라고요.
0: 근데 왜 의사가 안 없어졌을까? 왜 그러냐면요. 놀랍게도 그 방사선 의학과 의사의 업무 중에서 판독이 채 20%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나 뭐 하냐. 그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협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태가 이런데 이런 식으로 좀 치료를 하면 좋겠으니까 동의 없고 그리고 AI는 아직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의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디지털적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대체했을 때 ROI가 엄청 잘 나오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거기는 위험한 거죠.
1: 그리고 우리 과학자분들 일자리는 보장이 돼 있네요. 여기 디지털 아니잖아요. 여기 디지털 아니잖아요.
3: 넘어와요.
4: 뭘 어디로 넘어와요?
1: 어때요 지금 디지털이에요?
4: 뭐가 디지털이냐고?
1: 아니잖아요. 디지털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4: 저는 실험이 그래서 실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 AI보다는 제가
1: 아 그건 맞죠.
4: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학자로서는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2: 예를 들어 천문학에서 블랙홀 사진 찍어요. 거기에 데이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AI가 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새로운 신세계를 맛본 과학자들은 다른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음 연구를 찾아가는 그 희열을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자체가 그냥 AI로 대체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요. 이 과학기술 자체를 이끌어가는 거는 저는 과학자의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장 교수님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좀 위기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5: 위기감을 살짝 이제 우려를 약간 걱정을 했던 건 과거에 그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를 만들었을 때 그 우리가 단백질을 결정을 시켜 분석을 하고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간 분석인데 이거를 학습을 하더니 막 거의 90% 이상의 그렇죠. 예측으로 막 계속 해내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겁에 어떤 의미로 질렸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한 모든 노동도 특정한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것처럼 과학자라는 거대한 그 영역에서도 분명히 대체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대체된다면은 뭐 그게 저의 부족함이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정 안 되면 뭐 전 존 코너가 되는 거죠. 러다이트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1: 아니 어떤 형태든 AI가 엄청 발전하는데 인간에게 일이 필수일까?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 때가 왔을 때 직업이 사라지면은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하는 일, 이 노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죠. 라는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노동절이니까 네. 모든 분들 뜻깊은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겠네요. 네. 네.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0: 아 저도 굉장히 네. 그 재밌고 근데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오픈 AI의 그 샘 알트먼이 이제 그 한번 이렇게 파면을 당했다가 다시 복귀한 적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잔뜩 드리려고 하는데
1: 저희가 근데 퇴근해야 돼요. 다음에 오시면 네,
0: 다음에
1: 다 몰아가지고 다들 네,
0: 다음에
1: 남겨놓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네, 너무 많이 일하지 마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예예 예. 자 나이트 칙스 이번 마감하겠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아, 인간을 모르겠다.
4: 취미는 철학 갖는다니까요?
6: 우선, 인간이 영장류예요.
1: 아, 우리가?
6: 오. 예.
1: 다른 동물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6: 바로 복잡한 사회성.
1: 사회성. 사회구조. 네. 배신, 배반, 뒤에서 모사하고 막.
6: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데.
1: 나쁘게 표현해야죠.
6: 영장류도 문법 체계 같은 것도.
1: 원숭이가? 원숭이가요?
6: 문화도.
1: 아, 문화요?
2: 문화요?
6: 제가 연구하는 김파랑 송이는 일불처제예요.
1: 와, 대박인데 바람 안 펴요?
6: 바람 많이 핍니다. 아. 암컷과 수컷 부부가 이중창을 같이 해요.
1: 여보! 어디서 뭐해? 장례식장! 뭐 이런 거겠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디야 지금? 이런 거죠.
3: 옆에 비춰봐봐. 이런 거다.
1: 어디야?
7: 이어서 PB로그가

0: 그만 그만.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1: 지하철 타고 그래도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배를 타는데 이제 또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0: 뭐 2시간 동안 잘 참을 수 있지? 하루

0: 빨리 들고 가시죠.
1: 안녕히 가세요.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0: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3: 저는 지금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 대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 편에서 땅속 세상이랑 바다 위를 탐험한 적이 있는데 지난 가을 서해 바다에서 장어잡이 조업을 하면서 바닷속 세상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곳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동해 최북단 대진항. 그 중에서도 대진항의 인기 스타는 바로 요 녀석, 피문어입니다.
14: 피문어는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제사상에 항상 이거 올라와야 돼.
13: 강원도에선 문어 없는 잔치가 없을 정도죠.
15: 그냥 먹어도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은 짜다고 빼달라고.
16: 아, 짜다고.
17: 얼마에 사가시는 거예요?
14: 30만 원.
17: 저희 분이 좋아하시겠다.
13: 오늘의 베테랑이 여기 있습니다.

0: 여기서 보면 지역같이 보이는데 비가 오면 천국이에요.
1: 바다 밑에 금강산은 해금강은 여기까지 뻗어 있다고.
2: 이런 걸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하려면 죽어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아, 예. 선수입니다.
1: 예, 예.
0: 반갑습니다.
1: 안녕합니다.
0: 선장님이시구나.
1: 예, 예.
2: 오늘부턴 저의 든든한 선배님이시죠.
0: 나온다.
2: 그런데 장비가 아주 특이한데요. 잠수복도 혼자선 못 입는답니다. 방수가 제대로 될지 궁금했는데요. 나사로 단단히 고정하면 물샐 틈이 없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재래식 머구리 작업복입니다.
3: 이거 200만 원.
0: 아, 200이에요? 이거 만드는 업체가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어요?
3: 딱 한 군데 있어요.
0: 한 군데 있어요? 네.
3: 머구리라고 하는데 뭐 그 개구리라는 말도 있고 일본 한국이 같이 살 때 도입된 장비이기 때문에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잠수함은 오직 이것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뭐 스킨 스쿠버 이런 게 없었으니까.
2: 이곳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해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죠.
0: 이렇게 빨갛게 떠 있는 게 다 문어 부표예요.
3: 맞아.
0: 이게 다 문어 부표, 문어 낚시, 문어 미끼가 내려가 있는 부표래요. 저. 야, 이 구성은 완전 문어잡이의 타격이구나. 여기가 왜 문어가 많은 거예요?
3: 그게 자연 보호구역이 된 거지.
0: 네.
3: BMG가.
0: BMG 때문에 문어가 많은 거구나. 지리적 특성이 있다.
3: 북한이면 우리 배로 한 15분, 20분이면 북한이요.
0: 아, 그래요?
2: 북방 한계선에서 약 2km 떨어진 곳입니다. 하필 이렇게 칼바람 부는 날 바다에 나오다니 슬슬 걱정인데요.
0: 그냥 추워요. 이 추운데 어떻게 들어가실지. 아유, 얼마나 물속 추우실 텐데. 앞에 되게 붙이셨대. 아, 역시.
3: 몸의 한 부분만 땄다 해도.
0: 맞아.
3: 안 추워, 안 괜찮아.
2: 머구리 작업은 두 명이나 세 명이 한 조로 움직입니다. 잠수복을 입혀주는 것도 배 위에 작업자가 할 일이죠.
0: 이게 총 몇 킬로예요?
3: 아,
0: 예. 이게 지금 이게 사고 하시는 게?
3: 신발이 하나가 6킬로, 6킬로 신발.
0: 예.
3: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15킬로 된 거고, 저거까지.
0: 15킬로, 예.
3: 저거까지. 그러면 이게 또 잠수복도 한 10킬로 나가고.
0: 아,
3: 그 납도 10킬로, 11킬로.
0: 아, 납을 또 입구나.
2: 착용 장비만 60kg 정도. 이 무게를 이용해 가라앉고 균형을 잡습니다. 베테랑은 배 위의 동료를 믿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0: 어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머구리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1: 이게 위험해요. 이게 위험 순위째 넘버원이에요. 위험 직종 넘버원이에요.
2: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예요?

0: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거죠. 네,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데,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잘못을 해서 나는 사고가 90%예요. 네, 사실상.
1: 혹시 해녀와 머구리의 차이를 아시나요? 해녀는 산소 장비 없이 맨몸으로 해산물을 채취하지만, 머구리는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아 깊은 수심에서 오래 작업할 수 있습니다.
2: 베테랑께서 지금 이걸로 훔치고 있는 거 이게 라인이에요?
3: 네, 맞아요.
2: 이 펌프랑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에요.
3: 이게 현탱크예요, 이게.
1: 이게 공기 압축기입니다. 공기 압축기는 머구리의 투구와 호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머구리는 투구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고 잠수복에도 공기를 채웁니다. 투구에 밸브로 공기를 내보내는데 빨리 내보내면 몸이 하강하고 천천히 내보내면 뜹니다. 그래서 호스는 머구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장은 다른 배에 접근을 막고 잠수부의 움직임을 따라 배를 이동합니다. 배 위에서도 참할 일이 많죠.
3: 보통 이게 저처럼 항상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얘기 나누다가,
2: 사전 나누다가
3: 아니면
2: 보면,
3: 깜빡 졸다가,
2: 그럴 수 있죠.
3: 의외로 꽤 많이 발생해요.
2: 사고라는 게 항상.
3: 사실,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아빠가 항상 저한테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고.
1: 이제 베테랑의 일터에 직접 방문해 보겠습니다.

0: 와, 진짜 슈퍼 베테랑이구나, 이분은. 느꼈습니다. 영화 와우 장룡 아세요? 그거 보면은 막 건물들 사이를 땅에서 무협인이 이렇게 막 올라가서 막 날아다니거든요. 네,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막 섬이 있는데 요런 데를 뭐 한 1층, 2층 정도로 이렇게 걸어서 진짜 올라가더라고요.
1: 와, 밑에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네, 진짜 최고. 베테랑은 다르구나. 와, 대단하시네.
0: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1: 진짜 놀랐어요. 진짜 잘하신다. 와, 진짜 목소리도 보니까 다르네요.
2: 네, 무릎은 날아다녀요.
1: 네, 날아다니니까. 그러니까.
2: 영상으로만 보죠, 영상으로만.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혼자 들어가는 거니까.
1: 그러니까.
2: 뭔가 옆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배워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밑에 들어가서. 그 날아다니다가 위에 올라서 걸어다니면 불편하죠.
1: 네, 그럴 것 같아요.
2: 뭔가 날개를 잃어버린 느낌이 나죠?
1: 날개를 잃어버린 느낌. 아, 제가 힘들어요.
3: 작업한 지 40분, 베테랑이 출수를 준비합니다. 와, 망태기가 가득 찼습니다. 베테랑이 건져 올린 바닷속 보물들. 구경 한번 해볼까요?
4: 이게 해삼.
5: 예. 얘도 좀
4: 바닥에 청소.
5: 그건 가리비.
4: 예.

0: 이건
1: 이거는 물소라 같은 거네요.
0: 소라. 네. 여기서 전복소라라고. 이거는 문어.
1: 예. 네.
0: 잘생겼죠?
1: 비문어인데 이제 조그매서 비문어인 거. 네. 한
0: 1kg 되겠다.
2: 저만한 문어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1: 얘요? 예, 잡을 수 있죠. 이 정도는 편하니까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죠.
3: 아, 문어가 빠르던데요.
2: 아유.
3: 문어. 빠르다.

0: 이게 다 오늘 수확한 양입니다. 베테랑은 직접 잡은 해산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1: 식당에 필요한 네. 거니까. 네.
2: 멍게 깔 수 있어요?
3: 뭐 아니요, 안 까봐.
2: 제 멍게 난이도가 없는 거니까.
3: 난이도가 없어요?
2: 그래, 멍게를 쟁여봐요.
3: 이렇게. 끝까지 가지 말고.
2: 됐어요.
0: 멍게를 손질하고 있으니 짭조름한 바다 향에 군침이 돌더라고요. 와, 정말 맛있겠죠? 이번엔 해삼 손질.
3: 어휴. 네, 됐습니다.
2: 자, 배를 붙여서 내장.
3: 아, 내장 다 빼는 거예요?
2: 네, 빼야 돼.
3: 아,
2: 장미는
3: 빼고.
2: 아유, 버리지 마.
3: 버리지 마요? 어, 왜요?
2: 우리 배추 사장만 먹는 그
3: 국거리 있었어요. 같은 거라고. 네.
2: 잠수하고 났으면
3: 아, 지금 먹는 거예요?
2: 네. 우리 해삼보다 더 좋은 게 그거예요. 이 제일 비싼 족가래 시장에서 와다 조지라고. 어, 이게 해삼 내장으로. 아. 우리가 진짜 자연인이 나는
3: 자연인이라면
2: 우리 진짜 자연인 우리야.
3: 진짜. 예.
0: 오늘 잡은 해산물로 차린 점심 식사.
3: 학식이잖아, 학식.
0: 말할 틈도 없이 한 그릇 뚝딱했습니다.
3: 한망태기 채우기 전까지 못 올라오고 그런 건 없어요?
4: 망태기 채우지 않고 올라오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3: 위에 두 분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4: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위에서 자기 지키고 있으니까.
3: 네, 두 분이 계시니까 또.
0: 내일은 저도 1인분의 몫을 꼭 해내겠습니다.
5: 저 잘 보이십니까? 지금은 아침 4시 50분. 벌써 항구는 밝고 출항을 준비하는 배들이 많습니다.
0: 오늘은 동해안 어민들이 손꼽아 기다린 날. 저도 어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6: 얼마나 가야 돼요?
2: 한 20분?
6: 20분? 어, 네. 평소보다 멀리 가네요.
2: 네. 오늘 첫 제작날이라.
0: 평소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 그만큼 어족 자원이 풍부하답니다. 저도 어장은 북방 한계선과 조업 한계선 사이에 위치하는데요. 북방 한계선에서 배로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7: 저도 어장 개장하는 날은 기분이 어떠세요?
2: 좀 들떠있죠?
7: 평소랑 비교하면 어획량이 뭐 몇 배 정도가 돼요?
2: 한 10배 돼.
7: 10배요? 와, 평소 10배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배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확실히. 어, 중요한 날이구나.
0: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해경의 무선 점호가 시작됩니다.
8: 오, 경진, 125, 경진.
9: 셉니다.
8: 126, 마냥. 126, 마냥.
9: 합류합니다.
0: 바다 위에 긴장감이 맴돕니다.

0: 출발.
1: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선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0: 이렇게 많은 배를 끼고 있는 거는 진짜 처음이네요. 이거 뭐 100m 달리긴 해요.
1: 서둘러 도착했는데 이미 자리 잡은 배들이 많습니다.
2: 해녀배, 해녀배네요, 저거는.
3: 네, 해녀배.
2: 해녀 여러분.

0: 버스를 타고 계시네.
1: 다양한 어업 방식의 배들이 총출동해 이날만 168척이 모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오늘처럼 배가 많은 날엔 선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3: 여기 보이는 건물들은 대부분 군부대예요?
4: 전부.
3: 전부 군부대.
4: 여기 민간인 출입구지.
3: 아, 민통관이어서. 네.
1: 바다 위 국경은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니 그 경계가 더 또렷이 실감납니다.
3: 지금 남쪽에서 제일 북쪽으로 올라온 거네요. 우리 남한 국민이 갈 수 있는 최북단이네요, 여기가. 맞아요. 금강산 보이네요, 낙타봉.
4: 네, 해금강.
3: 해금강, 낙타봉. 네.

0: 갑자기 조업선 한 척이 다가옵니다.
1: 아, 근데 여기 너무 가까이 있잖아, 오늘.
2: 아, 줘.
1: 아이, 진짜.
0: 호스가 어선 스크루에 걸리기라도 하면 정말 위험한데요. 자리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 겁니다.
3: 원래는 그러면 막 와서 막 욕해요. 좀 비켜라, 좀 떨어져라. 막.
4: 여기 왜 왔냐? 근데 여기 뿌린 거 안 보이냐? 아니 뭐 작업하다 작업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또 착한 분들은 또 착하고. 보통 잠수 이게 모글이 어려운 사람들은 문어 지나간 길을 봐요.
3: 아, 길.
4: 나는 그 아무리 설명 들어도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길을 봐요. 문어 지나간 길이 보인대.
0: 문어가 숨을 만한 곳도 죽집게처럼 찾아냅니다.

오, 이 정도면 변신 아닌가요? 커다란 다리와 빨판으로 저항합니다. 저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0: 무슨 못 견디고 살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치맛살 싹 잡아당기면 나오고, 그래서 안 나오면 요 숨길 거기다 우리 요 갈구리를 여가지고 싹 당기면 또 나오고.
1: 드디어 수면 위에 베테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2: 땡겨. 오케이, 됐어. 나요, 나. 여기 잡아요, 망탱이.
3: 망탱이 잡았습니다.
1: 그런데 베테랑의 몸에 뭔가 감겨 있는데요.
2: 자, 잡고 있어.
1: 바로 대왕 문어. 베테랑 몸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와.
2: 수고하셨습니다.
1: 이렇게 큰 문어는 난생 처음 봅니다.
2: 대가리 넣었어요?
3: 대가리가 들어갔습니다.
2: 오케이.
1: 진달래 피는 봄철에 가장 맛있어서 꽃문어라고 불린다는 바로 그 대왕 문어입니다.
3: 하나, 둘, 셋. 오. 와, 30 넘어. 와, 이걸 어떻게 얘를 데리고 올라왔냐? 어디 놨어요?
1: 여기가 베테랑의 마지막 포인트.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 서서히 몸을 원상복구 시키는 거죠.
3: 수고하셨습니다.
1: 멍게가 제철이라 그런지 수확량이 유독 많았는데요.
0: 옛날엔 단 6월까지도 물을 찼어요. 이 바다가 그릇이 커가지고 천천히 식고 천천히 더워지는데 지금 그 기간이 가을에 한 달, 봄에 한 달 다 그렇게 됐어요. 빨라졌던 것 같아요.
4: 물속 풍경도.

0: 뭐 한 10년 전이랑 바뀐 게 실감이
1: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돌이 안 보였어요. 풀에 잠겨서 밀림 속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물은 숨을 곳이 많고 돌하고 먼 게밖에 안 보여요. 네.
2: 10년 뒤에도 고성 앞바다에서 대왕 문어를 볼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3: 지금 쇄신발이 돼가지고.
4: 네네네네.
3: 발이 다 저거다고. 아.
4: 대태령님 많은 분들 교육 시켜 보셨죠?
3: 아유.
4: 여러 명 하셨죠?
3: 한 열대 명 했어요.
4: 열대 명이요? 아, 영광입니다.
3: 다 이제 하겠다고 했다가.
4: 네.
3: 딱 이 빌 때까지 있다가 이제 사다리 딱 매달리니까.
4: 예.
3: 푸른 바다인가 바다인 줄 알았는데.
4: 예.
3: 거기서도 비가 나고 보니까 검은 바다인 거야, 검푸른 바다인 거야.
4: 그러겠죠. 아.
3: 딱 부둥켜 안고 못 들어가는 사람 있어. 못 나, 사다리를 못 나.
4: 네.
5: 오. 팔을 넣으세요. 네.
2: 우주복을 입는 게 꼭 이런 기분일까요?
3: 자, 앉고.
6: 와, 이렇게.
4: 네.
7: 제가 첫 느낌이.
5: 자, 당겨.
4: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얼떨떨하네요, 이게 약간.
3: 이게 직장이에요, 직장.
4: 네, 아, 직장이.
3: 직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출근한 거예요.
4: 되게 장소에 굉장히 흡수하네요.
5: 오. 어떻게 사장 아플 거예요, 그러면.
2: 무겁고 갑갑하고 또 조금은 외롭습니다.
8: 여기가 공기 빠지는 데고요. 요거를 이제 누르면 공기가 빠지고. 그래서 이걸 누른 상태에서 쭉 누른 상태에서 하강을 하고.
6: 이걸 머리로 이렇게 누르는 거라는데
2: 이사도 안 돼. 버튼을 누르면 공기가 빠지면서 몸이 가라앉는 겁니다.
8: 뿌려온 거예요.
3: 시험은 무조건 이거 빠지고 있어야지.
8: 네.
3: 이게 뭐야? 컴프레서 오마력이기 때문에.
8: 아.
3: 자동차. 타이어 있는구나 이거 같기 네. 때문에 금방 뺑뺑해진다고.
8: 아, 오마력.
3: 시위장 맞자 이게 전부야.
8: 아,
3: 계속 받아야 당장. 말도 안 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해야 된다.
8: 와, 이걸 평생 하신 거예요?
4: 어휴.
6: 천천히, 천천히.
8: 어휴.
2: 이땐 정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60kg 무게를 지고 천천히 바다에 들어갑니다.
9: 아직 내려가지 못하네. 속을 놔야 되는데.

0: 이런 거구나.
1: 아, 그 바닥이 낮아가지고 그래도. 아, 바닥이 근데 닿더라고요, 땅이.
2: 아니, 아니, 안 내려갔어.
1: 아, 안 내려간 거예요?
3: 네, 안 내려갔어.
1: 내려간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갔다고.
3: 안 내려갔어.
2: 몸을 일제 선을.
1: 네.
2: 무슨 넣으면서 몸을 일찍 지면서. 네. 일찍 일제 선을 생각하면.
4: 이번엔 호수 대신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3: 내려갔어.
4: 잠수복이 무거워서 몸이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는데요.
5: 계속 이 공기가 머리로 들어오면서 온몸에 있는 이 수트에 공기가 차면서 몸은 팽창되고, 이게 뜨는 건지 가라앉는 건지, 가라앉는다면은 얼마나 가라앉는 건지, 이게 바닥의 깊이가 가늠이 안 되니까, 물론 몇 미터인지는 알고 들어가는데 체감이 안 되니까 내 몸이 지금 어디쯤 있는 거지? 이게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0: 내려가는 기분은 알겠는데.
3: 나중에 귀 잘리면 일로 와요.
4: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0: 정오산 가는 거예요 지금?
1: 네, 뒤에. 이게 예. 건강이 엄청 좋아요.
0: 예,
1: 바닷가는 물방울이 깨지면서 나오는 산소. 산에는 나무가 이제 내는 산소.
0: 항상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1: 잘해야 돼. 네. 안 하면 안 돼. 네. 다 왔어, 다 왔어.
0: 예. 베테랑가의 산책길.
2: 여기가 비발 걷는 코스. 따라올 수 있어요?
1: 예?
2: 내 발로 한번 따라와 봐요.
1: 아니, 어디까지 하는 줄 알아요?
2: 저 위에까지.
0: 정말 당황했는데요.
1: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다신다더니.
2: 아니, 이거 끝나면 비표작이.
1: 이거 너무.
2: 예. 이거 운동, 잠수는 팔, 허리, 다리.
1: 예.
2: 이게 보완된.
1: 아, 이게 근데 이게 스쿼트처럼 된다. 오리 걸음처럼.
2: 예.
1: 되네. 이기는 거, 이기는 거.
0: 다 온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더라고요.
2: 이거 전신 운동 진짜 좋아요.
1: 예, 네, 그렇게 하네요.
2: 엄청 이거. 좋아, 이게.
1: 좋긴 좋은데. 근데요, 근데 진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
0: 결국 제가 베테랑보다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1: 아, 자고 싶네요.
2: 이젠 달리기.
0: 이럴 줄 모르고 겨울 점퍼를 입고 왔네요.
2: 원래 이 비표장에서 쐬야지.
1: 근데 전력 실주하면 우리 카메라들이. 다 찍지, 다 같이.
2: 자, 난 짧게 실력 운동하네.
1: 우리. 자.
0: 건강하게 더 오래 일하기 위한 베테랑의 운동 루틴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는 거지? 너무 좋네요.
2: 피곤해요.
1: 예? 다리 찍게요? 저 다리 유연성이 없는데.
2: 자, 돌기. 이거 머리 여기 10번 닦기.
1: 예?
2: 뒷짐지고.
1: 뒷짐지고요?
2: 뒷짐 군대.
1: 군대에서 하는 거죠. 우와. 왔다고. 안 되는 거 하지 말자. 이 좋은 거 아드님은 왜 같이 안 해요?
2: 자기 구속하지 말래.
1: 자기 구속하지 말래?
2: 같이 하자 말 안 해, 그죠?
1: 같이 하자.
2: 이 몸에 뱅기 이거라서. 인민군 군인 체조야.
1: 인민군? 네.
3: 군인 생활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2: 20년.
0: 박명호 베테랑은 북한 군인 출신입니다. 2006년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죠.
2: 제가 이제 중대장을 할 때인데 군인들 먹고 사는 문제를 자체로 알아서 해 먹으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일체 부식은 모두 자체 해결이에요. 자체 자력 갱생이라는 그 부활에 그 대신 뭔가 하면 해상으로 부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줘요. 나는 이제 농사보다 그쪽을 도전했어요.
0: 결국 자신의 몸 하나에 의지해서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머구리가 됐습니다.
1: 북에서 오셔가지고 왜 대진에 자리 잡으셨어요?
4: 이거 열리면 왔다 갔다 하면서.
1: 아, 이거 체북단이니까.
4: 네.
2: 그랬는데 오늘이 아니라 20년이 가네. 나타났어.
1: 아, 그래요?

0: 이제 진짜 머그리가 될 시간입니다.
1: 탈까요? 물 속으로.
2: 한 두 개.
1: 네. 네.
0: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1: 오늘 다 해주시니까 좋네. 해주시는 게 많이 잡아오라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3: 착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라고.
4: 이거 부담스러울 것 같아. 두 분이 해주시면 우선 3인 1조라 하는데.
0: 오늘따라 왜 이리 바다는 넓고 깊어 보이는지. 눈앞은 온통 검푸른 바다.
2: 돌멩이처럼 내려가면 돼, 돌멩이처럼. 귀가 허용하는 한.
1: 귀가 허용하는 한?
2: 내려갈 때 저 잠수평은 없어.
1: 아, 올라올 때는 어떻게 천천히 올라와야 돼요?
2: 그래,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와야지. 최대한 천천히. 그걸 하는 이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3: 저도 돌멩이, 저도 비치면서 올라왔어요.
2: 잡고, 손 잡고, 손 잡고!
1: 2번 여기 칸.
2: 한 칸 더!
0: 다들 긴장한 느낌인데요. 웃는 게 매력적인 베테랑도 내내 굳은 표정.
1: 누구를 생겨만나 구해줘야 돼요. 이런 걸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몰랐는데. 위에서 봐주신다고 믿고. 네. 믿음의 벨트네, 믿음의 벨트.
0: 이제 투구만 쓰면 끝.
1: 네, 다녀올게요, 선장님.
3: 머리 앞으로 살짝 숙이고, 머리 살짝 집어 넣어야 돼요. 아니, 몸을 숙이 말고, 머리만.
0: 투구를 쓰니 외부와 단절된 느낌. 제 불안한 숨소리만 더 크게 들리고요.
3: 이렇게 잘한다. 손 놓고.
0: 입수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요. 몸의 균형을 잡고 투구 버튼을 누르며 조금씩 하강하기.

0: 신기한 거 있다. 이거 뭐야?
1: 해파리를 보고 있자니 바다가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2: 말미잘, 그 다음에 미역, 이런 것들이 바다의 숲처럼 이렇게 생태계가 어떤 풍경을 자아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산이나 이런 것들이 언덕이 있는 것처럼 물 속에 굉장히 다양한 지형이 있더라고요.
0: 어디로 가야 해파리 있지?
1: 슬슬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3: 내려가서 손으로 내 몸을 밀어야 돼. 바다로 내 몸을 밀어야 돼. 그걸 잘 못해 처음에. 왜냐면 믿음이 안 가니까. 그래, 이 무거운 거를 내가 뜰 수 있나? 내려갈 수 있나? 뭐 이런 거. 근데 잘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물에 빠졌을 때 이게 몸이 안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살짝 뒤집어질 뻔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뭐 처음부터 바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1: 사실 제가 걱정이 많아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2: 배우러 왔습니다. 지금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4: 뜨거운데 다이빙 배우러 왔습니다.
1: 5개월 동안 틈만 나면 바다로 향했습니다. 특히 차가운 바다 수온에 적응하는 훈련을 많이 했죠.
5: 물속에서 이제는 좀 적응이 돼. 그냥 움직이잖아. 공기방울 보면 알래. 가만히 있는 공기방울하고 움직이는 공기방울하고 다르거든.
1: 머구리가 이동하면 공기방울도 따라 움직입니다.
5: 여기 들어가면 걱정이 없어지고 올라오면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6: 아, 그래요?
5: 여기 이제 여기서 보면 지옥 같이 보이는데 뒤가면 천국이에요.
1: 정말 든든합니다. 제가 뭐라도 잡아야 할 텐데요. 이번엔 멍게입니다. 어찌나 깊게 박혀 있던지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0: 아, 멍게 하나. 멍게 하나 잡았다.
2: 근데 이제 멍게가 되게 이렇게 따는 게 보이기엔 되게 쉬웠거든요. 베테랑이 하실 때 보면서 이게 올라와 있는 녀석을 손으로 그냥 훔치면 되는 거서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얘가 힘이 세더라고요. 갈고리로 힘으로 하려다가 한두 미는 이렇게 찢어놓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다르구나. 남이 하는 걸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였는데 내가 할 때는 다르구나.
1: 혹시 보셨나요? 바로 문어. 베테랑에게 배운 대로 해봐도 자꾸 빠져나갑니다.

0: 올라온다.
1: 올라오네, 맞네.
0: 전진.
1: 멍게, 어휴, 멍게. 멍게 잡았어, 멍게.
2: 멍게를.
1: 하트를 버리다가.

0: 다녀왔습니다.
1: 아유, 혼났어요.
0: 아, 문어가 한 마리에 어른거렸는데 사투를 거리다가 못 잡고요.
1: 왜 못 잡고 왔어요?
0: 다 보셨구나.
1: 아유, 문어한테 안 잡혀간 게 다행이지.
0: 아, 그러게. 저 하고 싶어도 손이 차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얼마나 있었어요?
1: 한 30분? 아,
0: 더 오래 있는 줄 알고.
2: 천천히 올라와.
0: 천천히. 천천히. 예. 아. 아이고.
1: 자, 앉아, 여기 앉아.
0: 아, 예, 아유. 와, 손이 너무 차요, 지금. 손끝이 시려요.
1: 물 어마어마하게 차, 지금.
0: 예. 그러네요.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눈앞에 보이는 거 막 획득하는데 정신 팔려.
2: 그게 바로 가장의 의무예요, 가장의 의무. 가장.
0: 가장의 의무. 야. 멍게 12마리. 아, 멍게 14개, 성게 5개.
2: 네. 지금 낮에 성게철이 아니라서.
0: 아, 그래요?
2: 알이. 예.
0: 있네요.
2: 이야, 올 여름 성게 잘 되겠다. 또 걸겠다. 이거. 그러니까
0: 성게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표준어로는. 자연산 성게전.
3: 직접 채취하시어서 드시는 거 어떠세요?
0: 맛있네.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제가 직접 먹어요. 성게 전. 이 맛에 어업을 하시는구나.
2: 이거 다시 하라고 하면 안 할 거죠?
1: 이거요? 오늘 아마 밤에 아마 꿈에 아마 문어 놓친 문어 계속 나올 거야.
0: 근데 지금 야, 그게 문어 놓친 문어 생각.
1: 잠이 안 와. 계속 나온다고 꿈에.
0: 아, 근데 지금 약간 호흡이 가쁘네요. 이게 빨리 작업하고 올라오니까 이게 와, 이 밑에서 그래.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1: 귀도 모응하고.
0: 예.
2: 아, 한 3시간 되면 몸이 나그네. 예. 수고하셨어요.
0: 아유.

0: 조업을 마친 배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장의 명물 휘문어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1: 오늘 전박의 문어가 없답니다.
0: 대왕 문어가 넘쳐나던 시절을 기억하는 어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2: 아유, 오늘 저도 어장 처음 들어가는 날인데 이렇게 나온 건 안 돼.
3: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여기서? 여기서?
4: 3년?
3: 그 30년 전보다는 문어 많이 뿌는 거예요?
4: 아유, 안 뿌는 거 같아요. 그럼요. 큰 문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5: 아, 네, 지금 문어가 좀 자라졌어요?
4: 자라지는 것도 있고. 작년도 안 나왔고, 올해도 안 나오고 지금. 계속 지금 어획고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많이 구멍기도 이렇게 조절해갖고 하고 있는데도 네. 수원하고 뭐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0: 바닷속 풍경을 직접 마주하는 직업. 머구리의 눈으로 바라본 바다는 신비롭지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바닷속 자원이 풍부했던 옛 시절을 지나 바다는 퍽 삭막해졌습니다. 밀림은 사라졌고 문어가 숨을 곳이 줄었습니다. 10년 뒤에도 베테랑이 대왕문어를 힘차게 건져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0: 좋은데
1: 우리 왔다
2: 아, 이거 왜 이렇게 없나?
3: 아, 아프면 뭐라고.
1: 아니, 물 좋아. 아니, 물 좋아.

0: 그냥 그만.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1: 지하철 타고 그래도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배를 타는데 또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0: 뭐 2시간 동안 잘 참을 수 있지? 하루.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상암을 도시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3: 아버지 간병 있으신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4: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3: 최대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4: 암 진단비 한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4: 큰병 걸리면 5년은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2번,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2: 상담을 요시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

0: 간병.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0: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3: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5: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5: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본명은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6: 원하는 공간 연출에서 원하는 컬러 연출까지 공간을 코디하다. 코디너.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9: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 1.
10: 웡!
1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2: 바실링 60개 치킨! 크크크!
13: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4: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5: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6: 진짜 맛있겠지?
17: 대박, 너무 맛있는데?
18: 떡이랑 같이 먹어봐.
19: 나도.
17: 닭고기가 킥이다.
16: 와, 쫄깃쫄깃하네.
20: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8: 배고파.
16: 잘 어울려.
20: 스테라 떡볶이.
1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21: 연분 홍꽃잎이 봄바람에 몸을 맡기는 계절. 꽃길 따라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22: 하동으로 와보신 적 있으세요?
23: 아니요,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22: 네. 어떻게 하동까지 오셨어요?
23: 하동에 또 꽃 필 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고, 제가 또 먹는 거를 좋아해서 꽃도 구경할 겸 겸사겸사 한번 와봤습니다.
21: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이자 크로스핏 강사인 소중한 씨. 힘과 체력만큼은 남부럽지 않다는 그가 섬진강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2: 무슨 되는 거예요?
18: 뛰어!
23: 뛰어!
18: 와!

0: 파동의 젖줄이자 어머니의 품과 같은 섬진강. 유유히 흐르는 강물 소리 따라 잠들었던 봄이 완연히 깨어났습니다. 이 찬란한 계절을 놓칠세라 떠나온 길.
1: 와. 와. 진짜 멋있는데요?
2: 와. 반갑습니다.
1: 와. 아버지, 이거는 뭐 자동차예요, 오토바이예요?
2: 넘버리 볼 때는 뭐 차 종류인데 오픈카를 하는데 오픈카가 이거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늘 같은 날 꽃이 좋으니까 이거 타고 한번 또 나와본 게지. 강에 가면 보물도 많고 하니까 보물도 보고 따고 그 해보려고.
0: 파동 멋쟁이 조상재 씨와 함께 섬진강의 보물 찾아 떠나는 길.

0: 양손 무겁게 짊어지고 찾아온 선착장. 오늘은 섬진강에 보물 찾기를 하는 날. 긴 겨울 버텨낸 봄 제첩을 채취하는 중이랍니다.
1: 금년에는 처음이거든. 아. 첫날에 오늘 저게 좀 제 피팅이 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2: 저는 제첩이 뭔지도 잘 몰라서 일단 네, 이런 거 잡는 거 자체를 처음 봐가지고. 네.
0: 제첩도 처음, 뱃일도 처음. 운동밖에 모르던 중한 씨에게는 오늘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새롭고 낯선 경험입니다.
3: 잘못을 간 거 안 들어가네.
2: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1: 제첩 잡는 거래. 제첩 잡는 거래. 거래이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물 속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고 이제 잡아 끊는 게다. 아 이거 조개가 자글자글하네. 이제 그 정도 채책이 많다는 게 눈에 안 느껴. 아따, 조개 많다. 이렇게 다리. 다리 가봐, 다리.
0: 제첩 구경하랴 떠내려가는 대야 잡으랴 정신없는 초보 일꾼입니다.
2: 아유, 계속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0: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올해 첫 제첩.
1: 이거는 이 노란 거에 네. 이제 황금색이다 해갖고 황금조개다 하고 네. 뭐 제첩이 하고 이제 이 지금 보면 이 지역이 모래반 뻘반이다.
0: 껍데기 색으로 자란 장소를 알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2: 아니 이게 먹는 거예요?
1: 인제 말 그대로 우리 꼬막 무바지 꼬막. 아. 반지락국.
2: 저는 작은 조개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이걸 먹는 건가, 네. 요리가 되는 건가 해가지고, 네.
4: 아버지, 잘못 데리고 온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요? 와, 오늘 이거 번지수 잘못 찾았어.
0: 이제 본격적으로 제첩잡이를 배워볼 시간.
1: 하는 게 보면은, 보통 힘 갖고 못 끄지. 한 끄봐, 이따 한 끄봐, 이따. 지금 이제 민식이 한 끄봐. 보통 힘 갖고 못 끄지.
0: 물 속에서 펄과 모래의 저항을 뚫고 제첩을 긁어 모아야 하는 고된 작업.
4: 어때요, 종환 씨?
2: 이게 쉬워 보였는데 힘이 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이거 조금만은 아니 쉬었다며 이게 와 그냥 힘을 그냥 배웠어요. 참이야 파파
2: 네 와씨 와 이거 아까 어떻게 올리셨어요? 안 올라왔는데 와
1: 근데 언제 끄다니 이래 전문대 이다가 거의 딱 해갖고 한 달이 있는데 야 뒤도 약간 뒤로 딱 따는데
0: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 가볍게 털어내는 것이 핵심.
1: 안 돼 이런 게 약간 뒤로 뒤로
0: 그런데 어째 좀 엉성하죠?
1: 자꾸 이제 뒤로 가는데 그 자리에서 갖고 해야지.
2: 아니 근데 이거 뚫린 것 같은데. 아, 이거 뚫려가지고 물이 다 튀는 것 같은데. 아, 갑자기 물이 다 들어.
1: 나가.
2: 물이 지금 다 들어가. 또 여기 뚫려.
0: 의욕이 앞섰던 걸까요? 결국 구멍 엔딩.
2: 아, 물이 지금 다 젖었어요.
4: 그때 못하고 엄마 죽었어요.
1: 장어 비싼 긴다.
2: 아니, 이거 수채 입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안 되는. 추워서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4: 올라가세요.
2: 물이 너무 많이 들어.
0: 운동으로 다져진 강철 체력도 섬진강 물속에서는 속수무책. 심기일전하고 다시 일손을 보태는 중한 씨.
2: 아, 박노만.
1: 그래, 빨리 봐. 이거 넘어서. 오!
2: 많이 잡아.
1: 대박, 대박. 아이고, 많이 잡았다.
0: 봄 햇살을 머금은 듯 반짝이는 황금빛 재첩들. 이제 섬진강이 내어준 귀한 선물 맛보러 갑니다. 깨끗이 씻어 해감을 마친 재첩은 뜨거운 물에 단숨에 삶아내는데요.
1: 이 끓일 때 확 해줘야 센불에다 해야 입이 벌어지는 게 싹 벌어지지.
0: 대를 이어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조상재 씨 부부. 남편이 재첩을 잡고 삶으면 아내는 요리를 합니다. 재첩을 가득 넣어 전부터 노릇노릇 부쳐냅니다.
4: 비싸니까 재첩도 맛있겠지. 맛지요?
0: 여기에 뽀얀 육수 가득 담아낸 봄의 보약 재첩국도 빠질 수 없죠.
4: 재첩 잡아오면 뭐 해드셨어요?
5: 재첩 해무침. 재첩 수제비도 해먹고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4: 요즘 제철이 제일 맛있어요?
5: 예, 봄 제철이 제일 맛있어요. 겨울에 내 땅속에 있다가 봄에 처음 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2: 아우, 음식 옵니다.
4: 좋겠다. 많이 잡았어요. 네. 많이 드세요.
2: 네. 이게 제가 잡는 건가요?
0: 이게 바로 하동이 자랑하는 봄 제첩 정식. 입맛 돋워주는 새콤달콤 제첩 무침 먼저 맛을 보는데요. 김 위에 제첩 무침을 듬뿍 올려 싸먹는 게 하동 사람들이 말하는 제첩 무침의 정석.
2: 처음 먹어보는데 제가 잡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맛있고 시원하고 국물도 신선하고. 근데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도 맛있나요?
1: 매모다. 물수도 맛있고 시원하고 지리시다. 매일 쌈도 해도.
0: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봄의 맛입니다.
2: 확실히
1: 기분이 더 나가.

0: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 제첩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이제 두 번째 보물을 만날 차례.
2: 왔다! 꽃이 많네. 어?
3: 이게 벌써 얼마나 많네. 지금 바닥속에 한번 인식으로. 진짜 보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 그대로 벚꽃, 벚꽃 필 때 이 꽃이 핀다 해갖고.
0: 신기한데?
4: 진짜 꽃 핀 것 같아요?
0: 네, 진짜 약간 꽃 모양 같지 않아요?
1: 벚꽃 필 때 가장 맛있다는 거대한 강굴 벚꽃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섬진강 하구, 오직 이곳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별미인데요. 한 달에 보름 정도만 채취할 수 있는 귀한 몸, 일반 굴에 비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2: 쪽감 있으면 물 따지고 독성이 있어갖고 못 먹는 게다. 지금 이 시기다, 딱 물 시기다. 최고 맛있다고 하더라고.
5: 그럼 맛도 좀 다르겠네요.
2: 맛도 입으면 물이 보면 겁내 짭은데 입으면 안 짭아.
5: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그렇지. 아니 못 먹는 게 나가 이렇게 해줄까?
1: 우유빛 속살로 꽉 찬 벚꿀.
5: 아, 이거 진짜 먹어도 돼요?
2: 아, 막 걱정하지 마고.
0: 와,
2: 다 기이하긴데.
0: 아, 진짜 맛있는데요? 아, 진짜로 맛있는데. 싱싱하고 좀 비린내가 안 나는 맛? 그런 비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와.
1: 씹을수록 퍼지는 진한 풍미와 입에 꽉 차는 식감까지 먹어본 사람만 아는 봄의 호사랍니다.
6: 다 귀한 게 연마수 사능이다.
1: 한창 벚굴에 빠져있던 그때 갑자기 배와 씨름 중인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인가요?
4: 아니 지금 배가 왜 이러는 거예요?
2: 물이 썩비갖고 물이 빠져있다. 자, 한다.
1: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바로 힘. 운동으로 다져진 중한씨의 팔 근육이 드디어 실력 발휘를 합니다.
5: 힘은 좋죠?
2: 아유, 힘 좋네.
5: 그릇 못 따도 힘은 좋죠?
1: 고생 끝에 맛보는 벚꽃 구이. 고소한 향기에 이끌려 찾아온 동네 친구까지 합세해 벚꽃 파티가 벌어졌는데요.
2: 놀러 오고, 벚꽃도 맛도 보고, 물 보고, 어디서 저만 찾으면 됩니다. 네.
7: 벚꽃!
8: 벚꽃 위하여!
1: 놓치기 아까운 계절의 맛, 제철의 맛을 찾아 하동으로 떠나보실래요? 1년에 딱 70일, 오직 봄에만 반짝 허락된 계절 진미가 있습니다. 실처럼 가늘고 작은 몸집과는 달리 존재감만큼은 대어 못지않게 강렬하다죠.
9: 봄에는 꼭 드셔야 돼요. 이 봄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실치잖아요.
10: 실치가 꼭 좋고.

0: 술술 넘어가지고.
1: 지금 먹어야 제철이야. 좀 더 있으면 없어서 못 먹어.
2: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는 찐 한정판. 실치 맛 좀 보실래요? 충남 당진의 장고항. 조용한 항구가 들썩입니다. 제철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요즘이지만 오직 이맘때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제철 음식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장고항은 작은 것들의 전성기. 통통하게 살 오른 꼴뚜기도 있고요. 어머나, 앙증맞은 너는 누구니?
3: 이게 뭐예요?
4: 이거 여기서는 귀꼴뚜기라고 부르고요. 정확한 명칭은 주머니 귀 오징어예요. 머리에 귀가 다 이렇게 귀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귀로 이렇게 수영을 해요. 그래서 귀꼴뚜기라고 불러요.
3: 여기 요즘에 나오는 거예요?
4: 네, 실치가 잡히는 두 달만 잡힙니다. 그것도 살이 때.
2: 아는 사람만 찾아 먹는다는 귀한 몸이랍니다.
4: 귀여워도 보면 돼요.
2: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죠. 사람들 발길 불러모으는 장고항의 인기 스타. 봄의 명물 실치입니다.
3: 얘가 왜 실치라고 그러세요?
5: 아, 실치가 배도라치 치어 새끼인데요. 칼슘이 많아서 1년에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달 반. 귀한 아이예요. 한번 드셔봐. 진짜 맛있어.
3: 머리가 진짜 크신 거예요?
5: 진짜 해요. 내가 미용사잖아.
2: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묵으셨대요?
5: 요식당 사니까 좀 깔끔한 게 좋지 않아요?
3: 머리카락이 빠지잖아. 여기 이단에서 삼단인데요? 이단에서 삼단이신데요?
5: 나는 정고. 나는 그래서 3단. 저 언니 2단. 손님들 그래서 머리 못 잘라요. 손님들 머리 보고 와서.
3: 우리 머리 색깔이 실치 색깔이 똑같아요.
5: 아, 그래요? 나 암실치야.
2: 이 시기엔 실치만큼 귀하고 어여쁜 존재가 없으니 실치 닮았다는 말이 최고의 찬사나 다름없다죠.
6: 네. 실치 왔어요.
7: 내가 인천 오빠가
3: 여기
7: 좋다고 했다.
2: 3월부터 5월 초까지 딱 70여일만 맛볼 수 있다는 실치회. 매콤새콤한 양념과 아삭한 채소를 함께 버무린 회무침이 단연 인기인데요. 1년을 기다린 실치의 맛.
5: 맛있구만.
2: 맛있다는 소리가 절로 터져나온다는 손님들. 해마다 장고항을 찾아오게 만든다는 실치의 매력이 궁금한데요.
8: 이게 뭐라 그러냐면 약간 이게 내장이 있다 보니까 약간 쌉스름한 맛이 있어요. 이게 조그만큼 것 같아도
5: 싱싱하고 약간 씁쓸한 맛, 그 맛. 봄에 느낄 수 있는 것. 봄나물도 그렇잖아요. 약간 씁쓸한 맛, 그 맛으로 오는 것 같아요.
2: 겨우내 자던 입맛을 깨우는 쌉싸름한 바다의 봄. 그 매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통한다죠.
1: 이게 진짜 달아. 지금 시기 나오는 건 달아. 나뿐이 아니고 먹어본 사람들은 진짜 달아. 회보다도 더 맛있다고 할까? 우리는 누구 뭐를 먹을래? 실치 먹지.
2: 이 맛이 바로 제철이 가진 힘이겠죠?

0: 단속하러 오신 거예요?
1: 네. 아니 아까 먹고 이제 가서 바람 쐬고 이제 갈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얘기하고 뭐, 갔으니까 제가 이제 당진에 사니까 이제 실치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여기 같이 모여서 먹고 이제 여기 또 바람 쐬고 구경하면서
0: 이거는 사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0: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와요. 감사합니다. 네. 네. 친구들 가있어요.
2: 육지가 들썩이는 만큼 바다도 바빠지는 요즘 새벽부터 바다를 오가며 실치잡이가 한창이랍니다.
0: 이게 가까이에서 나와요?
3: 아, 그럼요. 연안에서 잡히는 게 실치예요. 근데 기온이 상승되면 다 먼 데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이 장마 앞에서 잡힐 때예요. 치어 때.
2: 긴 자루 모양의 그물을 이용해 조류의 흐름 따라 그물로 들어온 실치를 걷어들이고 있는데요.

0: 살아있을 때는 투명한 빛깔을 띠는 실치. 물 밖으로 나오면 금세 죽고 맙니다.
1: 살아있을 때 실치가 정말 꿀맛보다 더 좋아요. 색깔이 아주 투명하잖아요.
0: 뱃사람만 아는 특별한 맛이랍니다.
2: 아니 막줄이 어떻게 해요?
1: 아이고 뭐 같이 먹고 사는 거죠.
0: 좋은 건 나눠 먹어야 더 맛있는 법. 덕분에 갈매기도 포식합니다.
1: 입맛이야 뭐 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들이나 다 똑같아. 새들도 저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지 뭐 맛없는 거 먹겠어요?
0: 이제 실치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항구로 돌아갈 시간. 귀한 몸 가득 싣고 신나게 달려갑니다.
2: 실치 많이 잡았어?
1: 아이고 많이 잡았네.
2: 아이고 다행이네.
1: 자 여보 실치 건지시오.
0: 남편이 실치를 잡아오면 이제부턴 아내의 몫. 나무 꼬챙이를 이용해 일일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게 전통적인 실치 손질법이라는데요.
2: 저거는 못해. 안 돼. 아, 안 그래요. 올로질 이렇게 나란히 쭉 올로질하래. 이것도 몇십 년 한 사람이야.
3: 나란히 쫙 올라와요?
2: 네.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안 올로지. 그리고 우리들은 벌써 노하고 이렇게 쫙 올로지.
0: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을 다해서 살피고 골라내는 작업이죠.
2: 네, 장고왕이 고향이에요. 장고왕에 떠나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실치 때문에. 아침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실치를 일을 안고 가면 학교 보내질 않았어요.
0: 평생 실치와 동고동락 해온 처녀 총각이 만나서 여태까지 살아왔으니 이 작은 생명이 부부에게는 곧 삶의 역사입니다.
2: 한꺼번에 치켜줘?
4: 예, 네, 뭐 한꺼번에 쳐.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0: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당진 사람들에게 실치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소울푸드나 마찬가지.
3: 이거 가려면 뭐 해주세요?
4: 이제 동네분들이랑 회.
3: 무침도 해먹고.
4: 무침도 해먹고, 부침도 해먹고, 국도 끓여먹고.
2: 바로.
1: 아, 인천 누나가

0: 먹고 싶대요.
1: 뜯어
0: 빼야지만. 옛날에 우리도 이거 잡았어요. 몽통구리 잡아가지고.
1: 5kg 5kg. 5kg.
2: 5kg.
0: 예.
1: 옛날에 이거 산들포에서 많이 했었어요.
0: 많이 했었죠. 그 먹을 줄 아는 게 타러 다니죠. 고수고요. 예, 먹으면 실감, 저 입에 씹는 맛도 있고 꼬들꼬들하고 맛있어요.
3: 시일치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 휘몰침이 전부가 아닌데요.
1: 옛날에는 실지국을 잔치 지낼 때 실지국을 끓여서 먹었어요. 애로부터 실지하고 시금치하고 궁합이 맞았대요.
2: 이거는요?
1: 친정엄마가 먹었어요.
3: 실지가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 된장국에 감칠맛을 더한다죠. 여기에 달큰한 시금치와 칼칼한 고추까지. 시일치 듬뿍 넣어 부쳐내는 고소한 시일치 전도 빠질 수 없다는데요.
4: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아욱인가? 아욱.
2: 맛있는데?
1: 예, 들어가면은
4: 못 자릴 때면 이 실치 넣고 시금치 국 끓여 먹었어요. 그건 별미지, 당진에서는. 못 자릴 때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응.
5: 이거는 한철 잠깐 나오기 때문에 그 질릴 시간이 없지. 바로 먹고 끝나니까.
3: 누군가에겐 색다른 봄철의 별미로, 누군가에겐 추억의 맛으로 기억되겠죠. 장고항의 그리운 풍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곳. 뱅어포로 더 잘 알려진 실치포 덕장입니다. 이제 장고항에 단 두 집만 남았다는 실치포 덕장.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면서 오늘도 실치포를 띄우는 중이랍니다.
6: 그래서 탁 뿌리면 이게 한 장이 나오게, 물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게끔, 이게 기술이에요. 이렇게 해야 쫙 퍼져서 이쁘잖아요. 얘가 뭉쳐다니면은 실치장이 이거 구멍이 뚫어져요, 이렇게.
3: 한때는 온 동네가 실치포로 장관을 이뤘다죠.
6: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름답다고 보기에는 실치가 많이 뜨는, 많이 떠넣은 집이가 부자라고 생각을 했죠. 많이 잡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 이 집이 많이 떴고, 이 집은 조금 떴구나. 오늘 많이 잡아서 많이 돈을 벌겠구나. 그 생각이었죠.
3: 집집마다 실치를 잡고 말리는 게 일상이었던 그때는 마당에 널린 실치포 양이 그 집의 부를 상징하던 지표였답니다.
2: 왜 이거 실치인데 여기는 왜 자꾸 뱅어포라 그래요?
6: 얘가 실치가 맞는데요. 그 서울분들이 얘를 뱅어포랴.
3: 뱅어가 자취를 감추면서 그 자리를 실치가 대신하게 된 건데요. 예전엔 이 실치포가 밥상 위 최고의 밑반찬이었습니다.
6: 아주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때는 회를 안 먹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쓰끼르다가 이제 딴 회를 팔 때 봄이면은 쓰끼를 조금 줘봤어요. 그래서 초장에다 찍어 먹으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7: 그리고 우리 저 하나뿐인 처제.
8: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소화하니까 그죠? 잠깐만 힘들면 되거든. 한 열흘 정도만.
3: 언 땅을 뚫고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 물도 비료도 없이 오직 자연의 힘만으로 길러내고 있답니다.
9: 얘들이 센 놈이야. 아주 강한 놈이야. 주인하고는 다르지 이제.
3: 하지만 그만큼 짧아지는 수확의 순간. 봄볕 머금으면 금세 쑥쑥 자라는 탓에 1년에 최대 열흘 정도만 수확이 가능하다죠.

0: 그런데 가만 보니 모두 자세가 똑같습니다.
1: 왜냐면 여기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는 것보다도 한 다리가 올라가야 좀 편하거든, 이렇게.
2: 미끄러지잖아요. 그리고 비 온 날은, 비 오고 난 다음 날은 못 하고 있으면 이게, 저 뭐야, 다른 명의를 막 밟아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만큼 경사가 좀 심해요, 저희들 산은.
0: 가파른 산비탈에서 온종일 허리 한번 못 펴는 고된 작업이지만 1년을 기다려온 순간이기에 즐겁기만 하다는 가족.
3: 달다, 근데 계속 씹으니까.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그런 맛이 나요.
4: 근데 이 맛은 매년 똑같은 거 아니에요?
3: 맞아요.
1: 1년을 기다렸는데 왜 다 같아요? 1년 동안 참았는데.
2: 근데 이게
1: 맛이 다르지.
2: 이만큼 커야 또 이렇게 마늘 향도 나요. 좀 어린 것 따면은 맛이 또 안 나요.
1: 또 이거 오래되면은 너무 뭐 좀 두터워지고 질겨요. 예, 뭐 모든 저 농산물 다 그렇지만 그 제철이 있으니까 제철 이때 딱 먹어야 제맛이고 아주 그 향도 강하고 맛도 좋고.
0: 잎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지금이 딱 먹기 좋은 시기. 알싸한 맛이 매력적인 생잎은 오직 이 순간에만 맛볼 수 있다죠.
1: 냉장고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 안에 많이 있죠? 지난번에 했던 거. 예.
4: 근데 따자마자 이렇게 바로 가서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1: 예. 그래, 이제, 이, 열이 좀 식고, 얘들 열이 많아요.
4: 얘네들은 저장성이 얼마나 돼요, 저장이?
1: 뭐, 일주일? 일주일 열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4: 그때까지 다 못 팔면 어떻게 돼요?
1: 그, 아니, 팔아야죠.
5: 어, 이제 비 오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들리는데요?
2: 아니, 하우스에 있으면 빗소리가 들리면 뭉치가 있잖아요.
5: 네.
2: 이런 날 부침개 부쳐야 되는데. 부침개 부칠까요?
0: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시작된 부침개 파티. 비 오는 날 부침개는 만고 불변의 진리죠.
2: 이가 좀 익으면 이렇게 좀 올라와요.
0: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도 맛은 최고라 자부한답니다.
2: 일단 한번 맛보세요. 자. 맛이 어떤지.
5: 그냥
1: 상큼하다. 고소하고.
5: 바삭바삭해.
1: 밥 먹고 있네.
2: 감사합니다, 우리 윤갱이.
5: 마늘 한껏 산 맛도 좋고. 달아, 달아.
1: 달아.
4: 달아요?
1: 달아.
5: 이 마늘의 알쌈이 없어지고 잘 큰 맛만 있어요.
1: 단맛이 더 올라오는데 왜 그러지?
2: 익으니까
1: 열이 가해진 건가?
2: 그렇겠죠.
0: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은은한 단맛. 함께 나누니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5: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네, 뷰도 좋고 맛도 있고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한 자리 모여서 이런 시간 가지는 이 자체가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0: 자연이 내려준 선물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0: 다시 시작된 작업 시간.
1: 채취해서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2: 아니,
3: 검토 작업이 필요해요. 상품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0: 창고에서 열을 식힌 산마늘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피는데요. 찢어지거나 상한 잎을 선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 두 분 안 계시면 네. 둘이서 이거 하루 종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다음 주 또 친 뭐야 다른 언니도 오고 와서 또 해줘요. 제가 잘 못하니까. 저는 손이 좀 느세요.
4: 근데 장아찌는 요즘 판매하는 게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때밖에 못 드시니까 이거 전 김치 그다음에 뭐 생지리 이렇게 해서 나물 해서 정말 이때밖에 못 먹 드시는 거니까 그렇게 드세요. 맛있게 좀 많이 드세요.
1: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4: 여기 피디님한테 그랬나? 그거는
2: 광고승발입니다.
4: 그건 삭제하고 다시 할까요?
0: 이때를 기다린 건 가족뿐만이 아니랍니다.
2: 해마다 오시는 저희 다 단골 손님이세요. 여기 너무 좋아하세요.
1: 직접 사러 오세요?
5: 네. 네, 김천에서. 며느리도 주고요. 딸도 주고요.
1: 그래도 되게 이천을 잘 알고 오셨네요.
5: 여기만 노리고 있죠. 저기 이때쯤이다. 그 집에 가계부에 다 적어놓으니까. 쌈도 싸먹고요. 장아찌도 하고요.
0: 벌써 4년째 방문하고 있다는 단골 손님. 매년 놓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전해주고픈 제철 맛이랍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산. 윤창효 씨에게 산은 남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6: 자, 배수로 가자. 굿, 굿. 오. 제 반려견. 아까 보았던 그 미기나무는 반려작물, 얘는 반려견. 제 부자죠?

0: 짜잔, 여기가 바로 뷰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뷰 포인트. 이야, 한번 보세요. 이야.
1: 이곳에 앉아 변치 않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11년 전 그날이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0: 그래서 산에 뭐가 있나 하고 이제 시골에 산이 있으니까 와봤죠. 와보니까 뭐 그냥 들어갈 수도 없고 우거져가지고 그랬는데 산 마늘을 한번 심어봤죠. 시험삼아. 10월 말쯤에 이제 와서 모종을 심었는데 그러다가 이듬해 2월 말경에 궁금해서 이제 눈이 있는데 올라오보니까 모종이 요만한 게 나와 있는 거야.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뭔가 탁 흐르더라고. 눈에서 눈물이.
1: IT 회사를 운영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젊은 날 돌아보니 남은 건 상처 입은 몸과 마음뿐이었습니다.
0: 우리 인간들은 말이야 그렇게 잘해줘도 배반하고 뒤통수 치는데 뭐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우리가 상처를 입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은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큰 것을 베풀어주니까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1: 산은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끝. 저녁 메뉴 역시 산마늘입니다. 쫑쫑 썬 산마늘을 가득 넣은 된장국부터 정성스레 말아낸 쌈밥과 매콤한 산마늘 김치

0: 시까지. 여기에 화룡 점정은
1: 삼겹살에 단마늘. 아, 수고했습니다.
2: 맛있겠다.
0: 갓 딴 산마늘 잎에 고기 한 점. 기름진 삼겹살의 알싸한 맛이 더해져 환상의 맛 궁합 자랑한다죠.

0: 너무 아파요.
1: 이 맛을 잊지 못해 매년 산을 찾는 거겠죠.
2: 식감이 틀려요. 이거 먹으면, 그리고 또 마늘 안 넣어도 향긋한 마늘 향도 나고 하니까 더 건강해진다는 느낌?
1: 땀 흘려 일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하지만 귀한 제철의 성찬. 이 맛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2: 된장이랑 버무니까 정말 맛있어. 또 다른 색다른 맛이다.
3: 고소한 맛도 나니까.
2: 네, 너무 맛있다.
4: 야, 1년에 딱 이때뿐이야. 이때밖에 먹을 수 없으니까.
3: 우리 명예는 벚꽃이랑 같이 오잖아.
1: 자연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기쁨을 잘 알고 있는 가족입니다.

0: 있어서 타고 해서 다시 한번 가고 있어요.
1: 왜요?
0: 맛있는 걸 많이 줬어요.
1: 소문에 의해서 해주는 밥 먹으러 가요.
2: 밥 잘 주는 예쁜 섬 이수로가 들썩입니다.
3: 이 몽고까지 어떻게 선물도 받아요?
0: 이거 먹으러 왔어요.
2: 바로 제철 맞은 봄 멸치 때문이죠.
4: 이제 5월달 되면 산란기가 돼갖고 이제 기름도 차고 알도 있고 이래가 굉장히 맛있어 그철 때문에.
2: 계절에 따라 맛도 크기도 즐기는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멸치.
5: 보통 일반적인 멸치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게 없고 멸치인 줄 모르겠어요. 가을 만에.
2: 봄바다의 생명력 가득 머금은 봄 멸치 먹어보셨나요? 경남 거제, 을포항의 새벽은 참 바쁩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캄캄한 바다를 가르는 이유. 어스름 가득한 새벽녘에 가장 활발히 움직인다는 봄 멸치를 잡으러 떠나는 길입니다.
6: 내 거. 부위 끈지라 이 말입니다.
2: 제철 맞은 멸치대가 근해로 몰려오는 요즘 멸치가 오가는 길목에 기다란 그물을 성벽처럼 세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유자망 어법. 조류를 탄 멸치가 제 발로 와서 걸리길 기대하는 방식인데요. 30여 분 기다림 끝에 건져 올리기 시작한 그물. 은빛 멸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무려 1k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에 주렁주렁 매달린 멸치떼.
7: 오늘은 언제보다 작지? 멸치가 작다.
6: 물이 차와가지고 아직 안 커요. 멸치는 많은데 작으니까 안 걸려. 기온이 한 17도, 16도 이리 떠야 하루하루 이렇게 커가지고 걸리긴데 아직 작아요.
2: 설상가상으로 굵어진 빗줄기.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빗속에서도 작업은

0: 뿌듯함이 밀려온다죠. 작업을 마친 멸치의 일부는 횟감으로 쓰이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액젓용으로 판매된답니다. 선도가 생명이기에 즉석에서 액젓을 담그는데요.
1: 갈미르치는 염무고 살이 단단해가지고 국물이 잘 나오고 봄미르치는 알도 통통해가지고 살도 많고 국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봄미르치가 많이 알아줍니다. 배합이 잘 때야 애기 맛있어. 소금하고 멸치하고 이게 배합이 7대3이 들어가야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액밭도 이 변화가 없고 좋아요.
0: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누군가의 식탁에 봄 기운을 전달하겠죠. 이제 봄 멸치 맛보러 이수도로 떠납니다. 거제 시방항에서 배로 10분 남짓, 한가로운 풍경을 간직한 섬이지만 하룻밤 묵으면 스기 식사를 정성껏 차려주는 1박 3식의 섬으로 유명하답니다.
2: 얼마나 이쁘나?
3: 이거 너무 좋아.
2: 요거 요거 배나무가 있는데 진짜 이쁘다.
3: 배나무가 이.
2: 요거 봐봐. 아닙니다. 이거랑 경치가 좋으니까.
4: 이수도는 와본 적 있으세요?
2: 작년 재작년에 한번 와봤어요. 6월달에 한번 와봤는데 왜 코스모스 닮은 노란 꽃 있죠? 그 꽃이 이게 거의 뭐 꽃밭 위로서 피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0: 봄의 이수도는 황금빛 금계곡 대신 하얀 백꽃이 수줍은 인사를 건넵니다.

0: 고즈넉한 섬 풍경에 푹 빠져 걷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밥대를 놓칠 수는 없죠. 신경환 선장이 새벽 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멸치.
1: 지금은 4, 5, 6월까지는 멸치 조림하고 멸치 튀김하고 멸치 무침하고 나가요. 그래 손님들 주려고 지금 멸치 손보고 있어요.
0: 남편이 바다에서 건져 올리면 아내는 정성으로 상을 차려냅니다.
1: 하나, 도시리 여기네. 하나, 여기 있네. 맛있어?
2: 얘도 엄청 해놓고 호강하네요.
1: 응, 호강이야, 얘. 할배를 잘 만나가지고, 할배 싱싱하게 잡아오면 먹고, 안 싱싱하면 안 먹는다니까.
2: 오래되셨어요?
1: 네, 여기서 이수도 장사한 지 한 10년 다 돼가요. 일발삼시간지. 지금 이수도가 일발삼시간지 11년 차거든요. 내가 이제 9년, 10년 다 돼가. 한 고기만 잡다가 옆에 이제 이게 구비 붙어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이도 밥 장사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게 됐어요.
0: 뱃사람들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음식에도 정성을 다한다는 아내.

0: 아들 자 아들 단계 먹어. 맛있어? 맛있어? 우리 감독님 욕보시는데 먼저 드세요. 맛이 어때요? 부드럽고 맛있죠?
1: 감사합니다.
0: 피디님도 많이 드셔. 밖에서는 못 드시는데.
1: 잡으면은 먼저 맛보기도 하세요?
0: 우리가 맛을 봐야지 손님들한테 또 아 맛있어서 대접을 할 수 있어.
2: 맛도 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손님 맞이 요리가 시작됩니다.
0: 이제 5월달 되면 산란기가 돼갖고 이제 기름도 차고 알도 있고 이래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철 되는데.
2: 갓 잡은 멸치는 비린내 대신 달큰한 바다 내음을 품었다는데요. 멸치살에 갖은 채소 더해 무친 멸치 휘무침부터 멸치 조림도 빠질 수 없죠.
0: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럼 뭐 멸치를 또 넉넉하게 드려야지. 우리가 잡으니까 좀 넉넉하게 드리려고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상추하고 쌈 싸먹으면 맛있어요. 제철이 돼가지고.
2: 푹 졸여 뼈째 씹어먹는 멸치 조림까지. 금세 멸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손님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시간. 은빛 멸치로 차려낸 봄 밥상이 차려집니다.
3: 이거 말고 다른 거 나오고 그냥요.
4: 우리 포차에서
2: 입안 가득 퍼지는 봄 기운.
5: 세 번째 왔어요. 오늘 세 번째. 작년 4월 요만 때 오고 6월 달에 오고 오늘. 맛있죠. 봄에 나는 멸치, 실치, 쭈꾸미. 겨울에 지친 몸을 원기 회복.
6: 서울서 여기 속까지 왔는데 서울서 이걸 어떻게 해 먹어요?
1: 서울서 오셨어요?
0: 네.
1: 아니, 이 몽구까지 어떻게 손을 들고 왔어요?
6: 이거 먹으러 왔어요.
2: 제철이 주는 즐거움에 푹 빠진 손님들.
7: 멸치 쌈인데
2: 멸치 쌈 하나에 세상 시름이 다 녹아내린답니다.
7: 아, 꿀쌈입니다, 꿀.
8: 감사합니다.
9: 잘 먹겠습니다.
8: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어요. 어머,
1: 갑자기 박수를 왜 치시는 거예요?
9: 어? 즐거웠어.
10: 맛있다고.
11: 이렇게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 어?
11: 멸치
10: 하나도 없어요. 맛있다.
1: 아니 이게
2: 도시에서는 좀처럼 맛보기 힘든 요리라는 걸 잘 알기에 이수도의 밥상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답니다.
0: 질리지 않고 맛있어요. 서울에서 이걸 못 해먹죠. 회를. 이 말라서 잡아먹고 맛있으니까.
6: 보통 일반적인 멸치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게 없고 멸치인 줄 모르겠어요. 그냥 배?
0: 어, 잘 오셨네. 오신다고 고생하셨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12: 아이고, 맛있습니다.
0: 멸치하고 멸치 맛이 맛있습니까?
2: 손님들 배가 든든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아내. 밥도 반찬도 모두 무한 리필이라죠.
0: 멸치 무침 맛이 없습니까? 안 드셨네?
12: 리필 세 번
0: 했어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싱싱하니까 첫째. 그래서 도시에서는 바로 잡는 걸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분 좋죠. 내가 이제 노력한 만큼 손님들 와서 만족하면 제가 보람도 느끼고.
2: 봄 멸치 덕분에 이수도의 봄은 오늘도 풍성하고 행복합니다. 계절이 온기를 품으니 사방이 활기로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향긋한 나물내음이 진동할 때면 손님들 발길 붙

0: 별미 중의 별미라는 고소한 멸치튀김.
1: 손님 사이에 나가는 거 튀김도요?
2: 아, 점심에는 안 나갔네요. 오늘 금방 잡아온 거. 자, 우리 딸 고생하는데, 아! 맛이 어때?
3: 맛있다.
2: 우리 아들.

0: 잡는 시장의 인기 스타. 바로 봄나물 전입니다.
1: 이게 시장에 오면 이게 튀김 소리와 함께 참을 수가 없네요, 이게.
2: 감사합니다.
3: 여기?
2: 네, 거기 네.
4: 진짜 맛있어요.
5: 달래동 같은 거는 쉽지도 않으니까.
3: 이런 것도 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물은 봄이니까. 봄나물이잖아요.
6: 전혀. 그래서 노릇노릇 해야 맛있는 거죠.
0: 아는 맛이라 더 무섭다는 봄나물의 유혹 속으로 빠져봅니다. 추억과 정이 살아있는 5일장을 찾았습니다. 끝자리가 3일과 8일인 날이면 어김없이 활기가 넘쳐나는 곳이죠. 수많은 노점 중에서도 유난히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곳. 고소한 기름 냄새 풍기며 익어가는 전 때문이랍니다. 수북하게 쌓인 전이 먹음직스런 자태를 뽐내니 그냥 지나치기란 쉽지 않다죠.
7: 네, 두릅전 하나만 여기 앉아서 먹을게요. 아, 일부러 여기 이거 먹으려고 찾아왔어요. 여기 양평시장. 얼마 전에 알게 돼가지고.
0: 이미 입소문 자자하다는 할머니표 봄나물 전. 나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는데요.
6: 여느 때는 이렇게 안 많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만 그냥 줄을 쓰고 난리가 쳤는데 오늘은 생각 이로 손님 많아. 내 복이야. 오늘 내 복. 내 복.
0: 오직 제철 나물만 사용하는 건 물론 반죽은 그저 거들 뿐. 나물을 아낌없이 넣어 부쳐낸 넉넉한 인심이 인기의 비결이라죠.
6: 냉이에요. 이제 냉이전도 오늘 끝이에요. 예, 이제 꽃이 펴가지고 못 쓰겠어요. 예.
0: 철 따라 나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 또한 문전성 씨의 이유.
3: 사장님 이게 뭐예요?
6: 어떤 거?
8: 구름
3: 미나리. 구름 미나리?
8: 구름은 15,000원.
3: 미나리는?
8: 미나리 5,000원. 원래 구름이 비싸요.
0: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라는 두릅 전. 옛말에 봄 두릅은 금, 가을 두릅은 은이라는 말이 있죠. 귀한 봄 두릅도 한가득 넣어 노릇노릇 붙여냅니다.
9: 어? 뭘 먹을까? 막걸리 한 잔 먹을까?
10: 아니, 우리는 놀러 왔으니까.
9: 놀러 왔으니까.
10: 아, 예, 찍어서 인증샷 하려고 그러는 거죠.
0: 나물 맛 좀 아는 사람들에겐 이곳이 바로 참새 방앗간.
9: 그럼 그 15,000원이야.
0: 갓 구워낸 두릅 전 맛 좀 볼까요?
11: 지난번에 보니까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없잖아.
12: 지난번 때는 못 드셨어요, 그지?
11: 저 다 돌고 오면 재료가 떨어지. 그래서 오늘 먹고 한번 돌아보려고.
13: 한번 먹어볼까? 이거 올려 먹어야지.
14: 골반 있잖아요.
0: 쌉싸한 두릅 전에 향긋한 달래 간장이 더해지니 최고조에 달하는 봄의 풍미.
11: 아, 그냥 생 두릅은 삶아가지고 먹어봤는데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6: 두릅은 제철에 먹어야 최고예요.
13: 그 나물 향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이 반죽이 그냥 일반 밀가루가 아니고 메밀 반죽이라서 더 고소하고 맛있다.
6: 메밀가루.
3: 왜 메밀가루예요?
6: 아,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 살 안 찌고 이게 찬 음식이기 때문에 살이 안 쪄.
0: 강원도 원주가 고향인 할머니.

0: 친정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투박하지만 건강한 메밀 반죽으로 전을 부쳐낸답니다.
1: 어머니 이거 진짜 뭐 지으세요?
2: 곰치, 취나물, 미나리, 이제 그리고 이제 감자 나면 감자 전하고
3: 상송이니까 상시예요.
2: 내가 농사 짓는 걸로 다 해쳐갖고 24년 야채 장사까지 하면 한 거의 30년 다 됐어요.
0: 농사 지으랴 전 부치랴 몸은 힘들어도 덕분에 손님들에게 양껏 베풀 수 있다죠. 오랜 세월 그 정성 알아주고 찾아주니 행복한 김남순 할머니.
2: 트럭전 다 끝났습니다. 다른 건 이제 없습니다.
4: 야, 차 나온다요.
0: 그지? 장날의 숫자가 인생의 시계가 됐다는 할머니. 늘 그렇듯이 장날을 하루 앞두고 밭으로 향합니다.
4: 이게 부추. 뭐 곰치 같은 것도 이제 좀 있으면 다 나와요. 우리는.
5: 나도 안 들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긴 걸 봐라. 들어가겠나?
4: 네가 생긴 아이고 참 미치겠다. 너 때문에 내가
5: 이건 잘 잘라준다. 잘 들어간다. 이 할머니는 원래 초년이고
4: 강도 초년 원래
5: 응, 강한도 초년이고
1: 어머니는 도시 여자 있어요?
5: 도시 여자는 아닌데
4: 태천
5: 저기 수원서 한 30년을 직장 생활하고 살았잖아.
0: 10수년째 김남순 할머니의 일손을 거들고 있는 든든한 단짝 외사촌 동생. 자매가 함께하니 일하면서도 웃음꽃이 핍니다. 봄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요즘 할머니의 밭도 하루가 다르게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중. 밭에서 미처 다 자라지 못한 것은 주변에서 조금씩 사다 쓰기도 하지만 뭐든 할머니의 손길 안 거치는 게 없답니다.
5: 아주 향긋하게 냄새가 좋네.
1: 이것도 봄나물이에요?
4: 네, 봄나물.
5: 이게 진짜 산의 취나물이야.
0: 산더미처럼 쌓인 나무를 하나하나 다듬는 일. 요즘 시장에 나가는 전 종류만 무려 6가지. 억센 부분은 골라내고 연한 잎만 추려내느라고 허리 한번 펼 새도 없답니다.
1: 따듬는 거는 마늘들 얼마나 걸려 몇 시간 걸릴까요?
4: 하루 종일. 아침 한 8시부터 시작하면은 저녁 6시까지 다듬는 것만.

0: 다듬고 씻고 깨끗한 물에 대여섯 번은 헹궈내야 직성이 풀린다죠.
1: 저도 이렇게 내가 먹는 거니까 깔끔하게 해드리고 탈 없이 드시고 가서 속이라도 안 좋으면 안 좋잖아. 아니 어디 가서 뭐 먹었는데 병났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0: 어느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어야 한다는 게 할머니의 장사 철학.

0: 이른 새벽에도 불이 환한 할머니의 집.
1: 오늘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2: 2시요.
1: 일찍 나오셨네요. 네.
0: 장날을 앞두고 준비할 게 산더미라는데요. 하루 2시간 남짓 눈만 붙이는 생활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2: 허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데 또 나가야 돼. 장날은 이번에 빠져가지고 빠지면 또 타락이야. 잘 뺏겨요. 세 번만 저거 안 나가면. 그래서 지금 또 나가야 돼. 장을.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0: 27의 시집와 4남매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앓았던 눈병으로 한쪽 시력을 잃은 남편을 대신해 가장이 되었고 자식들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더랬죠.
2: 내가 이제 벌어갖고 애들 저거 하면서 솔직히 나는 옷을 남한테 얻어 입었어요. 흔 옷을. 그랬어서도 우리 애들은 옷 안 얻어 입히고 싸구리라도 내가 사서 입혔어.
1: 그럼 살면서 언제 가장 서러웠어요?
2: 남의 집 살 때, 남의 방에, 사랑방에 살 때, 구박도 애들을 구박을 많이 맞췄어요, 우리가. 전기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그래가지고.
0: 가진 것도 없어도 자식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온 지난 세월. 이제 그만 쉬라는 사남매의 만류에도 먹고 사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3: 에이, 언니 이거 맛있게 생겼다. 팔다가 나무라 나 하나 얻어가게.
2: 너는 죽어야 되는데. 예,
3: 팔다가 나무라고.
2: 팔다가 나무면은 당신 하나 갖다 먹겠다 이 소리요.
1: 아, 나무 가져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2: 어, 네, 그러니까 너 죽을래 그랬잖아 내가. 너 죽을래?
1: 오늘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져갈 생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3: 그래야 다 팔려 입고도 안 가져가게.
0: 밤새워 만든 김치가 남김없이 팔리기를 바라는 동생 나름의 응원이랍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보따리를 풀어놓을 시간. 새벽부터 무친 김치와 향긋한 달래를 듬뿍 썰어넣은 양념장까지 준비 완료. 장터에 향긋한 봄나물 내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고소한 전 한 장에 녹여내는 봄의 정수.
2: 전이요? 그래도 노릇노릇해야 맛있는 거죠, 뭐.
1: 우리 많이 드시면 하루에 몇 장 드실까요?
2: 하루에 몰라. 계산을 안 해봤는데. 몰라. 그래도 100장은 넘겠지? 하루에.
0: 몰려드는 손님들 덕에 쉴 틈 없는 할머니의 뒤집게.
2: 네, 5,000원씩입니다. 네, 여기 달래전.
1: 금방 붙이.
2: 요거, 예, 예. 아, 요, 요거 드려. 이거 드려.
3: 싸줘. 몇 개?
1: 이거 목숨 안 치고 어디서 먹어?
2: 야, 녹차나만 잘라볼게.
3: 먹는 건 알아서 먹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아무나 그 손님들이 알아서 안 돼. 그 박탈할 수도 없는 거고. 저 먹을. 그런데 제한돼서 덜 먹어.
1: 어머니, 손님이 어디 왔냐고 묻는데 마음대로 안 챙겨가려고 어떻게 해요?
3: 그럼 어떻게 해, 자리가 없는데. 가라 그래.
1: 가방에?
4: 한 잔만 먹고 가. 이거 사무실 가. 가져가지.
5: 맛있다. 향이 좋네요. 이게 간장 향이 진짜. 미나리 향도 좋고.
6: 미나리에 달래.
5: 달래가 진짜 맛있네.
6: 달래 향이. 이게 요철에만 먹어야 또 이렇게 맛있네.
5: 네.
6: 아,
2: 그런 거야? 네,
6: 딱 봄에 나오는 거라.
2: 네. 아, 막걸리 한다고.
6: 왜 항상 그렇잖아요. 제철 음식을 먹으라 하는 건데. 이게 뭐 미나리도 그렇지만은 달래하고 달래냉이 쓴박이 노래도 있잖아, 그죠? 옛날에. 네. 그럼요. 달래냉이 쓴박이 그 요새 쑥 이런 거 요새 봄에 딱 나오는 거 그걸 먹어야 정말 제철 음식이라는 거죠.
0: 쉴 새 없이 부치고 또 부치고 몸이 고될수록 할머니의 표정엔 오히려 생기가 돕니다.
2: 아, 생각하기는 뭐 안 아프면은 뭐 4, 5년도 할 수가 있지, 그걸. 자리가 좋으니까.
1: 일단 팔순인데 일하시려고요?
2: 팔순까지 할까?
7: 빨간 거 빨간 거. 사장님.
2: 잘 먹고 간다 그랬대. 맛있게. 제일 좋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1: 네.
2: 다음에 또 봐요.
1: 네, 안녕하세요.
2: 수고 많으세요.
8: 가족이란 소중하죠.
9: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10: 좋겠다.
11: 하나, 둘, 셋!
12: 사랑해.
13: 아~ 좀만 힘내지 않고야.
14: 도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5: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16: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15: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17: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8: 이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17: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9: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20: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17: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21: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22: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 생검을 도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5: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16: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15: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17: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8: 이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17: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9: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20: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17: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21: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14: 상담할 도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원터치 텐트, 돗자리,

0: 모두 증정.
1: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3: 아이고, 어디 못 먹었네. 아이고, 힘들어.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엄마. 이거이.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게. 한가마냥 18만원 뭐 그 정도 가고. 아우 그래, 아우.
4: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덜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5: 바로 해야지 되지. 나쁘면은 시들어갖고.
6: 가족이란 소중하죠.
7: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8: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9: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8: 아니 안 예뻐.
10: 이쁘긴 뭐.
11: 죽겠다.
12: 사랑해.
13: 여러분들 사랑해.
14: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8: 박쳐줘야 내가.
15: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8: 이게 너무 예뻐하고. 사랑해요. 고마운
16: 내 사랑 평생 그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17: 아니요.
8: 하기 힘들 것 같아.
18: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20: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18: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 좀 해보도록 합시다.
21: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22: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23: 아빠 자전거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내기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0: 허리 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천 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다친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3: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4: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5: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0: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 애기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0: 허리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000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다친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형들, 떡볶이 먹자.
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4: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떡이랑 같이 먹어봐.
2: 나도.
5: 닭고기가 킥이다.
4: 와, 쫄깃쫄깃하네.
7: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배고파.
2: 잘 어울려.
7: 스테라 떡볶이.
4: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8: 왕좌에 오르겠습니다. 오늘을 꿈꿔왔습니다. 백지 수표라. 제 결정은

0: 이제 백만장자 분을 만날 곳인데 오늘 백만장자 분이 만드시는 음식이
1: 네.
0: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1: 먹는 음식 백만장자네요.
0: 글쎄 뭐 자 들어가 보시죠.

0: 이거네요, 오늘.
1: 네,
0: 와,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요?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아유,
1: 안녕하세요.
0: 장모님. 사랑합니다, 장모님.
1: 깜짝. 이쪽으로 오세요.
2: 이쪽으로 오세요.
1: 가운데로 오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예.
0: 만두 백만장자 만두킹입니다. 아~ 저희 만두성에 두 분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0: 아~ 만두.
2: 만두로.
1: 만두킹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식으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0: 저는 만두로 사랑을 전하는 만두킹 남미경입니다. 10만 명 드실 수 있느냐? 230억까지. 대한민국 만세다. 대박이 나가지고 계속 주문이 오는 거예요. 이야! 27년 동안 만두를 만들고 고아원 양로원 NGO단체도 하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직원 모두의 회사다. 사랑합니다. 저희 만두성의 인사말은 네. 사랑합니다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2: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0: 제가 더 사랑합니다.
1: 그 하루에 만드는 양이 어느 정도?
0: 하루에 20톤 정도 만드는데요.
1: 20톤.
0: 10만 명 분이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1: 10만 명이.
0: 네.
2: 하루에요.
0: 네. 그래서 제가 만두킹이죠.
1: 아, 만두킹.
2: 네. 만두킹님이 계시니까 만두성일 것 같은데.
0: 그렇죠.
2: 만두성을 저희가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아,
0: 그럼요. 만두성 구경시켜 드리라고.
2: 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1: 아니, 너무 네. 아주 밝으셔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예. 예, 예.
2: 한번 성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1: 자,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0: 부지만 2,500평입니다. 네.

0: 다 인사를 사랑합니다로 하시는 거죠?
1: 사랑합니다로 하죠.
2: 그 직원분들 모자에도 다 이름이 이렇게 붙어있네.
1: 그렇죠. 모자에도 네. 이렇게 문정현.
2: 이 기계는 어떤 기계인가요?
3: 아, 저희 이 기계는 이제 고기와 원재료들을 이제 한 번에 섞어주는 배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만두소를 만드는 배합기.

0: 갈비 만두 냄새가 나네. 와, 이거. 엄청납니다.
1: 이런 거 볼 일이 없으니까 신기하네요.
0: 이런 장면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 섞여서.
2: 이제 만두 만드는 곳으로 가볼게요.
3: 네.
2: 네. 네.
0: 이야.
1: 와.
0: 대단합니다. 장관이네요, 장관.

0: 만두를 이렇게 동시에 네. 많이 본 적은 처음인가?
1: 와, 네. 아까 하루에 네. 몇 개만 드신다 하셨나?
2: 하루에 20톤.
1: 20톤?
2: 네네네. 와.
0: 이게 모든 작업이 다 기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2: 기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좀 만져주는 것도 네. 있고 합니다. 갈비만두는 기계가 저렇게 반달로 일차적으로 나오는 것 가지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져요. 이 만두는 낙지가 들어가 있는 낙지 물떡을 만들어요.

0: 통인데 네. 엄청 크네요.
1: 네, 엄청 커요.
0: 약간 어마어마합니다.
2: 찜질 터널처럼.
1: 맞아요. 그래서 작은 만두는 5분 지나가고요. 아~ 큰 만두는 7분 지나가.
2: 짧게 그러면, 지나가는 거다.
1: 시켜서
0: 식혀 시키는데
2: 시키는 거. 이렇게 시원하게 열기를 시키는 거구나.
0: 아, 만두를 저희가 좀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인가요?
3: 만두 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피를 왼손으로 잡고 네. 자, 오른손으로는 숟가락으로 속을 떠서
4: 느낌 좋아. 만두 피. 네. 만드는 느낌 좋은데.
3: 네. 네. 네. 그래서 반을 접고 접은 거를 이렇게 손가락에 넣어서 이렇게 꾹 눌러 주면 돼요.
4: 네. 코가 튀어나왔는데?
0: 그렇게 안 되는데.
3: 이게 기술이죠. 이게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0: 아까보다
4: 잘하시네요.
3: 네네.
4: 저보다 잘했네요.
3: 이렇게.
0: 너무 못하는데?
4: 저는 떠오르는 해의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0: 미안한데 예원 씨 왜 이렇게 못해요? 너무 놀라운데?
3: 자, 만두가 나왔습니다. 네. 짜잔!
4: 우리가 만든 거다.
0: 우리가 만든.
3: 예원 씨 만드세요.
0: 이거 장예원이 만든 것 같은데 보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3: 떨려.
4: 웃음이 절로 나는 맛이다.
0: 약간 이게 튕겨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4: 정도라고요?
0: 피가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3: 그렇죠.
4: 쫄깃을 넘어서서 쫀득 수준이에요.
3: 쫀득쫀득.
0: 네. 맛있습니다. 굉장히. 저 담백한.
4: 맞아요.
0: 그런 느낌.

0: 대표님방 가는 길이죠.
1: 아, 여기 이렇게
0: 사무실.
1: 사무실에서 우리 네, 직원분들 네, 일하고 계시고.
2: 제 사무실입니다. 예. 아, 들어가보시죠.
1: 먼저 좀.
2: 네. 네.
1: 아. 오. 아우, 여기는 다른 것보다 뷰가.
0: 오, 뷰가 좋다, 여기.
1: 어, 여기 앞에 저수지가 있네. 대표님 실이라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소박하세요. 책상도 그렇고 회의 테이블도 그렇고 뒤에 가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소박하십니다. 상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2: 네.
1: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네요.
2: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아. 저희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아.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우리 대표님 댁은 어디세요?
2: 아, 저희 집이요?
0: 네.
2: 여기.
1: 여기요?
2: 네.
1: 여기서 주무세요?
2: 네.
1: 왜 여기서 주무세요?
0: 원래 저희가 댁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차를 네. 타고.
1: 근데 여기서 그냥 주무신다는 네. 말씀이세요? 잠깐 열어봐도 될까요?
2: 아, 네.
0: 이렇게 바로 연결된다고요?

0: 쪽에 방이 있네요, 여기. 네.
1: 아니, 어떻게 여기 방이.
2: 머리 조심.
1: 예, 예. 네. 아.
0: 근데 진짜 집 같아요.
1: 근데 네.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2: 네.
1: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아. 왜 여기 계세요?
2: 일을 하다 보면 네. 1시나 2시에 끝나요.
1: 1시, 2시까지 뭐 하세요? 아니, 직원들은 다 퇴근할 거 아니에요?
2: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이제 그 직원들 일지도 보고 또 하루 종일 이렇게 결제 올라온 것도 네. 검토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공장 한 바퀴도 돌아보고 이러면 이제 빠르면 1시. 집에 가서 다리 뻗고 편하게 자면 감도 오고 그리고 또 사람이 마음도 해이해지기도 하고
0: 공장 가까이에
1: 아 그럼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2: 아니요 옆에 또 침대
0: 어디로 침대가 또 있어요?
2: 여기 테라스로 나가서
1: 아 네. 나가서 옆방에 네네. 또 여긴 뭐 창고 같은데.
0: 추룸처럼 쓰시는 거예요?
2: 네네네.
0: 아.
1: 아, 이렇게.
0: 진짜 딱 주무시기 아~ 좋게.
1: TV도 안 보시네?
2: 아, 테레비 안 봐요. 어.
0: 정말 일만 하시네요.
3: 생각은 언제부터 가셨었어요?
2: 공장 직구도? 수입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3년 동안 제가 남자 3명이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3시가 되면 만두속을 비벼요. 6시가 되면 만두피를 밀어요. 그리고 1톤 냉동탑에 만두를 싣고 서울 저녁을 배달해요. 그럼 1시에 끝나. 그럼 집에 갔다 올 새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했죠. 바로 옆방에 살잖아요. 출근은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유, 여기 사랑합니다. 들어오시죠. 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결정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유, 사랑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두 번째 회의는 신제품 평가하는 회의예요.
4: 피를 좀 많이 바꿨습니다. 어제는

0: 모기 매수가 있어서 조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발팀 미팅하고 화재회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본부 주간회의.
1: 오늘 회의 이제 다 끝나시는 건가요?
0: 아, 네. 이제 막 끝났죠.
1: 그럼 이제 오늘 퇴근하시는 건가요?
0: 아, 퇴근은 아니고요. 외부에 또 회의가 있어서 외부 가봐야 되고 11시나 돼서 들어오면 이제 직원들 이제 결제 서류 올려온 거 그거 검토하고 또 하루 종일 이제 관리직 직원들 이제 일지 쓴 거 있어요. 그거 보면서 또 피드백 해주고 또 신입사원들도 써놓은 거 좀 보고 피드백 해주고 그러다가 보면 뭐 1시나 돼야 끝나요.
2: 아이고 사랑합니다.
0: 생산 현장이나 공장 돌아보면서 한 바퀴 돌아봐주고
2: 아이고야 우리 정수님 이야 대박이야. 그 전에 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일이 수월하네, 한 번에.
0: 굉장히 바쁘거든요. 오늘도 새벽 퇴근에 집도 못 가지만 제가 더 봐주고 이야기해준 만큼 직원도 성장하고 하니까 힘든 마음보다 보람이 더 커요. 그래서 일이 재밌다? 라고 말씀드리죠. 정말 재밌어요.
3: 만두 하나로 연매출 230억 회사를 일군 우리 만두퀸. 원래 꿈이 만두 회사 사장님이셨네?
0: 아니죠.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네.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육성회비 네. 네, 수업료를 잘 못 냈어요. 그러니까 수업 받다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네네. 집에 가서 수업료 받아오라고. 진짜 솔직한 마음은 내가 선생님이면 공부하다 말고 그렇게 불러내고 집에 가서 육성회비 받아오라고 내보내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좋은 선생님 되고 싶다. 그래서 나 같은 아이들을 정말 잘 대해주고 잘 끌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했죠.

0: 가정 형편이 어려우셨으니까 좀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19살 때 소녀 가장이 돼요. 저희 아버님이 사고로 다치셔서 오랫동안 병원

0: 햇빛은
1: 집집마다 다니다가 골목에서 만나요. 애들 학교 간다고 이렇게 나오고 나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걔가 저 알아볼까 봐 고개를 숙이고 고개 못 들고 다녔어요.

0: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 일도 하셨다고
1: 들었어요. 네, 30대에는 저희 친구가 보험회사 다녔는데 시험만 한번 봐주라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에 갔는데 장훈님처럼 이렇게 멋진 임원님이 이렇게 저를 상담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하면 여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막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됐죠. 큰 동대문 시장, 그 새벽 시장에 네. 새벽 2, 3시에 한 서너 시간씩 야구로트 돌리면서 네. 또 한 달을 다녔는데요. 네. 그분들이 참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1년쯤 지나니까요. 신분증하고 돈을 이렇게 주시면서 본인 앞으로 보험해주시라고. 네. 네.
2: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보험 설계사로 성공을 하셨나요?
1: 한 1, 2년 만에 보험 지점에서 여왕까지.
2: 아, 보험왕이. 그 지점의 보험왕.
1: 네. 그 열 군데 데리죠. 한 100명 넘는 거기서 1등을 하게 했죠. 네. 우리 대리점에서 1등 발표를 듣고, 이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2: 보험왕이 되셨다고 네. 하니까. 그럼 돈은 많이 버셨나요? 그때?
1: 한 94년도쯤인데요. 네.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정도.
2: 2천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버셨네. 제가 기억나는 게 94, 5년 정도면 500만 원이면은 그 임원, 대기업 임원 월급이거든요. 2천만 원이면은 뭐 거의 사장님보다 더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지는 않고요. 또 보험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보험 1등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밥 먹다가도 전화 받아야 되고 자다가도 전화 받아야 되고 아파도 아프다 하지 못하고 막 네 그래야 되고 또 이렇게 목표에 쫓기고 너무 힘들었어요.

0: 결국 만두라는 아이템을 찾으신 거네?
1: 친구들한테 만두 대리점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주문해 드시다가 그게 사업이 되셨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온몸에 전기가 이렇게 쫙 오고 네. 그 만두 좀 가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0: 원래 뭐 만두를 좀 좋아하셨나요? 이렇게?
1: 어릴 때 만두 네. 좋아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아빠가 가끔 돈을 주세요. 그 버스 정류장 앞에 만두 가게 가서 만두 사오라고. 그래서 막 비를 맞고 뛰어가서 이제 만두를 사오면 그 만두가 그렇게 꿀맛이고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0: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만두계에 진출을 하신 겁니까?
1: 아, 그래서 거기 연락처를 받아서 네. 그 만두 공장을 제가 찾아가 봤어요. 아. 맛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하고 싶다고 네. 총판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던데요?
0: 왜 안 된다고?
1: 여자라서 안 된다 그러던데.

0: 하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1: 네. 상당히 기분 나빴죠. 그때는 여자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신호대기에서 이렇게 딱 서면요. 옆에 차가 갑자기 창문을 쫙 내려요. 여자가 뭐하러 차를 끌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이 차가 막히게 하냐고.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왜 돌아다니냐고 막 뭐라 하세요. 딱 그런 시절이었어요. 내가 진짜 만두 유통을 해서 만두 사업을 해서 성공하리다.
0: 근데 설득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1: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또 안 된대요. 3일을 찾아갔는데도 네. 안 된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보험 여왕까지 됐다. 그래서 내가 잘 책임감 있게 해볼 테니 좀 하게 해달라 하고 잘 설득해서 그날 계약서 쓰고 왔어요.
2: 아, 충분히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보험 판매하시다가 이제 만두 유통을 시작하신 건데 만두도 잘 파셨나요?
1: 그 각 마트에 지점이 오픈하면 전국을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삶아가지고 고객들 드셔보시게 하고 파는데 아, 많이 판 날 그날 하루 500만 원 했어요. 그때가 마트가 밤 12시? 밤새도록 할 때요. 제가 밤 12시까지 했어요. 저 끝에 마트에서 듣고 올 정도로 제가 크게 소리 질러. 그럼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러면 삶아갖고 막 저 담아갖고 막 던져요. 막 줘요. 이제 행사만 끝나면 말을 못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쉬어가지고. 그래도 했어요. 1년 만에 만두값 다 주고 제 손에 한 달에 한 2천만 원.
2: 한 달에 2천만 원. 이야.
0: 대단하신데요?
2: 그럼 굉장히 많이 와. 엄청나게 이제 지금하고 월 2천이 또
0: 다른
2: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럼 금방 백만장자가 되셨겠네요.
1: 아니 그런데요. 네. 저녁 9시 뉴스가 났어요. 99년도에
3: 냉동식품 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냉동만두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습니다.
1: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납품하고 있던 바이어들한테 다 연락이 와서 행사가 취소됐다. 만두 입점 시켜놓은 거 다 빼가라. 그래서 마트마다 만두 납품했던 거 다 빼서 공장 갖다 주고 행사도 취소되고 3개월 동안 한 봉지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때 쫄딱 망했어요. 카드값 못 내서 신용불량자 되고.
0: 계속 전화 오고 날렸을 것 같은데.
1: 네. 신용불량자가 되면요. 카드 회사인지 어디선지 하루에 몇 번씩 전화.
2: 계속 독촉 전화가 오겠죠.
1: 네, 막 네. 금세 달려와서 때려일 네. 것처럼 막 네. 겁을 주시고 전화 받고 나면 막 몸이 덜덜덜 떨려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었어요. 아. 못 살겠더라고요.

0: 신용 불량자까지 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신 거예요?
1: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이 만든 것도 내가 이만큼 팔았는데 네. 만드는 게 문제니까 내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이런 생각에 언니한테 돈을 빌려다가 50평 월세 공장을 얻어서 네. 만두 공장을 차린 거예요.
0: 조그맣게.
1: 조그맣게.

0: 안도 잘 만드셨네.
1: 기술도 없는데 네. 또 직원들도 숙달되지가 않아서 제대로 생산이 잘 안 나오고 제가 직접 피도 밀고 속도 비비고 만두도 같이 싸고 포장하고 배달하고를 새벽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에 2시간 차에서 자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잘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접으면 빨리 쌀까를 혼자 밤에 직원들 다 태고 나와서 혼자 막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만두가 한 2천 알 정도 만들다가 나중에는 2만 알까지 예, 만들게 됐죠.
0: 대표님 손가락이 하나 좀 불편해 보이시는
1: 아, 제가 예. 손이요. 만두 때문에 손도 다쳤고 네. 근데 그날따라 원래 오른손으로 하거든요. 싸다가 내가 이렇게 싸다가 탁 이렇게 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왼손을 한 거예요. 근데 탁 했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땅바닥에 손가락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4시간 걸려서 수술을 잘 했어요. 이게 이제 잘 아물기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 중단돼갖고 이게 이어붙인 게 까맣게 탔고 다시 이제 자르게 된 거죠.
2: 그럼 그 정도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1: 한 3년 하니까 빚이 갚아지죠.
0: 아, 빚이 갚아지고 좀 어느 정도 자리를 네. 좀 잡으셨네요. 네. 그 처음에 50평짜리 조그만 공간에서 만두를 빚었는데 지금 이렇게 넓은 공장이 있으시잖아요.

0: 아, 이거 여기는 뭔가요? 그, 아, 전 직원들 사진이 다 붙어 있는 건가요?
1: 네.
0: 아.
2: 아까 모사에도 이렇게 이름을 네. 달아놓으시더니 네, 네, 네. 여기 또 사진으로 해놓으셨네요.
1: 그래서 오메가면 이제 이름 외우라고 아, 이렇게 예. 이름 사진하고 이름하고 붙여놨죠.
2: 뭐, 외우기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겠죠?
1: 하죠.
2: 에?
1: 1년에 한 번은
2: 외우기
1: 네, 시험을 전 직원 네, 모여서 스크린에 사진 띄워놓고 이름 받아 적어서 제출하는 시험도 봅니다.
0: 1등 하면 뭐 있습니까?
1: 만두 쿠폰 드려요.
0: 만두 쿠폰.
2: 만두 쿠폰이요?
1: 네. 한번 시험 보실까요?
2: 대표님은 다 아시겠네요.
1: 네, 알죠.
0: 다 외우시나요?
1: 네, 제가 외우려고 노력하죠.
2: 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려보겠습니다.
0: 이분 성함 어떻게 되시나요?
1: 아, 아이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우리 찬양 지휘자 선생님인데. 아이고.
2: 그럼 성씨라도.
1: 아, 진짜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네. 안 나네요.
2: 오늘부로 이름 외우기 시험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1: 아무것도 아니요.
2: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0: 한 번 더.
2: 아직 보지 마세요, 대표님. 위기다, 위기. 대표님, 위기.
1: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네. 안 나네.
2: 이거,
1: 아이고. 진짜 그거 연예인이 이러니까는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맨날 부르는 분인데. 야, 큰일 났다. 아, 진짜 이 시험이 이래서 어려운 거야. 저는 다 외우고 있고 평소에 막 이름을 네. 부르고 하니까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표, 생각이 안 나.
2: 대표님 탈락입니다.
1: 딱, 그러게요. 네. 수복, 우리 수복 언니.
0: 네. 우리 수복 사원님.
1: 수복님.
0: 마지막으로 한번 더.
2: 한 번에 맞춰야 되거든요.
1: 와, 하나도 못 맞추고 큰일 났네.
2: 하나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심해서 고른다고요?
1: 이 친구 진짜 몰라. 엊그저께 왔어요, 홍준.
2: 아, 그래요? 아, 그건 이해합니다.

0: 대시 아이고 남자분들이 여섯 분이나 신입이야. 내가 다 아는 사람인데 딱 생각이 안 나길래 아, 다시 외워본. 아니 근데 분명히 내가 알고 평상시에 이름 부르고 했던 직원들이고 아니 내가 정말 아는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떨려서 대답을 못하는 걸 내가 이해하게 됐어요.
1: 다시 한 번에 다시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사장님 와요? 다시?
1: 한번 찍어보세요.
0: 함사님. 민영님. 한옥님. 수봉님. 미숙님.
1: 마지막으로 맞출 것 같아서 조심해서 네.
0: 장기님.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그, 아직 저희한테 그 백지표를 안 주셨거든요?
0: 이렇게. 네.
2: 50억. 50억이라고 적어주셨어요? 50억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이 50억은 기적을 일으킨다. 아. 정말 열심히 하는 와중에 네. 한 그 프로그램에서 네. 갈비만두를 8판을 먹은 아. 그 영상이 예, 예, 예.

0: 그것 때문에 저희가 대박이 났어요. 막 주문이 와서 3개월에 1년치 50억을
1: 벌었어요. 50억을.
0: 만두가 맛있으면 언젠가는 대박이 날 거야. 줄을 서서 우리 만두를 사갈 거야 라는 게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았구나. 정말 만두를 맛있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꿈이 이루어졌다 생각이 들죠.
1: 야, 그야말로 진짜 대박이 난 건데 그 뒤로 엄청 바빠지셨겠어요?
0: 네. 그때도 저희 직원들이 뭐 원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만두가 이제 부족하니까 12시까지 했다가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새벽 5시까지 한 거예요. 그 집에 갔다 올 새가 없잖아요.
2: 하셔야 될 때는 직원분들은 좀 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0: 아니에요. 직원들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5시까지 할 생각 꿈에도 못했어요. 근데 만두를 이렇게 출고하는 친구가 막 현장에 들어와요. 내일 나갈 거 없어요 라고 막 와서 제가 이제 만두 싸고 있으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좀 더 비벼봐요. 우리 좀 더 쌀게. 그러면서 새벽 5시까지 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언제 집에 갔다 와? 가서 이불 사와요. 우리 자기. 직원들이 각자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저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12월, 1월, 2월까지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으쌰.
2: 시간이 끝 이전에 또 일하세요?
0: 네, 낮에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좀 파악도 하고 또 결제 서류도 보고 하루에 50건 넘게 올라올 때 있어요.
2: 결제 꼭 밤에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낮에 하시면 안 돼요?
0: 제가 저 때문에 일이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밤에 싹 해줘야 아침에 직원들이 딱 와서 일을 하려고 켰을 때 결제가 돼 있어야 그 다음 일을 하는데 안 그러면 저 결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꼭 합니다.
2: 요즘도 밤에 공장 둘러보세요?
0: 간혹은 불을 켜놓고 가는 것도 있고 또 간혹은 또 좀 깜빡하고 물을 틀어놓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챙겨주고 그러고 나면 한 1시 어떨 때는 조금 더 늦게도 하고 그럼 그렇게 합니다.

0: 제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기숙사예요.
1: 집에 왜 안 가세요?
0: 아, 집이 여기서 저 한 10분 거리인데 아까 회사 돌아보면서 봤던 거가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와요. 또 옷 갈아입고 있다가 다시 와서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잦아지니까 안 가게 되고, 또 집에서 다리 뻗고 편하게 자면 좀 마음이 해이해질까 봐.
1: 집에서 주무신 게 언제 마지막?
0: 명절 땐 가서 자요. 명절 때는.

0: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일하시고 아주 에너지 넘치게 열정 넘치게 지금 하고 계신데 대표님한테 돈이란 무엇인가요?
1: 돈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아닐까 싶어요. 돈이 많으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0: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돈은 주로 어디다 쓰세요?
1: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네. 쓰죠.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니까 네.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네. 선물도 좀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죠.
2: 들어보니까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분의 아이들까지도 좀 신경을 쓰신다고요.
1: 우리 직원들 중에 서툴분도 네. 있고 또 한부모 가정도 있어요. 네, 네, 네. 사실 그분들이 한국의 어디를 좋은 데를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 좋은 곳 네, 놀이터도 가고 호텔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러면서 그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 대학교 다녀요. 애들이 잘 커가지고 이제는 훌륭한 학생, 대학생 됐어요.
2: 그 회사 매각 관련해서 제안이 온 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여러 번 그 갈비만두 대박난 이후로 제안이 많이 와요.
0: 그 얼마에 좀 제안이 왔는지.
1: 얼마나.
0: 아, 살짝, 예. 아, 예.
2: 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아, 네. 그래요?
0: 큰 금액이니까. 네. 근데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왜 거절하셨어요?
1: 네, 직원들 물려줘야죠.
2: 직원들에게요? 오, 그러면은 그
0: 아니 지금 지분이 대표님이 어느 정도
1: 90%
0: 90%가
1: 10%는 이미 직원한테 주었고요.
0: 그 90%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 우리 일 잘하는 마음씨 좋은 직원이 있으면 네. 물려줘야죠.
0: 아니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은데.
1: 초창기에 저희 딸한테 상속포기각서도 받았어요. 지금도 직원들한테 물려주는 거 괜찮아? 그러면 괜찮다고 해요. 제가 망한 상황에서 공장을 차리게 됐잖아요. 정말 직원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다 보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가 저 남미경의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직원 모두의 회사다.
3: 희망의 직원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1: 저의 전부, 살아가는 목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우리 대표님 만났을 때부터 사랑합니다로
2: 사랑합니다
0: 시작을 했잖아요. 네. 우리 만두퀸 남미경 대표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4: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대박이네.
6: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쫄깃쫄깃하네.
5: 너무 좋아. 잘 어울려.
7: 쫄깃한 닭다리살이 나득한 닭떡볶이.
1: 만두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고생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사람을 살리는지, 뭐가 사랑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지를 만두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2: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대는 이제 발입니다.
3: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2: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거미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봅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용에도 한 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2: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4: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셈인 거죠.
7: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1: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4: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7: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7: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8: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15: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6: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7: 그만 그만.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18: 지하철 타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배를 타는데 또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17: 2시간 동안 잘 참을 수 있지? 하루.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잇몸병 2천만 시대. 많은 분들이 잇몸 아프면 이가탄을 찾아주셨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1: 봄이 되면 금오도는 방풍나물과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2: 아이고, 어디 뭔가 같네.
1: 사방이 온통 거친 돌밭이라 작업이 더 힘이 듭니다.
2: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막 일한다고 이러고 나면 저녁에만 막 끙끙 앓지.
1: 나무를 캐는 이들 모두 이른을 넘긴 고령의 어르신들.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2: 이거 이제 초벌비 때는 비싸요. 겁나. 한가마냥 18만원 뭐 그 정도 하고.
1: 징그러운 향이 가득한 또 다른 봄나물 미나리 밭에서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2: 아우려. 아, 땀 많이 나요. 더워.
1: 온종일 쪼그려 앉아 베고 또 베는 반복 작업. 일이 참 고됩니다.
3: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덜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1: 베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산더미처럼 쌓인 미나리를 일일이 다듬어야 합니다.
3: 바로 해야지 되지. 놔두면은 시들어갖고 물기가 있을 때 다듬어야지. 다듬기도 좋고 또 싱싱하고.
1: 봄이 선사한 귀한 선물, 향기로운 보약. 봄나물 채취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봄나물을 찾아 처음 간 곳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아침부터 붐비는 선착장.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3: 금오도 가요. 아, 주먹어.
4: 금오도?
3: 일단 소문 듣고 왔습니다.
1: 금오도는 여수에서 돌산 다음으로 큰 성으로 봄이면 이렇게 방문객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5: 요새 사람들이 많이 가나요, 금오도에?
6: 오늘은 조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차가 조금 많이, 오늘 총 16대 들어갈 예정입니다.
1: 금오도는 여수 신기항에서 백길로 30여 분 정도면 도착하는데요. 도대체 봄이면 이곳이 이렇게 들썩이는 이유가 뭘까요?
7: 방풍나물이 유명하다 그래서 방풍나물 좀 먹으려고요. 또 구경도 하고 싶고.
1: 봄이 되면 금오도는 섬 전체가 초록빛 방풍나물로 뒤덮이는데요. 전국 유통량의 약 50%가 이곳에서 생산될 만큼 방풍나물의 대표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우리 애사촌 모임에 왔는데 동생들한테 다 사라고 그래서 맨 덩어리 샀어.
5: 여기 뭔데요?
8: 방풍. 오, 요새 이거 먹을 철이야. 아, 맛있어요.
1: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방풍은 이름 그대로 풍을 예방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오도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에 방풍나물 식당들이 보입니다.
9: 어서 오세요.
10: 저 나한테 나무 오자에 네 분 앉히세요.
9: 어서 오세요.
10: 방풍이 풍 예방도 되고 혈액순환도 좋다 그래갖고 그리고 특히 금오도께 해풍을 맞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방풍이 나오는데요. 금오도께 호능이 좋대요.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1: 방풍나물은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지만 살짝 데쳐내서 간장과 설탕, 식초를 섞은 양념에 재워 장아찌로 많이 해먹고요. 또 나물을 잘게 썰어 노릇하게 부쳐내는 부침개도 별미랍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요 방풍 맛을 보기 위해 금오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11: 상큼하고 향이 좀 진해요.
3: 이게 약초죠.
5: 약초.
3: 네, 약초.
1: 그럼 방풍나물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걸까요?
10: 방풍요, 여기 발 한 몇 발짝만 되면

0: 바깥에 다 깔려 있는 게 방풍입니다.
1: 이 시기 금오도는 섬 전체가 향긋한 나물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방풍 천지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나는 남면 유성리 대유 박종주입니다. 방풍나무를 지금 출하려고 캐고 있는 중입니다.
3: 방풍 캐고 있는 분이 저 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3: 어이, 많이 캤는가?
2: 수확이 많이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4: 방풍 좋았어.
3: 좋아. 그러면 캐갖고 언니 들어가세요.
4: 아, 다 해야지 어디를 갈까요? 일 끝나야지.
1: 금오도의 봄은 방풍과 함께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방풍 농사를 짓습니다.
5: 방풍이 뭐예요, 아버님?
6: 방풍, 풍에 좋다 그래갖고 방풍역을 숨겼는데 네. 모든 것에 다 좋답니다, 방풍, 나물이. 묘고 본 사람들은 시금치 안 먹고 방풍이다 그래요. 원래 방풍이라는 것이 바위에서 나는 거예요, 바위. 그런데 이제 그걸 씨를 받아가지고 이 못당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1: 방풍나물이 제일 맛있는 철은 3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1년 중 이때가 금오도 주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5: 그 바쁜 시기인가 보네요.
4: 네. 이거 딸 때가 제일 바쁘죠.
5: 보통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밭에 나와서 일하세요?
4: 아니, 여기서는 아침 밥 먹으면 한 8시 되면 나와서 한 5시나 6시 되면 들어가죠.
5: 계속 따시는 거예요?
4: 네.
1: 금오도 주민들이 방풍낫이라 부르는 작은 낫을 이용해 나무를 잘라줍니다.
5: 이건 어떻게 따는 거예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6: 예, 방풍이 줄기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꽃을 낳 겁니다. 여기서 요 밑에 뿌리 쪽으로 잘라버리면 예, 물 쓰고 그러면 죽어버려.
1: 너무 바짝 자르면 장마철에 물이 고여 썩을 수 있어서 대를 조금 남기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물질도 덜 딸려오고 잡초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여기는 자연 그대로 거느니까 향이 나요. 한번 먹어볼래요?
5: 아, 먹을 수도 있어요?
6: 아니, 여기 씹어봐요. 씹어봐요, 가운데.
5: 오, 향이 되게 좋은데요? 우와, 맛있네요.
1: 그런데 작업자가 참 단출합니다.
5: 뭐 왜 두 분이서만 하세요?
4: 우리 밭이니까 둘이서 하지요.
5: 아, 밭. 어머님 밭이구나.
7: 네. 쏘크리 다 갖고 왔네.
4: 어, 나 가져왔지.
7: 어, 쏘크리 나 어제 빌려놨는데.
5: 안녕하세요, 어머니.
8: 예, 안녕하세요.
5: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니?
8: 방풍 들어왔습니다.
5: 방풍.
1: 드디어 이웃 어르신들이 방풍 수확에 합류하셨습니다.
5: 어머니, 네? 어머니는 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8: 예.
5: 왜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8: 이웃이니까.
5: 이웃이니까. 네. 그럼 어머니 밭도 따로 있어요?
8: 우리요?
5: 네.
8: 이제 밭이 있었는데 네. 나이가 연세가 들고 몸이 안 발달하니까 다 체어리에 물었어요.
1: 주민들이 고령화되며 금오도의 방풍 생산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5: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 만으로 77.
5: 만으로 77.
8: 나도 만으로 75. 47년생. 저도 48년생이요.
5: 아니, 이렇게 다들 연세가 많으세요, 어머니?
8: 그럼 다 많죠. 이제 여기는 젊은 사람들 없어요. 다 늙어갖고. 젊은 사람들은 다 객지 나가버리고.
1: 평균 나이 77세, 무적의 방풍 수확당. 기운이야 예전만 못해도 손놀림 하나는 여전히 노련한 숙련자입니다.
5: 방풍나물이 왜 인기가 많아요?
8: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 건데요. 소화가 잘 돼갖고 한걸 먹어도 배탈 나는 법이 없어. 이거 하나 버릴 거 없어요. 나물, 나물밭, 건방풍, 떡, 막걸리, 전, 요 뿌리는 또 끓여서 차에 먹고, 아니, 배.

0: 별걸 다 해요.
1: 그런데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이십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어? 몸뚱이가 멍들었어. 이런 저 돌이 깔고 앉아갖고.
3: 근데 돌이 많네요. 자세히.
2: 그렇게.
4: 땅이 그래서 반풍이 잘 되는 거다고요.
3: 왜요?
4: 예, 돌이 여기 반풍 이렇게 돌이 좀 자갈자갈한 땅이 잘 돼요. 아, 원래가.
1: 배수가 잘 되는 자갈밭은 방풍에겐 천국이지만 돌밭을 일궈야 하는 어르신들에겐 고단한 일터입니다.
4: 아이고 힘들어.
2: 아이고 어디 멍 박았네.
1: 힘든 건 제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3: 아이고야, 돌밭에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아픈데요?
5: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막 일한다고 이러고 나면 저녁에만 막 끙끙 앓지다.
1: 일이 힘들어도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는 법.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방풍나무를 제때 캐줘야 여린 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훌쩍 4시간이 지났습니다. 캐고 나르는 고된 작업이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 수확한 방풍나물은 얼마나 될까요?
2: 4, 5, 20, 200kg.
3: 200kg요?
2: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게. 네. 한가마냐 18만원 뭐 그 정도 가고. 네. 이제 요새 빌 때는 좀 두벌 빌 때는 좀 싸고. 이거 좀 날라주세요. 바빴어요.
3: 어머, 요거요?
2: 네.
3: 이거?
2: 이거요. 저쪽으로 끌고 와.
6: 네. 나물이라고 가벼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야. 돌덩이 드는 것 같아, 돌덩이.
1: 장정도 들기 힘든 무게를 어르신들이 하려니 참 일이 고됩니다.
3: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7: 아이, 방풍인지 안 무겁겠어. 너희 한가마이 40kg가 한가마이라고.
3: 아, 40kg구나, 저게.
7: 그래. 그쵸.
1: 이제는 포장을 할 차례입니다.
3: 몇 kg씩 잡으냐?
2: 알로 4kg, 박스 1kg 해서 5kg.
1: 방풍은 전잎을 빼고 5kg씩 선별, 포장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7: 예산은 지금 우리들한테 만원 쓰면 떨어져도 그냥.
1: 요즘 가격은 5kg 한 상자당 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확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포장 후 상자를 나르는 것도 큰일입니다.
3: 힘드신 것 같아요, 어머니.
2: 힘들어.
3: 되게 무거운 거를 나르시네요.
2: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1: 해마다 봄이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한 시간 이상 상자를 나르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3: 아니, 그동안 이걸 다 두 분이서 하셨어요?
2: 예. 날마다 둘이서 해야지.
3: 아이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2: 아, 그렇게 다리가 아프고 그냥 질질 끌고 안다니요. 다리가 아파 죽었어요.
3: 아,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2: 힘들어요. 이거 하고 나면 그냥 저녁으로는 죽어요.
3: 아이고.
1: 오후 5시.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3: 어머니,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2: 네, 이제 집에 밥에 먹으러 가야지.
1: 해지기 전 집에 들어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2: 방풍전하고 네. 나물 해서 밥 먹으려고, 저녁 먹으려고.
3: 전하고 나물.
1: 방풍철이면 밥상에 제일 자주 오르는 메뉴입니다. 나물을 씻어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까지 손질을 마쳤는데요. 이번엔 냉동실에 얼려둔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대체 요건 뭘까요?
3: 홍합. 홍합은 왜 자르신 거야?

0: 전을 하면 그런게 해물 들어가야지. 해물이 안 들어가면 맛있다. 이거 방금만요.
1: 향긋한 방통에 바다내음 가득한 홍합살을 듬뿍 넣습니다. 여기에 부침가루와 달걀을 넣고 잘 섞은 후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향긋하고 쫄깃한 방풍나물 홍합전 완성입니다. 이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보양식입니다. 이때 낮에 일손을 보태준 이웃들이 집으로 들어서십니다.
2: 이분들 왜 오신 거예요?
3: 아, 저녁 같이 해 먹으려고 왔어요.
2: 저녁 같이 드시려고?
3: 네.
1: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인 50년 지기 이웃입니다.
2: 친구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으시죠?
4: 네.
2: 뭐가 제일 좋아요?
3: 같이 이제 일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같이 항상 일도 같이 하고 놀기도 같이 놀고
1: 음식도 같이 합니다. 이번엔 방풍나물 무침을 준비하는데요. 살짝 데쳐낸 나물을 먹기 좋게 썰어준 뒤 고추장과 된장에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넣고 방풍나물과 함께 조물조물 무쳐내면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한 건강한 반찬이 뚝딱 완성됩니다.
4: 드세요. 네? 네?
2: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우와.
1: 입맛 돋우는 방풍나물 무침부터 고소한 방풍전까지. 오늘 수확한 나물로 만든 향긋하고 건강한 방풍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0: 밥 먹읍시다. 얼른 오세요.
3: 얼른 오세요. 밥 먹게.
1: 갓 수확한 방풍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이 아주 답니다. 달아. 달아요.
5: 맛있다. 맛있다.
3: 젊었을 때는 자녀들 키우고 그럴 때는 이걸 갖고 생산을 해서 팔아서 자녀들 다 공부도 시키고 그랬죠.
5: 방풍이란 것이 참 좋은 거인데 참 아까워요. 근데 이제 힘이 드니까 좀 하다가 말아야지 생각이 나네요.
1: 쌉싸름한 방풍 한 입에 오늘 쌓인 피로를 기분 좋게 털어냅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오늘도 날씨가 화창합니다. 어제 피곤하셨을 텐데 쉬지도 않고 창고에 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넣어놨던 나물 상자를 왜 다시 밖으로 빼놓으시는 걸까요?
5: 안에 있는 건 내갖고 차가 와서 이제 쉴 거라고 미리서 여놨다가 이제 내놓는 거예요.
1: 방풍철이면 매일 아침 나물을 수매해가는 차량이 오기 때문에 일찍 나와 준비해야 합니다.
6: 요새 좀 많이 나오나요, 방풍나물이 여기서?
7: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죠.
1: 차곡차곡 쌓이는 방풍나물들. 이 나물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7: 유통센터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큰 25톤 트럭에 싣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8: 네, 가보겠습니다.
5: 네, 네. 이따가 네, 여기 되면 연락해줘.
8: 네, 알겠습니다.
5: 전화요.
8: 네네.
1: 아쉽게도 요즘은 시세가 예전만 못하다는데요.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7: 지금 이제 한 일관에 한 6, 7천 원? 5, 6천 원? 그밖에 안 돼요. 비쌀 때는 한 2만 원씩 하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나버려서 그리 비싸진 않아요.
1: 저 멀리 덩그러니 쌓여있는 방풍나물 상자들이 보입니다.
6: 여기 분들이 이렇게 밖에다 내놓으시면 가지고 가시는
7: 거예요? 네, 여기 드디어. 여기 이제 이름이 다 적혔으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1: 생산자가 지정된 장소에 나물 상자를 내놓으면 수매 트럭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번거롭게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집 앞에서 바로 보낼 수 있어 어르신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고마운 유통 방식입니다.
9: 고생했어요.
7: 네?
6: 이제 다 실은 거예요?
7: 네.
6: 이게 실은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7: 한 300, 한 7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 방통 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이 서울 경매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날 오전, 오늘도 어김없이 부부는 방풍밭에 나와 익숙한 손길로 열심히 방풍을 수확 중입니다.
1: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2: 네.
1: 오늘 얼마나 하시려고요?
2: 이제 시간이 뭐 해 넘어갈 때까지 해야지.
0: 방풍철이면 매일 반복되는 일과입니다. 몸이 고돼도 수확을 멈출 순 없습니다.
1: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2: 그 어쩌고요. 농사를 이제 있는 거니까 또 지어야 되고 여기 살면은 뭐 다른 거 할 거에 없으니까 그냥 방풍나무를 해서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많이 도움이 됐죠. 그냥 그렇게 그락저락 하고 사는 거죠.
0: 두 번째 향기로운 봄나물 보약을 찾아온 곳은 대구 광역시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청천농이 되어서 미나리 농사 3년째 짓고 있는 김현실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미나리 수확하는 곳인데요. 우리 이모님들이 이렇게 수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모, 미나리 어때요?
4: 미나리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3: 맞죠?
4: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3: 여기는 대통령 이모 박정희 이모님이라고 우리 집에서 5년째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이모고요. 이모, 미나리 어때요?
5: 미나리 좋아요.
3: 어떻게 좋아요?
5: 미나리가 부드럽고 통통하고 굵고 좋네요. 여기 거는
3: 통통한 건 이모랑 내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5: 사장님하고 똑같이 닮았네요.
3: 이모지.
5: 아니지. 사장님 통통하니까 이모지. 이모도 통통한 거야.
3: 오늘 점심에 삼겹살 어때요?
6: 사장님 최고다! 삼겹살!
3: 역시 먹는 거로 이모들을 움직여야 돼요.
0: 오전 7시.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봄이 되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올라오는 채소로 아삭한 식감과 향으로 식욕을 돋우는데요. 미나리에는 비타민과 페르시카린 성분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지금 네. 미나리 한참 좋을 때예요?
7: 네, 지금 저 입장에서는 조금 4월이면요. 좀 끝물이고요. 네, 근데 저희는 요거를 조금 늦게 키운 하우스라 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짧고 지금 미나리가 좋은 거거든요.
0: 겨울 내내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미나리는 3월과 4월 사이 맛과 향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7: 아우, 미나리 부드럽다.
0: 어떤 미나리가 좋은 미나리인가요?
7: 좋은 미나리는 식감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께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잎으로 해서 연한 잎만 딱 손질을 해놓은 게 제일 좋습니다.
0: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매일 출하할 만큼만 수확하는데요. 혹시 특별한 수확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1: 이건 지금 어떻게 따는 거예요?
7: 이거는 딴다는 것보다는 벤다라는 말이 맞거든요. 미나리를 수확, 이렇게 벤다, 나수를 네. 이렇게 계속 베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낫을 딱 붙여가지고 네. 네,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됩니다.
0: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낫을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잡고 바닥을 쓸듯이 일자로 베어냅니다.
8: 이게 그냥 이거 위에 비면은 이게 다 마디가 잘려 나가거든요. 잘려 나가면 야 마디가 야가 생명이거든. 위에 비면은 마디가 없으면 무게도 안 나가고.
0: 하루 수확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낫질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쭈그려 앉은 자세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상당합니다.
4: 아우 어려.
1: 그렇게 허리 아프세요, 어머니?
4: 아우, 힘들어요. 조잡아서.
5: 이거 비는 거.
4: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픕니다.
5: 예.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드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4: 다리야.
0: 종일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하는 일. 작업이 많이 고됩니다.
4: 그리고 이게 원래는 물이 꽉 차 있는 데거든요. 지금 물이 없는데 물이 있을 때는 또 그걸 앉아도 별로.
1: 예. 없구나.
7: 체력 정말 이렇게 물 빠졌을 때 좋을 때 오셨다니까요. 원래 그러면
1: 저희도 고생해야 돼요.
7: 예. 피디님 빠지고.

0: 됐다.
1: 다들 출발합시다.
2: 네. 이제 어디로 가요?
1: 이제 작업장으로 해서 이제 미나리 손질하고 씻고 포장하는데 가야 됩니다.
3: 그런데 천은 왜 덮는 건가요?
1: 이거는 가면서 미나리가 조금이라도 덜 마르게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또. 여름, 더울 때는 마르지 말라고.
2: 포장하는데 또 다른 데 있나 봐요, 언니?
1: 네네. 이제 지하수 물이 잘 나오는 곳에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2: 지하수 물이요?
1: 네네. 미나리는 저희가 키울 때도 지하수로 키우지만 씻을 때도 손님들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지하수, 식수 인증받은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나갑니다.
3: 수확이 끝난 미나리는 지체 없이 근처 작업장으로 운반됩니다. 도착 후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공정을 준비합니다.
2: 이제 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업은?
1: 이제 여기 미나리를 다 내려서 작업을 하면서 따듬고 씻고 한번 보시죠. 안으로 들어가 따라오세요.
3: 이곳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미나리. 보기만 해도 양이 상당한데요. 사실 미나리는 수확도 힘들지만 선별 과정도 일이 많습니다.
4: 바로 해야지 되지. 놔두면은 시들어갖고 물기가 있을 때 다듬어야지. 다듬기도 좋고 또 싱싱하고.
3: 그럼 미나리는 어떻게 다듬는 건가요?
4: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여기 거는 좀 질기거든요. 요게 요거는 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따줘야 돼요. 굵은 거는 좀 이제 가는데 요거는 이렇게 여기 색이 틀리지. 여기는 좀 연하고 요거는 좀 짙잖아요.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연하지. 근데 요게 연할수록 부드러운 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잘라줘야 돼요. 이게 한 개 한 개 우리 손이 다 거쳐야 돼. 그래 먹을 거 못 먹을 거 이렇게 골라내니까 이 수작업으로 되는 거지. 뭐 기계로 이거는 해는 그거는 방식은 없으니까.
3: 전잎과 질긴 부분은 일일이 제거하고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선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요. 계속 한 자세로 구부려 일하다 보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4: 예, 양이 많을 때는 한 8시간 정도 하는데 9시간, 10시간까지도 하지.
1: 아우, 어깨 아파, 사장님.
5: 아, 손 많이 가네.
1: 아우, 좋네.
4: 역시 사장님 손이야.
5: 이 집 에이스라서 아프면 안 되거든요.
2: 왜 에이스예요?
5: 일을 제일 잘하세요.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예. 제가 막 뭐라 하면 이렇게 뭐라 하는 게 먹히지 않는 이모예요.
2: 여기서 오래 하셨나 봐요?
4: 한 7, 8년 했습니다.
2: 7, 8년?
4: 네.
2: 아, 그래서 일을 잘하셔서 에이스 소식이신가
4: 보다. 뭐 에이스는 아닌데 사장님이 에이스라 카네요.
3: 이때 작업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6: 안녕하세요.
1: 사훈이 안녕하세요.
6: 네.
1: 미나리 갖고 오지?
2: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1: 미나리 사러 왔어요.
2: 미나리? 왜 직접 여기까지 오셨어요?
1: 여기서 사는 게 맛이 달라요.
2: 네. 어떻게 달라요?
1: 좀 더 싱싱하다고 할까? 네. 정구지는 서비스 해줄게.
6: 아이고, 단골.
1: 네. 근데
2: 자주 오시는 분들이요?
1: 자주 오는 언니들이에요. 그래서 정구지는 지금 이 언니는 잘 해먹거든요. 근데 저 언니는 못 해먹어요. 이거는 좀 정구지가 살짝 삐품인데 같이 나눠 먹으려고 다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팔아야 되는 걸 자꾸 주워서 먹어. 괜찮아요.
3: 방금 수확한 미나리를 포장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 같이 계산할까요?
5: 네,
1: 알겠습니다. 카드도 많이 하시는데 현금으로도 많이 하세요.
5: 삐글 들어가시네요.
1: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2: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얼마인 거예요, 이게?
5: 이게 지금 13,000. 저랑 덜 주셨는데요. 이렇게 삥 뜯으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네. 아, 또

0: 얼마인지 알아요?
1: 39,000원. 네,
0: 만원. 네, 죄송해요. 아무래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더 비싸죠. 네. 신선도도 떨어지고.
2: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하는 거예요?
0: 네, 얼굴도 볼 겸. 오면 또 서비스 사장님 통이 커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주십니다.
3: 가세요.
4: 이렇게 현장 판매되는 양만 해도 매일 100단 이상입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2: 여긴 어떤 일이세요?
3: 네, 오늘 다들 고생 많이 해가지고 또 미나리에는 삼겹살이라서 제 같이 이제 삼겹살 납품하는 집이에요. 아, 미나리 납품하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4: 오전에 약속한 대로 작업자들과 함께 미나리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고기부터 굽기 시작합니다.
3: 힘들게 아침부터 노동을 했으니까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4: 삼겹살과 찰떡궁합인 싱싱한 미나리도 먹기 좋게 숭덩숭덩 잘라 불판 위에 같이 올려줍니다.
3: 미나리는 이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뭉켜지고 끝에다가 고기를 얹고 이렇게 쌈장을 묻혀가지고 드시면 조금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4: 미나리에 삼겹살을 올리고 여기 묵은지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이라네요.
5: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도 맑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고 뭐도 질리지가 않아요.
6: 미나리 특유의 향으로 너무 맛있고 삼겹살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서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4: 입안 가득 퍼지는 봄 향기가 잃어버린 입맛을

0: 이 나이에 집에서 나올 수 갈 수 있다는 곳이 있는 것. 예, 나와서 동료들하고 얘기도 하고 재밌어요. 일단 나오면
1: 여럿이 함께 나누는 밥 한 끼에 다시 일할 힘을 얻습니다. 식사 후 다시 작업이 이어집니다. 수확과 선별,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세척입니다.
2: 흐르는 물로 닦으시네요?
3: 네, 지금 여기 밑에서 보면 계속 지하수가 오르고 있어요. 물이 흘러줘야지 여기에 이제 붙어있던 이런 전잎들이 이제 떠내려가고요. 지금 지하수물로 지금 계속 씻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하수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1: 세척도 그냥 씻는 게 아니라는데요.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2: 털어내듯이 씻네요.
3: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길게 붙어있는 얘들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잘 씻어내요.
1: 먼저 물속에 미나리를 넣고 양손으로 흔들어 준 뒤 물 밖으로 들어 올리면서 손목을 탈탈 털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선별 과정에서 미처 골라내지 못한 이물질도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긴다고 하네요. 작업자가 한 입 베어 먹습니다.
2: 그냥 먹어도 돼요?
4: 네, 괜찮아요. 저희들은 이거 일하면서 목마르잖아요. 바쁜데 물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미나리 막 먹으면서 이게 많이 합니다. 씻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저희는 아줌마들은 못 먹거든요.
1: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인 포장. 200g부터 1kg까지 판매처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3: 이거 지금 저희가 미나리가 길잖아요. 네. 미나리를 포장할 수 있는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1: 미나리가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받침대. 덕분에 흐트러짐 없이 깔끔한 포장이 가능합니다.
2: 흐트러가지고. 이건 어디서 나셨어요?
3: 이거 아버님이 제작하셨습니다. 오랜 노하우로 이것저것 뭐 그 장판부터 해서 비닐 뭐 많이 바꾸셨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1: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수제 받침. 수십 년 농사 현장에서 쌓인

0: 아버지의 지혜 덕분에 긴 미나리가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하게 포장됩니다.
1: 매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2: 아, 미나리로만?
1: 네.
0: 이제 포장까지 마친 미나리가 전국 각지로 나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판매되는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3: 하루에 치면은 이게 500g에서 500g, 800g, 1kg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합의해서 한 거의 100kg 정도 가량 나가고 있어요.
2: 100kg 하루에?
3: 네. 네.
0: 주문량을 맞추려면 오후에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1: 마무리합시다 우리.
2: 네. 퇴근하시는 거예요?
1: 네.
2: 좋으시겠네.
1: 예. 좋아요. 뭐 일할 때는 퇴근할 때가 제일 좋다잖아요.
0: 수북히 쌓인 이 미나리는 뭘까요?
1: 이제 버릴 거예요. 이제 따듬고 나서 남는.
2: 이걸 다 버려요?
1: 네, 엄청 많이 나오죠.
2: 네. 네,
1: 진짜 많이 나옵니다.
2: 이거 너무 아까운데?
1: 아니에요, 아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시 저희가 이렇게 텃밭이나 이런 데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다시 하거든요.
2: 거름으로.
0: 청소를 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가 이른 시간부터 뭔가를 꺼내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 나갈 거예요. 미나리 오늘은 이제 즙을 짤 건데 지금 즙이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120kg 들고 갑니다.
0: 부모님 농사를 이어받고 올해부터 가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 어저께 이제 저희가 미나리를 딱 작업을 해놨잖아요. 이게 재고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선한 걸 가져가서 짤아야지 미나리 맛도 좋거든요.
0: 맛은 똑같지만 판매하기엔 상품성이 떨어지는 미나리들.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고민하다 가공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주 이곳에 제품을 만들러 옵니다.
1: 달성군 농민들이 이렇게 저희 제처럼 뭐 즙이라든지 아니면 딸기잼이라든지 농사 짓는 농산물을 여기에서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로리.
2: 아, 이게 젖어서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1: 네, 젖어서 무겁기도 하지만 뭐 원래 무게가 있으니까 작업자들이 많이 담아놨네요.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안에 옷 입고 들어가셔야 돼서. 네, 네. 여기서 그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야라 여기도 다 바깥부터. 아, 네.
0: 공장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제작진도 위생복으로 서둘러 갈아입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공장 안에 먼저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누구실까요?
5: 저희는 이제 달성군청에서 이제 농업인들이 가공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함께 도와드리고 이제 기술 지도, 교육 이렇게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드디어 가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 이거 지금 소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여기에 있는 걸 살균하는 거죠.
0: 1차 세척한 미나리를 소독수에 넣어 살균하고 다시 초음파 세척기에서 3번 더 씻어냅니다. 먹거리인 만큼 위생만큼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6: 소독수라서 소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한번 세척하고 여기 맹물로 한번 더 세척해서 완벽하게 세척을 하는 거예요.
0: 이렇게 미나리가 깨끗하게 손질을 마치면 이제 본격적인 가공 작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건 뭘 하는 걸까요?
1: 즙을 짜기 위해서 물기가 많이 들어가면 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탈수를 하려고 미나리를 조금씩 넣고.
2: 탈수기예요?
1: 네.
0: 물기를 쭉 뺀 미나리가 가는 다음 코스는 절단입니다. 즙이나 가루를 만들기 위해선 절단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0: 이 성분이 더 잘 불어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잘게 자르고요. 건조를 할 때도 이렇게 잘게 자르면 수분이 빨리 증발돼서 색깔도 잘 유지가 되고 빨리 건조할 수가 있어요.
1: 잘게 절단한 미나리를 추출기에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2: 미나리 30kg, 물 30kg. 이거 50대 50 비율인 거죠.
1: 그럼 미나리 추출액이 완성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2: 20시간을 추출합니다. 계속 낮은 온도로 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차피 오늘 내로 작업 시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작업을 뺄 거예요.
1: 바로 다음 제품 생산을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미나리 가루를 만들려고 합니다.
2: 이렇게 분쇄되어서 나온 거를 2kg씩 이렇게 판에 부어가지고 건조실로 들어갈 거예요.
1: 미나리 가루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건조입니다.
2: 이거는 45도에서 55도 사이에서 저온으로 해서 건조를 합니다.
1: 이제 24시간 동안 건조한 미나리를 꺼내는데요. 잘 말랐을까요?
3: 잘 말랐죠.
2: 만졌을 때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서 가루가 될 정도로 네, 잘 말랐습니다.
1: 야, 정말 바싹 잘 말랐는데요. 미나리는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색이 변하고 영양소도 파괴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천천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공정인 분쇄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고운 초록색 가루로 완성돼 나옵니다. 미나리 가루는 밥 지을 때 넣어 풍미를 살리기도 하고 우유에 섞어 건강 음료로 마시기도 한다네요.
4: 사장님 여기는 어디예요?
2: 이거는 여기에 이제 통에 담을 용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에어로 안에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1: 이미 살균을 마친 병이지만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강한 공기압으로 다시 한번 털어냅니다. 그 다음 가루를 담습니다.
2: 포장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지금 보다시피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저희 이제 가공센터는 물건을 이렇게 만들고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지만 대용량으로 해서 생산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거든요.
1: 대량 생산 공정이 아니다 보니 뚜껑을 닫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거쳐야만 합니다.
5: 지금 안에 실링지를 넣고 있잖아요. 이거를 실링지가 딱 뚜껑을 열어도 딱 밀봉이 되어 있게 실링하는 기계예요.
1: 아침부터 종일 고생한 끝에 미나리 가루 제작이 끝이 났습니다.
2: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5: 네.
2: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5: 네.
2: 네. 고생하셨어요. 네. 맛있게 하세요. 네, 찾아주시는 고객님도 많으시고 미나리 키우는 것도 즐겁고 손님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요. 건강하니까 힘 닿는 데까지 미나리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0: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 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드릴게요. 예.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0: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0: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3: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0: 아 이래도 되나?
4: 준비하실게요.
0: 예.
4: AIA 생명
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4: 준비하실게요.
0: 예.
4: AIA 생명
0: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6: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7: 아, I gave this to your mother on our wedding day.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3: 아니요.
4: 하기 힘들 것 같아.
5: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1: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2: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0: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3: 아빠, 자전거 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1: 여자애가 왜 그러니?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2: 남자답게 받아들여. 참으라.
0: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3: 소방관. 발명가. 의사.
4: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 라고 한다면?
0: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돼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공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4: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5: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6: 좀 애호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7: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5: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5: 제대로 찾아왔죠?
7: 저희 자매입니다.
9: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1: 영수증 드릴까요?
2: 아니요, 괜찮습니다.
3: 하루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는 작은 습관. 그 작은 데이터가 어떻게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국가 데이터처의 가계 동향 조사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경제정책과 복지제도의 기초가 되어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당신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연평도에서 새나기로 간절한 사연이 도착했는데 24시간 강아지와 떨어질 수 없다는 제보자. 보호자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난리가 난다는데요. 강아지들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다 보니 연평도로 일하러 갈 때도 강아지들을 데리고 간다는데.
6: 지하철 타고 한 그래도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배를 타는데 또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5: 보호자에게 집착하는 강아지 때문에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에서 유명한

0: 따는 입질견 딱지. 만지는 순간 폭군으로 돌변한다고 하는데요.
1: 아, 만졌다가 혼났어요. 물릴
2: 뻔했어요. 아, 만지려다가 물릴 뻔했어요?
1: 네, 이렇게만 그냥 난리예요.
3: 한 명 좀 물어, 그냥 건드리면.
0: 곳곳에 붙어있는 경고 문구들. 9년째 접근 금지령이 내린 딱지입니다.
4: 네, 딱지.
5: 만지지 말라고 했지!
0: 순식간에 폭군으로 돌변하는 딱지. 어쩌다 폭군이 됐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연평도의 선 넘는 강아지들. 지금 만나러 갈까요? 꽃들이 만개하는 봄. 하지만 강아지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경고문. 아,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강아지 짖는 소리가 요란한데요.
6: 그만. 제발.
0: 낯선 제작진에게 계속해서 지적되는데.
6: 그만. 제발.
0: 보호자가 한 달 전 입양한 슈나우저 가루입니다. 일어서는 제작진에게 달려드는 가루.
6: 가루야, 너 계속 그렇게 짖으면 어떡해.
0: 시도 때도 없이 짖는 가루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보호자.
6: 짖으면은 이제 옆집한테 피해를 줄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그 사는 분들도 이제 피해가 가는 거니까 죄송스러워가지고.
0: 한 달 전 가루의 입양 후 부쩍 예민해진 루이. 가루가 짖으면 덩달아 시끄럽게 짖어대는데 보호자가 키운 지 3년 된 폼피츠 루이입니다.
6: 루이는 오히려 강아지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이랬던 강아지인데 가루가 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아직 불안한 것 같아요.
0: 결국 짖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보호자.
6: 짖지 마. 안 돼.
0: 밖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데
6: 진짜 갑자기 짖는 친구라가지고. 그만.
0: 결국 복잡한 곳을 피해 한산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6: 원래 저기 집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친구가 가루가 이제 강아지만 보면은 난리 나고 그냥 무분별하게 사람들한테 짖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다른 큰 공원으로 가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0: 공원까지 강아지들과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걱정이 앞서는 그녀. 무사히 공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잘 견디나 싶었는데 결국 터지고 마는 가루와 로이.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당황한 보호자는 녀석들에게 사정을 해봅니다.
6: 제발. 다 왔잖아. 안 돼요. 그만.
0: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그런데 산책을 시작하려고 하다 머뭇거리는 보호자.
2: 왜 멈추시는 거예요?
6: 달려들까 봐.
0: 결국 다른 강아지에게 달려드는 가루.
2: 무조건 달려드려요?
6: 네. 저렇게 올 때 자기 눈앞에 보이면 저래요.
0: 누가 보이기만 해도 극도로 흥분하는 가루와 그런 녀석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는 보호자. 또다시 지나가는 개를 보고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평소 극도로 불안해하는 가루.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6: 화양 당해가지고 이제 전 주위분께서 사정이 조금 안

0: 오셔가지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해가지고 보호소에 있다가 또 인보처에 가 있다가 그러고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거주지가 세 번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1: 갑자기 아파서 가루를 키울 수 없게 됐다는 전 보호자. 결국 가루를 보호소에 맡겼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거처가 바뀌었던 가루.
0: 그 기억이 너무 셌나 봐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좀 너무 불안해하는 것도 보이고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은 너무 이제 난리가 나니까.
1: 이젠 보호자만 안 보이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가루.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0: 이거 쓰레기만 버리고 올 테니까 뒤지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너네. 로이.
1: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전 로이와 가루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보호자.
0: 가루 이거 먹고 있어?
1: 과연 가루는 보호자가 나가면 어떨지? 처음엔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더니 불과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불안에 떨고 결국 목이 터져라 짖어대는 가루. 그리고 덩달아 짖는 로이까지. 텅 빈 복도가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0: 저렇게 짖으면은 옆집에서도 이제 너무 시끄럽다고 한 번씩 문을 이렇게 펑 하고 치고 갈 때가 있어요.
2: 무서워졌어요.
0: 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냥 뭐지 하고 이렇게 문을 열면은 또 아무도 없고. 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좀 그랬나 보다 해가지고 제발 조용히 해, 제발 조용히 해 하는데도 계속 저렇게 짖어요.
1: 5분만 집을 비워도 시끄럽게 짖어대는 강아지들 때문에 보호자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다는데요. 그녀가 돌아오고 나서야 안심하는 가루.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매일 가루와 24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그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가루의 분리불안. 가루는 어디를 가나 그녀의 껌딱지입니다. 다른 강아지들과 재미있게 노는 로이와는 다르게 보호자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가루. 그런데 갑자기 보호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불안해하는 녀석. 결국 또 짖어대기 시작합니다.

0: 떨어지면은 이런 행동을 보여요.
1: 보호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극도로 불안해하는데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같습니다. 직원분이 가루를 진정시켜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2: 약간 물거든요?
3: 아, 물기도요?
2: 눈에 못 이겨서 무는 것 같긴 한데.
1: 보호자가 잠시만 안 보여도 난리가 나는 가루 때문에 옴짝달싹 못한다는 그녀.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4: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이제.

0: 일단 가루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아예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제 연평도에는 이제 이모랑 이모부랑 뭐 언니랑 다 같이 이제 가족 식당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식당이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잠깐씩 여기서는 아예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1: 결국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연평도까지 출근하는 그녀.
0: 짓지 마.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안 맡아줘서 애견 카페나 이런 데도 안 맡아줘가지고 데리고 가야 돼요, 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1: 강아지들을 데리고 연평도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0: 하지 마, 제발.
1: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인데요.
0: 두 대인데 이제 8시 배랑 이제 1시 배인데 원래 좌석이 다 있어요. 정해진 좌석이 있는데 가로가 너무 지져가지고 저는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일단 그 선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짐칸에 이제 들어가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 난항이 예상되는 그녀의 험난한 여정.
0: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안 해주셔도 돼요. 안 해주셔도 죄송합니다.
1: 아이고, 이 녀석들 여러 사람 놀래키네요.
0: 안녕하세요.
1: 화물칸에 실려 2시간 넘게 가야 하는 가루와 로이. 그걸 지켜보는 보호자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0: 앉아. 그만.
1: 배 안에서 지옥 같은 2시간을 보낸 그녀와 강아지들. 드디어 일자리가 있는 연평도에 도착합니다. 강아지들을 챙겨 간신히 배에서 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녀.
0: 너무 힘들어요. 아직 한 것도 없는데 힘들어요.
1: 아유,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치신 것 같네요. 너무 험난한 일하러 가는 길. 연평도에 도착하자마자 집부터 들르는데.
2: 여기가 집이신 거예요?
0: 네.
2: 아, 여기는 그러면은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긴?
0: 지금은 제가 왔다 갔다 하려고 저 혼자 쓰고 있어요. 일로 와. 가루.
1: 또다시 불안한지 지저대는 가루.
0: 가루야. 그나마 여기는 옆집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해요. 조금 민원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그만.
1: 아이고, 도대체 쉴 시간이 없네요. 곧 일하러 가야 할 시간. 일터까지 가루와 로이를 같이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3: 아유, 애들 데리고 오냐고 고생했네.
1: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한 그들을 반겨주는 이모.
0: 얘네 어디다 놔야 돼?
3: 이거 밖에 놔야지 안에 못 들어가잖아.
1: 하지만 가게 안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들어갈 순 없는데요.
3: 이거 두고 들어와.
0: 너네 이러고 잠깐만 있어. 금방 다시 나올게. 알겠지? 또 짖고 이러면 안 돼, 너. 미안해. 금방 갔다 올게.

0: 보호자가 사라지는 뒷모습에 또다시 불안해하는 가루. 녀석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일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들어오자마자 두 손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하는 은서 씨. 그녀가 일하는 사이 밖에서 불안에 떠는 가루. 보호자를 향한 가루의 집착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1: 아이고.
2: 계속 짖고 있는 거예요?
1: 네.
2: 보호자는 찾는 거예요, 지금?
1: 그렇대요. 저렇게 짖으면은 옆에 있는 로이도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3: 쌀뜨물로 마늘도 좀 드려.
0: 시간이 지날수록 가루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데요.
4: 그래.
0: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는 보호자.
1: 그만. 왜? 아,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야, 내 돈 벌어야 너네 맛있는 거 사주지. 응? 언니 일하고 올게. 알겠지? 금방 올게, 금방. 응? 짖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가루야.
0: 일을 하는 내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그녀.
5: 좀 안쓰럽죠. 어쨌든 파양돼서 그런 상처들이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안타깝긴 한데 지금 제 상황도 지금 어쨌든 젊은 애가 막 강아지만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1: 가루랑 로이랑 좀 마음 편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5초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같이 스트레스 안 받고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꼭 배우고 싶어요. 진짜 너무 간절해요. 진짜로.
0: 과연 가루의 분리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녀의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이번엔 연평도에 폭군으로 소문난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6: 이 사람들 몰라서 못 오는 거 아니야? 가 데리고 와.
7: 아, 만졌다가 혼났어요.
2: 아, 만져다가 물릴 뻔했어요?
7: 네, 이렇게만 그냥 난리예요, 난리. 지엄마밖에 몰라요.
2: 건드려보신 적 있나요?
7: 아니요, 없어요. 무서워서.
8: 그냥 할머니도 물어, 그냥 건드리면.
2: 아, 얼마나 몇 번 물리셨어요?
8: 서너 번 물렸지.
2: 아, 서너 번 물렸어요?
8: 항암 조금 물으니까, 앙 이렇게 물으니까.
2: 아,
8: 진짜로?
0: 동네 방네 소문난 입질견을 찾아가 봤는데 문 앞에 붙어있는 의미심장한 문구들. 어우, 곳곳에 만지면 문다고 경고하고 있네요. 그 무시무시한 녀석이 바로 너구나.
9: 녀석지.
0: 오우, 깜짝이야. 9년째 보호자가 키우고 있는 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추는 온순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10: 알았어.
0: 딱지는 보호자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같은 존재라는데요.
10: 앉아. 이렇게 해놔도 다 어른들을 만지셔서. 안 그러면은 또 네가 책임이니 내가 책임이니 하니까. 그 할머니들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셔서 사람들이 인식에 얘네 종 애들이 사람을 워낙 좋아한다고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물려. 저 책임 없어요. 그런데 알겠다고 다 물려.
0: 조금만 방심했다간 딱지에게 물린다는데요. 아무한테나 으르렁거리는 녀석.
10: 시 한 번에. 어째.
0: 잠시 볼일을 보는 동안에도 혹시 물리진 않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작진. 딱지의 무는 버릇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는 보호자.
10: 완전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0: 그래도 보호자에겐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둥이입니다.
10: 내려줘? 내릴 거야? 내릴 거야? 딱지 사탕 줘? 사탕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탕 먹으려면 엄마 주세요. 낙지 사탕 먹으려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고기 까딱 까딱. 고기 까딱 까딱. 고기 까딱 까딱.
0: 이렇게 애교가 철철 넘칩니다.
10: 엎드려. 옳지. 엄마 손. 옳지. 엄마 손. 이쪽 손. 하트. 옳지. 목. 옳지. 할미 왔네, 낙지. 할미.
6: 낙지 씨.
0: 이분이 보호자의 시어머니라는데요.
6: 야, 이놈아.
0: 증이 심해져서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10: 여기가 해풍이 심하니까 습진이 심했는데 그게 뼈까지 다 들어 그거 염증이 그래서 다 벌려가지고 다 긁어내고 근데 여기가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또 골마요.
0: 혹시 딱지가 예민해진 이유는 수술 때문일까요? 지금도 피부병 때문에 2년째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있다는데.
4: 선생님, 근데 추르렁 같이 주시네요?
10: 약이 되게 독해서 그 냄새 때문에.
0: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해서 약을 간식과 섞어서 떠먹여줍니다. 보호자에게 딱지는 자식처럼 귀한 존재 그 이상이래요. 며느리와 하루 종일 함께 다니는 딱지. 시어머니와 굴을 따러 왔습니다.
9: 그대로 가는 게냐 그대로 게냐
6: 다 뜯어갔어. 다 뜯어갔지. 냉겨놓나.
0: 아무리 찾아도 빈 껍데기만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딱지를 안고 있는 며느리. 오늘따라 굴 찾기가 더 쉽지 않은데요.
10: 갱구. 예. 네, 갱구. 여기 사람들은 이거 다 무쳐 먹던지 소라처럼 다 따먹던지. 여기 갱구 다 올라왔네.
0: 어디를 가든 딱지를 손에서 놓지 않는 며느리. 그런데 원래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남편을 따라 연평도에 오게 된 그녀. 처음엔 낯선 곳에 적응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살기엔 괜찮아요, 살기에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조금 답답하고.
0: 그래도 딱지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6: 딱지야, 딱지야, 우리 딱지야, 이리 와, 딱지야, 이리 와.
0: 한 많은 세월을 보낸 시어머니에게도 딱지는 손주 같은 존재라는데요.
10: 딱지! 야, 이거 잘했어.
9: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밀어치면서 울어봐도 때는 너저리
10: 잘한다.
9: 때는 너저리
6: 때는 너졌어. 이제 이미 때는 너졌어. 여모냥 욕골이 됐는데 뭐 어떡하라고.
0: 9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딱지.
2: 고객님한테 딱지는 어떤 강아지예요?
10: 자식이요.
6: 새끼는 똑같죠. 네. 그 새끼는 똑같아 지금. 아그 손주 같은데 여놈이 날 가지고 물나게서 이기고 그러지. 여놈 물나게서 그러지.
10: 어? 오늘도
6: 얼마나 안아주고 그 주고 할 텐데.
10: 얘 생각이 조금 궁금해요. 무슨 생각일까? 저렇게 입질할 때는 내가 뭘 잘못해서 제가 저기 입질하는 애로 바뀌었나 싶기도 하고.

0: 제주도의 산 넘는 강아지들을 위한 솔루션이 시급합니다. 솔루션을 위해 연평도까지 2시간을 배 타고 물 건너온 설세.
1: 아, 푹 잤어요. 한 2시간 배 탄 것 같은데요, 인천에서. 그래서 지금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 저기가 북한인가?
0: 설샘을 애타게 기다리는 보호자한테 가는 길. 먼저 연평도의 폭군 딱지네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딱지네.
1: 아, 너구나. 너가 딱지구나. 네. 딱지가 조금 외부인들 오면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2: 앞에서.
1: 네. 여기서부터.
2: 네.
1: 어허. 아, 딱 지키는 거 봐. 어떨지 알겠어. 자, 보자. 피부도 안 좋아 보이고 다리도 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응? 아이고. 올라갈 때도 좀 불편함이 있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2: 네, 들어오셔도 돼요.
1: 네. 뭐 괜찮네. 그렇지.
0: 설샘이 들어가자마자 입질을 시작하는 딱지. 그리고 가방으로 입질을 차단하는 설샘. 딱지를 구석으로 몰아놓고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구석에 몰린 딱지는 한동안 얼음이 된 것처럼 가만히 있네요.
1: 이제 제정신 돌아오고 있어요.
0: 잠시 후 드디어 차분해진 딱지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발견한 설샘.
1: 저 간식은 뭐예요?
2: 얘가 잘 안 먹어서 제가 물만 이게 다 빨아놔요.
1: 저랑 얘기할 게 많겠는데요?
2: 죄송합니다.
0: 평소 간식을 지키는 딱지. 누군가 간식 근처만 지나가도 달려들어 냅다 공격하는데.
1: 지금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갖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갖고 싶어요.
2: 지키는 거죠.
1: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계속 주면 이 공간 더 지켜요. 내가 가지고 싶진 않은데 뺏기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딱지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기는 싫은데 남들이 가져가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럼 다 모아놓고 맨날 그것만 지키고 있어요. 강아지들이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런 걸 안 줘야 돼요.
0: 혼자 있을 땐 간식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옆에 누군가 있으면 간식을 지키려고 하는 딱지. 간식은 절대 이런 식으로 바닥에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된다고 해요. 게다가 밥을 잘 안 먹는 딱지에게 사료를 하나씩 하나씩 입에 넣어주는 보호자.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1: 이렇게 살찐 애한테 왜 또 먹여줘요?
3: 안
1: 먹어도 안 죽어요, 이렇게 살찐 애들.
3: 토해도
1: 안 죽어요. 얘가 이러다 죽어요. 지금 9살이라고요?
2: 네, 9살.
1: 제가 봤을 때 얘 지금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무릎 관절도 안 좋아요. 제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렇게 살이 계속 찌다가 지금 승객을 탈고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9살이라고 했죠. 보통 7, 8살에서 10살 사이에 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살은 못 빼고 살은 계속 쪄요. 십자인대가 한쪽이 끊어져요. 그러면 애가 반대쪽으로만 걸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한쪽으로만 체중을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도 끊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누워서 똥을 좀 싸요. 안 먹는 애들은 굶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단단히 먹이셔야지 딱지랑 더 오래 행복하게 사십니다. 네.
0: 이제부터 딱지의 건강을 위해 보호자가 밥을 먹여주는 건 절대 금물. 무엇보다 딱지의 가장 큰 문제는 입질인데요. 사람 손이 가까이 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물어버립니다.
1: 이게 병원에서 오래 입원했던 애들이 사람 손을 진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해보시면 이 발 저렇게 부은 거 엄청 아프고 수술하면 엄청 아픈데 그 수술을 하고 나면 매일매일 사람 손이 와서 꺼내가지고

0: 소독하고
1: 드레싱하고 그걸 하루에 두세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사람 손만 봐도 이골이 나요. 보호자한테도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행인 건 오히려 보호자는 완전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2: 그렇다면 딱지의 입질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3: 앉아. 엎드려. 앉아. 엎드려.
2: 우선 보호자의 교육법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3: 주세요. 골 갔다 갔다.
1: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신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하다 나와요. 자, 이제부터 딱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일 모자라는 게 못 참아요.
2: 못 참고 물어버리는 딱지를 위한 기다려 교육이 시작됩니다.
1: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앉아, 기다려, 옳지만 쓸 거예요. 기다려 한번 얘기해 보세요.
3: 기다려.
1: 네, 그리고 자, 이러면 고개 돌리세요. 무시하세요. 눈 맞추지 마세요. 한 5초 뒤에 다시 기다려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기다려 하셔도 돼요.
3: 기다려.
1: 네, 1, 2, 3. 안 돼요. 네. 다시 기다려.
3: 기다려.
1: 1, 2, 네, 안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행동을. 얘는 지금까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다시 기다려.
3: 기다려.
1: 옳지.
2: 이번엔 잘 기다리는 딱지.
1: 옳지.
3: 옳지.
1: 이 정도 차분함이 나와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차분함이 나와야 돼요.
3: 앉아.
1: 기다려.
3: 기다려.
1: 네. 옳지.
3: 옳지.
1: 그렇죠. 지금 완벽해요.
2: 와, 이제 네. 긴 시간도 잘 기다리네요. 다음은 딱지의 사회성 교육입니다.
1: 흥분도 높아지세요. 제가 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자님.
3: 기다려. 앉아, 안나. 앉아.
1: 저랑 멀어지게 데리고 가야 돼요.
3: 이리와. 이리와. 앉아.
1: 저랑 사이에 껴야 돼요. 저랑 딱지 사이에 보호자님이 아, 서서 단호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 네, 반대쪽으로 밀어내거나 하면서.
3: 안 돼.
1: 기다려. 이거 못하셔야 돼요. 네. 단호하게.
3: 안 돼.
1: 데리고 가세요. 반대쪽으로 더 밀어내세요. 네, 더.
3: 안 돼.
2: 보호자님, 훈련할 땐 단호하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3: 일로 와. 앉아. 기다려.
1: 옳지. 평소에는 딱지랑 많이 웃고 이뻐해주고 잘해주세요. 그러다가 아까 이제 포인트들 있죠. 잘못한 행동들, 남들한테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막 해달라고 낑낑거린다거나 너무 참지 못하고 떼쓴다거나 그럴 때 항상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것만 좀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잘할 거고 의학적인 부분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약들만 좀 바꿔지고 호르몬만 체크를 하면 오히려 확 바뀔 수도 있어요.
3: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나도 미모차 끌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1: 오히려 확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이렇게 연습해볼게요.
3: 감사합니다. 네.
2: 이번엔 집착견 가루를 찾아간 설쌤.
4: 네.
1: 네. 밖에 나가면 혹시 좀 덜 짖어요?
4: 그래도 짖긴 짖는데 그래도 지금보단 덜 짖을 거예요.
1: 그래요?
4: 네.
1: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네.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4: 알겠습니다.
2: 24시간 보호자와 떨어질 수 없는 가루.
4: 목도 다 상할 것 같고.
1: 분리불안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짖어서. 근데 지금 보면 그것만 짖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4: 그냥 이런 작은 움직임.
1: 네.
4: 산업이나 그냥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다. 어디 간다 이러면은 깜짝깜짝 놀래면서 짖어요.
1: 그죠?
4: 네, 그게 너무 심해요.
1: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4: 무서워서?
1: 맞아요, 무서워서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뭐 좀 적당권 무서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무서워할까요? 지금처럼 조금의 자극에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요?
4: 모르겠어요, 그거를.
1: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가루를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좀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잘 못 쉴 것 같아요.
4: 맞아요. 못 쉬어요.
2: 집 안에서도 잘 쉬지 못하는 가루.
0: 뛰지 마.
2: 밖에서도 보호자와 24시간 같이 다니다 보니 도무지 쉴 수가 없습니다.
1: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24시간 같이 붙어있는 보호자가 좋은 보호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내가 아무 자극 없이 편히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봤더니 지금 분리불안 때문에
4: 네.
1: 일할 때도 같이 가죠?
4: 네. 무조건.
1: 무조건 같이 가죠?
4: 네.
1: 그러면은 일하는 공간에서 못 쉬죠?
4: 못 쉬죠.
1: 그렇죠?
4: 네.
1: 그 집에 와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4: 네.
1: 이게 반복되면 뇌에 과부하가 생겨요.
2: 하지만 전 주인과 원치 않는 이대로 분리불안이 더 심해진 가루.
1: 아무래도 버려졌던 경험, 가족이 바뀌어봤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특히 처음에 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보호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를 만나게 되면 분리불안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분리불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습을 안 해본 거예요.
4: 혼자 있는 연습.
1: 네.
2: 이제는 가루가 혼자
0: 그만,
2: 있는
0: 그만.
2: 연습을
0: 그만.
2: 해야 할 시간. 실내에서도 바깥 소음에 예민한 가루.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백색 소음이나 갈색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4: 갈색 소음이요?
1: 네. 이런 게 백색 소음이에요. 그러면 바깥 소리들이 많이 상쇄되면서 우리 가루가 조금 더 쉴 수 있게 해줘요. 이런 게 갈색 소음이에요. 조금 더 낮은 소리. 이거를 스피커로 가루 쉴 때는 이거 잘 때도 밤에도 여기 밖에 소리가 좀 난다라고 하면 틀어놔주는 게 좋아요.
4: 밤에도요?
1: 네. 원래 이게 좀 되고 나면 우리가 산책을 하는 건데 오늘 산책을 한번 여기 연평도고 다른 분들 없으니까 좀 조심히 긴 줄을 가지고 하는 산책을 한번 연습해 볼 건데 우리 감독님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은데.
2: 이번엔 평소 잘 쉬지 못하는 가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넓은 공간에서의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1: 뭘 얘기하거나 뭐 하자라고도 안 할 거예요.
4: 그냥 조용히.
1: 가루의 선택을 그냥 우리는 따라가 줄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둘 거예요. 줄 늘려주면서 당겨지는 느낌 최소화시키고 멈추면 멈추고 법적으로는 2m 줄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연습을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조금 한번 해보는 거고 원래 이런 소리도 무서워하는데 지금 차분하고 안정된 상황이니까 잘하는 거예요. 조금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무 짧게 잡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하는 조금 이완되어 있는 산책. 지금
2: 긴장의 끈을 놓고 자유롭게 다니는 가루.
1: 얘가 지금 어떤 행동하는지 보여요? 어느 정도 멀어지면 지가 알아서 멈춰요.
2: 자신의 템포에 맞춰 걸어가는데
1: 그죠? 짖지 않고
4: 그만.
2: 전에 산책할 때는 쉽게 예민해지고 불안에 휩싸여 짖었던 가루. 그랬던 가루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가루의 모습에 마음이 놓이는

0: 보자. 가루야, 과거의 상처는 잊고 앞으로는 보호자와 행복해지렴.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그냥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깜짝 놀랬고 좀 가로한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좀 가로의 상태를 좀 더 악화시켰던 게 아닐까.
3: 가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고 걱정이 좀 됐는데 오늘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2: 아, 네. 제발. 네. 그런 가망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3: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3: 네.
4: 안 돼.

0: 저렇게 다 해체를 해요. 벽지도 그렇고, 뭐 지금 집에 거의 이렇게 솜으로 된 거는 거의 남아난 것도 없고.
1: 아! 공격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 약간 그런 반응은 있지만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애교를 많이 부리고 예뻐요.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고.
2: 페츠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3: 가족이란 소중하죠.
4: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5: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6: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5: 아니 안 예뻐.
7: 예쁘긴 뭐.
8: 좋겠다.
9: 사랑해.
10: 여러분들 사랑해.
11: 아버지 우리 사랑합니다.
5: 감춰줘야 되나?
12: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에 이제 바릅니다.
2: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1: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범익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봅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1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1: 옆나대용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1: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2: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3: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0: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는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경쟁부문 작품들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55분 이상의 장편 다큐멘터리와 55분 미만의 단편 다큐멘터리 등 두 분야이며 공모 기간은 5월 8일까지입니다. 올해도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EIDF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회사는 있어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가족이란 소중하죠.
3: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4: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 보여.
5: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4: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6: 나쁘죠. 예쁘긴 뭐.
7: 좋겠다.
8: 사랑해.
9: 여러분들 사랑해.
10: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4: 박쳐줘야 내가.
11: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4: 이게 너무 예뻐요.
12: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13: 아니요.
14: 가기 힘들 것 같아.
15: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17: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15: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18: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19: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20: 아빠, 자전거 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아이고,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털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담배 피지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0: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수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올버즈가 세상에 등장했던 2016년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 브랜드를 만들었던 주역인 팀 브라운은요, 뉴질랜드의 축구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그 축구선수가 신는 로고가 크게 박힌 그 인조가죽 신발,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인 조이 지울링거와 함께 뉴질랜드가 생산해낼 수 있는 좋은 친환경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가벼운 신발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 신발은 뉴질랜드의 양털과 또는 유칼립투스 나무 이런 천연 재료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버려진 페트병을 활용해서 운동화 끈을 만들고 사탕수수 폐기물로 밑창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 브랜드라는 DNA를 장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 철학은 환경이라는 화두를 함께하고 싶은 수많은 소비자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테크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올버즈는 출시하고 나서 한 2년 만에 누적 100만 켤레를 판매를 하게 됐고요. 2021년에는 11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에만 주가가 공모가 대비 약 92.6%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최근에 정말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17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던 기업 가치가 최근에는 약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도대체 이 브랜드에는 어떤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성공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꽤 많은 브랜드들이 그 중간에 그 성공이 실패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이후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브랜드를 나를 성공하게 했던 그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잊게 되는 겁니다. 올버즈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전 세계 35개국에 진출을 했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신발의 라인업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제품을 의류로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사실 의류의 문제는 좀 다른데요. 신발에도 사용했던 친환경 소재를 그대로 의류에도 적용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땀 흡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몹시 불편을 했고 이게 땀에 젖어가지고 무거워지거나 몸에 딱 붙어야 되는 레깅스가 그 모양을, 디자인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지고 약 1,300만 달러를 비용을 들여서 할인 판매를 하거나 폐기하는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올버즈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건 결국 뭐냐면 친환경 소재로 만든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었거든요. 타겟의 범위를 넓히고 제품을 의류로까지 확장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친환경 가벼운 신발이란 편안한 신발이란 이 본질에 더욱더 집중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지나갔던 거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두 명의 CEO 중에 한 명이 그만두고 나머지 한 명이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친환경, 가장 가벼운 운동화라는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 한 길을 걸어가는 것, 즉 일관성이란 이야기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브랜드가 지켜야 될, 브랜드가 지녀야 할 일관성이라는 것은 항구의 그 자리에 그대로 정박해 있는 배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강에 배를 띄워서 그 강이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강물의 흐름이 바뀐다면 그 흐름에 맞추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지만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일관성이라는 거죠. 조금 업력이 오래된 브랜드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존재감의 약화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소비자들의 욕구나 취향이 달라지고 있는데 또 거기다 기술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대안들이 시장에서 속속 등장을 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지녀왔던 제품이나 서비스의 역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백열전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는 밤새워 일하는 산업 현장 그리고 우리 가정 곳곳을 밝혀주었던 것이 이 바로 백열전구입니다. 그러던 백열전구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저탄소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은 전력을 잡아먹는 괴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127년 만에 이 제품 자체 쓸모가 다한 거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제 많은 백열전구 업체들이 다 문을 닫고 단 하나의 업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일광전구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때 일광전구는 어떻게 쓸까요? 일광전구는 백열전구를 포기하고 LED전구를 생산하기 시작했을까요? 이미 백열전구의 퇴출이 예상되던 2013년에 일광전구는 이 백열전구가 왜 퇴출되게 되었는가, 그 주원인이 된 버려지는 95%의 열 에너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온기를 주는 빛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리포지셔닝을 한 겁니다. 백열전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래 가정용 조명으로 쓰였던 전구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그런 젊은 세대들로부터 또는 인테리어가 필요한 어떤 자영업자들에게 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광전구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요. 브랜드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브랜드가 그 자신의 기능이나 역할, 그 수명을 다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무언가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강박을 느꼈을 때 브랜드는 매번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죠. 이럴 때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나 방향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게 뭔가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동력을 불어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조금 더 지루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일관성 있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앱솔루트 보드카라는 브랜드인데요. 아주 럭셔리한 브랜드는 아닙니다. 이 브랜드는 1979년 스웨덴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런데 이 브랜드가 1980년대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보니까 이미 미국 시장에는 스미노프나 아주 유명한 리딩 브랜드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앱솔루트 보드카라는 브랜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앱솔루트라는 브랜드 네임과 차별화된 병 모양을 소재로 해서 미국의 도시 앱솔루트 시카고, 앱솔루트 뉴욕, 앱솔루트 휴스턴, 앱솔루트 LA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나중에 글로벌로 펼치면서 앱솔루트 도쿄, 앱솔루트 서울이라는 이런 광고도 만들었었죠. 정말로 이게 1981년인가부터 아마 이런 광고를 계속 만들어 왔으니 아마도 수백 편이 될 겁니다. 만드는 사람도 지겨울 법한

이런 비슷비슷한 레이아웃과 비슷비슷한 카피,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사실은 광고를 계속 캠페인을 이어갔던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사실은 프리미엄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또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고급 브랜드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브랜드나 캠페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이지, 메시지를 새롭게 바꾸거나 브랜드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브랜딩은 사실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마라톤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브랜딩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은 그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일관성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어느 날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의 모습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무엇이 당신을 성공하게 만들었는가를 잊지 말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저는 지금 KS 아이디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984년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문을 연 스타라이트 데일리는 39년간 뉴요커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샌드위치 맛집으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누구냐면요, 한국인 이민자인 김정민 씨 부부였습니다. 김 사장님 부부는 39년 동안 꾸준히 가게를 운영해왔지만은 사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이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퍼지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문을 닫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날 가게를 찾은 사람들은 39년 동안 이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던 주변 극장가의 배우 또 관객 이런 단골 손님들이었는데요. 집밥 같은 따뜻한 음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린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퇴식을 여기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 이제 어디 가서 밥 먹죠? 당신 덕분에 정말 내가 힘든 시절들을 여기서 이겨냈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폭스 뉴스는 이 일을 보고 뉴욕시의 또 다른 상징적인 역사가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 라고 보도를 했고요. CBS 뉴욕 같은 경우는 스타데일리라이트의 사장님 그분은 브로드웨이에서 또 다른 히트작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특히 브로드웨이 그 전체가 이렇게 진심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스타라이트 델리라는 브랜드는 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 일원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가게를 운영했던 김 사장님한테는 한 가지 운영 원칙이 있었는데요. 고객에게 샌드위치를 판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나의 친구들을 먹인다라는 생각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샌드위치도 더 정성을 들여서 만들게 되고 또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샌드위치를 매개체로 해서 주민들과 더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단골 손님이 오면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먹는 메뉴를 알아서 준비를 해주고요. 40년간 매일 찾아왔던 손님에게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이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하고 또 정말 어려워진 사람들,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월급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손님들에게는 샌드위치와 수프를 무료로 포장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스타라이트 델리를 운영했던 사장님의 인터뷰 속에 상당히 기억에 남는 답변이 있는데요. 리포터가 단골 손님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나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모든 손님이 나에게는 빅스타, 유명한 스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분이 가게를 운영하는 원칙이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손님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사실 뉴욕에 노숙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분들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또 날씨가 무척 춥거나 더운 날에는 식당의 자리를 그런 노숙자들에게 내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과 관련된 기사와 소셜미디어 등의 그 댓글에는 이분들에 대한 추억과 찬사가 지금도 아직 계속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동네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재밌게 본 사례 중에 하나가 핸드픽트 호텔입니다. 2016년에 문을 연이 작은 호텔은 세계적인 트렌드 매거진 모노클, 그 잡지가 선정하는 전 세계 탑100 호텔에 선정된 유일한 국내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는요, 다른 호텔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면은 교통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조금 명소들이 많이 몰려있고, 아니면 도심 중심가에, 교통이 편하게 이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픽트 호텔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호텔은 강남, 홍대, 압구정 같은 어떤 그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곳, 이곳이 아니라 정말 주거지역, 상도동에 지어졌습니다. 이 호텔의 로비가 1층이 아니라 9층에 있는데요. 1층 로비에 만약에 사람들이 북적이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마음 편하게 들어오는 것도 꺼려지고 뭔가 민폐가 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9층으로 로비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비가 9층에 있는 덕분에요. 로비에 올라가면 정말 특이하게 멋진 풍광이 아니라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상도동의 전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서부터 아, 동네 호텔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보통 호텔에는 그 투숙객들이 자기 객실 밖에서 좀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보통 호텔 로비나 호텔 내 카페 같은 공간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외부인들이 출입이 좀 힘들지요. 그래서 투숙객들에겐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호텔이 지역에 스며들어서 뭔가 동네의 일원이 된다는
이런 느낌을 주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픽트 호텔의 경우에는 호텔에 투숙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도 되게 마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하 1층에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이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와가지고 언제든지 여기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상도동의 경우에는 어린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또 1층을 보면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여기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브랜드가 오래된 동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그 동네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덕분에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아마 반 가까이가 지역 주민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집을 오랫동안 수리하는 경우에 집을 수리하는 시간 동안 이 핸드픽트 호텔에 들어와서 장기간 투숙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 이외에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서울 도심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서울의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 공간에서의 따뜻한 모습들을 보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찾았던 외국인들도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가고, 결국은 이 호텔 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사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브랜드는 사실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브랜드 시티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랜드 시티즌십을 가진다라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에게 상호간의 의미가 되는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큰 브랜드들이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우리가 CSR이라고 하죠, 그 이름 아래서 하고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부터는 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업이, 그 브랜드가 나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함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 브랜드가 이 지역,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1: 아니요.
2: 가기 힘들 것 같아.
3: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5: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3: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6: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7: 아빠, 자전거 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1: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2: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3: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제대로 찾아왔죠?
3: 저희 자매입니다.
5: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장이자 세계 13번째 우주센터로 우주 개발의 전초 기지가 된 고흥 나로도. 오랜 세월 삼체 포장으로도 유명했던 곳인데요.
1: 한 4km 정도 나와요.
0: 일본인들도 탐냈다는 그 맛.
2: 보달보달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0: 한편 400여 년 만에 빗장을 연 숙석.
3: 아니면 좀 앞쪽으로 하면 바다 풍경을 안 가릴 수 있는.
4: 이 정도로?
3: 응.
0: 고향에 대한 사랑이 가져온 기적 같은 결실인데요. 고흥이 안고 있는 특별한 섬을 만나보시죠. 오늘은 고흥군의 동남쪽 봉래면 나로도와 쑥섬으로 떠납니다. 이른 아침 서둘러 조업을 시작합니다. 땅발이 삼치잡이 배인데요. 땅발이는요, 낚시 바늘을 바닥까지 내리고 끌어당겨 삼치를 유인하는 방식이랍니다.
5: 이 바늘이 몇 개나 돼요?
1: 아니라 80개 돼요. 한 3m 간격이니까 상당히 줄이 길어요. 아, 250m.
0: 바늘이 미끼가 되는 것이죠.
1: 멸치처럼 이렇게 물속에 끄고 가면 살랑살랑하니까 이게 삼치가 이제 멸치인 줄 알고 와서 텁텁 무는 거죠.
0: 나로도의 오랜 전통 어업 방식이라는군요.
1: 삼치는 원래 해일성 어종이라 때로 많이 다니거든, 때로. 예, 이동이 상당히 빠르고 먹이 따라서 물 깊이 수심층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먹이가 또 떠있으면 또 삼치가 또 부상하기도 하고.
0: 40여 년간 삼치를 잡아온 김원태 선장. 나로도에선 어신으로 통한다네요. 우와.
1: 여기 찍혀 나오죠. 삼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여기 먹이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삼치가 있을 확률이 많죠.
0: 삼치 잡이에는 유난히 손 감각이 중요합니다.
1: 네, 입질이 와요. 잡고 있으면은 거기가 무너져 툭툭 치면서 무거워지니까 알 수 있어요.
0: 바늘은 여러 개지만 단 한 개라도 입질이 오면 바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1: 삼치요, 삼치.
0: 와, 와, 와, 드디어, 드디어 기다리던 삼치인가요? 하하. 와우, 정말 삼치로군요. 하하, 잘생겼네요. 힘이 좋아 바다의 폭주족이라 불린다는 삼치.
1: 자, 삼치!
0: 성질이 급하고 두레가 없는 탓에 무트로 올라오면 금방 죽는다네요.
1: 등푸른 생선 중에 뭐 최고 국종이 크죠. 크기도 크고 꽁치, 고등어, 방어, 부시리, 삼치 많이 안 있습니까? 근데 보면 삼치가 제가 볼 때는 최고 맛있는 것 같아.
0: 쉴 틈 없이 올라옵니다. 우와!
1: 삼치!
0: 이번엔 덩치가 더 큰 녀석이 올라왔군요. 하하하하, 삼치가 풍년이네요.
1: 삼치! 삼치, 삼치!
0: 자, 과연 나로도 어신 맞습니다.
1: 네, 한 4km.

0: 네, 얼마나 좋아요. 바다 자연 양식장.
1: 다음 날. 밤새 설레며 기다리던 경매 시간이 다가옵니다.
0: 배를 그렇게 많이 잡은 건 아니고 기본 잡았어, 기본.
1: 푸짐해 보이는데 기본이라고요?
0: 잡지 정도 한 6kg, 5-6kg 돼요.
2: 오, 대단하네요.
1: 나로 도항 위판장은 삼치를 비롯해 수산물의 집현지라 불리는데요. 삼치는 특성상 주로 선호로 소비되고요. 다른 살아있는 화로도 많지요.
3: 여기는 100% 자연산만 취급합니다. 뭐 여기서 나는 고기만 입판을 하고.
1: 경매가 시작된 동시에 치열한 눈치 전쟁이 시작됩니다. 중매인들의 손과 눈이 바쁩니다. 덩달아 경매사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네요. 드디어 나로도 어신의 농어 등장입니다. 유독 탐내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아하.
0: 오늘요? 그 주는 대로 먹어야지.
1: 37만 5천 원. 나로도 항에서 모든 중매인들의 관심을 받는 삼치 등장입니다. 치밀한 표정 관리 끝에 튼실한 삼치를 차지한 여사장님. 아하, 마음이 흡족합니다. 보물처럼 모셔두는데요.
4: 오늘은 삼치, 가오리, 돔, 또 이제 광어 뭐 그렇게 구했습니다. 자연산 참돔입니다. 참돔.
2: 더 올리시지도 않네.
4: 안돼 안돼 무거워 무거워. 얼른 얼른 건들게.
2: 엄청 크네요.
4: 엄청 크네요. 이렇게 큰 맛이 잘 별로 없는데 다 양식이 없고 다 100% 자연산이니까 좋지만 그때 따라서 계절에 이제 제철 생선이 좋죠.
1: 바람에 날리는 비단 같다고 해서 나로도 조선시대 나라에 말을 바쳐 나라섬으로 불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5: 아, 이게 적성이구나, 적성.
1: 나로도의 상징 삼치가 골목에도 보이네요.
5: 이 나라도 특성이 제대로 살려진 그림 같구만요. 돔 같고, 돔이네요, 돔. 이게 삼치 같고.
2: 저 위에 그냥 낚시꾼이.
5: 그러니까요. 입체적으로 잘 만들어놨네요.
1: 마을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길인데요.
6: 이 거리가 전체 일본식 건물로 조성되어 있었던 동네인데 이제 해방 이후에 점점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개축을 한 거죠.
1: 일제 강점기 일본 사람들이 바다를 메워 축정이라고 불렸다는 이 마을.
6: 1935년도부터서 나로도를 업 전진기지화하기 위해서 남해안의 어류를 전부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계획적으로 침탈했던 곳이죠.
1: 아픈 역사가 있는 나로도항. 삼치 어장의 중심지로 유명했던 곳으로 문물이 일찍 들어왔답니다.
7: 저희 물치란 곡이에요. 삼치를 바로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어상장에 떼가지고 얼음에서 바로 일본으로 바로 갔어요.
5: 통계에 보니까 우리 고흥에 살았던 일본인들이 한 500명, 한 500호 정도 되더라고요.
6: 초등학교 1, 2학년 다닐 때 그때도 일본에 그 일제 제품들이 나로도에 상당히 많이 있었고 옷을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또

0: 사지 그 양복을 입고 학생복을 입고 댕기는 부잣집 아들을 보면 상당히 부러워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축대가 이거잖아요, 지금.
1: 이렇게 축대를 싸 가지고 위에다가
0: 요, 이 집이 지금 그대로 일제시대 때
1: 건물을.
0: 지금
1: 아하, 여기가
0: 양철 그대로예요, 지금.
1: 있네. 이야.
0: 이쪽에,
1: 이게
0: 지금
1: 맞다고.
0: 저 지붕 저렇게 창문 돼 있는데 저래 저거 관사 쪽이고
2: 네.
0: 이쪽에는 사무실 우체국.
1: 이 우체국이 1920년대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0: 그때 전화가 그때 들어왔으니까.
1: 그러니까.
0: 예. 20년대니까 한 5, 6년경.
1: 대단했던 곳이 나라도구나 싶었어요.
0: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해저 케이블을 묻어가지고,
1: 예, 해제 케이블.
0: 예, 해저 케이블로 해서 여기 들어왔어요, 유선으로.
3: 일찍이 전기와 수돗물이 마을에 들어왔다네요.
0: 이 다리.
2: 어, 쇠.
0: 그리고 이 모양 자체가 지금 입주시대 때 저게 아닙니까?
3: 그 시절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 옛날 목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증언으로 들었던 게 실제로 문헌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그 희열들은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아, 고흥도 굉장한 역사를 갖고 있구나. 그런 역사가 현재 투영돼 갖고 지금 발전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3: 더 발전할 나로도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나로도 주민들의 삶을 지켜준 삼치. 따로 삼치거리가 조성돼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 아침 좋은 삼치를 구매하신 그 여사장님이시네요. 좋은 생선을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중매인도 겸하고 있답니다.
4: 이제 꼬리 있는 쪽은 또 약간의 쫄깃함이 있고 이러니까 또다 취향에 따라 틀리시긴 하는데 뱃살이 제일 맛있다고 봅니다.
3: 와우, 신선한 삼치의 하 푸짐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맛있게 드세요. 에이.
3: 나로도의 별미 알아주죠.
2: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는 먹거든요.
1: 저는 이렇게 양념장에다 해가지고 김에다 싸 먹습니다.
5: 김에다 싸 먹으면 별미랍니다.
2: 어떤 맛일까요?
1: 보달보달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5: 섬 사람들은 바로 잡아먹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쫀득하면서 부드러운 맛. 아주 먹는 힘도 좋고.
3: 그냥 먹어도 맛나고 양념장과 해조류를 곁들여도 일품. 입맛이 그냥 마구마구 그냥 다셔지네요.
5: 이 맛이야.
3: 자, 이번엔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숲섬으로 가볼까요? 백길로 3번 나로도항에 근접한 숲섬.
6: 여기 조형물은 고양이 조형물이 주로 있어요.
3: 숲섬과 더불어 섬의 명물이 된 고양이들. 냐옹 안녕. 400여 년간 신성시 여겨 외지인의 출입이 금지됐다는 마을의 당숲. 최근에 뒷장을 풀어 그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6: 한 가지 소원을 품으시고 욕심내지 마시면 안 돼요. 두 가지 되면 안 들어주셔요.
3: 우리도 소원을 빌어볼까요?
6: 후전나무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거는 마을 분들이 알려줘서 그리고 실제로 저는 작년에 한번 효험을 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꼭 해보세요.
7: 소광이라
8: 우리 뭐 드셨어요?
7: 건강하게
8: 네? 우리 가족 행복.
7: 뭐 드셨어요?
9: 저는요, 죽을 때까지 치매 안 오게 해주세요.
10: 건강하자.
11: 우리 친정엄마 치매 망상 더 심하지 않고 낫길 바랬습니다.
7: 좋다.
3: 드넓은 바다 위를 산책합니다.
6: 그리고 고흥의 바다는 동해 바다랑 다르게 잔잔해요.
7: 청정지역 같아요. 오염이 안 됐어요. 너무 좋아요. 네. 또 오길 잘했어요. 또 오고 싶어요.
3: 이 쑥섬의 주인공은 따로 있죠.
10: 그 뽑아 부른다 그래?
12: 네.
3: 25년간 쑥섬을 가꾸고 지켜온 김상훈, 고채훈 씨 부부. 반갑습니다.
10: 삼색포들에 대한 미련이 남긴 남은가 보네.
12: 그러니까 늘 그 해보고 싶은 게 미련을 못 버리고 죽어본 뒤 또 하고 또 하고. 장미 모종하고 삽목했던 거 하고 화이트 핑크 셀릭스 모종 두 가지 갖고 왔어요.
3: 쑥섬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든 부부. 어떤 매력이 있어 이 섬에 올까요?
10: 쑥섬은 이제 어찌 보면은 돌담이 잘 보존돼 있어요. 막 큰 규모나 길게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 모습 200년 된 것들이 잘 보존돼 있어서 이렇게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숙소에 세 가지에 반했어요. 하나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돌담이 살아있는 모습. 이게 벌써 수백 년 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거의 출입하지 않았던 원시림 같은 당숲, 난데 원시림이 있었고, 그리고 측밭이었지만 맨 위쪽에 갔을 때 완도도 보이고 금도도 보이고 가끔 제주도도 보이는 그런 경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좋은 모습을 잘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3: 남편은 전직 교사이고 아내는 약사랍니다. 직장 생활만으로도 바쁜 부부는 오랜 세월 주말마다 섬에 들어와 꽃과 나무를 심었다네요.
13: 근데 그 하여간에 꽃은 지 혼자만 피는 게 아니라서 항상 이렇게 풀이랑 같이 자라요.
3: 남편은 풀과 칡뿌리를 캐서 땅을 일구고 아내는 모종을 심고 가꾸어 섬 정상의 꽃밭을 일굽습니다. 벌이 꽃을 찾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원을 찾아왔다네요.
13: 처음에는 와 그때는 모종을 둘이서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모종이나 꽃들을 갖다 놓으면 갖다 놓으러 한 다섯 여섯 번씩 한번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미 지쳐가지고 그나마 지금은 교통수단을 좀 발전을 시켜서 좀 수월하게 올라다니는데 아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이런 것도 정리를 하고 아니, 정리 안 해도 되려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10: 경합을 버리는 것만 없으면
13: 아니면 좀 앞쪽으로 하면 바다 풍경을 안 가릴 수는 있어요.
10: 이 정도로?
13: 거기로 차라리
10: 오케이. 집사람 별명이 별아씨거든요. 별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라 해서 별아씨인데 그 식물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니까 이 식물의 특성에 맞게 자리를 잡고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집사람 의견을 따라야죠.
3: 부부는 오늘도 변함없이 꽃나무를 심습니다.
10: 물 더 할게. 물 더 줄게.
13: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네, 바다하고도 어울리고 주변 꽃하고도 어울리고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잘 살아라. 그냥 일단 하나를
10: 널 믿어볼게.
3: 사실 정원의 시작은 어머니였답니다.
10: 어머니가 지적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에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무식이 어려우니까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외할머니한테 유언을 했대요. 저희 어머니 성함을 부르면서 임자는 자네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어서 라고 했는데 외할머니가 그러겠다고 했고 외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저희가 또 장성하니까 네가 엄마를 돌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그러겠다고 했고 집사람도 그러겠다고 해서 이 나루도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하면서 그러면 나루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역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숙섬 작업하고 인연이 된 거죠. 집사람은 꽃을 가꾸는 걸 좋아하고 또 자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아, 여기를 이렇게 가꾸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죠.
13: 처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렸지만 실제로 첫 해에 삽을 뜬 것은 아주 조금 저기 저쪽 별정원 쪽에 조금
3: 거친 칡밭을 철마다 수려한 꽃밭으로 가꾸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요? 물 공급이 여의치 않은 섬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기 위해 특히 물이 중요했답니다.
10: 오래 되기도 하고 이게 겨울에 약간 팽창을 해서 물이 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조여보고 이제 물이 안 새면 다행이고 물이 잘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농작물도 그러듯이 식물, 정원의 식물 또 물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3: 대단한 인내심과 노력이네요.
14: 정원이 산 정상에 있어가지고
10: 심어놓고 물이 없어서 죽고 가물어서 이제 죽고 물을 제때 못 줘서 그 예쁘게 못 피고 말라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이게 물 관리만 잘 돼도 50% 이상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 25년간 쏟아온 부부의 노력과 고향에 대한 사랑이 물탱크 덕분에 결실을 맺게 되었고 쑥섬은 모두가 가고 싶은 꿈의 섬이 되었습니다.
15: 빨간 익은 열매하고 꽃이 한 가지에도 같이 볼 수 있는 나무예요.
16: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손님이 없어요.
17: 우리가 농사지은 유자, 야 오늘 진짜 최고의 간식이네 오늘.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가족이란 소중하죠.
2: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3: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4: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3: 아니 안 예뻐. 이렇게 깎으면
5: 예쁘긴 뭐. 좋겠다.
6: 사랑해.
7: 여러분들 사랑해.
8: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3: 박철재 대단.
9: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3: 이게 너무 예뻐.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10: 여자가 왜 그러니?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11: 남자답게 받아들여. 참으라.
12: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호방.

0: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 라고 한다면?
1: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홍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0: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2: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3: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2: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5: 집으로 돌아온 아내 양.
4: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 원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천혜의 자원이 풍부하고 바람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고장 고흥. 그래서일까요? 지난 몇 년간 고흥에서 제2의 인생을 찾아 정착한 이들이 많았다는데요.
1: 빨간 익은 열매하고 꽃이 한 가지에도 같이 볼 수 있는 나무예요.
0: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를 벗어나
2: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손님이었어요.
0: 시간에 여유로움을 찾아온 부부들.
3: 무슨 나무 맛일까요?
4: 아, 예. 유자농장입니다.
0: 제2의 인생을 위한 뿌리 내리기 어떻습니까?
5: 우리가 농사지은 유자. 야, 오늘 진짜 최고의 간식이네요.
0: 청정 자연의 정착민들을 만나보시죠. 오늘은 고흥군 화양면과 금산면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람과 빛의 조화로움을 받아 땅의 기운이 남다른 고흥. 이곳에서 특별한 농장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3: 여기는 뭐를 키우시는 겁니까?
5: 여기는 커피 나무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네, 이게 커피 나무입니다.
2: 꽃이 작년에 일찍 폈는데
5: 제법 많이 익어 가고 있네.
1: 지금 여기 꽃이 올라오네.
2: 네,
1: 꽃이 올라오네. 그러니까 자연은 참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네. 얘는 지금 여기 달린 애들은 작년 꽃이 필 시기 4, 5, 6월 달에 꽃이 피어서 그때 열매가 달려서 이렇게 오래 익어가는 거고, 또 올해 지금 요 열매가 익어가는 요 시기에 또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매, 빨간 익은 열매하고 꽃이 한 가지에도 같이 볼 수 있는 나무예요.
0: 아라리 열린 튼실한 커피나무. 10여 년 전 귀농한 고흥에서 처음으로 커피 재배를 시작했다는군요.
1: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커피 재배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없어요. 뭐 재배법이라든지 뭐 매뉴얼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초기에, 예, 오전에 이제 비가 와서 하우스 문을 안 열었는데 해가 떴던 모양이에요. 비가 그치고.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계속 이제 손님들이 오니까 영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3시간쯤 지나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해가 쨍쨍 떠 있어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막 달려서 와서 보니까 문을 딱 여는데 이 잎사귀에 증기에 쪄진 냄새가 나고 보니까 이게 잎이 새카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온에 다 얘가 이제 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죽은 가지를 다 잘랐어요. 이게 이제 뭐 살지 죽을지는 모르지만.
0: 초보 농부에서 어느덧 베테랑이 된 부부.
1: 어분으로 만든 거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커피 나무에 필요한 영양제들이 이제 이게 양은 작아도 굉장히 고농축 돼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네.
3: 비싼 커피 나무인데.
1: 예. 그래서 커피가 비쌉니다.
0: 커피 생산부터 판매까지 맛도 볼 수 있는 6차 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부부의 커피 농장. 매일 커피를 안고 잠이 들어 커피를 안고 일어나는 사장님. 아침부터 참 바쁘시네요. 커피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오랜 시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됐답니다. 세계적인 커피의 트렌드에 따라 요즘 연구 개발 중인 것도 있다는데요.
1: 첫 번째로 제가 만들어낸 게 고흥의 유자가 유명하니까 제가 이제 유자 커피를 만들어놨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로 라벤더 커피입니다. 그래서 고흥에 이제 허브 농장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흥의 허브 농장에서 나오는 라벤더 꽃을 가지고 커피 우리 이제 생산된 커피 이 열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무산소 발효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벤더의 특징이 나오는 커피죠.
3: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1: 첫 번째는 살아남기 위해서 솔직하게 예, 그러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고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피야 고흥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있잖아요. 근데 농촌이 이제 지금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인구가 좀 소멸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도 오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는 오게 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다른 데 없는 여기만에 여기를 와야 먹을 수 있고 고흥에 와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만이 이게 시그니처가 돼서 사람들을 좀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는 그런 데 늘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걸 이제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제 그러고 있죠.
0: 고흥 커피의 맛을 찾아 이곳을 찾아오는 커피 애호가들도 많습니다.
6: 향기도 있고 네. 스윗 커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맛이 탁월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3: 이게 드시러 자주 오세요?
6: 제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옵니다.
3: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6: 네, 여기 커피는 맛있어요.
1: 예,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0: K커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커피 교육도 하신다네요.
1: 이 표현을 지금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가 표현되는 걸로
0: 같은 품종도 기후와 토질이 달라지면 맛과 향이 달라지는 커피. 고흥의 커피로 커피의 가치를 높이는 중입니다.
1: 단순히 퀄리티만 감지하기 위해서 평가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적인 문화 그러니까 커피는 문화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아프리카 먹는 문화가 다르고 뭐 베트남 먹는 문화가 다르고 중남미 먹는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까지도 좀 같이 배려를 해서 이제 또 평가하도록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넓어졌습니다.
7: 하나를 한 잔의 그 음료를 내더라도 좀 제대로 된 그런 커피를 좀 이렇게 고객들께 좀 맞춰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주의인데 우리 여기 그 원장님이 딱 그렇게 제대로 한 잔 한 잔 제대로 내려야 된다 이런 거가 저의 생각과 맞아서 전 너무 영광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0: 사장님의 커피에 대한 열정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균흥이 됐든 귀촌이 됐건 또 관광이 됐건 고흥으로 발길을 많이 향할 수 있도록 고흥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것이 늘 고민이고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를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앞으로도 계속 계획하고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0: 이번엔 고흥반도의 남쪽 다리가 놓이면서 섬인 듯 섬이 아닌 듯 살아가는 거금도로 가보실까요?
8: 하다 오니까 느낌이 우리 사람 진짜 예쁘잖아.
9: 그거 예쁘지.
8: 우리 사람 진짜 예쁘지. 엄청 조용하잖아요. 이게 엄청 평화로워요. 마음이.
3: 원래 여기서 사셨어요?
8: 아니요, 저는 아니죠. 저는 여기 이사 온 거고.
9: 저는 귀향을 했고요.
3: 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9: 한 3, 4년 됐나? 네.
0: 고흥섬들의 맏형 거금도는 사철 바다가 따뜻하고 온화한 곳인데요. 3, 4년 전 이 바닷가 마을로 귀촌한 부부. 정겨운 길을 따라가면 부부의 보금자리가 나옵니다. 아니, 웬 고양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10: 고양이 아파트.
3: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10: 지금 고양이들 14마리? 14마리 있어요.
3: 왜 이렇게 많습니까?
10: 아, 고양이가 뭐 사연이 많긴 한데,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고양이 한 마리 밥을 줬었거든요. 네. 그 밥 줬는데 그 녀석이 자기들 새끼를 데려와서 여기다가 그 새끼들이 또 새끼를 한 번 더 놓는 바람에 애들이 왕창 늘어났어요. 나 배고파요. 밥 먹자. 배고파.
9: 전복죽 해 먹지.
10: 전복죽. 전복죽 좋아해요. 전복죽 해 먹자.
0: 귀촌 전 식당을 운영하며 셰프였던 청도씨 요리를 담당하죠.
5: 저 사람이 이제 저를 밀어붙였죠. 절벽 끝으로. 절벽 끝으로.
7: 절벽이었나?
5: 초장에는 그 하루 매일 메뉴를 바꿨어요. 너무 그렇게 이제 컨셉 개념을 잡아가다 보니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음식.
10: 제가 맨날 눈치 보고 살았어요. 3년 동안. 도저히 더 이상 눈치 봤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두고 이쪽으로 왔죠.
0: 정신없이 바쁜 도시의 삶이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남편의 고향집을 떠올리게 했다는군요.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움을 찾아 부부는 이 집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답니다.
5: 저기 걸어갑니다.
9: 전복투하.
5: 저기야, 전복투하 좀 이따 먹을 수 있다. 간만 좀 맞추면 되겠네. 너무 그렇고.
0: 마음의 여유를 찾으니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전복죽은 안 드시고 어디 이렇게 가시나요?

0: 식사했어, 우리? 응? 식사했어? 이거 전복죽 조금 있어요, 잡숴보이다.
1: 어, 뭐 달라고?
0: 따뜻한.
1: 아니, 먹고 먹게. 잘 먹을게. 네. 내 아들놈하고 똑같으지.
2: 왜 아들 같으세요?
1: 아이, 지금이하고 나하고 같이 가기 상쾌하지.
0: 엄마 친구. 네, 돌아가시고 엄마.
1: 맛있게 들랍니다.
2: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1: 네, 고맙습니다. 네.
3: 고향 집에 돌아와 늘 그리운 어머니입니다.
0: 우리 사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대리만족?
4: 네. 엄마가 혼자 시골 계실 때 자주 못 왔으니까 그때 그 미안함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계속 마음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친구분이셨던 어머니한테 그렇게 또 해드리고 싶은 거지, 혼자 계실 때.
3: 소박하지만 행복한 한 끼입니다.
4: 그렇게까지 버렸지.
2: 잘 먹겠습니다.
0: 배고파.
4: 잘 먹을게요.
3: 현재 부부는 한 팀만 받을 수 있는 식당과 펜션, 카페를 운영 중이라는데요. 부부 간의 삶을 소통하고 시간을 즐길 여유가 생겼답니다.
4: 맛있어.
0: 돈 맛있게 먹어주면 좋죠. 행복하죠.
3: 네. 이곳이 부부의 일터인 카페입니다.
4: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손님이 한 명 오면 한 명 오는 대로,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하려고 오픈을 한번 해봤습니다.
2: 그랬더니 어떠세요?
4: 그랬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손님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2: 손님 안 와도 괜찮으십니까?
0: 오면 좋은데 안 괜찮죠? 근데 뭐 크게 뭐 걱정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4: 그냥 작게 벌면 고양이 사료나 좀 사주고 가끔씩 햄버거나 사먹고.
3: 그래도 시간의 부자가 되어 마냥 행복하다네요.
0: 맞습니다.
4: 그 번째 짠 원샷.
2: 자꾸 이런 대화를 나누세요?
4: 아, 예. 뭐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둘밖에.
3: 15년 차 부부라던데 여전히 신혼부부 같습니다.
2: 두 분도 걱정 없으십니까?
4: 우리는 원래부터 없었고요. 와서는 더 없어요. 그다지 없어요.
2: 우리 김 선생님도 행복하십니까?
0: 아, 그럼요.
4: 제가 있어서 행복한 거지.
0: 어, 그렇지. 자기가 있으면서 걱정이 없다.
4: 그래.
3: 부부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켜준 고흥 고금도 바닷가. 참 그림 같죠? 자, 이번엔 또 다른 향기를 찾아 떠나보실까요?
2: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네.
2: 여기는 무슨 나무밭일까요?
5: 아, 예, 유자 농장입니다.
3: 고흥 하면은 유자죠. 귀농에서 유자 농장을 운영 중인 성학 씨.
5: 하다 보면 그래도 많이 찔리게 되어 있고 그런 게 좀 힘들고, 유자 가시는 또 워낙 세요. 굉장히 세고 그래서. 그리고 알입니다, 이거 찔리면. 이런 나무들을 잘라줘야지 햇볕, 바람 그런 것들이 잘 통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는데.
2: 유자가 열려 있나요?
5: 아니요, 아니요. 아직 멀었고 4월달, 5월달,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제 꽃이 피면서 거기에 이제 꽃봉오리가 생기고 그게 이제 또 열매를 맺히죠, 이제.
3: 도시에서 다양한 자영업을 했던 사장님이었다는데요. 고흥 유자에 반해 귀농을 선택했답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청유자죠. 부부가 함께 귀농했다고 들었는데 아내는 안 보이시네요.

0: 완전 혼자 일하세요?
1: 예, 뭐 오늘 뭐 배우러 간다고 뭐 가가지고 아직 안 오네요.
2: 같은 시간 아내 보슬 씨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용접 아닙니까? 아니 이런 것도 배우실 수 있나요?
3: 막을 형성하기 전에 또 얘를 갖다 줘버리니까 막이 막 다 굳지 않고 막 뒤로 막 밀어내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물 많이 보이셨잖아요.
2: 와우, 대단하시네요. 어렵지 않습니까?
4: 잘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0: 아니 그 불꽃도 튀고 막 무섭지 않으세요?
4: 아니 얘가 다 막아주잖아요. 장비가 있잖아요.
2: 귀농해 하우스 작업을 하면서 용접 기술이 절실했답니다.
0: 자신감이 좀 붙으셨어요?
4: 아,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신감은 이제 농장에 가서 하다 보면 붙지 않으니까 이제 어차피 용접을 녹이고 녹여서 하고 이러는 그 기초 작업을 여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강사님 말씀은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용기를 얻는 거죠.
2: 아내의 외출에도 농장 일에만 열중하는 남편입니다.
1: 작업할 때는 사실 아무 저는 잡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 점심을 안 먹고 그럴 때가 많아요.
0: 우이.
5: 냉이도 많이 올라올 때 뚝도 올라오고.
1: 오, 왔어?
5: 오늘 날이 좋네.
6: 그 오늘은 붙이는 용접을 너무 프로 같이 한대. 그래서 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대.
1: 아니 그래 용접을 배워서 뭐 하게?
6: 가접을 한쪽에서 하고 오면 잘못될 때가 많대. 그래서 용접들 할 때 가접을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오는 거래. 나는 거기에 너무 동의하고 뭐 어쨌든 필요하겠지. 활용할 게 많을 것 같아서 한 거야.
2: 훌륭한 일꾼으로 거듭나고 있는 아내입니다.
1: 너무 편하더라고.
6: 그럼 이제 뭐 굴삭기를 했으니까 용접도 해야지 당연히.
0: 다양한 거를 지금 배우고 있으시는데.
1: 네, 그런 뭐 호기심이 많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일에 대한. 그리고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제법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2: 유자가 좋아서 오게 된 고흥.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답니다.
6: 이거 저거들 옮겨야 돼. 네.
7: 안녕하세요.
8: 봉사할 때 오면 마음이 좋죠. 그리고 도움을 받는데.
2: 베풀고 나눌수록 행복하다는 부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어서 귀농을 선택했답니다.
6: 예쁘게 해드릴게요.
9: 고마워요.
6: 네.
2: 정기적으로 교통편이 여의치 않은 곳을 찾아다니며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답니다.
1: 온 지 5년 됐는데 숙성을 처음 와봤는데.
6: 아, 고흥으로 오셨어요? 의지 네. 계시다가? 네? 의지 계시다가 고흥으로 오셨어요?
1: 아, 저는 서울에 있었죠.
6: 서울에.
1: 상태 가서 보는 거.
2: 미용실 원장님도 했다네요.
1: 서울에서 뷰티 살롱 할 때 쓰던 것들이고요. 좀 이런 가위들이 한 10여 년 이상씩 썼던 가위들인데.
2: 참, 재주도 많고 열정도 많은 부부네요.
6: 젊은 그 주민, 그죠,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 많이들 이렇게 오세요, 이러고 말이야.
2: 다시 농장입니다.
1: 오늘 일할 연장들입니다.
2: 아니, 골프 가방에 연장을 넣으세요?
1: 아니, 농사할 때도 이 편하니까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위에다 살짝만 해서.
2: 부부의 또 다른 희망이 될 유자 묘목도 심습니다.
1: 잘 자라라 이제. 농부의 소망이라면은 뭐 잘 자라서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무들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

0: 최선을 다하죠.
1: 네. 올라온 우리 또 닭들은 놀래겠다.
2: 와우, 또 다른 가족도 있군요.
1: 오고야, 아빠 왔다.
2: 슈퍼 청계 닭입니다.
1: 아, 품고 있잖아. 저한테 품고 있잖아. 어? 없어졌네. 품다가 사람들 들어오니까.
3: 아이고, 여기도 있고, 아리. 여기도 두 개가 있고. 여기도 또 두 개가 있고.
1: 다섯 개 났네요, 오늘.
2: 연속들. 효자 닭들이네요. 닭 농장도 가능하겠습니다.
1: 예, 이거는 이제 품는 거라서 이제 병아리가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 며칠 품었으니까 계속 놔두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얘들이 여기다도 더 얹혀놓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표시를 해놨어요.
3: 아, 그렇게. 네.
1: 밥 먹어.
4: 밥 먹으라 꼬꼬들아. 물도 좀 먹고.
1: 닭장을 만들면서 이 사실 이런 그 유정란 먹어보고 싶은 그런 어떤 그 도시 살 때도 그런 또 어떤 약간의 어떤 그런 뭐 소망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었죠.
2: 이런 게 바로 귀농 귀촌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부부의 먹거리에 빠지지 않는 건 여기까지 오게 한 고흥 유자입니다.
5: 알도 많이 났네.
1: 다섯 개 났더라고. 이게 다 우리 농산물로 지금 만든 거야. 우리 여기서 나온 쑥. 우리 또 청계가 나와준 이 계란.
5: 쌀도 마을 쌀.
1: 그리고 또 우리가 농사 지은 유자. 이야, 오늘 진짜 최고의 간식이네, 오늘.
5: 이 상큼함. 이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산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좋아요.
1: 아무 연고 없이 내려왔는데 어떤 또 지역 주민들도 좋고 같이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이런 농사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이제 아직까지 어떤 힘들 때도 있지만 육체적 어떤 육체적인 그런 노동들이 나는 참 즐거워요.
2: 고흥이 좋아서 온 부부 앞으로도 더 행복하십시오.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3: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대는 이제 발입니다.
4: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내 하고 있는
3: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곰이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 봅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120억 정도.
2: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3: 옆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5월의 어느 날 병원에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는 부부.
1: 두렵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도 병원에 왔지만 다음 주에도 내 발로 병원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2: 희망적인 걸 듣고 싶은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그게 좀 불안하고 좀 그러네.
0: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3: 지금 이미 폐까지 전이가 된 아데노이드성 낭성 종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병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항암제를 쓰고 다른 치료를 찾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대어 여명이 3년 전후 정도를 설명을 하는 그런 암종이 되겠습니다.
0: 암과의 싸움이 시작된 이후 하루하루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이 야속하기만 한데요.
4: 아니야! 엄마!
5: 엄마는 누구 엄마야?
4: 내 엄마!
5: 그치.
6: 내 가족을 좀 오래 지키고 싶어요. 왜냐면 엄마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0: 당했던 사람이라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요.
1: 하루하루가 간절한 미영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족은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말기암 투병 중인 엄마 미영 씨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아들 지후,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아빠 진이신데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세 식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 경기도 이천의 한 빌라. 이곳이 미영 씨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들 지우가 꿈나라에 빠져있는 시간. 엄마 미영 씨는 오늘도 통증과 함께 힘겨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지난 가을 암 진단을 받은 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3: 두경보험 사기고요. 뭐 전이도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해. 항암치료를 하면 할수록 힘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그러니 뭐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죠. 예.
1: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극심한 고통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4: 컨디션은 어때요? 다리는 괜찮아? 저려? 좀 부릅니까?
3: 속이 안 좋아요.
1: 아파하는 아내 앞에서 남편 진희 씨의 침묵도 깊어지는데요.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곁에서 다리를 주물러주는 일뿐 진희 씨의 마음도 무거워만 집니다.
4: 항암 맞고 오면은 점점 체력이 떨어지니까 저번 주보다 오늘이 더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확실히.
1: 미영 씨가 병마와 싸우기 시작하면서 진희 씨도 그 빈자리를 채우느라 전보다 바빠졌는데요.

0: 엄마, 엄마, 엄마가 빨리 나 학교 가려면.
1: 지우 몇 살인지 얘기해줘요.
2: 아, 지우
0: 12살이에요. 그래,
2: 12살이요?
0: 많이 듣고 자기가 필요한 얘기만 좀 할 수 있지. 이어서 얘기를 잘 못해. 자기는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제가 못 알아듣으니까. 그러면 저도 답답해요, 이게. 그때는
3: 12살이지만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우는 4, 5살 아이 정도의 인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 장애를 안고 있는데요.
0: 지우가 지금 뇌전증 의심이 좀 나고, 그리고 HID 의심이 좀 있어서 지금 그 약을 먹고 자폐 판정이 났거든요. 그런 약을 해서 같이 복용하고. 제가 솔직히 좀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근만 하고 퇴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와이프가 이 역할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감당했는지 참 제가 해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힘든 걸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2: 학교 갔다?
0: 학교 가고 싶어? 또 안 간다며 시켜.
2: 학교 안 가서?
0: 학교 가야 돼, 안 가야 돼?
2: 안 가해?
0: 뭘 안 가.
3: 엄마 아빠는 축복으로 태어난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키우려 애썼지만 지우는 7살 무렵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0: 제일 미안한 게 이거를 빨리 못 받아주고 일반 애처럼 받아들이니까 지우가 혼동이 많이 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미안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내가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 늘 생각하고 있죠. 지금
4: 장애가 나온 거죠. 정신적 장애라 해서 우선 처음에는 이제 지적 장애로 그때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한 시간 또 계속 울었어요. 그때도 울었어요. 아, 이제 뭐 치료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라는 게요 한두푼이 아니더라고요. 오랜 치료 수업이나 솔직히 비용 들어가면서 숟가락 먹는 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숟가락질 하나를 하게 됐는데 지푸로 밥 먹는데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3: 지우의 치료를 위해 인생을 바쳤던 엄마 미영 씨. 그런데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치통인 줄 알았던 통증이 침샘암 4기였는데요.
4: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였어요. 젊은 나이에 안타깝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밖에서 남편들이 전화해서 내가 암이란다 했더니 그냥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일하는 중이라. 발달장애 아니다 보니 앞날이 깜깜하긴 했어요. 왜냐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0: 솔직히 믿기지가 않죠. 가뜩이나 이제 아들이 지우가 저 상황에서 또 암이다? 꼭 나야 되는데, 완치 돼야 되는데. 완치가 아니라도 계속 더 지우 옆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안쓰럽고 답답하고 제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3: 미영 씨는 벌써 5번째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검사를 받는 날마다 온 가족이 함께 병원을 찾는데요.
5: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6: 통증은 좀 어떠셨어요?
7: 소곤랑거리, 몸살, 식은땀, 손저림, 발저림. 이제는 좀 디딜 때도 좀 많이 아파요. 발바닥 걸어가지고 이럴 때.
0: 와이프가 항암 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고요. 이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효능이 더 나오는지.
6: 언제까지 치료를 몇 번에 거쳐서 진행.

0: 하자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고 항암제가 잘 듣는다면 좀 항암을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1: 미영 씨가 궁금한 건 당장의 통증보다도 지우 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입니다.
0: 네, 이미영님은 아데노이드 낭성 종양이라고 하는 침샘암의 일종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 진단됐을 당시부터 목 전반적으로 침범이 된 완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논문들에 따르면 3년 정도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항암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검사해야 될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해결이 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치료를 이어나가는 데에,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남은 시간을 숫자로 듣고 나니 엄마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2: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여.
3: 그래도 어떻게든 희망을 갖고 잘 견디면서 치료 잘 받아봐야지.
2: 아휴, 아들 보면 희망을 품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거인 것 같아. 뭐, 수명이 중요하기보단.
1: 엄만 지우를 위해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2: 지우야, 응? 엄마 아들. 잘해보자, 엄마랑.

0: 어느덧 지우의 등교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 재밌게 놀다가 집에 와야 돼, 알았지? 대답 크게 해야지.
2: 빗바시, 빗바시 뭐? 아,
1: 그래, 김밥 사줄게, 아빠가.
2: 아, 또 안 가고 와?
1: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0: 그런데 학교 앞에서 벼랑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2: 아야!
1: 아!
2: 집에 가?
1: 응? 아! 싱싱이 타러 가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가면은 버스 온다. 빨리 가자.
2: 아! 빗바시 안 가!
1: 어허. 어디게 잠을 설쳤더니
2: 빗바시 안 갖고 와.
1: 컨디션이 안 좋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런 경우가 좀 간혹 있거든요.
0: 겨우 지후를 달래고 한참 만에야 교실로 들여보냈습니다. 지후는 현재 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3: 2, 3, 4, 넷. 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2: 방구이 집에 가고해.
3: 아, 방구 집에 가서 껴. 하나 속도 줄까?
2: 방구이 여기 사가.
3: 여기서 밥 먹기면 안 되지, 진짜.
2: 밥과 밥.
3: 뭘로 먹고 싶어?
4: 제가 아이를 가르쳐보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이 지우가 어렸을 때 그 장애를 알고 나서 얼마나 지우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했는지 그게 지우를 보고 있으면 너무 잘 보여요. 지우에게 들어가는 치료비도 제가 만만치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희귀염이시니까 이제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어머니가 없어지면 지우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늘 치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매일매일 지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반면 진희 씨는 뒤늦게 출근길에 오르는데요.
1: 저희는 여기 물류 쪽이라 지게차 장비 쪽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여기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급하게 또 다시 이제 직장을 가고 있습니다.
0: 눈을 뜨면 아픔이 시작되고 눈을 감으면 하루가 끝이 납니다.
1: 네, 아빠 왔다. 아빠한테 인사 안 해?
2: 하고 왔어요.
1: 안녕하십니까. 잘 놀았어, 지우? 응? 잘 놀았대? 응? 좀 괜찮아? 좀 어때?

0: 똑같지.
1: 근데? 기억 안 나고?
0: 지금 혼자 있어서 심심했지만.
1: 그치. 뭐 좀 해줄까?
0: 할 일이 없어.
1: 자라?
0: 응. 나 지우지 자 준비해야지.
1: 항암 맞고 나면 열이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열이 났나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리고 지우가 혼자 엄마하고 아픈 엄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잘 지냈는지 아니면 잘 놀고 있었는지.
2: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니 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지우를 돌보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데다 지우가 자라날수록 아이를 돌보는 일도 점점 힘에 부칩니다.
1: 아빠 계속 그러면 힘들어지지 알았지?
2: 아내와 아이를 챙기고 회사 일에 집안 일까지 참 하루가 짧기만 한데요.
0: 학생이
1: 너 3년 가는 거 있으면 전화해. 사다 줄게. 아빠 내가 또 깨줘 뽀뽀.
2: 늦은 밤 지니 씨가 두 번째 출근을 합니다. 가족이 잠든 사이 부업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는 지니 씨. 아픈 가족들을 둔 가장에게 휴식은 사치가 된 지 오래입니다.
3: 맨 처음에는 이게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간단하게 용돈벌이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병원비를 좀 벌려고 하고 있거든요. 회사 끝나고 매일 투샵 형식으로 일을 해야 돼가지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배불리셨죠? 네.
2: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와 지우의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지니 씨는 지쳐 있을 겨를조차 없습니다.
3: 들어가세요. 예.
2: 지니 씨는 현실을 원망하는 대신 희망을 꿈꿔보기로 다짐했는데요.
3: 와이프가 건강하고 저희 아들이 더 악화되지 않고 여기서 이만큼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제일 큰 소원이죠.
4: 열심히 버텨보고 버티는 동안에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완치하고 싶다가 솔직히 소원이긴 한데요. 그래야지 아이 옆에도 오래 있을 수 있고. 나 오래 있고 싶어요, 그냥.
2: 엄마 아빠의 간절한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픈 아들과 남편 걱정에 계속 눈물을 쏟는 미영 씨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영 씨는 지난해 가을 갑작스러운 치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침샘암 4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완치가 쉽지 않은 희소암이었는데요. 아들 지우의 장애 치료에 인생을 바쳐온 엄마에게 하늘이 너무 가혹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빠는 낮에는 지게차 일을 하고 밤에는 아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을 뛰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쉬는 날 잔도 줄여가며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간 천만 원이 넘는 암 치료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들어갈 아내의 병원비에 아들의 치료비까지 아빠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현실입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8일 방송에서는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13살 현보와 11살 별이, 손주 둘을 키우는 할머니와 무릎 수술이 필요한 아빠 재훈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루빨리 다시 일터로 나가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미루고 있던 아빠 재훈 씨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따스한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주거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이 계절에 미영 씨 가족의 이야기가 더욱 마음에 남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5월이 지나도 6월이 와도 지우에게 엄마가 필요한 시간은 끝이 없는데요. 지우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행복한 시간을 오래도록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호 누구 아들? 그럼 저희 아이가 그래요. 엄마 아들. 그 엄마는 누구 엄마? 그럼 내 엄마. 엄마 옆에서 있어주고, 엄마 아빠 웃게,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아프지만 말고, 오늘도 내일처럼, 내일도 또그 다음날처럼, 엄마랑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재밌게 지내자. 진짜 진짜 사랑해. 엄마가 많이 사랑해.
1: I gave this to your mother on her wedding day.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아이고, 학생들이 멈춰.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덜덜덜덜덜덜 경운기가 지나갑니다. 설계리를 달립니다. 덜덜덜덜 다리위를 지나갑니다. 덜덜덜덜덜덜 어떡해? 낭떠러지야! 도와주세요! 어? 근데 이게 뭐지? 바퀴는 있는데 운전대는 없네?
1: 탄다면 이거는 경운기를 장착해야지만 탈 수 있어요.
0: 아, 그럼 경운기를 합체하면 되는 건가요?
1: 예.
0: 보여주세요!
1: 예, 좀 기다리세요.
0: 네! 이제 경운기가 합체한 건가요?
1: 예, 장착됐습니다.
0: 우와, 경운기가 합체했다!
2: 처음 타요, 경운기.
0: 노부님, 저 경운기 타고 싶어요. 한번 탈래요?
1: 지금 경운기 써야 하는데 안 돼요.
0: 아, 한 번만 탈게요. 한 번만.
1: 그러면 저쪽에 국물을 두고 왔는데 가 좀 가져다 주실래요?
0: 아, 그럼 그냥 경운기를 타고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 오케이.
0: 네. 우와!

0: 농부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 선대면 수고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하실 건가요?
1: 오늘은 밭을 갈 겁니다.
0: 밭을 가신다고요? 그러면 또 제가 도와드려야죠.

0: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 이걸로 밭을 갈게요?
0: 예, 이걸로 가려고요.
1: 예, 이걸로 밭을 못 갈아요.
0: 그럼 뭘로 갈아요?
1: 경운기에 쟁기를 달아야지만 밭을 갈 수 있어요.
0: 쟁기요?
1: 우선 장갑을 끼시고요.
0: 네.
1: 저 좀 도와주세요.
0: 알겠습니다.

역시 경운기! 경운기가 쟁기를 끌어주고 있어! 경운기 힘 진짜 세다! 쟁기가 땅을 더 깊게 파네!

0: 경운기로 생기 끌어주기 성공!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1: 이제는 밭을 갈았으니까 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로타리 작업을 할 겁니다.
0: 아, 로타리 작업이 뭐 어떤 작업이에요?
1: 이제 흙이 이렇게 뭉쳐있는 걸 네. 부드럽게 받아줄 겁니다.
0: 아, 그렇다면 경운기와 로터리가 또 합체하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0: 보여주세요.
1: 예, 가시죠.
0: 네.

0: 이게 잘게 부서지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있어. 와, 엄청 곱게 갈린다. 야, 경운기가 힘만 센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우와, 경운기로 감자도 캘 수 있어. 달달달달달달달. 경운기와 합세한 수압기가 작동하면서 감자가 나온다. 신기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던 농기구가 경운기와 합체하면 힘차게 움직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변신의 왕 경운기. 경운기의 트레일러. 생기, 로터리 등 다양한 농기구를 결합하면 누구나 손쉽게 농사에 관련된 작업이 가능해.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 최고 주행속도는 시속 약 13km. 경운기가 농기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비밀은 동력 전달 장치에 있어.
0: 동력 전달 장치?
1: 동력 전달 장치는 경운기의 힘을 농기구에 전달해주는 장치를 말해. 경운기와 결합했던 쟁기는 단순히 경운기의 힘에 끌려가기만 했지만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 결합했던 로터리는 멈춰있던 나를 움직일 수 있었어. 경운기와 로터리 둘 사이를 연결해준 동력 전달 장치가 경운기의 힘을 로터리에 전달해줬기 때문이지. 동력 전달 장치와 로터리를 맞물리게 결합해주면 동력 전달 장치의 힘이 톱니바퀴를 돌려주고 다시 체인을 거쳐 아래쪽 톱니바퀴로 전해져서 로터리의 날도 돌아가게 하는 거야. 축이 연결되면 힘이 전달되는 거야.
0: 아하! 동력 전달 장치는 경운기와 농기구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구나.
1: 맞아.
0: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발레리나들은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야. 하지만 손잡이를 돌려주면 톱니바퀴들이 돌면서 춤추는 발레리나들을 볼 수가 있지.

0: 아, 이번에는 전동장치로 한번 돌려볼까? 이곳을 보면 전동장치의 힘을 전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곳으로 전동장치의 힘을 전달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손 말고 전동장치로 한번 돌려볼게. 우와! 힘을 전달하니까 손님들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경운기와 합체한 농기구들이 움직이는 것도 이런 거지? 동력 전달 장치로 힘을 전달하면 농기구가 움직이는 거 맞지?
1: 맞아, 탄다맨. 경운기의 힘을 전달해주는 장치 덕분에 멈춰있던 농기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0: 나 이제 경운기의 비밀을 찾았어. 경운기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은 힘을 전달해주는 장치 덕분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이제 다시 한번 변신! 얍! 우와! 변신의 왕 경운기 또 탈래! 경운기 출발 준비! 다양한 농기구와 결합하는 경운기!

0: 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다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다요 살려.
2: 다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5: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0: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방 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다섯을 둘로 가르면
1: 드디어 오늘이야. 검찰리단의 공연 모두 준비했지? 다 같이 외쳐볼까? 사랑해요 검찰리,
2: 영원해요 검찰리. 와!
3: 검찰리단? 아, 작년에 공기요원이 경호했던 아이돌 친구들?
1: 맞아. 내가 그 공연을 보고 팬이 되었어.
3: 그때 공기 활약도 대단했는데 기억나?
1: 그럼 그럼.

0: 여기는 공개! 온 우주인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 공첼리단의 경호를 맡았다. 오늘도 내 임무가 막중하군.
1: 공끼여! 공끼여! 공첼리단이 모두 몇 명이죠?
0: 공첼리단은 몇 명이었더라? 이 방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명. 여기는 하나, 한 명이 있으니까. 아하, 곰 젤리단은 다섯 명입니다.
1: 아, 다섯 명. 알겠습니다.
0: 많이 바쁘신가 보군. 공연장 준비는 잘 되고 있으려나? 차하하하. 와우. 무대도 완벽. 조명도 완벽. 어, 마이크도 있구만. 차. 오. 마이크도 완벽! 하!
1: 공끼여와! 공끼여와, 정말 미안한데 저 대신 마이크 좀 놔줄래요?
0: 마이크! 알겠습니다.
1: 어, 정말 고마워요. 멤버 수에 맞게 놔주면 돼요!
0: 많이 바쁘신가 보고. 우리 곰짤리다는 5명. 여기에는 마이크가 3개네. 그럼 이쪽에는 마이크가 몇 개가 더 필요한 거지? 자, 됐다. 성공. 역시 나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구만.
2: 곰첼리단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곰첼리젤리, 곰첼리단!
0: 와, 드디어 시작되는구만. 아! 아니, 분명 마이크를 더 놔뒀는데? 아, 안 돼! 이러다가 공연을 망치겠어!
3: 곰끼 요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말해줄 수 있는 요원은?
4: 마. 터라 요원 말해볼까?
5: 어, 곰끼는 그때 마이크 소리 잘못 세어가지고 남겨진 아이 한 명이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
4: 아, 그럼 곰끼 요원은 몇 개의 마이크를 가져와야 했을까?
5: 원래라면 두 개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곰끼는 한 개의 마이크만 가져왔어.
3: 왜 두 개의 마이크가 필요한 건지 설명해줄 수 있는 요원은? 자, 우리 승아 요원.
6: 총 멤버는 다섯 명이잖아. 거기에 이미 세 개의 마이크가 놔져 있었잖아. 그러면은 5를 가르면은 3과 2로 가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마이크 두 개를 놨으면 돼.
3: 맞았어. 복잡해 보이는 문제지만 사실 수를 가르고 모으기만 잘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 같이 한번 알아볼까?
4: 좋아, 좋아.
3: 아까 곰젤리단의 대기실을 생각해볼까? 두 개의 대기실이 있는데 한쪽에는 4명, 다른 한쪽에는 한 명이 있었어. 두 대기실의 사람들을 모으면?
4: 4와 1을 모으면? 어! 5명이지. 이게 바로 모기야. 그럼 가르기는 뭘까?
3: 사람이 5명이 있었어. 5명을 두 대기실로 나눠볼까? 왼쪽 방에 3명이 들어갔으면?
4: 오른쪽 방에는 두 명이 들어가겠네.
3: 5가 3과 2로 갈라졌지? 이게 바로 가르기야.
4: 그런데 5를 가르는 방법이 다양한 거 알아?
3: 5는 1과 4, 2와 3, 3과 2, 4와 1.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기를 할 수 있다고. 어때, 요원들? 가르기와 모으기.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
4: 그래, 우리의 곰기도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
0: 아니, 잠깐! 필요한 마이크는 5개! 저쪽 무대에는 마이크가 3개니까 이쪽 무대에 필요한 마이크는 2개잖아! 좋았어! 곰 잘리다! 나의

0: 곰기원이 칠판에 붙인 카드 속 수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수를 찾으면 성공!
1: 7을 어떻게 가를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면 쉽겠지.
0: 자, 그럼 곰기원 수 카드를 칠판에 붙여주세요.
2: 좋았어! 자, 5! 자, 3! 차차, 6! 5! 짜잔!
0: 각자 주어진 수에 맞는 카드를 잘 찾을 수 있을까요?
1: 그럼 요원들 준비하시고 출발!
0: 좋아요. 재빠르게 카드를 찾은 서윤 요원 가장 먼저 성공!
1: 두 번째로 승하 요원, 세 번째로 설아 요원까지 모두 카드를 찾아왔습니다.
2: 자, 어디 한번 볼까? 어, 우리 설아 요원은 5와 2! 박수! 예! 아하! 우리 서윤 요원은 3과 4! 박수! 호호! 우리 승하 요원도 6과 1! 박수! 예! 아하! 아주 완벽하군!
0: 그리고 요원들! 칠판에 있는 두 카드의 순서를 바꿔서 붙여줄래요?
1: 와우! 이렇게 2와 5, 4와 3, 1과 6으로도 7을 가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
2: 자, 우리 요원들 오늘 훈련도 100점이다! 이렇게 연습하면 나처럼 수 가르기를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모두 이 곰기처럼 웃어볼까?

0: 고기공기공기
1: 우에와
0: 우주 최고의 우와
2: 공기
1: 렛고
2: 1, 2, 3, 4, 5, 6, 7, 8, 9, 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3: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4: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3: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플리랑 꼭꼭 약속!

0: 공룡도 고기는 무서워.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간지러워.
1: 긁으면 안 돼. 내가 치료해 줄게.
0: 고마워, 페리.
2: 스톰, 알레르기야?
1: 아닌 것 같다. 아마도 어제... 어?
2: 무슨 소리지?
0: 어? 모두 피해!
2: 안킬로사우루스잖아?
0: 안킬로야! 어? 어? 우와, 이제 간지럽지 않네. 정말 고마워.
1: 벌레에 물려서 그랬을 거야.
0: 에이, 설마 공룡이 벌레에 물렸다고?
1: 응, 앙킬로는 두꺼운 피부를 가졌지만 비늘 틈새나 콧구멍 같은 곳은 부드럽거든.
0: 콧구멍을 물다니 너무너무 끔찍해.
3: 맞아, 엄청 비겁해. 모기는 윙윙 소리만 나고 그림자도 안 보여.
0: 윙윙? 맞아, 모기가 분명해. 오늘 밤에 또 물리면 어쩌지?
2: 무슨 방법이 없을까?

0: 찾았다. 어? 모기는 라벤더를 싫어한대.
1: 그래? 근데 라벤더 꽃은 어디 있는 거야?
0: 아, 모기 싫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1: 어? 어? 저기 모기들이야.
0: 저 모기들이 우리 본 게 확실해. 가서 물어보자.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출동!
2: 출동! 출동!

0: 맞네. 저 빨대 같으니. 너희! 너네가 우릴 물었지? 응? 저희에게 하시는 말인가요?
1: 오해가 있나 보군요. 저희는 과일만 먹어요.
0: 모기가 과일을 먹어? 못 믿겠다면 보여드리죠. 자, 보셨죠? 모기들 말이 맞아. 얘들은 꿀이나 과즙만 먹는 수컷모기야. 암컷모기들이 알을 만들기 위해 다른 동물의 피를 먹는데.
2: 아, 그렇구나. 오해해서 미안해.
0: 괜찮아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우선 진정시키자. 응? 화이팅! 에디터, 갱신!

0: 킬러는 그만해.
1: 대체 왜 그러는 거야?

0: 나니 모기모기 공격! 공격!
1: 모기찜이야! 우린 보고다이너라고! 너무 많은데?
2: 도망가!
1: 모기는 최대 시속 2km로 빠르게 날 수 있대.
0: 모기밥으로 만들어주마.
1: 안키팀, 레스큐팀으로 변신해줘. 응?

0: 레스큐 킹 같이 달려. 레스큐 킹 라이트 온.
1: 그렇다면 얘들아 뭐야?
2: 저건 뭐야?
3: 공격!
2: 저리 가!
0: 레스큐 킹 워터 캐논 발사!
1: 꼼짝 마시지?
0: 그렇다면 레스큐 킹 프로펠러 쉴드 온! 아, 됐다!
4: 레스큐 킹, 어떡하지? 어? 이 냄새는 모기들이 싫어하는 라벤더잖아. 얘들아, 모기가 싫어하는 라벤더 꽃이야. 이거면 내쫓을 수 있어.
0: 좋았어. 레스큐 윈드 인헤일러 작동.
1: 레스큐 킹 라벤더 기름 발사.

0: 모기 퇴치 성공! 예!
1: 자, 치료 다 됐어.
2: 고고 다이노,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이제 괜찮아.
3: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
4: 언제든 우리가 도와줄게. 모기는 하나도 안 무서워.
5: 그래? 등에 뭘 그렇게 붙였어?

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5: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4: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이더니

지내?

0: 아이다가 안 들어져. 아이다가 안 들어져.
1: 박사가 또 마법에 걸렸군. 이번엔 꿀벌이라 이거지.

샤랄랄라 샤랄라 빠져들어 마법의 자연 샤랄랄라 샤랄라. 마법을 풀고 싶다면 이 힌트를

0: 그만 뽑으세요. 아유, 정말.
1: 근데 몸이 계속.
0: 오오오오.
1: 오, 저기 위에. 오.
2: 오늘도 나뭇잎 편지다.
0: 오, 그래. 아, 오늘 나뭇잎 편지에서 착한 냄새가 나. 아, 이번에는 꽃향기도 나는데?
1: 어, 뭐라 적혀있는데? 응? 벌춤을 추세요. 멋지게?
3: 에그 박사님, 벌춤이 뭐예요?
1: 벌춤? 아이, 잠깐. 근데 몸이 자꾸 막 저절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 벌들을 찾아가서 춤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때?
2: 왜 태연은 벌써 준비 완료. 은유도 준비 완료.
1: 에그
0: 에그 박사와
4: 지구별 자연 탐험대 출동.
0: 가자. 잡고 출발.
3: 벌집 텅 비었어.
1: 어? 여기 벌들이 한가득 있는 곳인데 이상하다.
4: 벌리
3: 어딨지?
1: 어? 저기 꽃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0: 꽃들아 아름다운 꽃들아, 혹시 벌이 어디 있는지 아니?
5: 벌? 못 본 지 오래요.
6: 벌들이 윙윙 날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지.
1: 벌이 꿀을 먹으려고 꽃에 앉으면은 몸에 꽃가루가 묻어. 그리고 나서 벌이 또 꿀을 먹으러 다른 꽃으로 날아가는 거야.
3: 그러면 벌에게 묻은 꽃가루가 다른 꽃에게 묻겠네요.
1: 그렇지. 그것을 바로 수분이라고 해.
3: 수분?
1: 수분이 되면 열매도

0: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1: 아, 그렇구나.
2: 아우, 말도 마. 다 옛날 얘기야. 아유, 요즘은 날씨가 왜 이리 변덕이 심해? 어제는 푹푹 찌더니 오늘은 으슬으슬.
1: 꽃이 추운가 봐. 어떡해.
0: 정말 볼이 없는데 어떻게 춤을 배우지?
3: 아, 북쪽 방향 100m 전방 벌 한 마리가 보입니다.
1: 벌리 같이 가.
0: 벌리 찾아, 잠깐만요.
1: 죄송한데 우리한테 춤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4: 아유, 미안한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장례식장에 가는 길이거든.
3: 장례식장? 누가 하늘나라로 가셨나 봐.
4: 어? 저기로구만!
0: 응? 저게 뭐지?
4: 헐레벌.
5: 어디 갔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
6: 저희는 지구별 자연 탐험대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 아무튼 마법에 걸려서
1: 춤을 배우려고 하다가 벌을 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5: 여기 사진에 벌이 전통 벌춤의 대가 윙이날 센다 선생이었습니다.
1: 이럴 수가. 윙이날 센다 선생님이 어머 어쩌다가요.
5: 꿀을 모으러 나간 일벌들이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갔더니 이미 다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 뉴스에도 나오네요.
7: 네, 꿀벌 실종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들은 겨울에 집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번 겨울은 너무 따뜻해서 겨울이 온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고 꿀을 모으러 나갔던 꿀벌들이 모두 얼어 죽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3: 어떡해. 모두 얼어 죽었대. 꿀벌이 없으면 꿀도 못 먹어요.
0: 맞아. 꿀벌이 사라지는 건 아주 큰일이야. 꿀만 못 먹는 게 아니고 식물도 곤충도 모두 사라지거나 여기 있는 사람도 살기 힘들어져.
1: 어떡해. 안돼.
8: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윙이 날센다 선생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9: 우리 꿀벌 가족은 들으시오. 꿀벌은 춤으로 말을 하지. 달콤한 꿀이 어디 있는지, 이사는 어디로 갈지, 춤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꿀벌의 춤을 이어가시게나.
8: 윙이 날쌘다 선생님,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5: 꿀벌 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10: 음악 큐.

0: 와, 벌충 정말 재밌단 말이야.
1: 와, 이게 진짜 최고로 멋진 벌충 아니겠어?
0: 오, 에그박사님, 좀 더 빠르게 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요.
1: 어, 저기.

0: 아니 근데 이건 벌침? 벌침 맞을 사람? 야! 와우!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그냥 꿀도 아니고 토종 벌꿀이에요.
1: 자, 이 벌집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정육각형 형태의 튼튼한 집구조고요. 열심히 일벌들이 모은 꿀이 저장되어 있는 꿀 저장 벌집입니다.
0: 와, 꿀 저장 벌집이라고요?
1: 꿀 한번 먹어볼까요?
0: 고마워! 고마워, 꿀벌들아! 우와!
1: 맛이 어때요?
2: 너무 달아요, 너무 좋아요.
0: 너무 달아요? 사탕이 좋아요? 꿀이 좋아요?
2: 꿀이요.
0: 예! 꿀, 꿀, 꿀, 꿀, 꿀. 오, 맛있겠다.
3: 이름을 부산하여. 오! 오. 꿀이 최고예요, 초저꿀.
0: 오, 초저꿀 최고! 최고!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0: 야,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감옥까지 터트리지 않을까?
3: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4: 아닐 수도 있어.
2: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5: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6: 의자가 동글동글해.
1: 이거 신기한데?
6: 뭐지? 여기 앉은 것
7: 같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8: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첫 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9: 놀이터에서 놀아요.
10: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9: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0: 멋있겠는데?
9: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0: 거기서!
9: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0: 안 돼, 토끼야!
9: 차를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3: 이제 너랑 친구 안 해.
4: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 우린 좋아하는 색깔도 같네. 친구라서 그러지.
3: 짠.
5: 이게 뭐지?
3: 대장님과 나의 우정 목걸이.
5: 우정 목걸이? 너랑 나랑 친구야?
3: 어? 아니, 친구 같은 대장하고 부하 사이죠 뭐. 이게
5: 친구라니 어이가 없군. 친구? 어허, 그거 좋겠군.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서로 이기려고 다투는 싸우다 마마. 슛! 슛! 쌍시오, 아, 싸, 이응, 우, 우, 지긋, 아, 다. 싸우다.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푸닥푸닥 모두 싸우고 다투어라.
7: 천지가 있는 곳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8: 그렇군요. 아! 지금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9: 네? 네?
8: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찾도록 하세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읒과 기억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4: 노란색은 내가 가져야지.
10: 무슨 소리야, 내 거거든.
11: 내 거야.
10: 아, 뭐야, 내 거야.
11: 내 거야.
10: 내 거야.
12: 모험아, 자음아.
4: 치과 기억이라면
10: 치과.
11: 치과야, 치과. 축구라니까.
7: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볼게. 헛.
13: 치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
7: 어? 축구 경기도 문제가 없어. 헛!
13: 치과도 축구도 아니었어.
4: 그럼 뭐지?
10: 빨리 생각해봐. 생각하고 있잖아.
7: 모마, 자마. 친구끼리 싸우면 안 되지.
10: 난 모미 친구 아니거든요?
11: 나도 자미 친구 아니에요.
14: 너랑 친구 안 해.
7: 어?
15: 나도 안 해!
16: 나도 안 해!
15: 그래, 하지 마라, 하지 마!
16: 안 할 거야!
15: 그래, 나 미워!
16: 너도 미워, 너도 미워!
15: 그래,
16: 나 미워!
15: 내가 너보다 더, 나 더 미워! 너 싫어!
7: 갑자기 이렇게 싸운다는 건...
17: 천지가 친구 글자에 싸우다 마법을 걸었나 봐.
10: 네? 그럼 우리가 싸운 것도 천지의 마법 때문에?
13: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아야 해. 그럼 다시 화해할 수 있을 거야.
4: 네.
10: 자음, 모음,
18: 전체,
19: 한. 응.

0: 빨리 글자를 찾아보자.
1: 네. 여기 봐. 치읓이 있어. 근데 왜 치읓만 있지?
2: 아, 글자 친구를 찾으려면 기억이 새겨진 반쪽을 찾아야 하나 봐.
3: 기억이 새겨진 반쪽?
0: 오, 그런 것 같아. 우리 자음 모음 마법진을 열어서 한글 마법으로 찾자.
3: 좋아.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마법진이 사라졌어.
2: 둘이 마음을 합쳐야 하는데 자음이 모음이가 싸워서 그런 것 같아.
1: 이럴 수가.
3: 그럼 빨리 화해하면 되겠네.
4: 그게 쉽게 될까? 혹시 모르니 더 강한 마법을 써야겠군. 밉다, 친구가 밉다.
1: 모음이 미워. 자음이 미워.
5: 흥망.
0: 천지 각오해라.

0: 마법진 없이 그냥 찾으면 되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내가 찾을 거야. 비켜. 내 자리야.
1: 내 자리야.
0: 내가 먼저 왔고 누가 먼저 왔어.
2: 저러다 진짜 찾는 거 아니야?
1: 나와.
2: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찾아서 없애버려야겠다.
0: 다은이가 노란색 꽃을 좋아하는데 귀여워. 모음이 주면 좋아하겠다.
2: 뭐야? 벌레가 들어갔나?
3: 개벼.
2: 벌레가 들어갔나 봐요. 어서 빼주세요.
3: 내가 정말 못 살아.

0: 이거 너 가질래?
1: 그럼 넌 이거 가져.
0: 예쁘다. 우리 같이 찾을까? 혼자 찾으니까 재미없다.
1: 나도. 역시 친구는 함께 해야 해. 맞아.
2: 화해서 다행이야.
3: 이제 마법 등을 펼칠 수 있을 거야.
1: 네.
4: 자음 마법 진, 무음 마법 진.
3: 진, 아, 진, 첫.
5: 지긋, 아, 다.
3: 첫.
5: 다.
3: 한쪽을 쳤다.

0: 이는 내가 쓸게. 개그콩으로 이. 업. 쭉. 오는 내가 쓸게. 뿅망치로 우.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시우시 이와 이은을 만나 신. 기억이 우를 만나 구. 친구.
3: 파괴된 한글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깊다고 해서 미안해.
5: 아니야, 내가 사과할게.
4: 내가 더더 미안해.
5: 내가 더 미안해.
4: 고마워. 너 진짜 착하다.

0: 가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1: 아하, 이 구슬하고 배지가 화해의 선물이네.
2: 네.
1: 그래, 친구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란 뜻이야.
2: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1: 그렇지, 그러니까 자오미와 모우미의 우정도 오래오래 영원토록 빛나야겠지.
2: 네, 할아버지.
1: 그래. 이야, 이쁘다.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과연 기가 빌더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빌더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빌더 준비 완료!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홍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니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는 딸기 농장.
4: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테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5: 아이야의 생일 선물.
6: 와, 첫눈온 날이 눈사람의 생일이 되었구나. 좋겠다. 내 생일은 10월인데.
7: 내 생일은 4월.
8: 할아버지 생일은 5월이지.
6: 어? 근데 아이야는 생일이 언제지?
8: 아이야 생일은 할아버지가 들었는데. 한글 용사 아이야는 한글을 지키려는 강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생일이 따로 없대요.
6: 생일이 없다고요? 생일이 없다니 너무 슬퍼. 그러니까.
7: 아, 우리가 아이야 생일잔치 해줄까? 생일잔치? 응, 지난번에 내 생일잔치하고 남은 장식 많거든. 그거 가져와서 하자. 그럼 우리 선물도 사고 케이크도 살까? 좋아!
6: 우와, 이거 야용사가 좋아하겠다.
7: 우리 축하카드도 쓰자. 우와. 집에서 장식도 가져오고 선물이랑 케이크도 샀으니까 아이야의 깜짝 생일잔치 준비 끝!
8: 아이야의 생일잔치라고?
9: 처음이 뭐니?
6: 아이야!
5: 개벽일 따라왔는데 혹시 못 봤니?
6: 개벽이요? 못 봤는데요?
5: 그런데 예쁜 상자들이네?
10: 우와, 누가 생일이야?
6: 네? 아, 아니에요!
11: 거미, 나도 한 번 못 해본 생일 잔치를 하다니.
8: 그러니까요!
11: 그렇다면 그냥 둘 순 없지!
1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1: 시옷, 우, 미음, 숨, 기억, 이, 기, 기근, 아, 다, 숨기다.
1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되찾으세요.
1: 예.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이음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0: 모마.
1: 아야, 아야.
2: 한글이 파괴돼. 어? 생일 파티 하는 거 맞네.
3: 오, 누구 생일인데?
1: 그게 친구야.
4: 아, 자음인 축하 카드 쓰고 있고?
1: 아, 아니에요.
4: 왜 그래, 자음아?
3: 오, 케이크도
1: 예쁘죠, 정말. 근데 파괴된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아, 빨리 찾아요.
2: 어,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미음이 들어가.
5: 시옷과 미음?
1: 아, 세모.
5: 세모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6: 시옷 미음이면 선물. 선물도.
1: 으악! 선물이 없어! 아이!
3: 왜 그래, 자음아?
4: 아이, 뭐?
6: 아이, 정말. 왜 선물이 없어진 거야?
1: 좀 전까지 있던 선물이 없어졌어요.
2: 그렇다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3: 선물? 선물 글자에 천지가 마법을 건 거야. 어서 가서 글자를 찾자.

0: 우선 선물을 찾자.
1: 네! 여기 봐! 선물이 있어! 바위에 숨어 있었네.
2: 이런, 더 꼭꼭 숨겨야겠군. 꼭꼭 선물을 꼭꼭 숨기다.
1: 선물이 또 사라졌어.
0: 선물을 왜 숨기는 거야?
3: 선물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슬퍼할 거야.
2: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지. 아이야, 너희들이 슬퍼하는 거.
0: 뭐? 무슨 소리지?
2: 아, 아직 모르나 보군.
1: 어떡해. 이게 안 되는데.
2: 자미와 모음이가 너희들의 생일.
0: 모음아! 개벽, 모음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4: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0: 태극동 회오리! 전지!
1: 아이한테 들킬 뻔했어. 우리가 찾아보자.
4: 어? 선물? 여기 숨겨져 있었네.
1: 선물이다! 개벽, 어서 선물을 주세요!
4: 이걸 주면 아이아의 생일 선물이 다시 생길 텐데 내가 왜? 못 줘. 절대 못 줘.
1: 개벽님도 아이아 생일 잔치하는 거 알아요?
4: 아, 알지.
1: 와, 잘됐다. 그럼 개벽님도 오세요.
4: 나를 초대한다고?
1: 네. 아, 마법진 펼쳐서 초대장을 만들자. 좋아! 다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치읓, 오, 초! 디귿, 에, 대! 초, 대! 초대장! 여기 초대장이요.
4: 나까지 초대해 주다니 감동.

0: 아, 참. 여기 선물 상자.
1: 우와, 감사합니다.
0: 대장님, 저 생일잔치 초대받았어요. 깜짝 생일잔치. 절대 망치면 안 돼요.
2: 아! 새벽인 너 정말.
3: 어? 선물을 찾았구나.
4: 네.
5: 어서 글자를 찾자.
6: 헛.
5: 나머진 내가 쓸게. 뿅망치로. 어. 한 번 더. 뿅망치로. 우.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시오지 어와 이르.

0: 우리 생일 잔치였어?
1: 네, 아이아는 생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죠. 오늘이 아이아 생일!
2: 얘들아,
3: 정말 감동이야.
1: 어서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3: 그럴까?
1: 와! 그리고 생일 축하 카드!
3: 축하 카드까지?
1: 한글 용사 아이야, 항상 한글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4: 한글 용사 아이야는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에요.
5: 생일 축하해요!
3: 자음아, 모음아, 와, 오늘이 우리의 생일!
2: 최고로 행복한 날이야.
3: 고마워.
1: 그런데 개벽님은 왜 안 오시지?
6: 모음이 내 집이 어디야? 찾을 수가 없어.
7: 어? 아쉬운 대로 이거나 불던지.
6: 역시 천지대장님밖에 없어.
7: 제녀가 그렇게 좋아?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코코,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여행을 떠나볼까?

0: 수주 시크릿 공주장 손잡이를 빙글 돌리고 요술봉을 콕 밀어봐 공주템이 톡톡 공주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사랑스러운 투주로 변신 공주템 뽑기 시크릿 공주장
1: 여행을 떠나볼까? 여권과 티켓 체크 완료 시크릿 투주 나만의 매직캐리어
2: 공주라비 디럭스 하우스
3: 우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공주라비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4: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3: 스톱 친구들 어서와
4: 미끄럼틀 타고 슝
3: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염 포착 공주라비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7: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6: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7: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8: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9: 옥스포드 탕
10: 해보고
9: 주유소 사고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0: 댄스별 대소동.
1: 부끄러워.
2: 여기 좀 봐. 여기 무슨 계열이지?
1: 와, 엄청 큰 무대다.
3: 잠깐만, 잠깐만. 저기 다들 춤을 추고 있는데.
4: 신나는 댄스별에 오신 우주 탐험대 여러분, 환영합니다.
1: 댄스별. 우와, 신나다, 신나.
4: 그럼 우주 탐험대의 댄스 실력을 한번 볼까요? 먼저 루리루리

0: 마지막은 별별 박사님.
1: 춘다.
2: 너희 춤 최고야.
3: 근데 너희들은 누구야?
2: 우린 댄스별이. 어쩌지와?
1: 저지예요.
4: 반가워.
5: 어쩌지 저쩌지.
6: 근데 혹시 무슨 걱정 있어?
4: 그러게. 우리한테 말해봐.
2: 그게 사실은 우리 댄스별에서 매일매일 댄스 발표회를 하거든. 근데 오늘이 바로
1: 오늘이
0: 오늘 댄스 발표회 주인공은 어쩌지와

0: 진짜.
1: 잠깐만. 아, 도대체 어떤 춤이길래 그래?
2: 그래.
3: 그래, 그래. 한번 보여줘 봐봐.
4: 응, 보여줘.
5: 부끄러운데.
6: 그러면 너희들 절대 웃으면 안 돼.
3: 응. 그럼, 그럼.
1: 약속,
3: 약속,
1: 약속,
3: 약속, 약속.
5: 그럼 해보자.
3: 시작.
5: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하나, 둘, 셋.
1: 와, 와, 잘한다.
2: 잘하는데?
1: 오, 멋있다.
5: 우리 잘한다고?
2: 아, 잘해.
5: 우리가 잘한대.
2: 연습을 엄청 한 것 같아.
5: 어, 맞아. 우리 연습은 엄청 많이 했어.
6: 어, 그래도.
1: 아니야, 진짜 멋져.
2: 아, 대단하다.

0: 그래, 우리 용기 내보자.
1: 그래, 용기를 내면 더더더더 잘할 수 있지.
0: 맞아, 그럼, 그럼. 용기를 내서 연습

0: 우리 모두 함께하는
1: 발성 발성 퀴즈.
0: 자, 오늘은 뚝딱이와 댄스별 친구들이 문제를 내줄 거예요.
2: 친구들 안녕.
0: 안녕. 자, 준비됐으면 시작할까요?
2: 자, 지금부터 댄스별 친구들이 춤을 출 건데 과연 점프를 몇 번 할까요?
0: 음악 큐. 자, 과연 점프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뭐라고요? 아, 두 번 맞나요?
2: 두 번 정답! 우와! 잘했어요! 우와!
0: 자, 그러면
2: 다음 문제! 이번엔 발차기를 몇 번 할까요?
0: 음악 큐!
2: 시작! 4번!
0: 와우! 자, 발차기를 과연 몇 번이나 했을까요?
2: 더 크게! 몇 번이요?
0: 뭐라고요? 세 번! 정답일까요? 세 번!
2: 세 번! 정답!
0: 우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뚝딱이와 댄스벨 친구들과 함께한 알쏭! 알쏭! 퀴즈!

0: 아차, 아차차. 내가 알려준 찻자는 기억하고 있겠지?
1: 네. 반드시 어쩌지와 저쩌지에게 이 가시별 그대로 시켜서
2: 댄스결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0: 자. 이번에도 실패하면 알지?
1: 네.
2: 가시별 대장님.

0: 맞추는 비밀이 있는데 궁금해?
1: 비밀? 어! 궁금해!
2: 그 비밀은 바로 응? 이 마법 구두지!
1: 마법 구두? 우와, 부럽다.
3: 좋겠다.
2: 그래? 그럼 너희 줄까?
1: 우리한테?
0: 어.
1: 이걸 그래도
0: 아니야. 야, 생각해봐봐. 어? 모두가 춤을 잘 추는 댄스면 너무 멋있지 않아?
2: 그리고 말이지, 이걸 신으면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지.
1: 뭐?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맞아!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해도
3: 실수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1: 맞아! 맞아! 마법구두! 신을래! 우리 좋게!
2: 그래, 줄게! 자,
0: 실수하시면서!
2: 자, 그럼 우리 이만 갈게!
0: 우리 갈게!
1: 고마워!
2: 고마워!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숨기!
3: 이제 마법구두 다 신었으니 발표에 걱정을
4: 지금부터 댄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0: 댄스!
4: 오늘의 신곡은 바로

0: 너희들 왜 그래?
1: 뭔가 이상하다 뭐.
2: 아이, 몸이 제 멋대로 움직여.
3: 문제 발생! 문제 발생! 어쩌지와 저쩌지 분위에서 단시별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
1: 어떡해.
3: 안 되겠다. 번개맨을 부르자.

0: 아니 이건 가시변 에너지?
1: 아, 어떡해.
0: 그렇다면 아차차차
2: 어떻게 알았지? 들켰네.
1: 하지만 가시별 구두는 절대 못 막을걸?
2: 우리만 할 수 있지. 어쩌지 저쩌지 일어나. 빙글빙글 공격.

0: 차차차 너희들
1: 번개맨을 죽자.
0: 얘들아
2: 번개맨 미안해.
0: 얘들아 그럼 안돼.
1: 40명 에너지.
0: 이곳에서 가시면 에너지가 힘을 쓸 수가 없어.
2: 번개맨이 위험해. 친구들 다같이 번개맨에게 힘을 주세요.
3: 맞아.
0: 좋아, 신발의 가시벨 에너지는 쏟아라.
1: 어,

0: 훔쳤지? 공격해! 얘들아, 공격해!
1: 이제 신발에서 가시별 에너지가 없으니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을걸?
2: 그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
0: 리모컨 폭탄! 이거 잠시 후면 터진다!
1: 얘들아! 쥬아! 조심! 쥬아!
2: 별이 보인다!
0: 별이 하나, 별이 둘, 별이 셋!
1: 아차, 아차차!
2: 번개맨이 보인다!
0: 번개맨 하나, 번개맨 둘, 번개맨 셋!
2: 번개맨?
0: 도망쳐!
1: 얘들아, 너희들 괜찮아?
3: 네, 괜찮아요.
4: 번개맨, 고마워요.
1: 무슨 소리? 너희들의 용기가 모두를 구한 거야.
3: 맞아, 맞아. 최고, 최고.
4: 맞다, 맞다. 우리의 용기가
1: 모두를 구했다고? 자, 그럼 댄스벨의 용기 있는 짝꿍, 어쩌지와 저쩌지의 춤 모두 함께 볼까요?

0: 그래 맞아. 이게 바로 댄스벨에서 찾은 소중한 가치란다.
1: 아, 우리 어쩌지마 저쩌지 덕분에 댄스벨에서 용기 찾았어.
0: 힘들고 어렵고 무섭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들도 용기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다고 번개맨과 약속!
1: 약속!
0: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자, 모두 준비!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뒤에서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1: 얼어붙은 마음.
3: 발사!